0: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1: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3: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4: For more about books today on Sesame Street.
5: Nice save, book.
4: You're welcome.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길이 하나 있지.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문이 나와.

0: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희망이 와!
2: 희망이!
3: 자, 이제 곧 희망이와 실망, 실망이와 희망이 두 마음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둘 중 이기는 마음이 희민이를 향한 저 마이크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럼 준비!
1: 세상엔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 오늘 희민이한텐 좋은 일만 생길 거야. 희망!
4: 아니, 세상엔 슬프고 속상한 일도 많아. 오늘도 희민이를 실망시킬 거야. 희망!
1: 자, 하! 어림없어. 나 희망이가 있는 한 실망이 네가 있을 곳은 없다. 이야!
4: 이렇게 지다니 실망이 실망이다!
3: 희망이 승!
1: 야호! 희민아, 오늘도 아주 희망찬 하루가 될 거야! 희망!
5: 안녕, 난 희민이야.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좋은 일만 많을 것 같거든. 지아야! 지아야!
6: 응? 안녕? 우리 토요일에 같이 공연 보기로 한 거 진짜 재밌겠지?
7: 공연? 무슨 공연?
6: 아니, 우리 악당 크크의 데모험 같이 보기로 했잖아.
7: 아, 나 그거 못 보는데. 나 토요일에 여행 가.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한테 말했다는데 못 들었어?
6: 못 들었어.
7: 그냥 다른 친구랑 봐. 알겠지?
8: 난 그거 봤는데 어떤 마을에 외계인이 살거든.

0: 그러니까 그게 외계인 말인 거야. 근데 그 크크가
1: 외계인 말이야. 그거면 지아랑 같이 보고 싶었는데. 지아는 아닌가 봐.
0: 인종들이 달리기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2: 괜찮아, 김이나. 그럴 수도 있어. 힘내. 알았지? 희망.
3: 저리미크. 오늘도 세상은 희민이를 실망시키는구나. 아니, 지아는 어떻게 희민이랑 공연을 안 볼 수가 있지? 지아는 희민이를 싫어하나 봐.
2: 지아가 일부러 같이 안 보는 게 아니잖아. 여행 가서 못 보는 거잖아.
3: 아, 몰라, 몰라. 실망했다고, 실망했어.
2: 저리미크. 실망하지 마, 희민아. 너에겐 아직 희망찬 일이 남아있어! 응! 하! 희민이 오늘 줄넘기 20번 도전하는 날이잖아! 도전 성공해서 칭찬 도장 2개 받을 거잖아! 희망!
4: 아, 맞다! 오늘 줄넘기 하는 날이지?
5: 자, 우리 오늘 줄넘기 몇 개 도전하기로 했죠?
6: 20번이요!
5: 맞아요. 오늘 줄넘기 20개 도전 성공한 사람한테는 선생님이 특별히 칭찬 도장 2개 찍어줄 거예요. 와!
7: 아, 20번 너무 어려운데?
8: 아닌데? 20번 너무 쉬운데?
9: 너는 줄넘기 잘하니까 그렇지.
10: 맞아.
5: 그럼 우리 희민이부터 도전을 한번 해볼까?
8: 네!
5: 그래! 자,
4: 줄넘기 20번 멋지게 성공할 거야. 준비 시작!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다, 열여.
8: 어? 걸렸다.
9: 도전 실패.
8: 나 지금 진짜 걸린다.
1: 어떡해. 나 집에선 잘했는데.
5: 자자자자. 희민이가 첫 번째 순서여서 긴장을 했나 봐. 희민아, 다시 한번 해볼까?
1: 다시요?
2: 그래,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희망.
3: 아니, 다시 해도 실패할 거야. 줄넘기 20번을 못하다니. 정말 실망이다, 실망이야.
5: 희민아, 다시 해볼까?
1: 선생님, 저 그냥...
11: 와! 비사! 비사! 실망해서 포기하려는 희민이 마음이 위험해! 희민이를 마음의 방으로!

0: 미쳐!
1: 아, 싫어! 너나 미쳐! 미치라고! 미쳐! 너가 누구야? 어? 희민아! 안녕! 난 너의 희망찬 몸! 희망이!
2: 난 너의 실망하는 마음, 실망. 나 방금 너 줄넘기 도전에 실패해서 엄청 실망했어. 너도 실망했지?
3: 응. 나도 줄넘기 20번 성공할 줄 알았거든.
2: 그러니까 앞으로 줄넘기 도전 다신 하지 마. 분명 넌 또 실패하게 될 거고. 그럼.

0: 실망했잖아.
1: 응.
0: 그럼 앞으로 지아랑 안 놀 거지? 그치?
1: 아니, 나 지아랑 또 놀 거야.
0: 와, 아이 힘이 나. 너 지아랑 놀다가 그럼 또 실망하게 될 테고 또 슬퍼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1: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0: 뭐?
1: 난 지아 좋아. 그래서 계속 같이 놀 거야. 그래, 그래야지.
2: 그래? 난 희민이 마음 알겠는데. 희민이는 희민이가 좋아하는 지아랑 공연 보는 걸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아가 공연을 못 본다고 하니 그만큼 실망했던 거지. 그리고 희민이가 잘하는 줄넘기도 당연히 성공해서 도장 두 개 받을 줄 알았는데 잘 못해서 또 그만큼 실망했던 거야. 한마디로 희망이 아주 컸던 것만큼 그게 잘 안 돼서 실망도 아주 크게 느꼈던 거야.
0: 그러네.
2: 누구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면 실망할 수 있어. 그럴 땐 기분이 푹 가라앉고 슬퍼질 수도 있지. 그래도 희망이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안 그래?
3: 맞아! 희민아, 우리 다시 줄넘기에 도전해보자. 어때?
1: 좋아!
0: 그럼 난 사라져야겠다. 안녕.
2: 어?
1: 실망아, 어디 갔어?

0: 나 왜 찾아? 난 네 기분만 나쁘게 하는데.
1: 그래도 실망이 네 덕분에 알게 된 게 있어. 진원끼를 더 잘하고 싶은 내 마음. 지하를 엄청 좋아하는 내 마음. 알려줘서 고마워.
0: 그래. 앞으로 내가 또 나타나도
2: 걱정 마. 실망이 네가 나타나도 나 희망이가 옆에 있을 거니까.
3: 그래 맞아. 희망이랑 실망이 너희 둘은 서로 반대지만 이렇게 계속 같이 가게 돼 있어.
0: 그러네.
2: 이해.
4: 희민아. 희민아. 희민이 준원끼 다시 도전해 볼까?
1: 네, 다시 해볼래요.
4: 좋았어. 자, 그럼 준비 시작!
1: 할 수 있어.
5: 1, 2, 3, 4,
1: 아깐 실망했지만
5: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이번엔 잘할 거야.

0: 도전 출발! 이민이 너무 잘했어!
1: 자, 칭찬 도장 꾹!
0: 하나 더! 없다.
1: 꾹! 우와, 좋겠다! 자, 다음 도전해볼까? 오케이, 그럼 윤호 먼저! 자.
2: 역시 희망을 갖고 도전하길 잘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 지아한테 다시 말해.

0: 가볼래. 지아야, 너 여행 갔다 와서 분명 같이 보자.
1: 그래.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0: 저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페파는 마라톤 코치.
1: 페파파는 런던 마라톤에 대비해 열심히 훈련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페파랑 뱀 사다리라는 게임을 신나게 하고 있네요.
0: 제 차례죠, 아빠.
2: 그래, 페파.
0: 3, 3, 나와라, 3!
2: 그런데 뭔 네 말대로 3이 나올 리가.
0: 진짜 3 나왔다, 만세!
2: 말도 안 돼.
0: 하나, 둘, 셋, 쭉. 내가 이기겠다!
3: 당신 편지 왔어요.
2: 드디어 왔구나. 올 것이 왔어. 붙었네. 나 붙었어.
3: 만세!
0: 뭔데요?
2: 얼마 전에 신청한 런던 마라톤. 아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도 된대.
3: 축하해요, 여보.
0: 반갑다.
2: 내 훈련 앱 소리네.
4: 훈련 시간입니다.
2: 미안한데, 페파. 게임은 훈련 끝나고 하자.
0: 하지만 제가 거의 다 이겼는데요.
3: 어우, 내 정신 좀 봐. 요가 수업 들으러 가야 되는데.
2: 그럼 같이 나갈까요?
3: 그럼 수업 갔다 올게요. 당신도 훈련 잘해요.
2: 고마워요. 안녕.
0: 이게 다 뭐예요?
2: 새로 만든 우리 홈체육관 멋지지? 마라톤은 말이야, 그냥 무작정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몸이 튼튼해야 끝까지 달리거든.
0: 하지만 저는...
2: 게임 끝내고 싶은 거 아는데 나중에 하자. 그 대신 아빠랑 같이 운동해 볼래?
0: 아니요, 됐어요.
2: 그럼 아빠 코치를 해주는 건 어때?
0: 그게 뭔데요?
2: 사람들이 더 튼튼해지게 옆에서 운동을 알려주는 사람이야.
0: 제가 아빠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요?
2: 그렇지.
0: 그럼 제가 코치할게요.
5: 우리 딸도 운동하라고 해놓은.
0: 조지도 도와준대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대요.
2: 잘 됐네.
0: 들어요. 이제 내려요. 달려라 공룡. 달려요 아빠. 더 빨리요. 얼른 저 공룡 잡아요.
2: 예, 코치님.
0: 하나. 저거는 어림없겠다. 슝. 이게 훨씬 낫다.
2: 아빠 어땠어?
0: 좋았어요.
2: 그게 아니라 얼마나 빨랐냐고.
0: 그야 모르죠.
2: 뭐야, 시간 안 잰 거야?
0: 뭐야? 네.
2: 좋아, 다시 하지 뭐. 타이머 준비해. 시작.
0: 무슨 타이머?
5: 나도 몰라.
0: 게임이나 더 하자. 네, 계속해요, 아빠. 계속.
2: 둥기둥기둥.
0: 떠요, 아빠. 시간 잴게요. 최대한 빨리 기저귀 갈아요, 아빠.
2: 알았어.
0: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아빠.
2: 잡았다. 내가 해냈어. 마치.
4: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훈련 중 제일 빠른 기록입니다.
0: 예!
2: 좋았어.
0: 잘했어요, 아빠. 이제 아까 하던 게임 끝내요.
3: 마라톤 훈련 잘했어요?
2: 너무 잘해서 탈이지. 아이고.
3: 그런 것 같네요.
2: 페파가 내 코치를 했어요.
3: 어머, 우리 페파가요?
0: 네! 제가 코치였어요. 오늘 뱀 사다리 챔피언도 바로 저예요.
1: 페파 아빠는 런던 마라톤 훈련이 즐거웠어요. 페파는 그런 아빠를 코치하는 게 더 즐거웠고요.
0: 마라톤! 런던 마라톤.
1: 오늘은 런던 마라톤 대회를 하는 날이에요. 할판의 가족도 아빠를 응원하러 모두 대회에 왔어요.
2: 나 왜 이러지? 막상 한다니까 좀 긴장되네.
0: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아빠.
3: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죠. 아동 자선단체에 기부할 돈도 많이 모았고요.
2: 고마워요, 페파 엄마.
4: 참가자들은 모두 출발선으로 오세요.
2: 오, 나야, 나.
3: 어, 알았어요, 다녀와요. 사랑해요, 여보.
5: 사랑해요, 아빠.
6: 갑시다, 페파 아빠.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주자고요.
2: 가요.
6: 비켜, 비켜.
2: 이따 결승선에서 봐.
3: 힘내요, 여보.
5: 저기, 아빠.
0: 이쪽이에요, 아빠. 아빠 팀, 파이팅.
4: 모두 제자리에. 준비. 네, 출발합니다.
2: 좋아, 가자.
5: 엄마, 아빠는 언제 이기시는 거예요?
3: 글쎄, 대회가 끝나려면 몇 시간이 있어야 될걸.
5: 몇 시간이요?
3: 게다가 아빠는 마라톤이 처음이라 이기긴 어려워.
5: 어, 그럼 우리 집에 가요.
3: 어우, 잠깐. 아빠가 결승선을 넘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큰 힘이 될 거야. 알겠지?
5: 네, 엄마. 그래도 너무 오래 걸려요.
3: 자, 이럴 때 쓰라고 엄마 가방에 있는 거지? 짜잔! 아, 여기가 좋겠다.
5: 내꺼야. 이거 내 샌드위치야, 조지.
0: 내꺼야.
3: 똑같은 거야. 똑같은 샌드위치인데 왜 싸워?
5: 어.
6: 힘내자.
0: 잡아, 조지. 아야, 어, 미안해, 조지.
3: 어머, 안 다쳤니?
5: 다 그렸는데 종이 더 있어요, 엄마?
3: 어우, 남은 종이라고는 비상용 휴지뿐인데. 결승선이다. 어, 지금 결승선에 가 있어야 돼.
4: 이제 타워 브릿지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2: 힘들어. 저 좀 태워주실래요? 아, 운행 안 해요. 달려.
0: 빨리요, 엄마!
3: 알았어. 이쪽, 아니, 이쪽이야.
0: 이쪽이요. 가요, 엄마. 결승선이에요.
3: 어, 간신히 도착했네.
4: 네, 올해 런던 마라톤 대회 우승자는 바로바로 우리 아빠입니다. 맞아요.
6: 내가 마라톤에서 이겼어요.
5: 우리 아빠 아닌데요?
3: 맞아, 아빠 아니네. 어, 미안한데 얘들아, 아빠가 완주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알았지?
5: 언제까지요?
0: 괜찮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휴지 좀 쓸게요.
3: 좋은 생각이야, 페파.
2: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
3: 어, 저기 있다. 화장지 펴, 펴.
2: 난 할 수 있어.
3: 아빠, 파이팅.
2: 내가 해냈어.
4: 아빠가 결승선을 통과했네요.
2: 오, 이게 다 뭐야?
5: 처음엔 샌드.

0: 사이를 놓고 싸웠어요. 다음은 이비가 응가를 했고 다음은 조지가 공놀이하다 맞아서 울었어요. 그 다음은 버스를 탔고요. 이제 여기 아빠랑 있어요.
1: 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려면 많이 힘들었겠다.
2: 페퍼는 아빠가 런던 마라톤을 완주한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페퍼 아빠가 마라톤을 완주한 걸 모두 자랑스러워하는군요.

0: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1: Whoa!
2: Can I throw it today?
1: Oh, okay.
2: Thank you. Yes. Okay. Okay. Let's
3: go.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1: Whoa! Challenge time.
2: Challenge time.
4: 왜? Challenge time 성공하면 다시 한 번 돈 줄 수 있잖아.
5: That's right. It's a challenge time.
4: 맞아, 맞아.
2: 오키도키 좋아. Let's do it.
4: 해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We can do it.
5: Yeah.
2: Yeah.
0: Group mission.
2: Group mission?
1: 어, 우리 다 같이 하는 건가 봐.
2: Oh, together.
1: Yeah.
0: Ready, start.
2: Yak!
5: Ox!
2: Come on, come on. Do it.
1: I'm sorry, 어떡해. I'm sorry, 미안해, 얘들아.
4: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1: Okay.
4: 이번엔 조이부터 시작해.
2: 오케이, 좋아.
1: 고마워. 자, 친구들,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성공할 수 있게 응원해줘.
2: 응원해줘.
0: Ready, start.
5: Yak.
2: Ox.
4: Sheep.
1: Yay!
2: 이제 다시 던질 수 있겠다.
1: 맞다.
2: Oh, yeah.
1: 이번에
2: oh, yeah.
1: 누가 던질까?
4: 이번에도 에너지 다시 한 번.
2: 나? 좋아.
3: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0: meets R.
1: Wow!
2: 아이, 좋아. 그럼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Or. Catch me if you can.
3: 어? 저기 뭐가 있다!
1: Let's go inside! It's a horse!
2: 맞아, 말이야. Or horse. Or horse. Catch me if you can.
4: 너희들은 누구냐?
1: Hi, we are the Super Duper Wizards.
4: 마법사들이라고?
1: Yes!
2: 함부로 들어와서 미안해요.
4: 그건 뭐 괜찮은데. 너희들 혹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니?
1: 그럼요. How can we help you?
2: 뿌리다. Or horn. Or horn.
4: 그래. 나는 뿌리 난 야수야. 이 뿔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모두 싫어하지.
2: 우린 안 싫어해요.
1: 맞아요.
4: 그럼 너희들이 마법사들이니까 혹시 저 아가씨가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5: 네?
4: 그건 마법으로도 힘들겠지?
2: 우린 그런 마법은 못 써요. 대신 솔직하게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4: 그러면 다시는 나를 안 볼걸? 무슨 일이요? 괜찮소?
6: 괜찮아요. 가시에 조금 찔렸어요.
2: 가시? Or thorn. Or thorn.
4: 아니, 이런 피가 나잖아. 안 되겠어. 들어가서 치료합시다.
6: 항상 고마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5: 와우!
4: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왔다.
5: Congratulations!
4: 아, 그동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
6: 저도요.
7: 와, how sweet.
2: 어? 폭풍이다! Or storm. Or storm.
4: 어서 들어갑시다.
6: 네!
8: 애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줬네요.
9: 아니, 원래부터 둘이 좋았던 것 같은데.
8: 그러니까 더 아름답지 않아요?
10: 맞아요. 우리 애들이 안 갔으면 서로의 마음도 모르고 또 원래 모습도 못 찾았을걸요?
8: 맞아요.
11: 오네요.
12: 그건다.
8: 같이 더 있었을 수 있었는데.
1: 맞아. The storm was too strong.
2: 그래도 얘들아, 우리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온 게 어디야?
8: 그건 맞아. That's true.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찾은 단어들 다 함께 만나볼까?
2: O하고 R이 같이 쓰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잘 들어봐.
1: Or horse. Or horse.
2: Or horn. Or horn. Or.

0: thorn. Or thorn. Or storm. Or storm.
1: Good job.
2: Yeah!
3: Or 노래 한번 불러볼까?
2: Ooh,
3: sounds good. Let's go sing together.
1: Come on.
3: Oh, 우리 조이는 오늘 정말 좋았나봐요.
4: 그러게요.
5: 두 분도 좋아하시던데.
3: 아니 그러면 소 에너지는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된 게 좋지 않아요?
5: 나쁘지는 않죠. 아, 근데 두 분이 계속 사랑 얘기만 하실 거예요?
3: 맞다. 자, 우리 슈퍼 듀퍼 대마법사들의 매직 픽처. Let's start.
1: A horse was running in the storm.
0: The owner of the horse was a beast with horns.
1: His love got pricked by a thorn.
4: They fell in love.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봇카 플리랑 꼭꼭!

0: 오호호호호호. 오, 잘 탄다. 오.
1: 아, 써 에너지. 아, 참 이제 그만 좀 해요. 아,
2: 그래요. 애들 올 시간이잖아요.
0: 아직 시간 있어요. I like cars.
1: 아이고, 아, 알았어요. 알아. 자, 그래도 이제 그만. 그만, 그만.
0: 아, 참.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아, 예. 어? 아니, 자동차가 왜 안 없어지지?
1: 늦었네, 늦었어. It's too late. 어? They're coming.
0: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지?
3: Hi, everyone.
0: Let's go.
4: I'm Joy.
5: I'm Melody.
6: And I'm Energy.
4: We are the Super Duper Wizards.
6: Hey, everyone, let's sing the Super Duper ABC song together.
4: Hey.

0: It's time to throw the dice.
1: Wow! Energy. 이제 차 놀이는 그만하자. 주성이 던져야지.
2: 맞아.
3: But I want to play more.
2: 그래도 지금은. 주사위 던질 시간이잖아.
1: 맞아. 차 놀이는 나중에 하자.
2: 어? 맞아.
3: 오케이. 그래, 그래.
2: 갔잖아. 오케이.
3: 알았어.
2: 자, 이번에 내가 던질게.
3: 좋아,
1: 오케이.
3: 좋아.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2: 우와!

0: A meets R.
1: Oh?
2: 아, 우리 전에 여기 온 적 있었는데.
3: 맞아, 맞아. 그 여왕님 만났던 데 아닌가? 잠깐, 소리가 들려.
2: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R, R, R. Catch me if you can.
4: Let's go!
2: Huh? It's a card.
3: 맞아, 카드야.
4: R, R, card. R, R, card.
5: Oh, yay!
2: 잠깐, 또 우리 잡아가려고 온 거 아니겠지?
6: 아, 아니야. 너희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줬잖아. 고마워.
5: You're welcome.
6: 그럼 내가 선물을 줄게. 야!
2: 와! 바다다!
5: 아, 예! 와!
2: Catch me if you can. 얼른 따라가 보자.
4: 어? It's a starfish.
3: 맞아, 별 모양 불가사리네.
2: R R starfish. R R starfish. Catch me if you can.
3: 어? 저게 뭐지?
4: 어? It's a car.
2: 그래, 자동차다. 자동차. R R car. R R car.
4: I like cars.
2: Catch me if you can.
1: 어? 바다로 갔어. 어떡하지?
2: 어?
3: 우리 보고 타라는 건가 봐.
4: 얘들아, 얼른 타.
5: 오케이.
4: Let's go.
5: 와!
4: This is super exciting.
2: 그러게, 물 위에서도 달리는 신기한 자동차인가 봐.
5: Hooray!
2: Uh-oh, I found something.
3: 어? 뭔데?
1: 저거 상어 지느러미 아니야?
7: 상어?
1: 그래, 상어.
2: R R shark. R R shark.
5: It's a shark.
1: Oh, 상어도 너무하지. 아이들이 단어를 찾고 돌려놨는데 잡아먹으려 하다니요.
8: 그게 아니라 혹시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온 거 아니었을까요?
1: 어? 오,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어, 근데 우리 아이들이 모르고 그냥 도망친 걸까요?
8: Maybe.
9: 아, 그래도 상어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쳐야죠. 완전히 제일이에요.
1: 사이너지? 자동차는 왜 갖고 온 거예요?
8: 아, 그러게요. 애들이 눈치채면 어떡하려고요?
9: 아니, 얘가 내 마법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그냥 둡니까?
8: 또 이러네. 오니, 오니, 또.
9: 온다?
8: 가만히...
9: 와, 와.
1: 저 바다 위를 달리는 자동차 아니면 진짜
8: 그러게, 그러게.
7: 어? 자동차 없어졌잖아. 그 있다가 그거 갖고 자동차 놀이 하자고 했잖아.
1: 아, 어떡하지? 자동차가 사라질 줄 몰랐어. 미안해, I'm sorry.
3: Me too. 미안하네.
7: 그래도 괜찮아. It's okay.
4: 우리 오늘 더 재밌는 자동차 타봤잖아.
10: 맞아, 맞아.
8: 자, 얘들아, 그럼 우리가 오늘 찾은 단어들을 한번 확인해보자.
10: 그럴까? 응? 여기저기. 친구들, A와 R가 같이 만나면 과연 어떤 소리가 내는지 잘 들어봐봐.
4: R, R, car. R, R, car.
8: R, R, starfish. R, R, starfish. R, R, car. R, R, car. R, R, shark. R, R, shark.
11: Good job!
10: Yay! Yeah! Yeah! Yeah! It was super exciting!
4: It was so fun!
10: 맞아! But now we have to review. 복습하러 노래 부를까?
4: Okay.
10: Ooh, sounds good!
4: 복습보다 노래지!
10: 맞아, 맞아! Let's go!
8: Okay!
4: Come on, guys!
8: 우리 에너지 착하기도 하지. 자동차 더 찾겠다도 때도 안 쓰고. 맞아요. So energy, 애들 올 시간에 장난 금지예요.
10: 금지.
8: 금지.
9: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자, 그럼 우리도 이제 하늘을 봅시다.
8: 그럼요. 슈퍼 듀퍼 대마법사들의 magic picture.
4: Let's start.
8: There's a picture of a sea on the card. There's a starfish in the sea.
9: A car is in the water.
8: A shark is also in the water.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위험지역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과제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진짜 누가 진짜야?
1: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0: 이게 진짜야?
2: 자신만만하네. 좋아! 이 중에 매콤 샌드위치는 하나. 그 샌드위치를 먹으면 부족 농장에서 채소 가져오기 당첨이야.
0: 우와, 난 다 맛있어 보이는데.
3: 내 천재적인 감각은 속일 수 없지. 이 샌드위치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이게 바로 진실의 맛이다.
2: 잭, 심부름 당첨! 그건 내가 만든 거야! 진짜는 이거지롱!
4: 어딨지? 너희들, 여기 샌드위치 있던 거 못 봤어? 설마, 먹은 건 아니겠지? 아, 어디 간 거야? 상한 샌드위치라 버리려고 했는데!
0: 너무 매워. 출동이다!

0: 드디어 완성인가? 이 몸의 위대한 두뇌가 만들어낸 역작!
1: 선생님, 이번엔 뭘 만드신 거예요? 혹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선글라스? 박사님! 박사님이 둘이 됐어요!
0: 조용히 해! 이건 내 복제품! 가짜 레오다! 가짜 레오다!
1: 와! 레오 박사님! 정말 똑같아요! 누가 진짜 박사님이지?
2: 안녕하세요, 박사님!
0: 이 파우 운동치킨들! 진짜는 나다! 이 몸이 너무...

0: 너무 바빠서 말이지. 이 가짜레오가 도시의 히어로들을 상대하는 동안 나는 여유롭게 레시피스터를 찾는 거야.
1: 역시 박사님은 천재예요. 그럼 이제 가짜레오를 도시에 내려놓는 거예요?
0: 그래, 뚱뚱치킨. 조종실로 가서 비행선을 공원으로 운전해. 운전해.
2: 네, 박사님.
0: 내 옷을 돌려받으려면 저 녀석이 입을 옷을 찾아야겠군. 오, 이거 예전에 영화 촬영할 때 입었던 옷인데. 근데 정말 재밌었지.
1: 박사님, 공원에 도착했어요.
0: 응? 벌써? 자, 이걸 입고 밖으로 나가서 히어로들을 찾아 괴롭혀라. 싫어, 지금 옷이 좋아. 뭐? 이 녀석이 감히 내 옷.

0: 박사님! 이제 뭘?
1: 어? 가짜레오는 어디로 갔어요?
2: 뻥! 발로 차선 네이버에 있어.
3: 우와, 박사님은 역시 박력 있으세요.
1: 대단해요.
4: 그럼 이제 레시피스톤을 찾으러 가요.
2: 레시피스톤을 찾으러 가자.
0: 가자!

0: 드디어 찾았다! 레시피 스톤! 찾았다! 레시피 스톤! 야! 잠깐만! 그만해! 이제 집으로 가자. 내 레시피 스톤 돌려줘.
1: 레시피 스톤을 빼앗기다니 꼴 좋구나 슈퍼잭.
0: 레오 박사는 방금 저기로 갔는데.
1: 어떻게 날 쫓아낼 수 있어? 뚱뚱 치킨들도 그래. 가짜랑 진짜인 나를 구별 못하는 게 말이 돼?
2: 진정해. 휴지 더 줄까?
1: 내가 비행선에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어? 슈퍼잭, 이거 높이 당길 수 있지?
3: 드디어 레시피 스톤을 빼앗았다.
4: 박사님 축하 파티해요.
1: 파티해.

0: 겨우 들어왔네.
1: 비행선에 들어오는 거 도와줬으니까 이제 약속대로 레시피 스톤 돌려줘.
2: 알았어, 놓치지 마. 그러려면 우산. 이게 다 뭐야? 누가 내 연구실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1: 으아! 진짜로 레오가 둘이네?
2: 감히 내 연구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슈퍼잭, 뭐해? 어서 저 레오를 잡아!
1: 에? 내가?
2: 저 녀석을 못 잡으면 레시피...

0: 이거 봐라.
1: 어? 가짜래요, 박사님?
2: 바보 뚱뚱 치킨들, 진짜를 못 알아봐. 내가 진짜고 제가 가짜야. 내가 진짜다. 이 가짜 녀석이, 이 가짜 녀석이.
3: 이거 가짜야.
1: 좋았어. 진짜래요 박사님을 찾을 방법이 있어요. 진짜래요 박사님은 누구? 오늘 퀴즈쇼를 빛내줄 두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슈퍼레오 팀.

0: 팀이 먼저 앞서가네요. 그럼 다음 문제는 몸으로 맞춰요 문제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팀원이 표현하는 몸동작이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슈퍼레어 팀!
1: 그게 뭐야? 콧불 쏙당이야? 네, 그럼 자동차 미끄럼틀 오징어
0: 뱅! 다 들렸습니다. 정답은
2: 뚱뚱치킨이잖아.
1: 그 동작이 어딜 봐서 뚱뚱치킨이야? 응?
3: 정답! 발레하는 뚱뚱치킨!
0: 네, 뚱뚱레어팀! 이번에도 정답입니다!
3: 뚱뚱치킨 최고!
0: 뚱뚱레어팀 정답!
3: 뚱뚱치킨을 알로!
0: 뚱뚱레어팀 정답!
3: 뚱뚱치킨 치킨 치킨!
0: 네, 뚱뚱레어팀 또 정답입니다!
1: 이게 뭐야? 무슨 문제들이 다 이래?
0: 승리팀은 뚱뚱레어팀! 승리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3: 승리할 줄 몰랐는데 이 영광을 우리 뚱뚱치킨들에게 돌려요!
1: 이 영광을 뚱뚱치킨들에게 돌린다!
0: 어? 박사님이 우리들에게 영광을 돌릴 리가 없는데?
4: 맞아 좋지 않아!
0: 가짜다! 가짜래요 박사님이야! 박사님! 우리가 돌아왔어요!
1: 내가 진짜라고 했잖아 이 녀석들아!
2: 레오 박사! 이제 약속대로 레시피 스톤을 줘!
1: 이제 내 손에 들어왔으니 내 거다!
2: 뭐?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줄 생각이 없었던 거야?
1: 당연하지! 뚱뚱치킨! 슈퍼치킨 공작! 이제 제가 왜 저래? 망가졌나?
5: 어서 오세요 박사님!
2: 어?
1: 슈퍼치킨 어떻게 전화해봐!
2: 어?

0: 역시 슈퍼직 잘했어.
1: 배우 박사, 너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니.

0: 럼블비스트의 포효.
1: 검은 다이노스터 푸테라 썬더 파워킥. 사라졌잖아. 이제 끝이다. 용서 못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0: 소장님이 왜 이렇게 일찍 부르신 거지?
2: 와줘서 고맙구나. 급한 소식이 있단다.
3: 무슨 일이에요, 소장님? 저 오늘 엄청나게 바쁜데?
2: 제나,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야. 검은 다이노스터가 또 나타났고 제이민이 퀀텀 다이노를 빼앗겼다.
0: 제이민이요?
3: 말도 안 돼. 오빠가 당했다고요? 오빠 지금 어딨어요?
2: 회복실에서 회복 중이란다. 검은 다이노스터가 제이민의 힘을 전부 흡수해갔어.
3: 그럼 제이민은
0: 힘을 잃은 거예요?
2: 그래. 검은 다이노스터는 더 강해졌어. 너희도 스스로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해. 다들 열심히 훈련하렴. 난 녀석의 기술을 연구해 볼 테니까.
4: 알겠습니다, 소장님.
5: 수업 내용 진짜 어렵더라. 제나, 루시아,
3: 우리 같이 훈련하러 가자.
0: 그래, 좋아.
6: 얘들아, 나 생각났어. 생각났다고. 드디어 검은 다이노스터가 누군지 떠올랐어.
0: 정말이야? 누군데?
6: 그게 나보다 키가 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거야. 틀림없어.
3: 겨우 그거야? 이미 알던 사실이잖아.
6: 어쨌든 난 유일한 목격자니까 그 녀석을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내 말 명심해. 지금부터 이 스티븐님이 다이노스터의 리더야.
4: 뭐라고?
6: 루시오랑 델비는 추적 작전을 같이 하자. 제나는 로봇 소환이나 연습해.
3: 어?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는데?
6: 그야 내가 리더니까.
3: 넌 네 맘대로 해. 난 소장님 말씀대로 훈련할 거야.
6: 안 돼, 잠깐만. 델비.
3: 어? 엄마가 오빠 좀 챙겨주라시네. 나 먼저 가볼게, 얘들아. 안녕.
0: 기다려, 제나. 나도 같이 가.
5: 스티븐? 나도 이만 훈련하러 가볼게.
6: 안 돼! 오즈! 지금 우리 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해?
5: 로봇 소환?
6: 아니지! 검은 다이노스터를 추적하는 거야. 나랑 가자.
5: 스티븐? 정말 그 녀석이 여기 단서를 남긴 게 확실해? 아!
6: 당연하지! 내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5: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6: 뭐해, 오즈! 구경만 하지 말고 협조를 해야지!
5: 냄새! 여기 더지덕하잖아!
6: 오즈! 이쪽에서 아주 수상한 냄새가 나! 여긴가?
5: 뭐 좀 찾았어?
6: 다른 걸 찾았어.
5: 누가 온다!
6: 범인은 현장을 다시 찾는 법이지. 지금이야! 네가 범인이구나! 너 검은 다이노스터 맞지?
7: 아, 스티븐 왜 이래? 난 그냥 화장실에 온 것뿐이라고. 비켜, 나 지금 급해.
5: 스티븐 아니라잖아. 그만 놔줘.
6: 이 녀석을 체포해야 해.
5: 이게 뭐지? 스티븐, 이것 좀 봐.
6: 그 녀석이 남긴 흔적이 분명해. 거봐, 이번에도 내 직감이 맞았잖아. 검은 다이노스터는 이제 도관에 둔 쥐라고.
8: 오즈, 그 흔적은 검은 다이노스터의 힘에서 나온 거야. 나 좀 꺼내줘. 아!
3: 저쪽이야. 바깥쪽에서 똑같은 종류의 냄새가 나. 서둘러.
5: 같이 가!
3: 이쪽이야! 이쪽에서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
5: 잘했어, 스테기! 범인이 이 안에 있단 거지? 스티븐, 조심해야 해.
6: 치, 리더는 나야. 문이나 열어. 따라와, 오즈. 이쪽이야.
1: 다이노스턴트에서 또다시 힘을 빼앗았어. 이제 두 명째야.
6: 좋았어! 이제 곧 최강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겠군.
1: 그래, 델비의 힘만 빼앗으면 당장이라도 형을 구할 만큼 강해질 거야.
5: 형이 있다고?
6: 여기선 잘 안 들려. 좀 더 가까이 가보자. 좋아, 바로 그거야. 훌륭해. 드디어 네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1: 야! 누구야? 다이노스터란 녀석들이 한심하기는. 너도 도망치고 싶다면 기회를 주지.
3: 오즈!
5: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1: 너무 느려.
5: 상대가 너무 강해!
8: 오즈! 위를 봐!
5: 어?
9: 다크 섀도우 스피어!
5: 스테고 테라 쉴드!
1: 도망치는 게 좋았을 텐데.
5: 엄청난 힘이야!
9: 장난은 여기까지다! 다크 섀도우 역시!
5: 안 돼! 스테고 테라 쉴드!
1: 제법인데 예상보단 꽤 버티는구나. 그럼 힘을 좀 더 써볼까?
9: 다크 섀도우 스피어!
5: 스테고 쉴드! 잡았다!
1: 이 정도 힘으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끝이다! 끈질긴 녀석이구나. 그럼 네가 맞대! 크로노스 피스트, 놔!
5: 스테고 테라 쉴드!
1: 이것도 버티다니! 제법이군!
2: 오즈! 괜찮아?
5: 난 괜찮아. 스티븐, 도망쳐!
6: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니야!
1: 미련한 녀석들이군. 이제 끝내주지!
5: 안 돼!
1: 끝이다! 이제 힘을 흡수하기만 하면!
5: 어?
1: 뭐, 뭐야!
5: 럼블비스트, 가자! 온몸에 힘이 차오르고 있어!
9: 크로노스 비스트, 공격해!
5: 너무 느려? 럼블비스트, 아이언 쉴드!
1: 이럴 수가!
5: 지금이야! 럼블 스핀 크러쉬!
1: 말도 안 돼! 내 크로노스 비스트가! 똑같이 대답하셨지!
6: 그렇게 안 될걸?
10: 이긴 거야? 해냈어! 우리가 이겼다고! 루시오! 델비!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6: 친구가 알려줬거든. 오즈! 괜찮아?
10: 그럼 난 멀쩡해. 이 덕분이야, 스티븐.
6: 우와... 럼블 비스트잖아?
3: 정말 굉장하다, 오즈.
10: 꼭 꿈꾸는 기분이야. 내가 로봇을 소환하다니!
6: 맘껏 덤벼, 검은 다이노스타!

0: 가진 황금 왕관. 다이지 할아버지.
1: 아, 호기.
2: 오랜만이에요.
1: 마침 잘 왔구나. 너희가 필요하던 참이란다.
0: 오, 이번엔 또 어떤 보물을 발견하신 거예요?
1: 이걸 한번 보렴.
0: 우와! 이 왕관을 주시려는 거예요? 저한테요? 어?
1: 그건 아니야. 이 왕관은 샤를마니 왕이 쓰던 거란다.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유물이지. 너희가 이걸 루브르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 주렴. 난 아직 여기서 발굴을 더 해야 하거든. 어, 이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어서 서두르렴.
2: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0: 배달이라면 저만 믿고 맡기세요. 전 배달의 왕이니까요. 아리, 맥스, 급하니까 나 먼저 최고 속도로 날아갈게. 너희는 평소 속도로 천천히 따라와.
2: 호기가 오랜만에 배달을 맡게 돼서 엄청 신난 모양이네.
1: 조심해서 전달해야 한다.
0: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하러 출발!
3: 어허, 황금 왕관이라고? 황금으로 된 거라면 호기보단 나한테 훨씬 어울리지. 골든 주먹 발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까이.
0: 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새소리인가?
3: 채, 눈치 빠르긴.
0: 좋았어! 루브르 박물관에 다 왔어! 도착! 지각은 아니겠지? 어!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좀 이상한데? 아참! 왕관!
4: 호기가 빨리 와야 할 텐데.
0: 특급 배달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황금 왕관이에요.
2: 호기, 와줘서 고마워.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드디어 유물을 공개합니다. 황금 왕관입니다. 우와.
5: 보세요, 저건 그냥 종이 왕관이에요.
0: 어떻게 된 거지?
6: 혹시 호기가 진짜를 숨겨둔 거 아니야?
4: 이건 말도 안 돼.
2: 여러분 그만하세요. 호기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0: 전 절대 아니에요.
7: 다들 비켜주세요.
8: 호기, 수사를 해야 하니 나와 같이 가줘야겠구나.
0: 곧 만나요. 조사 금방 끝날 거니까.
2: 호기!
9: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박물관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황금 왕관이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3: 오, 내 황금 왕관. 역시 나한테 딱 어울리네.
9: 진짜 왕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 보세요.
4: 어떻게 된 거지?
3: 아리, 저기 좀 봐.
2: 뭐? 호기가 도둑으로 몰렸다고?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됐어. 어서 박물관으로 가자.
8: 그러니까 박물관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는 거구나.
0: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8: 그럼 그 사람 얼굴은 보았고?
0: 아니요, 못 봤어요.
8: 그렇구나. 다른 목격자도 없어서 까다롭겠는데.
2: 호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도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0: 그러게, 일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나도 모르겠어.
8: 증거를 찾을 때까진 못 보내줘. 친구들도 좀 기다리렴.
2: 호기, 절대 네가 범인일 리 없다는 거 알아. 걱정 마, 호기. 우리가 진실을 밝혀줄게.
0: 고마워, 아리.
2: 경찰관님, 저희도 도울게요.
4: 아리, 발자국을 조사해주렴.
2: 좋아요.
4: 관장님은 보안실의 CCTV를 확인해주세요. 밀라, 호기가 가져온 종이 왕관을 조사해줘.
2: 네.
4: 그리고 맥스, 종이 왕관 재료를 파는 문구점에 가서 상황을 조사해 주겠니?
7: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2: 좋아, 그럼 다 같이 수사를 해보자고.
10: 여기랑 저기
7: 여기는 맥스.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2: 맥스, 뭘 찾았는데?
11: 문구점 아저씨 말로는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색종이를 사갔대.
2: 골든보이잖아. 그럴 줄 알았어. 맞아,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는 건 골든보이뿐이야.
1: 새로운 유물이 도착했습니다.
12: 가자, 할아버지.
1: 얘들아, 왕관을 도둑 맞았다니 유감이구나. 대신 내가 황금검을 가져왔단다.
2: 우와, 황금검을 왜요? 아리, 이 황금검으로 유인하면 도둑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그거 좋은 생각이다.
4: 그럼 이 검을 박물관에 전시해두는 게 어떨까요?
1: 행운을 빈다! 난 또 발굴하러 갈게!
12: 고마워요, 할아버지!
3: 이제 그만 내 기지로 다시 돌아가 볼까? 오, 황금검이라. 저것도 나한테 딱이겠는데? 마침 호기도 잡혀있으니 손에 넣기 아주 쉬울 거야.
13: 멋진 전시였어.
14: 맞아.
2: 네, 엄마.
3: 아무도 없지? 이제 황금검은 이 골든보이 차지야. 어, 뭐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야! 됐어. 완벽해.
2: 방금 박물관으로 들어왔어. 다들 숨어서 대기해. 알았지?
3: 어허, 이게 바로 황금검이라 이거지? 어? 뭐야? 함정이었어?
2: 잡았다, 골든보이. 진짜 도둑은 너였어.
15: 골든보이, 널 체포하겠다.
3: 뭐?
2: 속았지? 이제 진짜 황금왕관을 돌려줘.
3: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그럼 돌려줄 테니까.
2: 거기서 골든보이. 맥스, 범인을 쫓아가.
4: 범인을 찾았습니다. 호기는 잘못이 없어요. 어서 풀어주세요.
8: 네, 알겠습니다. 호기, 이번 일은 정말 유감이구나.
3: 에?
7: 가볼게요.
2: 멈춰, 골든보이. 미안해, 추적 중이라서. 이쪽으로.
3: 정말 끈질기다니까. 그래봤자 날 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
2: 꼼짝마, 골든보이. 구조용 루프 흡착컵 액션.
3: 어? 귀찮게 하네. 각오해, 한 방에 혼내줄 테니까. 다크 골든 타이탄. 내 왕관은 아무도 못 가져가.
4: 어? 맥스! 아리! 왕관을 쓴 골든보이잖아. 조금만 버텨, 얘들아. 호기, 섀도우 스피드!
2: 호기!
4: 강력!
3: 흥! 뭐야?
4: 놀랐어? 이제 제대로 끝내줄게. 잘했어, 호기. 왕관을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 줄 수 있겠니?
0: 네, 경찰관님!
8: 어?
12: 오, 호기!
0: 여기 진짜 황금 왕관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배달 완료!
2: 호기, 정말 고마워.
8: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호기.
0: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아리랑 넥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2: 아, 하지만 진짜 영웅은 밀라야. 범인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
0: 그럼 밀라는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겠네. 맥스, 준비됐어?
11: 당연하지.

0: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익스몰이야.
1: 고마워, 호기. 우와, 루브르 모양이네. 정말 멋지다.
0: 앞으로도 박물관을 잘 부탁해, 밀라.
2: 방금 스타코어의 위치가 신호에 잡혔어. 근데 다이노월드에 있네.
0: 알았어, 맥스. 아리랑 나는 지금 다이노월드로 갈게. 응? 넌 여기에 남아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봐줘. 공룡 세계로 떨어진 꽁지.

0: 공룡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여긴 아무 문제 없어.
1: 그럼 난 회복실에 아기 공룡들 보러 갈게.
2: 나도 가봐야겠다.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지. 오늘따라 정말 평화롭네. 재밌는 일이 생기면 좋겠다.
3: 아, 네가 그런 말만 하고 나면 꼭 골치 아픈 소동이 생기더라. 난 좀 심심해도 평화로운 게 훨씬 더 좋아. 어?
4: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다이노월드 상공에 진입했어.
0: 무슨 일이지? 괜찮아, 아가들아.
2: 방금 뭐였지?
3: 아, 거봐.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라고.
4: 대체 어떻게 된 거지?
5: 노아, 레이더에 보이는 거 있어?
0: 무언가가 다이노월드로 떨어졌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체야.
5: 그럼 다이노윙스가 출동해서 확인해보자.
0: 셀리, 트리코, 출동 준비!
6: 셀리와 트리코! 현장으로 출동!
7: 자, 가자!
0: 저기 좀 봐! 구덩이가 있어!
3: 우와! 엄청나게 큰 충돌이 있었나 봐! 뭐가 떨어진 걸까?
0: 트리코! 뭔가 보여! 이게 뭐지?
3: 빨리 꺼내서 확인해보자! 대체 누구지?
0: 처음 보는 친구인데?
3: 이봐, 일어나!
0: 물이라도 끼얹어볼까? 여기가 어디지? 정신이 들어? 괜찮아?

0: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너야말로 누구야?
1: 공룡이 아닌 건 확실한데 말이지. 넌 누구고 여긴 어떻게 왔어?
0: 베스타고아!
2: 뭐?
0: 어디 있지? 나랑 같이 떨어졌는데. 너희 내 스타코어 가져갔지?
2: 뭐?
0: 스타코어가 뭔데? 돌려줘! 빨리!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1: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린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0: 거짓말! 어서 돌려줘!

0: 도망치는 거지?
1: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0: 안돼! 쟤들 안킬로사우루스 아니야?
1: 다들 도망쳐!
0: 너? 휴, 큰일 날 뻔했네.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서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거지?
1: 이봐, 이게 다 너 때문에. 어? 너 어디로 갔지? 아, 안 돼!
0: 이대로 가다간 숲이 엉망이 되고 다른 공룡들도 전부 위험해질 거야.
1: 어떻게든 이 녀석들을 막아야 해. 트리코! 물! 확대! 액션!

0: 도와줄게.
1: 구해줘서 고마워.
0: 얘들아!
2: 셀리!
0: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이상하게 변했어.
3: 스타코어 신호가 잡혀서 급히 출동한 건데 이미 다이노월드에 큰 소동이 벌어진 것 같네.
0: 괜찮은 거야?
1: 괜찮아, 아직은. 근데 그 스타코어라는 게 대체 뭐야?
3: 월드우즈본부를 고치는 데에 필요한 광석인데 사정이 좀 복잡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사나워진 공룡들부터 해결하자.
0: 응, 물이 필요해.
4: 물? 물이라면 잠깐만. 어?
0: 아하! 어, 호수가 있어. 저쪽 방향이야.
3: 잘됐다. 변신한 안킬로사우루스들을 모아서 호수로 유인하자.
5: 좋았어. 안킬로사우루스 모으기 작전 시작이다.

0: 집중 루프 흡착컵 액션.
1: 자, 테이코 불도저 액션.
2: 이제 괜찮아.
3: 이대로만 계속 가면 되겠지.
0: 잠깐! 앞에 절벽이 있잖아!
1: 망설일 시간이 없어! 지금 멈춰도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 거야!
2: 내가 해결해볼게! 샐리, 토네이도 액션!
3: 다음은 우리 차례야! 전구 호수까지 날려보내자!
0: 안녕! 안녕! 잘 가! 휴! 스타코의 영향력이 사라졌어!
4: 작전 성공!
0: 그렇게 된 거야!
5: 우와!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3: 그래서 또다시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월드우즈 본부를 고치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 말이야.
6: 스타코어는 정말 강력한 광석이구나. 게다가 공룡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우리도 스타코어를 찾는 걸 돕는다.
3: 고마워, 티너.
0: 하지만 그 녀석이 먼저 찾으면 어쩌지? 엄청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데.
1: 맞아.
7: 누구 얘기야? 설마...
4: 꼬지?
0: 여기 있다! 내 스타코어!
2: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세상에서 가장 큰 목욕탕.
1: 번개맨은 세계 평화를 지키느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잠시의 휴식도 허락지 않고 출동을 서두르는데,
2: 번개아이,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곳 또 어디지?
3: 워워 번개맨, 슈퍼히어로도 가끔은 힐링이 필요해요. 요새 인기 있는 심리 테스트를 추천합니다.
2: 응? 이게 뭐지?
3: 배달 온 치킨을 도둑 맞았을 때와 세계의 보물이 도난당했을 때, 언제 더 화가 나나요?
2: 당연히 세계의 보물이 도난당했을 때지. 자, 다음 문제. 멋진 스포츠카와 세계 평화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요? 당연히 세계 평화지.

0: 팀의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샵 악당 무찌르기 장인, 샵 슈퍼히어로 본능, 샵 피로감 누적 상태입니다.
1: 제법 그럴싸한데? 어? 이빨 해적의 결과 보기? 클릭!
0: 이빨 해적님의 캐릭터 분석 결과는 샵 지구 파괴의 달인, 샵 종이 접기 장인?
1: 어? 종이 접기? 좀 의외인데. 어? 이빨 스타그램?
2: 필살기 반으로 접기, 종이 접기 어디까지 해봤니? 세상을 다 접어버리겠어. 종이 말고 딴 거 뭐 접을 거 없을까? 응? 어? 저기 판으로 꽉 접기 좋은 건물 발견! 타지마할로 간다!
1: 뭐? 타지마할? 무덤을 반으로 접겠다고? 절대 안 돼! 세계 문화유산을 망가뜨리려 하다니 그렇게 놔둘 순 없지. 번개아이, 타지마할이 있는 곳 어디지?
0: 타지마할이 있는 곳 말씀이십니까? 인도! 인도가 검색되었습니다.
1: 어허, 인도라. 좋아! 인도로 번개 이동!
0: 여기는 오색찬란 무지개 빛깔 인도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은 타지마할. 거대한 생크림 케이크처럼 하얗게 빛이 나는 타지마할은 빛의 궁전으로 불린답니다. 시간에 따라 색깔이 변해 마치 마법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타지마할은 사실 무덤이랍니다.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잔혹한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진 샤자한 황제.
3: 나의 그리운 왕비야.
0: 사랑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 무덤을 지었는데.
3: 오, 아름답도다. 이제 이보다 멋진 궁전은 지어져선 안 돼. 여봐라, 타지마할을 만든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려라.
0: 타지마할의 놀라운 점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정확히 반반 대칭을 이룬다는 것.
2: 생일카드처럼 반으로 딱 접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소름. 반으로 접혀라, 타지마할. 쉬어봐라, 쉬어봐라. 예!
1: 이빨 해적, 너의 해적선이야말로 반으로 접어주지. 아니, 반에, 반에, 반으로!
2: 언제 번개맨이 왔지? 모두 피해라!
1: 어딜 피해?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2: 그럼 난 못하고 가라고!
1: 친구들, 걱정 마. 번개맨이 타지마할을 지켜냈으니까. 타지마할의 아름다움은 절대 반으로 줄어선 안 되지. 어? 번개톡?
0: 세계 비밀 소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4: 타지마할을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 코끼리들 천 마리도 저거 지을 때 침 날랐거든.
5: 우리 낙타들도.
1: 아하.
0: 소님이 입장하셨습니다.
4: 어? 소님께서 웬일로?
5: 우리 인도에선 소를 신성시해.
4: 안녕하소. 인도를 지켜줘서 고맙소. 기프티콘 쏘겠소.
0: 소님의 기프티콘이 도착했습니다.
4: 인도 왔으니 커리 먹어보소.
1: 커리? 와, 맛있겠는데?
6: 번개맨 감동. 기쁠 땐 춤을 추지.
4: 번개맨, 오늘 1억 명이 함께 목욕하는 날이니까 먹고 나서 여기로 오소.
1: 1억 명이 함께 목욕을? 우와, 대체 얼마나 넓은 곳이길래. 정말 대단한걸. 어디 보자. 목욕탕의 이름이? 아, 겐지스강. 저쪽인가? 번개 이동!
2: 뭐? 1억 명이 목욕하러 온다고? 그럼 목욕비가 대체 얼마야? 그 목욕탕 내가 차지하면 해적계 재벌이 되겠지?
0: 인도의 비밀 소호대가 초대한 곳은 바로 겐지스랍니다. 인도에는 1년에 하루 목욕의 날이 있어요. 축제처럼 1억 명이 모여서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한답니다. 겐지스강에서의 목욕은 인도 사람들에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4: 겐지스강이 제 기도를 신께 전해줄 거예요.
7: 목욕하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거예요.
0: 단지 몸을 깨끗이 하는 걸 넘어서 영혼을 깨끗이 하는 일종의 의식이에요.
2: 네, 목욕값은?
0: 물론 받지 않아요. 겐지스는 인도인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니까요.
2: 그럼 나 부자 못 되는 거야? 이빨 해적의 분노가 마구마구 폭발한다! 겐지스, 널 다 말려버리겠다! 골드 퍼야!
1: 그렇게는 안 되지!
2: 번개맨!
1: 겐지스 물대포! 받아라!
2: 엄마야! 아프야, 뭐야!
1: 이때다!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퍼! 모두들 안심해요. 목욕의 날 축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4: 나마스테. 우리 소들도 인도를 지키는 비밀 수호대원. 인도의 비밀 수호대원들을 소개하겠소.

0: 권기민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인도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인도에는 낙타들이 정모를 한다? 낙타들의 모임이 있다고?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낙타 시장이에요. 인도에선 1년에 한 번씩 낙타를 사고 파는 엄청난 시장이 열린답니다. 낙타 시장에 참여하려고 몇 주에 걸쳐서 멀리서 찾아온답니다.
0: 번개 퀴즈 두 번째.
1: 인도의 마법 같은 이야기 두 번째. 과연 진짜 가짜?

0: 손의 감각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요.
1: 게다가 인도의 쌀은 끈기가 없어서 숟가락으로 먹으면 훅 날아가 버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2: 인도의 손 사용법은 아주 독특해요. 왼손은 볼일 보는 손, 오른손은 밥 먹는 손.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식탁 위로 왼손이 올라오지 않는 게 예의랍니다. 인도에서 정말 굉장한 모험을 했어. 친구들, 번개맨은 더 멋진 슈퍼히어로가 돼서 세계의 친구들을 열심히 도울게요. 또 만나. 고마웠어, 인도.

0: 달걀의 기사들, 오믈렛 기사다.
1: 들판보다 넓은 후라이팬, 물결치는 달걀의 바다, 거대한 빵의 행진, 거인의 식탁일까?
0: 거인의 식탁?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오는걸? 번개톡?
2: 세계 비밀 소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3: 번개맨 도와줘!
4: 함께 무찌르자.
0: 누구를? 적군을?
3: 너!
0: 악당을?
3: 너!
0: 요괴? 좀비? 몬스터?
3: 너! 너! 너! 너!
0: 대체 누구를 무찌른다는 거? 달걀? 달걀이 왜 거기서 나와?
5: 우와! 달걀산에 깔려버릴 것 같아!
6: 도와줘! 노란 바다가 불타오르고 있다고! 번개맨!
2: 기사님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0: 달걀산에 타오르는 노란 바다? 바다가 대체 왜 노랗고 바다가 대체 왜 타오른다는 거지?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 번개아이, 달걀산에 타오르는 노란 바다가 있는 곳 어딘지 알려줘. 진짜로 그런 곳이 있다면 말이야.
2: 달걀산과 타오르는 노란 바다. 검색 중. 검색 중.
0: 역시 그런 곳이 있을 리가.
2: 아르헨티나의 오믈렛 축제. 오믈렛 축제가 검색되었습니다.
0: 우와, 정말 있잖아. 굉장한걸? 좋아, 오믈렛 축제 현장으로 번개 이동!
2: 여기는 아르헨티나. 자이언트 오믈렛 축제가 열리는 곳이에요. 4미터가 넘는 크기의 오믈렛을 만들어 함께 나눠 먹는 잔치랍니다. 오믈렛은 달걀을 풀어서 얇게 부친 요리예요. 100명이 넘는 요리사들이 등장하면 오믈렛 축제가 시작됩니다. 축제에 참가하는 요리사들을 오믈렛 기사단이라고 불러요. 오믈렛 기사단이 되어 프라이팬 메달을 받는 건 매우 명예로운 일이에요. 뚜벅뚜벅 거대한 빵의 등장! 오늘의 주인공, 2만 개가 넘는 달걀도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오믈렛 기사단, 달걀을 무찔러볼까요?
0: 번개 이동 완료! 오믈렛 기사단 여러분, 번개맨도 함께 할게요. 번개맨, 달걀 무찌르기 신공!
2: 모두 굉장하군요. 축제는 점점 열기를 더해갑니다. 거대한 프라이팬을 닦는 팀, 불 위로 프라이팬을 옮기는 팀, 맛있어져라 소금을 넣고 햄과 파슬리도. 우와, 100kg도 넘게 넣는데요. 4m가 넘는 프라이팬에 2만 개의 달걀이 후루룩 쏟아지고 오믈렛 기사단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와, 노란 달걀의 바다가 물결치고 있어요. 조심해요. 이 바다는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타지 않으려면 오믈렛 기사단이 휘휘 잘 저어줘야 한답니다. 자이언트 오믈렛 축제는 음식뿐 아니라 행복까지 함께 나누는 거대하지만 귀여운 축제랍니다.
0: 맞아요. 행복을 주는 스마일처럼 말이에요. 스마일, 번개, 파워!
7: 스마일?

0: 번개맨이 생길 때
1: 이빨의 적 축제를 방해하러 오더니. 하지만 오믈렛 축제는 계속될 거야. 왜? 이 번개맨이 지켜줄 테니까. 용기, 지혜, 친구의 웃음을 모아 번개맨 파워!
2: 번개맨 번개맨 세계로 가는
3: 나 지금 울고 있니?
2: 세계의 비밀 속에 번개맨.
1: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오랜 전통을 기억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게 축제의 진정한 의미지. 세계의 축제? 정말 대단해. 어? 번개토?
4: 번개맨에게 중국에서 축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번개맨 인기 폭발. 세계의 축제 초대장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1: 축제가 열린다는 건 지구가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뜻이겠지? 그나저나 이빨의 적이 조용한걸? 이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은퇴했으면 좋겠다. 어? 이빨 스타그램?
5: 악당에게 은퇴란 없다! 축제 초대, 번개맨만 받을 줄 알았지? 나도 간다. 하얀 얼음나라의 축제로 고고!
1: 하얀 얼음나라의 축제? 거기가 어디지? 번개야이, 알려줘.
4: 하얀 얼음나라의 축제는 여러 곳에서 검색되었습니다. 먼저 중국 하얼빈. 하얀 얼음 궁전이 있는 곳. 중국 하얼빈 빙설제예요. 50m 높이의 거대한 얼음 궁전. 얼음으로 만든 것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해요. 얼음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만들었대요. 밤이 되면 얼음 궁전 안에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아름다운 빛의 궁전으로 바뀐답니다. 거대한 얼음 미끄럼틀도 인기 최고. 중국 하얼빈은 눈과 얼음, 추위밖에 없던 곳이지만 오히려 이 추운 날씨를 이용한 신나는 축제를 만들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다음은 캐나다 퀘벡의 축제, 윈터 카니발이에요.
6: 해피 캐나다!
4: 캐나다는 메이플 시럽이 유명해요. 겨울 축제에서 달콤한 얼음 간식으로 맛볼 수 있답니다. 깨끗한 얼음 위에 메이플 시럽을 뿌리고 막대기로 돌돌돌. 달콤한 얼음이 입안에서 사르르르르. 메이플 태피예요.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눈 목욕. 수영복만 입고 하얀 눈 위에 뒹굴뒹굴. 에치! 감기 걸리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신체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어른들만 참가할 수 있대요.
6: 눈사람이랑 사진 찍을 사람.
4: 기념사진도 찰칵. 어? 근데 저기 어디서 많이 보던 이빨 해적?
5: 용케도 날 찾았군. 그래? 내가 지금부터 눈 목욕할 거거든. 3000년 만에 하는 목욕이니까 대국물 장난 아니겠지? 온 세상을 까맣게 만들고 말 거야. 하얀 눈사람 너까지 말이야. 검은 눈이 내리는 좀비 축제 시작해볼까?
1: 그렇게는 안 되지. 3000년 만에 목욕은 다음 기회에 하시지. 하얀 눈의 축제를 망치게 두지 않을 테니까.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5: 번개맨 죽어보자!
1: 친구들, 세계의 축제 중엔 재미있는 축제들이 정말 많아. 퓽, 퓽! 물총놀이 축제부터 알록달록 색깔놀이 축제까지 우리 함께 가볼까?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축제의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시드니에는 불이 콸콸 쏟아지는 불의 폭포가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호주 시드니의 불꽃 축제예요. 불꽃이 팡팡. 도시 전체가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호주 시드니에서는 이렇게 불꽃 축제를 하며 가는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답니다. 이렇게 불꽃이 콸콸 흘러내리는 불의 폭포도 있다니 정말 놀랍죠?
2: 세계 축제들 정말 굉장했어.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또 만날 친구들. 번개.

0: 날강도가 따로 없구먼.
1: 쪽물 한번 드리는데 손이 몇 번 가는 줄 아시오? 이래도 남는 게 없어.
2: 이보시오, 점 한번 보고 가시겠어?
3: 이보시오, 뭐 하나 물읍시다. 혹시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
4: 아, 유명한 분이 아니오? 요즘 저작거리에 도는 말로는 뱃속에 8알 동안 있다가 100발로 태어났다 하더이다.
5: 어허, 그게 말이 되는가?
4: 정말이라네. 200살 가까이 살았다고도 하고.
5: 그러고 보니 서쪽 어딘가로 응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뒤로는 아무도 그를 못 봤다더군. 헌데 애초에 없던 사람 아니겠어? 누군가 지어낸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3: 알겠소. 고맙소이다.
6: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통 신비에 쌓인 한 사상가.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이라고는 몇몇 소문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참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가려낼 수 없습니다. 노자. 그에 관해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그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잊히지 않은 이름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0: 일설에 따르면 노자는 춘추시대 마렵의 인물로 황하 남쪽의 고연이라는 작은 구월 사람이었습니다. 춘추시대는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가 급격히 쇠락하면서 수많은 제후국이 우후죽순 일어나 세력을 키우던 시기였습니다. 천자를 받든다는 명군 아래 제후국들은 저마다 패권을 다투며 나날이 강성해졌고 도읍을 동쪽으로 옮긴 주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 갔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노자가 몸담은 곳이 바로 그 무너져가는 주나라의 수장실이었습니다. 수장실은 왕실의 서구로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 걸친 문헌과 제후국들이 올린 문서, 천문과 역법, 제사와 의례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모든 기록이 흘러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이곳의 장소를 관리하고 기록을 지키는 사관이었던 노자는 수백 년의 흥망성쇠를 한자리에 앉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주관 속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왕이나 제후의 이름이나 시대를 호령했던 나라들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물이 어떻게 알려졌다가 어떻게 지워졌는지, 어떤 나라가 어떻게 일어섰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면서 노자는 그 높았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거대한 힘을 이뤄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생사와 고락 너머에 있는 천지 만물의 이치에도 조금씩 다가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이가 노자를 찾아왔습니다. 천하의 기록이 모이는 서구의 사관에게 옛 예법을 묻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유가의 문을 연 공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1: 예란 무엇입니까?
0: 공자의 물음에 노자가 답했습니다.
1: 그대가 말하는 옛 성현들은 뼈가 이미 썩어 없어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그 말뿐이요.
0: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던 노자에게 예란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따져 묻는 공자에게서 오만과 야심을 읽어낸 노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이 숨겨두어

0: 가게가 텅 빈 듯이 보이게 하고 덕이 두터운 자는 모양새가 도리어 어리석어 보인다고 하였소. 그대의 교만한 기색과 지나친 욕망을 버리시오.
1: 후에 공자가 노자에 대해 남긴 말은 이러했습니다.
2: 달리는 짐승은 그물로 잡고 헤엄치는 것은 낚싯줄로 잡으며 나는 새는 주살로 잡을 수 있다.
0: 그러나 용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니 나로선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다. 오늘 나는 노자를 보았는데 그는 마치 용과 같았다.
1: 이는 공자조차 헤아리지 못할 만큼 노자의 사상이 남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통찰을 지녔으면서도 노자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사상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기르지 않았고 학파를 세우지 않았으며 자신의 말을 글로 남기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노자가 남겼다고 알려진 도덕경은 어찌 전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도 전해진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0: 주나라의 쇠락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자는 관직을 버리고 소 한 마리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향하다가 이내 함곡관에 다다랐습니다. 함곡관은 그 무렵 문령에서 벗어난 서쪽 지대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나선다는 것은 곧 나라도 법도도 기록도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자가 이 관문을 지나려 하자 관문직이었던 윤희가 그를 붙들고 한 가지 첨언하였습니다.
1: 선생께서 이제 응거하려 하시니 수고스럽더라도 부디 글을 한 편 지어주십시오.
0: 그 간곡한 청에 노자는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이때 지은 글이 훗날 도덕경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길을 떠난 노자는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 한 줄 남기지 않은 채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노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는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찌하여 그를 찾아 나선 것일까요?

제가 바로 그 노자입니다. 제가 저에 관해 오가는 말을 찾아다닌 것은 세상이 저를 안다고 하면서도 실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이이라 하고 노담이라고 하며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허나 그중 어느 것이 제 본래 이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노자라 불릴 뿐입니다. 제가 백발로 태어났다는 소문부터 왕실의 서구를 지켰다는 이야기, 공자를 만났다는 일화와 함곡관에서 글을 남겼다는 기록까지 그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이든 무슨 이야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 너머에 있습니다. 도가도 피상도 명가명 피상묘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가 이름을 이름 지을 수 있다면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어떤 이름도 그 사람 자체를 온전히 담지 못합니다. 이름은 언제나 그것이 가리키는 사람보다 작습니다. 도 역시 그렇습니다. 정의하려 애쓸수록 그 말은 도 앞에서 더욱 작아집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그만큼 도에서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 저도 이 도덕경도 도를 선념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지혜를 구할 때 스스로 도와 마주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덕경을 통해 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깨달음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가 바로 저 노자일 것입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6: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미리 일러두자면 오래 사는 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하라 저리하라 이르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 틈에서 어느 자리에 서고 어디서 물러나며 어디에는 아예 뜻을 두지 않는지 그 몸가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몸으로 한번 해보실 것이 있습니다. 팔꿈치를 들고 서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키가 반뼘은 높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서 있자니 중요합니다.

머리가 아파지고 더 버티면 주저앉고 맙니다.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걸음보다 몇 발은 앞서겠지만 얼마 못 가 숨이 찹니다. 그러다 걸음을 늦추고 이내 멈춰서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는 발꿈치를 들어도 큰 걸음으로 걸어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겠습니까? 둘 다 억지로 하는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힘이 들 수밖에 없으니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높아지지도 앞서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연자 불명, 자시자 불창, 자벌자 무공, 자긍자 부장.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은 빛나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드러나지 못하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게 되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스스로 내보이고 자신만 옳다하며 자랑하고 뽐내는 예. 이는 더 커 보이려 발끝으로 서고 더 앞서려 성큼성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 안다라고 애써도 결국에는 더 높아지거나 더 앞서지 못하듯 스스로 드러내고 자랑한들 바라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살아야 할까요? 하늘과 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장지구 천지 소이능 장차구자 이 기부자생 고 능장생 시 성인 후기신 이 신선 외기신 이 신존 하늘은 기르고 땅은 오래간다. 하늘과 땅이 장구할 수 있는 까닭은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제 몸을 뒤에 두어 도리어 앞서고 제 몸을 내버려 두고도 도리어 보존된다. 하늘은 비를 내리면서 제 몫을 떼어두지 않습니다. 땅은 곡식을 기르면서 결코 제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둘 다 억지로 제 것을 챙기는 일이 없으니 다툴 까닭이 없습니다. 다투지 않아 힘쓸 일도 없으니 길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려 애쓰지 않으면 부딪힐 일이 없고 부딪히지 않으니 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앞서 있기도 합니다. 제 몸을 위해 애쓰지 않고 놓아둘 때도 오히려 그 몸이 온전히 남기도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무엇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저는 하늘과 땅을 보며 그리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하늘과 땅처럼 살자면 어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 한 몸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는 사람들 틈에서 벌어지는 일을 두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욕약경, 휘대환약신, 청해를 받거나 모욕을 당해도 놀란 것처럼 대하고 큰 걱정거리를 제 몸처럼 귀히 여기라. 모욕을 당하면 놀라는 것이야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어찌 총애를 받을 때도 놀라야 한다는 것일까요? 총애를 얻으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앞세우는 마음입니다. 남의 눈에 들자면 스스로 드러내고 돋보여야 하니 말입니다. 게다가 총애는 남이 주는 것이라

내려준 사람이 도로 걷으면 그만입니다. 형에도 모욕과 마찬가지로 받는 이의 손밖에 있으니 얻을 때나 잃을 때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총애를 얻으려 자신을 억지로 애쓸 것도, 총애를 받았다고 마냥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계하고 조심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큰 걱정거리를 제 몸처럼 귀히 여기라. 이 또한 삼뜻 와닿지 않습니다. 제 몸이야 누구나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큰 근심은 그리 여기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그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곤 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어디서 오는지 들여다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오소의 유대 환자, 리오유신, 급오무심, 오유하환.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근심이 큰 것은 지킬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몸 상할까 꽉 붙드는 마음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근심을 없애려 드는 것도 결국 자신만을 위해 억지로 애쓰는 일입니다. 그 붙드는 마음을 놓으면 근심도 제 몸처럼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총애를 받을 때는 놀라며 스스로 삼가고, 근심이 닥칠 때는 제 몸 대하듯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늘과 땅처럼 사는 일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무엇을 얻고 얼마를 지니느냐에 마음이 향합니다. 이 역시 제 몫에 연연하지 않는 하늘과 땅처럼 살면 될 일입니다. 지족불욕, 치지불태, 가이장구, 넉넉한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길고 오래갈 수 있다. 모자란다고 여기는 것은 참으로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넉넉한 줄 모르고 그칠 줄 모르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쌀 한 섬을 지닌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가 두 섬을 바라면 그는 쌀 한 섬이 모자란 사람이 됩니다. 열 섬을 지녀도 스무 섬을 바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한 줄 모르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고, 굴욕은 거기서 비롯됩니다. 그칠 줄 모르면 손대지 말아야 할 때까지 손을 뻗어 자신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러니 넉넉한 줄 알고 그칠 줄 알아야만 몸이 상하지 않고 오래갑니다. 곰수신트레, 천지도, 고무에 이르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 그것이 하늘의 길이다. 이뤄낸 공에 매달리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넉넉한 줄 알고 그칠 줄 아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넉넉한데도 자리를 붙들고 있으면 끝내 욕되고 위태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칠 때를 알고 물러나는 것, 그것이 곧 하늘의 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가라, 그쳐라, 물러나라 하였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로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만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과 땅이 오래가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이든 자신만을 위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어찌 읽으시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아이, 형아, 빨리 와! 아, 빨리 와!
1: 아, 근데 이게 오늘은 될까? 어제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2: 게임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 아닐까?
1: 어, 그럼 오늘은 날이 벗겼으니까 되겠네.
2: 빨리 해봐.
1: 그러면 조지 워싱턴 다시 도전.
2: 우와! 시간을 달리는 조지 워싱턴 이야기. 1781년.

0: 정말로 또 오셨다.
1: 네가 여기 또 온다고 그랬잖아.
2: 아니 진짜로 또 올 줄 몰랐지.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 쇼쇼.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까요?
4: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게임 잘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5: 네.
3: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5: 네, 도전!
3: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3: 자, 야!
0: 우와! 11칸! 우와!
3: 11칸, 11칸!
0: 우와, 진짜 많이 갔지? 우와!
3: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조지 워싱턴 사령관입니다!
3: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륙군 사령관 워싱턴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 대륙회의에 가서 무엇을 반납할까요?
0: 반납? 사령관이 될 때 뭘 받았지?
4: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1: 조지 워싱턴이 대륙군, 그러니까 미국 독립군의 사령관이었던 거 기억나지?
5: 알아요, 알아요.
1: 워싱턴은 독립전쟁이 터지자 대륙군의 사령관이 되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영국군에게 항복을 받아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
2: 그런데 전쟁은 끝났는데 1년이 지나도록 독립은 안 된 거야.
0: 네? 독립전쟁을 이기면 독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게
4: 영국 정부가 미국과 조약을 맺어야 독립이 되는 거거든.
1: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파리에서 만나 몇 달 동안 협상을 했어. 그동안 워싱턴 장군은 여전히 수만 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식민지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6: 장군,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0: 왕? 내가? 예, 이제 영국의 왕은 저희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도 왕이 있어야죠.
7: 사령관님께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강한 우리 군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6: 왕이 되어주십시오.
5: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1: 전쟁에서 이긴 군대는 힘도 막강하고 국민들한테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군사들이 다른 마음을 먹었던 거지. 그러나 워싱턴은 불같이 화를 냈어.
0: 대체 왜? 목숨을 걸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그 힘든 전쟁을 치렀냔 말이야.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싸운 거 아닌가? 대체 독립을 한 이유가 뭐야? 왕이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
1: 군사들이 도와준대도 워싱턴은 거절을 했지.
6: 잘못했습니다.
1: 그리고 몇 달 뒤 영국은 미국과 파리에서 조약을 맺고 미국의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했어. 그러자 워싱턴은 바로 대륙 회의를 찾아갔지.
6: 여러분, 조지 워싱턴 사령관입니다.
5: 워싱턴.
1: 그러더니 칼을 의장 속에 턱 올려놓는 거야.
0: 나 조지 워싱턴은 독립 전쟁이 끝났으므로 이 칼을 반납하고 대륙군 총사령관직에서.

0: 워싱턴은 대륙 회의에 가서 무엇을 반납했을까요?
1: 칼!
0: 네, 맞습니다. 야! 사령군의 칼은 군대를 지휘할 자격을 갖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을 돌려준다는 건 아무런 권력을 갖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독립군 사령관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워싱턴은 고향인 버지니아의 농장으로 내려갑니다.
2: 우와, 멋지다!
0: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우와! 자, 그럼 주사위 굴려주세요.
3: 이번엔 내가...
4: 가볼까?
0: 우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우리 지 대표가 뽑는 걸로 합시다.
0: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뒤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일까요?
6: 세계 최초? 정치 제도? 우리가 처음으로 하기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
2: 뭐가요?
6: 자, 들어봐. 우리 미국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를 뽑아야 하잖아.
7: 지도자가 3명은 돼야 해요. 1명이면 왕이지.
8: 나라에 급한 일이 생길 때 3명 다 의견이 다 다르면 빨리 결정을 못 하잖아요. 1명이면 돼요, 1명이면.
7: 그럼 왕이랑 뭐가 달라요?
6: 워싱턴은 이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었어.
9: 자, 진정들 하시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10: 의장님도 의견을 내보시죠.
9: 난 의장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걸로 하겠소.
11: 일단 지도자는 국민 모두가 투표해서 뽑읍시다.
5: 어허, 그럼 투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우리 지 대표가 뽑는 걸로 합시다.
6: 석 달 동안의 긴 회의 끝에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실시하기로 했어. 정부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한 명 뽑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리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 법을 판결하는 대법원이 서로 권력을 나눠 갖고 견제하는 삼권 분립을 시행하기로 해. 그리고 1년 뒤에 세계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11: 국민이 투표로 왕을 뽑다니.
12: 왕이라뇨. 대통령이죠.
13: 야, 옷도 우리들처럼 입었네요.
6: 그러니까.
12: 왕이랑은 달라요. 임기도 4년이고.
14: 그래도 우리나라 지도자인데 왕이나 마찬가지죠.
6: 국민들은 대통령과 왕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몰랐어. 사실 조지 워싱턴도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지. 모두가 대통령제는 처음이었으니까.
9: 나도 대통령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왕이 아니니까 너무 근엄해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그래, 먼저 나라의 빚부터 갚아야겠군.
6: 그러면서도 워싱턴은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4년 뒤 또 한 번 대통령에 당선이 돼.
15: 워싱턴! 워싱턴!
11: 너무 일 잘하셔. 아유, 이렇게 잘할 거면 저거 말고 평생을 쭉 했으면 좋겠네, 그냥. 쭉요.
6: 그렇게 왕처럼 평생 대통령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었지.
16: 국민들도 원하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에 출마하시는 게.
9: 그렇게 한 사람이 쭉 대통령을 하면 왕처럼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17: 이제 그래도 국민들의 뜻인데.
6: 그런데 두 번째 대통령을 그만두기 6개월 전.
11: 대통령이 뭘 발표한다고?
14: 모르겠어요.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나온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9: 저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14: 뭐?

0: 탄핵을 시행하고 조지 워싱턴은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쳐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오, 이때까지 그럼 대통령이 없었구나.
2: 우리 미국이 처음으로 만든 거야. 오.
0: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야!
3: 문 열렸다!
4: 얘들아, 할게!
5: 안녕하세요! 재밌었다!
3: 아! 아이고, 저기! 저쪽!
0: 자, 오늘은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6: 네!
0: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7: 우와, 대통령을 미국에서 처음 만든 거구나.
8: 어, 그런가 봐.
9: 영기라, 승환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피자 사왔다. 피자 먹자.
8: 피자? 우와, 어디 먹을 거야?
10: 영기, 같이 가.
8: 싫어.
10: 같이 가.
8: 아, 정말.
11: 시간을 달려 알게 된 조지 워싱턴 이야기.
12: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은 전쟁이 끝난 뒤 군사권을 스스로 내려놓는다.
0: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데 이때 조지 워싱턴은 선거를 통해 뽑힌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친구들,

0: 아, 신난다! 아, 빨리 와!
1: 아, 같이 가, 형아! 형아, 오늘은 누구 해볼까? 글쎄.
2: 어, 콜럼버스다!
0: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한 사람인데?
1: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0: 글쎄.
1: 형아, 그럼 오늘 콜럼버스 해보자.
0: 좋아!
3: 시간을 달리는 콜럼버스 이야기. 1492년.
4: 선장님.
0: 니 누구야?
5: 안녕하세요. 전 영길이고요.
1: 전 승환이에요.
4: 아니, 우리가 배 타고 육지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거긴가? 아니, 설마요. 여기가...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 시간을 달려?
7: 우리가?
1: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6: 아,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되는 거네.
3: 네.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0: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제가 먼저 할게요. 자, 자, 다섯 칸이다.
2: 좀 많이 좀 던지지.
1: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문제를 맞히면요 보너스 이동을 할 수 있어요.
0: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만 찾으면 부자가 되겠지? 꼭 동방을 찾고 말겠어.
0: 콜럼버스가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 새로운 바닷길을 왜 찾아요?
2: 그러면 그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응? 잘 들어봐.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추랑 향신료는 인도가 있는 동방에서 많이 나거든? 근데 동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가 길을 막았기 때문에 사올 수가 없어서 엄청 비쌌어.
1: 이대로는 안 되겠어. 차라리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라. 그럼 우리나라 부자가 될 거야.
4: 예, 배야.
2: 특히 유럽의 가장 서쪽에 있던 포르투갈은 새 바닷길을 찾고 있었지. 그때 포르투갈에 살고 있던 선원 콜럼버스도 새 바닷길을 찾고 있었어.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 동방이 나올 텐데.
5: 형, 그렇게 쉬우면 사람들이 벌써 갔다가 왔겠지.
2: 아니야, 사람들은 애초에 서쪽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
1: 이 책에 분명히 이렇게 써있다고.
2: 봐봐.
1: 그동안 콜럼버스는 동방으로 가는 새 바닷길을 찾으려고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 그중에서도 중국을 다녀온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 견문록을 그냥 달달 외울 정도였지.
2: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만 찾으면 부자가 되겠지? 꼭 동방을 찾고 말겠어.
1: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콜럼버스는 야! 드디어 지도를 찾았다! 당시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토스카넬리의 지도를 구하게 된 거야.
2: 이거 봐. 바르톨레메요. 이거 봐봐. 여기 리스본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면 지팡이가 있어. 더 서쪽으로 가면 인도가 있고 그 위에 카타이가 있어.
6: 대박! 어? 그럼 형 말대로 서쪽으로 가도 인도로 갈 수 있네?
2: 토스카넬리같이 유명한 지리학자가 만든 지도니까 정확할 거야. 이 지도를 보고 서쪽으로 항해해봐야겠어.
1: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같게 그려진 토스카넬리의 지도를 보고 확신을 한 콜럼버스는 동방으로 가는 새 바닷길로 항해를 하기로 결정하지.
7: 아, 정답!
0: 네, 콜럼버스가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7: 토스카넬리의 지도!
0: 네, 정답 맞습니다. 야! 우리 친구들, 토스카넬리의 지도를 보고 이상했죠? 저때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콜럼버스도 토스카넬리도 유럽의 서쪽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8: 아, 그래서 지도가 그렇게 이상했구나.
0: 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2: 아니, 보너스가 이렇게나 많이 갔어?
9: 저희 잘했죠?
7: 잘했어!
0: 자, 다음 문제를 계속 풀려면 주사위를 흥 던져주세요.
10: 이번엔 제가.
7: 화이팅!
2: 화이팅!
0: 야.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에스파냐로 갈 거야.
1: 가서 나 놓친 거 후회하게 만들겠어.
0: 콜럼버스가 새 바닷길을 항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8: 지도도 있고 길도 아는데 왜 도움을 받아요?
2: 아이, 그게 지도만 있다고 되나? 새 바닷길을 찾으려면 돈이 엄청 들어.
8: 그렇죠.
1: 그래서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의 왕을 찾아가 후원을 해달라고 했어.
9: 인도를 두 달 만에 갈 수 있다고?
1: 네, 서쪽 바다로 가면 길도 빠르니까요.
10: 아무리 서쪽으로 간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4: 배야, 가지고 온 정보가 다 틀려옵니다.
1: 아닙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9: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니라잖나. 그리고 우린 이미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는.
1: 사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는 길을 이미 찾으려고 준비 중이었어.
11: 아니, 왜 아프리카를 삥 돌아서 갑니까? 서쪽으로 하면 길도 빠르다니까요. 서쪽으로 하면 인도가 나옵니다.
2: 배야, 아무래도 사기꾼과 싸웁니다.
9: 여봐라, 이분 나가시면 된다.
1: 포르투갈은 콜럼버스를 호황된 사기꾼으로 보고 거절했지.
11: 감히 날 무시해? 내가 인도 먼저 갔다 와서 다 후회하게 만들겠어.
5: 형, 안 된 거야?
11: 에스파냐로 갈 거다. 가서 나 놓친 거 후회하게 만들겠어.
5: 에스파냐?
1: 하지만 콜럼버스는 포기하지 않고 에스파냐로 가기로 했어.
12: 어떻게 동방으로 간다는 거지?
11: 동방으로 간다고 해서 동쪽으로 가는 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5: 아니, 동방으로 갈 때 동쪽으로 가지 서쪽으로 가나?
11: 이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구가 동그랗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도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12: 만약에 이 바닷길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지?
11: 맞습니다. 육로로 동쪽으로 간 사람들 말에 따르면 동쪽에는 수많은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인도를 도착하면 저를 인도를 다스리는 총독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져오는 금과 향신을 판매한 수익금의 10%를 저에게 주십시오.
12: 뭐라? 그렇게는 못하겠어.
11: 이 정도 조건이면 좋은 조건입니다.
1: 이사벨 1세는 콜럼버스가 너무 황당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어. 그런데 이사벨 1세의 생각이 바뀐 거야.
0: 건방지게 자기한테 뭘 해달라 말아야.
13: 그러니까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대요. 욕심도 많아.
12: 내 말이. 잠깐만. 우리한테 거절당했다고 프랑스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거기다가 성공까지 한다면. 안 돼, 안 돼. 저자를 빨리 붙잡아야 돼. 여봐라.
13: 배야.
11: 정말입니까?
12: 그래.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네. 근데 문제가 있어.
11: 문제?
12: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데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나?
11: 아, 그럼요. 그럼요. 1년이면 끝나겠지.
1: 하지만 에스파냐의 전쟁은 6년이 지나서 끝났고 콜럼버스는 6년을 기다리게 됐지. 그런데
11: 이게 뭡니까?
12: 전쟁을 치르느라 나라에 돈이 없네. 이건 내가 가진 전 재산일세. 인도로 가는 백기를 꼭 좀 찾아오게.
11: 대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 좀 들어와야 돼. 와이드대!
1: 이사벨 1세의 후원으로 콜럼버스는 1492년 배 세 척을 가지고 인도로 가는 항해를 시작할 수 있었지.
11: 땅이다! 땅이다!
1: 스페인의 팔로스항을 떠난 지 2개월여 만에 해안가에 도착을 했고. 그것이 새로운 대륙인 줄 모르고 인도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콜럼버스가 인도는 찾아가지 못했지만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12: 이제 우리는 바다로 갑니다.
1: 후원을 했던 에스파냐는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해상 강국이 되지.
0: 아, 정답!
12: 콜럼버스가 항해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7: 이사벨 1세!
12: 정답입니다.
0: 그동안 유럽 사람들의 왕래가 전혀 없었던

0: 있었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 인도라고 생각했던 콜럼버스는 그곳에서 만난 원주민을 인디오, 인디언이라고 불렀었죠.
1: 아,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하는구나.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2: 열렸다! 열렸다!
3: 얘들아, 잘했어!
2: 안녕! 간다!
3: 안녕!
0: 네, 오늘 어땠나요?
3: 재밌었어요!
0: 콜럼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곳이 신대륙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11년 뒤 이탈리아의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신대륙임을 밝혀냈고 신대륙은 그 사실을 밝혀낸 아메리고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 대륙이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1: 근데 콜럼버스가 인도가 아니라 신대륙인 걸 알았으면 콜럼버스 대륙이 될 뻔했네.
3: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이사벨 1세가 콜럼버스한테 투자했다니 진짜 재밌다.
1: 맞아, 맞아.
4: 얘들아, 내려와. 밥 먹자.
2: 어, 저녁밥 먹어야지.
1: 같이 가.
3: 형아, 아니 같이 가. 같이 가.

Just can't we make your food just for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죽을 줄 알았네.
1: 에이, 상처. 심장은 떨어지지 않아요.
2: 맞아요. 근데 상처 왜 운동하다 말고 손목을 만져요?
3: 아, 그건 운동할 때 1분 동안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알면 도움이 되거든.
1: 그럼 심장이 있는 가슴에 손을 대야지. 왜 손목에다가 손을 대냐고요?
3: 아, 다른 곳에 손을 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너희들 허씨 형제의 시험 이야기 기억 안 나?
1: 허씨 형제? 아, 허당의원!
3: 어어어!
1: 기억 안 나요.
3: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 그럼 이 삼촌이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1: 정말요?

0: 알려주는 맥박.
1: 우리 첫째 아이들,
2: 옛날에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3: 내가 자식 명사
2: 이름하여 허풍이었지.
3: 우리 아들들이 글쎄
2: 그에게 두 아들 허리와 허당이 있었어.
4: 아버님,

0: 아버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1: 또 사고 치셨죠, 예.
2: 아, 그게 아니라 내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이미 그 의원 시험에 붙었다고 말해버렸단 말이다.
0: 예? 아직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요?
1: 아유, 아빠 또 그러셨어요. 아유, 그게 뭐예요, 그게. 괜찮아요? 아유, 우리가 뭐 붙으면 되죠.
0: 예, 아버님.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어이, 정말. 네. 아이고, 아이고, 고맙구나. 아이고.
3: 형인 허리는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동생인 허당은
4: 아 형님 앉아요?
0: 아 열심히 해야지 시험이 내일 모레 아니냐?
4: 내일 모레면 내일부터 하면 되겠네.
3: 배를 두들기며 놀기만 한 거야. 그리고 드디어 시험 날이 되었어.
5: 오늘의 시험은 첫째도 둘째도 정정당당히 보는 겁니다. 만약 몰래 뭔가를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잉?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심장이 있지요. 이 심장의 움직임을 우리 몸의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4: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왔지?
6: 아유, 어렵구만. 아유. 저거 왔는데.
5: 지금 뭐해?
7: 아, 깜짝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5: 아니, 소용없어요! 플라피아!
7: 아이고, 죽을 때를 지었습니다!
8: 아이고, 죽을 때를 지었습니다! 나가요!
5: 갖고 나가요!
3: 한편, 공부를 덜한 동생 허당은
1: 여기까지는 본 것 같은데.
3: 이렇게 한 곳만 표시를 했고.
1: 이거 말고는 모르겠네.
3: 열심히 공부를 한 형 허리는
0: 한 문제야. 공부한 게 나왔어. 그래도 긴장하지 말고 자, 천천히 천천히 자.
3: 머리 옆쪽 목 손목 그리고 허벅지 안쪽까지 무려 네 곳에 표시를 한 거야.
5: 오! 어, 대단해요! 오! 아이고! 우와, 신기하다! 정말 심장의 움직임을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네.
7: 그러니까!
9: 허당의 형 허리는 사실 네 곳을 표시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곳이 있대.
5: 정말요?
10: 우와! 느껴진다! 아, 정말 뛰고 있어!
5: 나도 뭔가 콩닥콩닥 뛴다!
10: 삼촌, 근데 여기 뛰는 곳엔 뭐가 있어요?
9: 바로 혈관이 있지!
5: 혈관이요?
9: 혈관 속에서 느껴지는 심장의 움직임을 바로 맥박이라고 하는 거야.
5: 우와, 삼촌!
10: 뭔가 달라 보여요!
9: 이렇게 똑똑해 보이면 안 되는데.
5: 어, 근데 삼촌! 심장의 움직임을 왜 다른 혈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장의 움직임을 왜 다른 혈관에서 알 수 있는 거냐고요?
10: 왜 알 수 있는 거냐고요?
5: 왜요?
9: 어, 그러니까 그게 심장... 아, 운동! 삼촌 운동하고 있었지! 삼촌 운동하고 올게!
5: 아, 삼촌! 궁금한데!
10: 괜찮아! 우리한테는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0: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맥박딱지. 맥박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1: 앗, 심장이다.
2: 두근 두근 두근 두근. 안녕.
1: 안녕하세요.
0: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심장의 움직임을 몸의 다른 혈관에서 알 수 있어요?
1: 신기해요.
2: 그렇지? 나도 신기해. 심장은 항상 멈추지 않고 뛰는 거 알고 있지? 편안한 자세로 쉬고 있을 땐 천천히 뛰고, 중요한 일로 긴장했을 때는 빨리 뛰고, 운동을 하면 훨씬 더 빨리 뛰는 거야. 이렇게 심장이 움직일 때마다 피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의 여러 곳으로 보내지는데,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혈관의 벽에 닿아서 생기는 일정한 움직임을 맥박이라고 하는 거야.
0: 아, 여기는 머리 옆부분의 맥박 관측수. 문제 없음.
3: 네, 여기는 목 부분의 맥박 관측소. 문제 없습니다.
4: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5: 허벅지 안쪽의 맥박 관측소도 문제 없습니다.
2: 맥박 관측소는 네 곳 말고도 더 있어. 보통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지나가는 혈관은 근육에 둘러싸여 있지. 하지만 맥박 관측소에선 근육 위로 혈관이 지나가서 그곳을 만지면 맥박을 느낄 수 있는 거야.
1: 우와, 그렇구나. 아무데나 만진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었어.
0: 맞아. 여기, 그리고 여기. 맥박이 느껴지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였어.
2: 아, 그리고 하나 더. 맥박으로 심장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
1: 우와, 어떡해요?
0: 이런, 맥박이 너무 느려.
6: 뭔가 안 좋은데? 왜 이러지?
2: 맥박이 느리면 심장이 늦게 뛴다는 뜻이고, 심장에 병이 있을 확률이 높아.
7: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2: 두근두근, 두근두근. 너무 빠른데? 맥박이 너무 빠르면 심장이 빨리 뛴다는 뜻인데.
6: 너무 힘들어.
2: 두근두근, 두근두근. 심장이 힘들어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1: 안 돼.
0: 진짜 조심해야겠다.
2: 그럼 난 열심히 뛰러 갈게. 두근두근, 두근두근.
1: 안녕히 가세요.
0: 삼촌 언니야, 알려줘야지.
1: 나도. 내 허리와 허당 형제는 어떻게 됐을까?
6: 그러게. 궁금해.
3: 궁금해?
0: 삼촌!
3: 궁금하면 이 삼촌이 알려줄게. 형 허리는 시험에서 1등을 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궁궐에서 병을 치료하는 어이가 됐지. 동생 허당은 뒤늦게 반성한 후 주변 사람을 돕는 훌륭한 의원이 되었어. 그리고
8: 이놈들이 올 때가 됐는데 이거. 아이고.
9: 아버지!
8: 아빠! 아이고, 왔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들!
9: 어서 가시죠.
10: 저희가 온 김에 맥박을 좀 봐드릴까요?
8: 아이, 그래, 그래, 그래.
9: 머리요?
10: 목?
9: 아, 손목?
10: 그리고?
8: 아이, 잠깐만. 거긴 안 돼.
9: 맞지.
10: 근데 말이다, 그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엄지를 재면 안 되는 것이냐?
9: 예,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혈관이 커서 자기 맥박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10: 그래서 엄지로 맥박을 재면 맥박이 틀릴 수가 있다.

0: 둘 다 노래 잘하면 줄게요.
1: 와, 최고 최고.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 Let's go.
0: 내 마음이 난
2: 심장에서
3: 나오는 피가
0: 혈관벽에 닿아
2: 느껴지는
3: 움직임이지.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어? 꽃다가 뭐 봐?
1: 어? 어,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
0: 오. 어? 두근두근? 호떡이 너의 좋아하는구나.
1: 뭐 아니야. 아니야.
0: 에이, 좋아하지?
1: 아니야, 그냥 얘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뿐이라고.
0: 그게 좋아하는 거지.
1: 그런가? 아니, 근데 왜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0: 너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두근두근 왕자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두근두근 왕자 이야기?
0: 아!
1: 기억 안 나.
0: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 줄게.
1: 좋아, 좋아.

0: 꿈속의 공주와 공주를 깨운 왕자가 살았어. 왕자는 모든 게 완벽했지만
1: 왕자님!
0: 좋아하는 사람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너무너무 뛰었어.
1: 가슴에! 가슴에! 개구리?
2: 개구리? 이 개구리가 언제 가슴으로 들어갔지? 당장 나와! 당장 나오지 못해!
1: 제가 빼드릴게요!
2: 아니요! 됐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어! 당장 나와! 개구리가 힘이 너무 세군! 당장 나와! 당장 나오란 말이야!
1: 왕자님!
2: 공주는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공주. 보고 싶소, 공주.
0: 왕자님, 보고 싶어요. 왕자는 공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
2: 그만 좀 뛰어라. 이것 때문에 창피해서 앞에 설 수가 없잖아. 어휴, 왜 이렇게 뛰는 거야? 어휴. 공주! 공주!
0: 혹시 내가 싫어서 피하는 건가? 이럴 거면 날 왜 깨운 거야? 왕자님, 보고 싶어요!
3: 나는 저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리진 않는데 왕자 불쌍하다.
0: 그러니까.
3: 근데 왜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야?
0: 그거야, 심장이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3: 아니, 그러니까. 왜 열심히 운동을 하냐고. 왜요?
0: 아, 그건,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두근두근 딱지야. 두근두근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4: 교감.
5: 교감.
3: 누구세요?
0: 두근두근 딱지니까 심장 아냐?
4: No. 난 심장이 아니라 교감신경이다.
3: 교감신경?
4: 몸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 몸속 여러 곳에 지시를 내리는 신경이지.
0: 몸이 비상사태?
3: 비상사태라면 언젠데요?
4: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도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럼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지 알아볼까? 왕자님이 좋아하는 공주님을 보는 순간,
2: 우와, 너무 이쁘다. 완전 내 이상형이야.
1: 공주님? 어떡해. 근데 정말 예쁘다. 말 걸면 뭐라고 대답하지? 날 싫어하진 않겠지? 어떡해.
4: 뇌가 흥분하지. 뇌가 흥분하게 되면
1: 어떡해.
2: 아이, 뇌가 흥분? 아이, 좋아하는 공주님을 봤어? 아, 이거 비상사태인데. 어떡하지? 몸을 긴장할 수 있도록 교감신경 비상사태 발동!
1: 무슨 일이지?
4: 나 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 몸속 여러 곳에 지시를 내릴 수 있어.
1: 어? 뭔데?
4: 지금부터 내 지시를 따른다. 위와 방광은 지금 당장 활동을 멈춘다.
1: 응? 무슨 소리야? 지금 위에 음식이 꽉 찼는데 빨리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나도 방광에 오줌이 가득 찼다고.
4: 지금 느긋하게 소화나 시키고 오줌이나 눌 때가 아니라고. 왕자님과 공주님이 만났단 말이야.
1: 공주님?
4: 그래, 빨리 몸을 긴장시켜서 공주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어서 활동을 멈춰.
1: 알겠어.
0: 위랑 방광은 왜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4: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려는 거야. 원래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위나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식욕도 없어지지.

0: 오줌도 덜 마려워지고. 대신 모든 에너지를 심장에 집중시키지. 아, 심장, 더 빨리 뛰어.
1: 알았어.
0: 아, 심장, 너 그거밖에 못 뛰어? 아, 더 빨리 뛰어봐, 더 빨리. 아, 더.
1: 아유, 알았다고, 빨리 뛰고 있다고.
0: 안 되겠네. 지금 필요한 건. 이 아드레날린. 어서 심장에게 이 아드레날린을 전해줘야겠어. 나 교감신경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려고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심장에게 전해준다고. 심장아, 조금만 기다려! 심장아, 기다려! 심장, 아드레날린 여기 있어! 오! 아드레날린! 이것만 있으면 힘이 난다고!

0: 아드레날린은 심장에 힘을 주지.
1: 덧바디 덧바디 아드레날린 어째
0: 아드레날린 덕분에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어서 왕자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2: 아, 아드레날린 때문에 빨리 뛰는구나.
3: 근데 두근거리면 부끄러워서 좋아한다고 말하기 더 힘든데.
2: 맞아. 두근두근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0: 무슨 소리? 두근두근 긴장해야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키는 거야. 잘 알았지? 교감!
4: 교감!
2: 우와,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몸에 비상사태가 일어나다니.
3: 그래서 심장도 두근두근하는 거였어.
2: 근데 왕자님은 불쌍해서 어떡해? 너무 두근거려서 공주님한테 좋아한다는 말도 잘 못하고.
3: 과연 왕자님이 좋아한다는 말을 했을까? 다음 얘기 궁금하지?
2: 응, 빨리 말해줘, 빨리.
3: 왕자가 공주를 피해 다니던 어느 날.
5: 공주가 보고 싶다.
4: 왕자님!
5: 공주! 아이고, 이 개구리가 언제 또 여기에 들어갔지? 빨리 나와, 이 개구리야!
6: 개굴, 개굴!
5: 빨리 나와!
4: 여기 그만하세요! 왕자님, 심장이 뛰는 거잖아요!
5: 아니, 그걸 어떻게... 아이, 창피해!
4: 그게 뭐가 창피해요? 심장이 뛰는 만큼 절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5: 그건 그런데... 아이, 이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진정을 못하고...
4: 사실 저도 왕자님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이렇게
5: 공주, 공주.
4: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5: 알았어, 공주.
3: 그 후로 왕자는 공주를 피하지 않고 잘 지냈다고 해.
2: 우와, 둘이 잘 지내서 정말 다행이다.
3: 그럼 이제 이 두근두근 딱지 주기 전에 아까 걔 이름 뭐야?
2: 아이, 누나.
3: 아이, 알았어. 노래 잘하면 줄게.
2: 좋아, 좋아.
3: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야호!

0: 명작동
1: 아드레날린 나와
0: 아드레날린 심정이 힘내 심정 빨리 뛰어
1: 두근두근 하지
0: 와 잘한다 자 여기
1: 우와, 두근두근 딱지 맞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용입니다. 10월 9일은 우리가 매일 숨쉬듯 쓰고 있는 우리 글자인 한글의 탄생을 축하하고 소중함을 되새기는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한글과 한국어의 매력, 한글 생각을 싣고 나르다라는 주제로 한글과 한국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한글 창제의 수수께끼와 세종의 애민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왜 창제했을까요? 한글은 한국인의 문자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사실 한국인만의 문자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표기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미얀마어도 어떤 언어든지 간에 한글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글의 위대성은 더 빛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어린아이들의 말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도 표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태생부터 국제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은 처음 만들 때부터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표기하는 데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중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당시에 한글로 써놓은 한자의 발음을 보고 15세기에 중국어 발음들을 추론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한어, 즉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나 몽골어나 만주어의 어휘 발음 연구에도 한글은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국이, 즉 조선이 세계에서 외국어 교육이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국어를 가르치던 기관이 사역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한어, 즉 중국어와 몽골어, 만주어, 일본어의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만든 사전이나 교재에 당시의 그 언어들의 발음을 한글로 써놓아서 당시의 한어 등의 발음과 어휘 공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언어에도 매우 중요한 문자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한글을 다른 나라에서 공용 문자로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떤 부족이 한글을 자신의 공용 문자로 사용한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공용 문자까지는 몰라도 한글이 국제 음성 기호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글 창제 당시에 사용했던 비읍 순경음, 즉 비읍의 아래에 이응을 붙인 소리죠. 비읍 순경음이나 반치음, 세모 모양의 글자입니다. 등을 활용하면 외국어 발음 표기도 훨씬 정교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읍 순경음은 V의 발음을 표기하였다고 보고 있고요. 반치음은 Z의 발음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글이 모든 발음을 표기하는 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그야말로 엄청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쓴 아학편이라는 사전류의 책을 우리가 종두법으로 잘 알고 있는 지석영 선생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표기하는 사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아학편을 보시면 아마 그 당시에 중국어 발음이나 일본어 발음이나 영어 발음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F 발음을 표기할 때 이음과 피읍으로 써서 표현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단순히 우리 말을 표기하는 문자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언어의 문자도 또 발음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라는 점에서 놀라운 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역시 빠지지 않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정신입니다. 제가 볼 때도 세종의 백성 사랑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왜 애민정신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 그대로 한국어와 중국어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글이 없었다면 내 말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내 생각을

한문으로 번역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자의 수가 너무 많고 한문의 해석과 쓰기가 매우 어려워서 일반 백성은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애민정신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송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어서 송사를 할 때 그 내용을 한문으로만 적는다면 일반 백성은 송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한 말이 그 송사의 내용에 제대로 적혔는지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관리가 부정한 마음만 먹는다면 일반 백성은 글을 모르는 백성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송사에서 있을 수 있는 억울한 백성의 문제를 없애려고 한 것도 중요한 한글 창제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자의 발음이 중국과 다른 것도 창제의 이유였고 한자만 있을 때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를 바꾸려고 한 것도 창제의 이유였고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였던 것도 세종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자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모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모음 쪽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창제 원리가 분명하고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많습니다. 자음이 발음기관을 상영하였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말로 훌륭한 업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같은 경우를 보면 혀가 입천장에 이렇게 닿아 있는 모습이고 니은 같은 경우는 혀끝이 잇몸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죠. 이런 류의 발음 기관의 모습을 상영해서 만든 글자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업적이죠.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언어학자가 한글을 칭송하는 것은 발음기관 상영이라는 특이점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글자를 구별할 때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나 나란히 쓰는 병서의 원리로 만든 것도 대단합니다. 디지털 시대인 현대사회에서도 세종의 놀라운 견해는 빛을 발합니다. 기역과 기역, 쌍기역은 쉽게 연결해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글자 모양만 봐도 유사성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핸드폰에 여러 가지 문자를 입력할 때도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은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 이용이 가능한 문자체계입니다. 그런데 모음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에만 맞는 문자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음의 창제 원리가 천지인 삼재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정확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 즉 하늘천은 하늘이면서 동시에 양성, 즉 밝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양성의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태양이 있는 밝은 하늘입니다. 땅은 음성을 나타냅니다. 어두움이죠. 그리고 이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단행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모음의 제자 원리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 모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언가요? 바로 모음 조화입니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으는 모음 조화가 아주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종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답게 만들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답게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종의 위대함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성 모음은 밝은 느낌이 나게 만들고 음성 모음은 어두운 느낌이 나게 만든 겁니다. 글자를 볼까요? 아라는 글자를 보면 사람, 즉 이의 오른쪽에, 즉 동쪽에 하늘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양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밝은 모음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는 어떤가요? 사람의 서쪽에 태양이 있습니다. 즉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어둡습니다. 아와 어를 이해했다면 오와 우도 금방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가 땅에서 뜨는 모습이 오이고 해가 땅 아래로 지는 모습이 바로 우입니다. 글자 모양만 봐도 한국어 모음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라고 하는 말은 밝은 느낌, 긍정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어라고 하는 느낌은 부정적인 느낌들을 보여줍니다. 오라는 감탄사도 그렇죠. 오도 밝은 느낌들을 보여주고 칭찬하는 느낌을 보여주는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우는 비난하거나 어두운 느낌을 보여주는 감탄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의 모음은 한국어 모음의 느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 모음에 맞는 문자체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을, 그리고 모음체계는 밝고 어두운 느낌을 잘 담은 놀라운 문자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강의로서 한글의 창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세계인들이 보는 한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들을 가르치면서 본 외국인들의 생각들, 한글에 관한 감정들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산학자고 국가대표 박철우 프로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100세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획기적인 운동이자 인류 최고의 발명품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자전거 문화를 이룬 유럽과 옆나라 일본의 경우 자전거는 효율적인 이동수단으로 그리고 레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요. 제가 스페인에 자전거 투어를 갔을 때 80세가 넘는 연세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자전거로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을 보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전거로 완벽하고 멋진 실버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준비한 1강은 바로 자전거를 아직 탈 줄 모르거나 자전거를 오래 안 타보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법을 모르더라도 제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금방 두발 자전거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익히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떨리기도 하고 재미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안전이 언제나 가장 중요합니다. 자전거에 올라갈 때마다 헬멧, 팔꿈치, 무릎 보호대, 그리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자전거용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전거용 장갑이 없다면 목장갑을 두겹

수업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초보자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적인 부상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헬멧이나 보호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전거 보호대 혹은 헬멧을 검색하시면 만 원에서 뭐한 4만 원대 다양하게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직한 탈 것인 자전거를 좀 알아볼게요. 자전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왼쪽, 오른쪽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보시고 어느 쪽이 앞브레이크인지 확인해 주세요. 눈으로 직접 브레이크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할 때 브레이크를 잡고 효과적으로 멈추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자전거들의 브레이크의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주행 중 긴장을 한 나머지 앞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잡으시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으니 브레이크는 언제나 부드럽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 없는 넓은 운동장, 그리고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자전거 위에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안장의 높이를 내 발이 땅에 닿아 안정감이 있을 정도로 낮춰주시고 핸들을 잡고 편하게 앉아보세요. 그리고 페달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다리의 폭을 벌려주시고 발을 땅에 차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 볼게요. 급한 마음은 좀 내려두시고 천천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브레이크도 부드럽게 한번 잡아보시고 또 강하게도 잡아보시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자전거에 대한 감을 익혀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전거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핸들도 돌아가고, 뭐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방향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면 조금 더 속도를 내어서 밸런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연습해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전거가 나아갈 수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속력을 얻어야 하는데요. 자전거가 앞으로 이동하는 동안 두 발을 걸려서 땅에서 떼보세요. 뭐 0.5초 혹은 1초, 짧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반복적으로 시도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발을 땅에서 떼는 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해 보세요. 발을 땅에서 떼는 시간을 늘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조금씩 자전거가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쉽고 재미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발을 땅에서 떼는 시간이 늘어나고 균형을 잡는 방법을 터득하셨다면, 더욱 부드러운 운전을 위해서 이 S자를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언제나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멀리 봐주시고요. 그리고 속도를 좀 내보세요. 그리고 발을 땅에서 뗀 후에 균형을 잡고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S자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자전거가 살짝 기울어져도 자신감 있게 균형을 잡는 순간이 올 겁니다. S자를 연습을 통해 우아하게 이동하면서도 제어력과 안정성을 유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또한 연습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순서를 모두 잘 따라오셨다면 지금부터는 페달을 밟아보는 시간입니다. 처음 자전거 안장 높이 세팅보다 자전거 안장에 앉았을 때 뒤꿈치가 한 15도 정도에서 한 20도 정도 들릴 정도로 안장 높이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페달의 위치는 두시 지점에 두시고 발로 페달을 순간적으로 좀 세게 밟아서 자전거를 앞으로 전진시켜 보세요. 근데 보통 이 시점에 긴장을 많이 하셔서 핸들바를 꽉 잡는다거나 어깨에 힘을 많이 주시는데 좀 긴장을 푸시고 부드럽게 핸들을 살포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자전거의 균형을 잡고 반대쪽 발로도 페달을 또 밟아주세요. 페달을 밟을 때 안정된 이 리듬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출발을 위한 이 연습은 반복적으로 반복 그리고 또 반복을 해주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이 몸은 균형을 잡는 것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직 페달 위에 두 발을 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천천히 한 발로 한쪽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충분한 연습이 선행돼야 합니다. 급하더라도 조금만 천천히 연습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익히셨다면 언제든 자연이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헬멧을 쓰고 최소한의 안전 장구류를 착용하신 후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자전거편 1강 두발 자전거 타는 방법의 박초루 프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입니다. 앞으로 8강에 걸쳐서 코에 대한 이야기, 코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비인후과 하면 흔히 그냥 감기보는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비인후과, 어떤 분들은 이비인후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한 저희 과의 명칭은 이비인후 두경부 외과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한자로 귀를 뜻하는 이, 그리고 코를 뜻하는 비, 그리고 목을 뜻하는 인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과 얼굴에 생기는 여러 가지 기형과 기능적인 문제들을 수술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과임과 동시에 이 귀, 코, 목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감각들, 청각, 후각, 미각에 대해 평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과입니다. 앞으로 8강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코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어릴 때 아가들이 부모님하고 하는 그런 귀코목 따라하기 게임이 생각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하죠. 코코코코 눈, 코코코코 귀, 코코코코 목, 이렇게 하면 그걸 따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그 중심에는 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얼굴에 그 첫인상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또 코이기도 합니다. 얼굴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좌우 대칭이나 이런 거를 맞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코 하면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 그녀의 코가 조금만 짧았더라면, 낮았더라면 세상의 얼굴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의 코가 높은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코에 대한 얘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사람 되게 거만하다라고 얘기할 때그 영어 단어로 거만하다가 arrogant거든요. 근데 이제 arrow라고 하는 건 화살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코가 이렇게 들면 화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만한 표정을 질 때도 이제 코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요. 또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콧대가 높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코는 우리 얼굴의 중앙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구조이고 사람들이 처음 생각하는 코의 이미지는 얼굴의 중앙에 솟아나와 있는 구조 이렇게 감정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코 안쪽에 있는 구조들, 피부 아래에는 어떤 구조들이 있고 또이 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전체적인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코는 밖에서 봤을 때는 얼굴 중앙에 돌출되어 있는 이런 작은 구조죠. 근데 그 밑에를 들여다보면 피부 아래쪽에는 코 가운데 기둥이 있고요. 그 위에 지붕이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코 안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기둥을 우리는 비중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코를 보면 양쪽에 콧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를 가르는 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위쪽에 한 쌍의 뼈와 두 쌍의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들이 코의 지붕을 이루고 그게 우리 바깥 코의 모양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콧구멍 안쪽에 비각계라고 하는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울룩울룩 튀어나와 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그 코의 주변으로는 8쌍의 공기주머니가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부비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중격이란 기둥이 있고 뼈랑 연결되어 있는 지붕이 있고 그 안에는 돌출되어 있는 비각계라고 하는 뼈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공기주머니가 있는 이러한 입체적인 그런 구조물이 코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코들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 하면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해 보면 숨을 쉬나? 숨 쉰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밖에 또 무슨 일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코가 하는 일을 크게 나누면 여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냄새를 맡는 기능을 합니다. 후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숨 쉬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드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들어가는 공기를 걸러주는,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막아주는 방어작용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능은 우리가 말을 할때 소리가 이제 울려서 공명을 일으켜서 어떤 특색 있는 음색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공명, 발성할 때 공명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얼굴 표정을 지을 때 어떤 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앞으로 8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긴 하겠지만 오늘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이 냄새 맡는 기능은 이 코가 갖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고유 감각입니다. 우리가 후각 기능이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우리 갖고 있는 좋은 감정들이 대부분 후각과 연결이 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어릴 때 실컷 뛰어놀다가 부모님이 들어와서 밥 먹어라라고 얘기하실 때 그때 나는 밥 냄새 그밥 냄새를 맡으며 들어갈 때 느꼈던 행복한 감정 이런 것들도 후각과 연결이 돼 있고요. 또 첫사랑과의 추억을 떠올

흘렸을 때그 사람의 갖고 있던 독특한 향기,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지나가다 맡은 그 향기 때문에 그 옛날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후각은 그냥 단순히 냄새 맡는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중요한 추억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후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숨쉬는 기능이죠. 이 숨쉬는 기능과 함께 공기도 정화시켜주고 또 방어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코는 코 안쪽에는 여러 가지 섬모라든지 점액이라든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막아주는 그런 방어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때이 바깥에 있는 공기들이 아무리 오염이 돼 있어도 어느 정도 우리 몸을 방어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숨을 쉴때 대부분은 코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만 폐끝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심호흡이라는 거는 코를 통해서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심호흡해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숨을 쉬지 이렇게 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조상으로 코는 들어오는 공기를 거르고 우리 몸속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걸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하고 들이쉬면 이코 앞에서 목 뒤까지 넘어가는 길이가 약 12cm가 되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 온도나 습도는 10%를 올려주고요.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대부분의 먼지나 세균 같은 것들은 거의 80% 가까이를 순간적으로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온도나 습도 같은 거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북극이나 남극에서도 살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의 기능 중에 이 호흡 기능이 일단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 기능은 우리가 말을 할때이 얼굴 주변에 있는 부비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기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잘 울릴 수 있는 겁니다. 공기주머니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감기 심하게 걸리면 맹맹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주머니엔 공기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공기가 들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말을 할때 소리가 울려서 나가면서 음색을 결정지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얼굴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공기주머니가 있으므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웬만한 충격들을 좀 걸러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때, 얼굴에 표정을 지을 때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또그 사람의 미적으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할 때도 이 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일례로 기원전 500에서 600년 전에 고대 인도에서는 형벌의 일종으로 코를 자르는 그런 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허두에 말씀드렸지만 코는 사람들의 약간 그 위험성과 존경에 대한 그런 기준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코를 자르는 형벌은 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벌을 줬었는데 문제는 이 코를 자르게 되면 구멍이 되게 넓어지니까 숨을 잘쉴것 같지만 그런 코가 잘린 사람들은 코로 아예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이 얘기는 코가 어떤 미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의 코가 어떻게 생겼고 또그 안에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 코가 갖는 각각의 기능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각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코의 기능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후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댄스포츠 프로 선수로 15년간 활동을 했고요. 현재는 댄스포츠를 보다 더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있는 댄스포츠 강사 이현우입니다. 댄스 스포츠가 난생

자이브. 이렇게 총 10종목을 댄스 스포츠라고 말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모던 댄스를 처음 시작할 때 접하게 되는 왈츠라는 종목을 1강에서 4강까지 진행을 하고요. 5강부터 마지막 8강까지는 라틴 댄스의 신나는 차차차라는 종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두 종목 모두 여러분들께서 쉽고 아주 재밌게 시작을 할 수 있는 댄스로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시작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댄스복, 그리고 두 번째로 댄스화입니다. 댄스복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댄스 전문 바지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요.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처음 시작할 때 댄스 바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움직임에 제약이 없는 편안한 복장이시면 되시고요.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운동복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댄스화인데요. 댄스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구두처럼 생겼지만 밑바닥을 보시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마루에서 여러분들이 춤을 출 때 회전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데 일반 신발 같은 경우에는 고무로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는 동작이나 움직임을 할때 발목을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댄스복은 둘째치더라도 댄스화만큼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신발을 꼭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왈츠를 배워보실 건데요. 왈츠는 18세기에 남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농민들이 추던 민속 무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원래는 롤이나 미끄럼틀이라고 가진 독일어 왈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왈츠는 파도처럼 떠오르고 내려가는 동작을 특징으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스텝을 배우기 전에 몸을 바르게 세우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머리와 척추 그리고 골반이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현대인들한테 있어서 구부정한 자세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춤을 출 때만큼은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에서 계시면 안 되고요. 어깨를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척추를 수직 위로 향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춤을 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깨를 최대한 앞에서 위로, 그 다음에 뒤로 향해 주신 상태에서 등을 최대한 수축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어깨가 내 엉덩이 라인과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보통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면 배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배꼽을 우리 척추는 뒤에 있죠? 척추 있는 쪽으로 뒤로 당겨주신다고 생각하셔서 긴장감을 가지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엉덩이, 힙 부분인데요. 관략근을 최대한 수축해 주시면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지지 않게 앞쪽으로 향할 수 있게 꼭 해주셔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몸이 바르게 수직으로 향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동작, 라이즈 앤 폴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라이즈 앤 폴이라고도 하고 라이즈 앤 로어라고도 말을 합니다. 먼저 저의 단전 밑으로 라이즈를 하게 되면 뒤꿈치가 들리는 동시에 무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폴 동작은 뒤꿈치가 내려가는 동시에 무릎이 앞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자, 옆에서 한번 보실게요. 라이즈를 하게 되면 뒤꿈치가 천천히 들리면서 무릎이 펴지게 되고 로우아 하게 되면 뒤꿈치가 내려가는 동시에 무릎이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즈 앤폴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로우아, 다시 라이즈, 뒤꿈치가 들리면서 무릎이 펴지게 되고 다시 폴, 앞으로 향하면서 뒤꿈치 내려가고 라이즈 하면 다시 동시에 들리게 되고 어떠신가요?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동작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운동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왈츠를 입문하시는 경우에 이 동작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왈츠의 제일 기본 스텝인 클로즈드 체인지를 배워보실 건데요. 클로즈드 체인지는 모두 네 가지의 스텝이 있는데요. 왼발, 오른발 전진 스텝과 마찬가지로 왼발, 오른발 후진 스텝이 있습니다. 먼저 왼발 클로즈드 체인지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리면 왼발 클로즈드 체인지는 1, 2, 3. 또 오른발 클로즈드 체인지는 오른발 앞으로 1, 옆으로 2, 3. 이렇게 첫 발이 왼발이 나가서 모으면 오른발이 나가게 되고요. 오른발이 나가서 진행을 하게 되면 다시 모이면서 왼발이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발 전진, 1, 옆으로 2, 3, 또 다시 오른발 전진, 1, 2, 3.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왼발이 전진해서 옆으로 모였는데 똑같이 왼발이 나가시면 안 되고 무조건 오른발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오른발이 진행하셨죠? 그러면 다시 왼발이 전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후진 클로즈 체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클로즈 체인지 또한 전진 스텝과 똑같습니다. 자, 밑을 보시면 왼발 후진 옆으로 2, 3에 모으고 오른발 후진 1, 또 왼발 옆으로 2, 오른발을 모으고 3. 전진 스텝처럼 항상 발이 모이면 바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이 모이면 체중 이동, 즉 발이 왼발에서 오른발 또는 오른발에서 왼발로 바뀌는 것이 헷갈리실 텐데요. 물론 계속 반복 연습하셔야 되겠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앞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1에 왼발이 나가서 오른발 옆으로 2, 그다음 3할때 지금 끌고 오는 발이 왼발인데 왼발은 무조건 내리고 그 다음 반대발이 무조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때도 지금 2 하고 발이 끌고 오는 발 뒤꿈치는 내리고 그 반대발이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끌고 오는 발 뒤꿈치 내리고 또 하나, 둘, 끌고 오는 발 뒤꿈치 내려서 항상 반대발이 진행을 할수 있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바꿔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발을 무조건 모이면 바뀐다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음악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후진, 둘, 셋, 하나, 둘,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뒤에서 음악과 함께 카운팅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어떠신가요? 조금 이 반복된 동작을 해주시면서 많이 헷갈리시겠지만은 연습만이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이 될 겁니다. 1강에서는 기본적인 스텝들을 배워봤고요. 2강에서는 클로즈드 체인지를 라이즈 앤폴 동작을 적용해서 제대로 된 동작을 여러분들께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

0: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자연이 거센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1: 침입종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와서 큰일입니다. 일부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일부는 아니죠.
2: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 않았을 땐 박멸을 목표로 잡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젠 그 수준을 넘어섰죠.
1: 제자리를 벗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면 그게 바로 침입종이죠.
0: 오늘 지구 탐사 이야기에서는 침입종에 맞서 자연의 균형을 지키고 회복하려 애쓰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현대사회의 경제활동은 전세계적으로 얽혀 돌아가는 탓에 사람도 물품도 이리저리 끊임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곤충이나 식물, 동물 등이 섞여들어 아주 먼 곳까지 옮겨가는 바람에 의도치 않은 말썽이 생기기도 합니다. 침입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생태계에 큰 혼란을 일으키곤 하죠. 개체수를 조절해줄 천적이 없을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균형을 깨뜨리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도 침입종의 공격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저도요.
1: 에버글레이즈에 잘 왔어요.
0: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은 플로리다 남부에 위치한 습지 보호구역으로 넓이가 약 6,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죠. 우린 제럴드를 따라 침입종이 이 독특한 습지 생태

0: 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1: 이곳 습지에도 침입종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0: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면서요.
1: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곤충부터 동물, 식물까지 없는 게 없을 지경이에요.
0: 구아바 나무 같은 침입종은 통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1: 설령 나무를 완전히 베어버린다 해도 씨앗이 어딘가에 몰래 숨어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또다시 싹을 틔워요.
0: 구아바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토착종을 밀어냅니다. 멜라루카 나무 역시 굵직거리죠. 물을 많이 먹는 침입종이라고 들었어요.
1: 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퍼지는 곳마다 다른 식물이 맥을 못 쳐요.
0: 모든 외래종이 위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침입종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는 탓에 반드시 당국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습지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침입종은 바로 인간.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오염으로 습지가 망가지는 걸 막는 일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투나 다름없죠. 침입종 동물 역시 에버글레이즈로 옮겨와 기하급수적으로 그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소그레스 위락공원 측에서 침입종 동물을 포획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2: 우리 시설에는 여러 종의 동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야생에 풀어줄 수는 없어서 우리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찾아내 포획해서 이리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3: 네, 이 녀석은 뭔가요?
2: 이름이 로드니인데 콜롬비아 태구라는 종이죠. 남미가 고향이고 애완용으로 인기가 많아요.
0: 태구는 처음 애완용으로 플로리다에 발을 들였으나 성체가 1m 넘게 자라는 탓에 더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면 그냥 야생에 풀어주곤 했죠. 야생으로 나온 태구는 급격하게 번식하며 특히 좋아하는 알을 포함 모든 걸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살던 포식자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 셈이네요.
2: 에버글레이즈의 특징인 아열대 기후를 동물들이 무척 좋아해요. 파충류도 많고 특히나 새가 많은데요. 제가 알기론 습지에 서식하는 물고기 중에 아마 3분의 1가량은 외래종일 거예요. 게다가 악명 높은 버마 왕뱀도 여기 살고 있어요.
0: 동남아시아가 고향인 버마 왕뱀이 플로리다 남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약 30년 전의 일. 애완용으로 수입한 것이 시초가 됐고 녀석을 통제, 제거하려는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에버글레이즈에만 약 30만 마리가 서식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뱀은 약 7m까지 자라는데 팀이 관리하고 있는 녀석은 4m 크기죠.
3: 우와!
4: 자, 어깨에 올려보세요.
3: 이 녀석 무게가 꽤 나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 카아도 그렇고 녀석의 친족이나 여기 사는 다른 버마 왕뱀이나 모두 능력이 뛰어난 포식자라죠.
2: 네,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악어한테도 지지 않을 정도로 센 녀석들이에요.
0: 버마 왕뱀은 소형 포유류나 새를 주식으로 삼습니다. 먹잇감을 기다란 몸으로 칭칭 감은 다음 힘껏 조여서 질식하게 만드는 사냥법을 쓰죠. 제압한 먹잇감은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다행히 카아는 사람 손에 익숙해서인지 제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책은 있나요?
2: 가장 중요한 건 대중을 교육하는 거죠. 자신이 기르던 동물이라고 해서 멋대로 풀어줘선 안 되고 멋대로 잡아서도 안 돼요. 뭔가를 기르고 싶다면 미리 충분히 알아봐야 돼요.
0: 훌륭한 조언이네요. 미리 충분히 알아보라. 애완동물 상점에서 본 새끼 뱀이 처음엔 마냥 귀여워 보일지 몰라도 다 자라면 무게가 50kg에 길이가 2m가 넘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당국은 침입종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덫을 놓거나 다른 수단을 쓰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균형을 회복해야만 이 아름다운 생태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곧이어 갑작스레 등장한 소형 침입종 곤충을 만나봅니다.
5: 꽃매미가 잔뜩 붙어있는 나무 아래 서 있으면 배설물이 비처럼 쏟아져요.
0: 자, 계속해볼까요? 습지의 토착종을 위협하는 거대한 침입종 왕뱀은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죠. 그렇다면 크기가 작고 예쁘장한 종은 경계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이 조그만 곤충의 이름은 꽃매미. 201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 불청객은 얼마 가지 않아 공공의 적으로 급부상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꽃매미와 같은 곤충을 연구했습니다.

0: 가고 있는 줄리 어반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죠.
1: 정원의 나무 한 그루에 꽃매미가 1만 마리씩 퍼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죠. 꽃매미가 잔뜩 붙어있는 나무 밑에 서 있으면 배설물이 비처럼 쏟아져요.
0: 꽃매미는 감로라 불리는 배설물을 배출하는데 이게 축적되면 불쾌한 검은 점 같은 걸로 변하죠.
1: 나무 아래 땅바닥이나 발코니 바닥도 온통 검은 점으로 뒤덮여요. 이 배설물엔 당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살짝 발효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나무 부근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죠. 그리고 꿀벌이나 말벌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0: 마치 공포 영화 같은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 꽃매미가 몸에 기어오르면 발의 구조 때문에 따끔따끔해요. 원래 쏘지 않는데도 물렸다고 생각하게 되죠.
0: 꽃매미가 퍼져도 대부분의 나무는 죽지 않지만 과일나무나 포도덩굴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1: 포도나무를 아주 많이 잃은 농장의 예도 있습니다. 그 농장은 초기부터 꽃매미의 습격을 받았는데 4년쯤 지나자 약 16만 제곱미터를 채우고 있던 포도나무가 전부 다 죽고 말았죠.
0: 왜 고향인 아시아에선 별 문제가 없었던 곤충이 미국에선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하는 걸까요?
1: 곤충의 개체수가 지나치게 불어나지 않게 막아주는 장치가 바로 천적입니다. 다양한 동물이나 새가 곤충을 잡아먹어주고 균 같은 게 퍼져서 병들어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통제를 해주는 셈인데요. 그런데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오면 여기선 이들이 먹잇감인지조차 아직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한동안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불어나 균형이 무너지게 되죠. 꽃매미는 매미모 꽃매미과의 곤충입니다. 나무에 달라붙어 수액을 빨아먹고 살죠. 처음에 돌을 깐 마당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돌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즉 돌을 싣고 옮기는 과정에서 알이 묻어온 게 아닌지 추정하고 있어요.
0: 미국에 상륙한 꽃매미는 펜실베이니아주를 완전히 휩쓸어버렸죠. 일단 정체를 알아낸 당국은 재빨리 줄리 같은 전문가를 동원 상황에 개입하기로 하는데요.
1: 제 전문 분야가 꽃매미 하목 곤충과 그 진화 과정이거든요. 저도 다른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곧바로 투입돼서 꽃매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 침입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죠.
0: 줄리의 연구팀은 다른 종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꽃매미만 골라 제거할 방법이 없는지 여러 전략을 실험 중인데요. 안전한 살충제도 테스트하고 있고 꽃매미의 생식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생제도 시험해보고 있죠. 그중 가장 시급한 건 적절한 천적을 찾아내는 것.
1: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은 꽃매미의 천적을 찾아내 투입하는 거죠. 이 침입종을 통제해줄 다른 침입종을 들여오자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연구가 효과를 보기까지 10년은 걸릴 걸로 보고 있어요. 이런 작업은 정말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목표물만 골라서 저격해야지 다른 토착종 곤충까지 건드리면 큰일이니까요. 아시다시피 곤충은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택한 방법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꽃매미에 표시를 해놨다가 다시 잡아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날개에 형광 파우더나 다른 혼합물을 발라서 특정 지역에 놔준 다음 다시 잡아서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지 보죠. 물론 우리의 목표는 농장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원에 나타난 꽃매미가 걱정되신다면 솔직히 나무에 큰 해를 끼치진 않아요. 좀 귀찮을 순 있어도 기본적으로 멋진 곤충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예뻐요. 저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0: 곧이어 지금 하와이 같은 섬에선 침입종을 제거하고 토착종을 복원하려는 싸움이 한창이라는데요.
2: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토착종이 꽉 들어찬 숲입니다. 해안의 숲이 울창하면 지진, 해일이나 허리케인 등의 폭풍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0: 자, 계속해보죠. 지금까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와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를 습격한 침입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침입종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와이처럼 태평양에 뚝 떨어져 있는 섬조차도 외래종의 침입을 막으려 애쓰고 있죠. 마우이 섬에서 나고 자란 스캇 피셔는 이 섬의 손상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호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2: 지금 보시는 구역은 습지입니다. 17년 전까지만 해도 온

0: 온통 침입종 시물로 뒤덮여 있었고 극성스러운 침입종을 견디고 살아남은 토착종은 몇 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와이 생태계는 여전히 침입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1: 하와이 토지신탁 소속으로 오존 활동을 책임지고 주도하고 있는 스캇의 임무는 하와이 섬의 자연을 보호하는 것.
0: 식물이 본디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 마구 번지면 침입종이 되는 거죠. 침입종이 지나치게 퍼질 경우 생태계 문제가 생겨요. 침입종은 한번 나타나면 모든 걸 휩쓸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토착종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개입을 해줘야 해요. 우리가 나서서 토착종이 약간 더 유리한 구조를 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토착종이 자신의 영역이었던 곳에 다시 자리를 잡고 좀 더 번성할 수 있게요.
1: 스캇은 미 본토에선 메스키트, 하와이에선 키아웨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평범한 나무가 마우이 섬의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0: 키아웨 나무는 원래 사막에 살던 종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뿌리를 깊게 내려 물을 찾도록 진화해왔죠. 사막은 물이 귀하니까요. 문제는 섬 역시 물을 아껴야 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가 습성대로 물을 흠뻑 빨아들이니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요. 나무가 물을 많이 빨아들일수록 지하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수량이 적어지면 지역 전체가 건조해져요.
1: 그래서 환경을 해치는 침입종을 생태계에서 몰아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0: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세 가지를 되살려야 합니다. 구조와 기능과 구성 요소를 회복해야 하는데요. 보통 하와이의 습지엔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습지 주변에 더 많은 편이죠. 그런 구조를 살려야 하고 구성 요소 또한 복원해야 합니다. 원래 습지에 살던 토착종이요.
1: 습지의 구성 요소인 토착종 복원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생태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0: 한라나무는 복원 작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우선 한라는 하와이의 토착종 식물이고 그리고 하와이 제도에서 최소 수백만 년을 서식해왔습니다. 우린 한라나무를 최대한 복원해서 기후변화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 식물은 파도를 막아주는 기능이 뛰어나죠. 밀려드는 물 같은 걸 아주 잘 막아줘요. 큰 폭풍이 불어닥치거나 지진 해일이 발생해도 한라가 많으면 물을 늦출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숲으로 이루어진 탄탄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겁니다. 해안을 따라 토착종 식물로 구성된 울창한 숲을 조성해서 지진 해일이나 허리케인 같은 폭풍을 막는 게 목표죠.
1: 토착종이 구성 요소를 완성한 건 이미 수백만 년 전. 이들은 한라나무와 함께 진화한 종까지 포함해 방어막을 만들 생각이죠.
0: 이 작업은 한편으로 예술이고 또 한편으로는 과학입니다.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해서 참고할 거예요.
1: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임무지만 성과를 보면 노력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0: 변화가 눈에 보이거든요. 일은 정말로 힘들어요. 침입종 식물을 뽑고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은 고되죠.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날 때도 있고 땀도 엄청 흘려요. 하지만 일을 마치고 나면 뭔가 멋진 일을 해낸 듯 뿌듯합니다.
1: 곧이어 침입자를 찾는 방식 중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도 있다는데요. 여기선 주로 이런 방식으로 바닷새를 조사하고 관찰한다는 거죠?
2: 네. 바닷새의 토사물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1: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알고 보니 세상은 넓고 침입종은 정말 많은데요. 이번에 만나볼 이 독특한 침입자는 딱히 정해진 보금자리도 없을 뿐더러 어디에 나타나든 환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호주 태즈메이니아 섬에서 해양생물학자로 활동 중인 제니퍼 레버스가 꼭 보여줄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닷새를 보면 해안 생태계의 상태를 알 수 있나요?
2: 네, 파수꾼인 셈이죠. 보통 바닷새가 해양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어서 바닷새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바닷새의 개체수가 괜찮다면 이들의 먹잇감의 상태 역시 괜찮다는 뜻이 되죠.
1: 바닷새를 관찰하고 조사하는 이유가 있네요. 굳이 이런 걸 통해서요.
2: 네. 우리는 바닷새의 토사물을 수집해서 연구해요.
1: 토사물. 이게 뭘 알려주죠?
2: 먼저 새들의 먹이를 볼 수 있어요. 좋은 먹이가 나올 때도 있는데 최근엔 별로 그렇지가 못해요.
1: 그게 문제인 거죠?
2: 네.
1: 바닷새의 토사물을 분석해서 생태계가 뭘로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연구하는군요.
2: 네.
1: 뭔가를 개원하는 건 제니퍼가 연구 중인 태평양 갈매기에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 이따가

0: 음식 소화가 불가능한 걸 삼킬 경우엔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입으로 뱉어내는데 이를 볼러스 또는 펠럿이라 부르죠.
1: 제니퍼와 연구팀은 바다새들이 자리를 비울 때 서식지로 들어가서 볼러스를 수집 분석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들의 서식지는 플라스틱으로 심각하게 오염돼 있죠.
0: 자, 볼러스를 하나 살펴볼게요. 언제 어디서 수집했는지 전부 기록해두죠. 여기 생선뼈가 보이네요.
1: 네.
0: 잘 보이죠?
1: 이게 뼈인가요?
0: 아마도 물고기 등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풀이랑 씨앗 같은 것도 뭉쳐있고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파란 플라스틱 조각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괜찮지만 양호하다고 네, 볼 수 없는 이유죠.
1: 이게 바로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하다는 증거네요.
0: 잘 살펴보니까 꽤 흥미로운데요. 이 볼러스의 내용물로 밀어볼 때 이 새가 먼 바다나 해안지대에서 사냥을 한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문제는 작은 조각이긴 하지만 거기도 플라스틱이 있다는 거죠.
1: 다음 샘플에선 플라스틱의 공격이 더욱 명확했습니다.
0: 이건 우리가 흔히 마시는 우유팩 뚜껑이 분명해요. 알루미늄 포일도 있고 여기 얇은막처럼 보이는 건 비닐봉지처럼 부드러운 종류의 플라스틱 같아요. 이걸 잡아당기면 아마도 안쪽에 꽉 들어차 있는 덩어리가 끌려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1: 더 있군요. 네.
0: 사실 오만 가지가 다 나와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은 다 나온다고 보면 되죠. 볼러스를 분석하는 건 바닷새의 위장을 들여다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빵봉지를 묶을 때 쓰는 플라스틱 클립까지 나온다니까요. 그냥 뭐가 됐든 플라스틱 제품은 다 나와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충격적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1: 근데 왜 플라스틱을 먹는 거죠? 물고기도 아닌데요.
0: 바다새는 그간 무수한 세대를 거쳐오면서 삼킬 수 있는 건 다 먹는 식성으로 진화했죠. 게다가 특히 바다에선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냄새도 안 나요. 조리나 물고기알 따위로 뒤덮여 있으면 더욱 그렇죠. 수십 년째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도 많거든요. 그러니 바다새가 먹잇감인 줄 깜빡 속아서 삼키는 거예요.
1: 그런데 삼켜도 다시 개워낼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0: 괜찮다?
1: 아닌가요?
0: 플라스틱엔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따라서 갈매기든 고래든 돌고래든 어떤 동물이 플라스틱을 먹게 되면 플라스틱에 들어있던 화학물질이 녹아서 그 동물의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아요. 결과가 결코 좋을 수가 없죠.
1: 연구팀은 그간 찾아낸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 방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앞으로 친환경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0: 과학을 왜 공부할까요? 호기심을 가득 채우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습관을 바꾸고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죠.
2: 일단 침입종이 생태계로 밀고 들어오면 뿌리채 박멸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침입종은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1: 종류도 다양한 침입종 중 하나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출현할 수도 있죠.
3: 꽃매미는 맨 처음에 돌을 깐 마당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아마도 아시아에서 돌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꽃매미 알이 묻어온 게 아닌지 추정하고 있어요.
0: 바닷새가 개어낸 덩어리들을 분석해보면 먹어선 안 될 걸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잘못은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마구 버린 탓이니까요.
1: 하지만 가끔씩 반가운 침입종도 나타납니다.
2: 부들이 많아졌어요.
1: 많이 보이네요.
2: 침입종이긴 해도 우리는 부들이 필요합니다. 이곳 습지의 자연 환경을 개선해주거든요.
1: 침입종을 제거할 땐 신중해야 합니다.
3: 정원에서 꽃매미를 보고 놀라서 유독한 화학물질을 마구 살포할까봐 걱정이에요.
2: 침입종 나무를 제거하면 지하수 수량이 늘어날 겁니다.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견했을 때 빨리 대처해야 해요.
1: 생태계가 곤디에 지니고 있던 균형을 되찾는 일은 대단히 보람찬 작업이죠.
2: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나머지는 대자연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나깨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진짜 누가 진짜야?
1: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0: 이게 진짜야?
2: 자신만만하네. 좋아. 이 중에 매콤 샌드위치는 하나. 그 샌드위치를 먹으면 무종 농장에서 채소 가져오기 당첨이야.
0: 우와, 난 다 맛있어 보이는데. 내 천재적인 감각은 속일 수 없지. 이 샌드위치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이게 바로 진실의 맛이다.
2: 잭, 심부름 당첨! 그건 내가 만든 거야! 진짜는 이거지롱!
3: 어째지? 너희들, 여기 샌드위치 있던 거 못 봤어? 설마, 먹은 건 아니겠지? 아, 어디 간 거야? 상한 샌드위치라 버리려고 했는데!
0: 너무 매워. 출동이다.

0: 드디어 완성인가? 이 몸의 위대한 두뇌가 만들어낸 역작!
1: 선생님, 이번엔 뭘 만드신 거예요? 혹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선글라스? 박사님! 박사님이 둘이 됐어요!
0: 조용히 해! 이건 내 복제품! 가짜 레오다! 가짜 레오다!
1: 와! 레오 박사님! 정말 똑같아요! 누가 진짜 박사님이지?
2: 안녕하세요, 박사님!
0: 이 파워 운동치킨들! 진짜는 나다! 이 몸이 너무 바빠서 말이지. 이 가짜 레오가 도시의 히어로들을 상대하는 동안 나는 여유롭게 레시피스터를 찾는 거야.
1: 역시 박사님은 천재예요. 그럼 이제 가짜 레오를 도시에 내려놓는 거예요?
0: 그래, 뚱뚱치킨. 조종실로 가서 비행선을 공원으로 운전해. 운전해.
2: 네, 박사님.
0: 내 옷을 돌려받으려면 저 녀석이 입을 옷을 찾아야겠군. 오, 이거 예전에 영화 촬영할 때 입었던 옷인데. 근데 정말 재밌었지.
1: 박사님, 공원에 도착했어요.
0: 응? 벌써? 자, 이걸 입고 밖으로 나가서 히어로들을 찾아 괴롭혀라. 싫어, 지금 옷이 좋아. 뭐? 이 녀석이 감히 내 옷을 입어. 야, 나야. 야,
1: 박사님, 이제 뭘? 어? 가짜 레오는 어디로 갔어요?
0: 뻥, 발로 차서 내보냈어.
3: 우와, 박사님은 역시 박력 있으세요.
1: 대단해요.
4: 그럼 이제 레시피스톤을 찾으러 가요.
0: 레시피스톤을 찾으러 가자.
2: 가자.

으악! 드디어 찾았다! 레시피 스톤! 찾았다! 레시피 스톤! 야! 야! 잠깐만! 그만해!

0: 레시피 스톤 돌려줘.
1: 레시피 스톤을 빼앗기다니 꼴 좋구나 슈퍼제.
0: 어? 레오 박사는 방금 저기로 갔는데.
1: 어떻게 날 쫓아낼 수 있어? 뚱뚱 치킨들도 그래. 가짜랑 진짜인 나를 구별 못하는 게 말이 돼?
2: 진정해. 휴지 더 줄까?
1: 내가 비행선에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슈퍼지, 이거 높이 당길 수 있지?
3: 드디어 레시피 스톤을 빼앗았다!
4: 박사님, 축하 파티해요!
1: 파티해!

0: 겨우 들어왔네.
1: 비행선에 들어오는 거 도와줬으니까 이제 약속대로 레시피 스톤 돌려줘.
0: 알았어, 놓치지 마. 그러려면 우산. 이게 다 뭐야? 누가 내 연구실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1: 으아! 진짜로 레오가 둘이네?
0: 감 있네.

0: 연구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슈퍼잭, 뭐해? 어서 저 레오를 잡아.
1: 에? 내가?
0: 저 녀석을 못 잡으면 레시피스

0: 이거 봐라.
1: 가짜래요, 박사님?
2: 바보 뚱뚱 치킨데 진짜를 못 알아봐? 내가 진짜고 제가 가짜야. 내가 진짜다. 이 가짜 녀석이, 이 가짜 녀석.
1: 좋았어. 진짜래요 박사님을 찾을 방법이 있어요. 진짜래요 박사님은 누구? 오늘 퀴즈쇼를 빛내줄 두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슈퍼레오 팀.
3: 얘가 진짜래요다. 오레오레오 화이팅.
1: 다음은 뚱뚱레오 팀.
4: 가짜는 몰라라, 우리가 진짜다.
1: 그럼 첫 번째 문제, 5초 안에 뚱뚱치킨의 매력을 세 가지 이상 말하세요.
2: 응? 이게 무슨 진짜 레오를 찾는 퀴즈야?
1: 레오 박사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진짜 레오 박사님은 우리를 제일 잘 아시겠죠? 네, 뚱뚱레오 팀.
5: 힘이 세다,
3: 귀엽다, 눈이 멋있다.
1: 딩동댕, 뚱뚱레오 팀 100점. 네, 뚱뚱레오 팀이 먼저 앞서가네요. 다음 문제는 몸으로 맞춰요 문제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팀원이 표현하는 몸동작이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슈퍼레어 팀.
2: 그게 뭐야? 코뿔 쏙다냐? 그럼 자동차, 미끄럼틀, 오징어.
1: 네, 다 들렸습니다. 정답은
3: 뚱뚱치킨이잖아.
2: 그 동작이 어딜 봐서 뚱뚱치킨이야?
6: 어? 정답! 발레하는 뚱뚱치킨!
1: 네, 뚱뚱레오팀! 이번에도 정답입니다!
6: 뚱뚱치킨 최고!
1: 뚱뚱레오팀 정답!
6: 뚱뚱치킨을 알로!
1: 뚱뚱레오팀 정답!
6: 뚱뚱치킨, 치킨, 치킨!
1: 네, 뚱뚱레오팀 또 정답입니다!
2: 이게 뭐야? 무슨 문제들이 다 이래?
1: 승리팀은 뚱뚱레오팀! 승리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7: 승리할 줄 몰랐는데 이 영광을 우리 뚱뚱치킨들에게 돌려요!
2: 이 영광을 뚱뚱치킨들에게 돌린다! 어?
1: 박사님이 우리들에게 영광을 돌릴 리가 없는데.
8: 맞아. 좋지 않아.
1: 가짜다! 가짜래요 박사님이야! 박사님, 우리가 돌아왔어요.
2: 내가 진짜라고 했잖아, 이 녀석들아.
3: 레오 박사, 이제 약속대로 레시피 스톤을 줘.
2: 이제 내 손에 들어왔으니 내 거다.
3: 뭐?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줄 생각이 없었던 거야?
2: 당연하지. 뚱뚱치킨, 슈퍼제게 공작. 이제 제가 왜 저래? 망가졌나?
5: 어서와요, 박사님.
3: 어?
2: 슈퍼제니, 어떻게 저리 봐?
3: 어?

0: 잘가요, 가짜래요.
1: 역시 슈퍼즈 잘했어.
2: 레오 박사, 어? 또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니.
1: 아, 잘못했어, 슈퍼즈.

0: 럼블비스트의 포효.
1: 검은 다이노스터 후테라 썬더 포켓. 사라졌잖아. 이제 끝이다. 용서 못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0: 소장님이 왜 이렇게 일찍 부르신 거지?
2: 와줘서 고맙구나. 급한 소식이 있단다.
3: 무슨 일이에요, 소장님? 저 오늘 엄청나게 바쁜데?
2: 제나,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야. 검은 다이노스터가 또 나타났고 제이민이 퀀텀 다이노를 빼앗겼다.
0: 제이민이요?
3: 말도 안 돼. 오빠가 당했다고요? 오빠 지금 어딨어요?
2: 회복실에서 회복 중이란다.

0: 검은 다이노스터가 제이민의 힘을 전부 흡수해갔어.
1: 그럼
2: 제이민은 힘을 잃은 거예요?
0: 그래. 검은 다이노스터는 더 강해졌어. 너희도 스스로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해. 다들 열심히 훈련하렴. 난 녀석의 기술을 연구해볼 테니까.
2: 알겠습니다, 소장님!
3: 수업 내용 진짜 어렵더라. 제나, 루시아!
1: 우리 같이 훈련하러 가자.
4: 그래, 좋아.
5: 얘들아! 어? 나 생각났어! 생각났다고! 드디어 검은 다이노스터가 누군지 떠올랐어!
4: 정말이야? 누군데?
5: 그게 나보다 키가 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거야. 틀림없어.
1: 겨우 그거야? 이미 알던 사실이잖아.
5: 어쨌든 난 유일한 목격자니까 그 녀석을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내 말 명심해. 지금부터 이 스티븐님이 다이노스터의 리더야.
2: 뭐라고?
5: 루시오랑 델비는 추적 작전을 같이 하자. 제나는 로봇 소환이나 연습해.
1: 어?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는데?
5: 그야 내가 리더니까.
1: 넌 네 맘대로 해. 난 소장님 말씀대로 훈련할 거야.
5: 안 돼, 잠깐만. 델비.
1: 어? 엄마가 오빠 좀 챙겨주라시네. 나 먼저 가볼게, 얘들아. 안녕.
4: 기다려, 제나. 나도 같이 가.
3: 스티븐? 나도 이만 훈련하러 가볼게.
5: 안 돼! 오즈! 지금 우리 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해?
3: 로봇 소환?
5: 아니지! 검은 다이노스터를 추적하는 거야. 나랑 가자.
3: 스티븐? 정말 그 녀석이 여기 단서를 남긴 게 확실해?
5: 아! 당연하지! 내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3: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5: 뭐해, 오즈! 구경만 하지 말고 협조를 해야지!
3: 냄새! 여기 더 지독하잖아!
5: 오즈! 이쪽에서 아주 수상한 냄새가 나! 여긴가?
3: 뭐 좀 찾았어?
5: 아우, 다른 걸 찾았어.
3: 누가 온다.
5: 범인은 현장을 다시 찾는 법이지. 지금이야! 네가 범인이구나. 너 검은 다이노스터 맞지?
6: 아, 스티븐 왜 이래? 난 그냥 화장실에 온 것뿐이라고. 비켜, 나 지금 급해.
3: 스티븐 아니라잖아. 그만 놔줘.
5: 이 녀석을 체포해야 해.
3: 이게 뭐지? 어? 스티븐, 이것 좀 봐.
5: 그 녀석이 남긴 흔적이 분명해. 거봐, 이번에도 내 직감이 맞았잖아. 검은 다이노스터는 이제 도가내든 쥐라고.
7: 오즈, 그 흔적은 검은 다이노스터의 힘에서 나온 거야. 나 좀 꺼내줘. 아!
1: 저쪽이야. 바깥쪽에서 똑같은 종류의 냄새가 나. 서둘러.
3: 스테기, 같이 가.
1: 이쪽이야! 이쪽에서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
3: 잘했어, 스테기! 범인이 이 안에 있단 거지? 스티븐, 조심해야 해.
5: 치, 리더는 나야! 문이나 열어! 따라와, 오즈. 이쪽이야!
8: 다이노스터한테서 또다시 힘을 빼앗았어. 이제 두 명째야.
9: 좋았어! 이제 곧 최강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겠군.
8: 그래, 델비의 힘만 빼앗으면 당장이라도 형을 구할 만큼 강해질 거야.
3: 형이 있다고?
5: 여기선 잘 안 들려. 좀 더 가까이 가보자.
9: 좋아, 바로 그거야. 훌륭해. 드디어 네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8: 누구야?

0: 검은 다이노스터다!
1: 다이노스터란 녀석들이 한심하긴. 너도 도망치고 싶다면 기회를 주지.
2: 맞아.
3: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1: 너무 느려.
3: 상대가 너무 강해.
2: 오즈, 위를 봐.
3: 어?
1: 다크 섀도우 스피어.
3: 스테고 테라 쉴드.
1: 도망치는 게 좋았을 텐데.
3: 엄청난 힘이야.
1: 장난은 여기까지다. 다크 섀도우 러쉬.
3: 오, 안 돼. 스테고 테라 쉴드.
1: 제법인데 예상보단 꽤 버티는구나. 그럼 힘을 좀 더 써볼까? 다크 섀도우 스피어.
3: 스테고 쉴드. 잡았다.
1: 이 정도 힘으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끝이다. 끈질긴 녀석이구나. 그럼 이건 어때? 크로노스 피스트.
3: 저게 뭐지? 스테고 테라 쉴드!
1: 이것도 버티다니! 제법이군!
0: 오즈! 괜찮아?
3: 난 괜찮아. 스티븐, 어? 도망쳐!
0: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니야!
1: 미련한 녀석들이고. 이제 끝내주지!
3: 안 돼!
1: 끝이다! 이제 힘을 흡수하기만 하면!
3: 어?
1: 뭐, 뭐야!
3: 럼블 비스트, 가자! 온몸에 힘이 차오르고 있어!
1: 크로노스 비스트, 공격해!
3: 너무 느려? 럼블 비스트, 아이언 쉴드!
1: 이럴 수가!
3: 지금이야! 럼블 스핀 크러쉬!
1: 말도 안 돼! 내 크로노스 피스트가! 똑같이 대답하주지!
0: 그렇게 안 될걸?
3: 이긴 거야? 해냈어! 우리가 이겼다고! 루시오! 델비!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4: 친구가 알려줬거든.
0: 오즈! 괜찮아?
3: 그럼 난 멀쩡해. 이 덕분이야, 스티븐.
0: 우와... 럼블 비스트잖아?
2: 정말 굉장하다, 오즈.
3: 꼭 꿈꾸는 기분이야. 내가 로봇을...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저리가. 오지마. 오지마, 이 녀석들아.
1: 아, 무슨 일이야?
2: 하프!
0: 어? 어, 뭐야? 뭐야?
2: 왜 날 때리고 그래?
0: 내가? 아니, 방금 전까지 그 문어 괴물 녀석한테 내 꼬리치기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3: 다행이야. 난 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1: 아, 뭐야!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2: 잠깐, 잠깐! 얘들아, 무슨 소리 안 들려?
0: 뭐야, 뭉크.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1: 설마 장난친 거야?
2: 장난이 아니라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0: 뭉크, 괜찮아. 장난 좀 치면 어때?
1: 진주가 위험해!

0: 위험해.
1: 이거 봐, 노라고.
2: 파프, 괜찮아?
1: 저 나쁜 문어 녀석.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해.
3: 문어 괴물이 나가는 곳을 막고 있는데.

0: 얘들아, 여기서 바닷물 냄새가 나. 어? 문이다! 여기 문이 있어!
1: 빨리 나가자!
2: 잠깐! 저 문어 괴물은 블루진주를 빼앗으려 하는 것 같아.
1: 맞아, 블루진주만 쫓아오고 있어.
2: 우리가 캠핑카를 타고 등대섬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자. 분명 우리를 따라올 거야.
1: 그리고
2: 너희들 돌섬 기억하지? 응.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거야. 그쪽으로 유인한 다음 가둬버리자. 나오지 못할 거야.
3: 좋은 생각인데.
1: 마법 젤리는 두 개가 남았어.
4: 그럼 우리가 캠핑카를 타고 저 문어 녀석을 끌어낼게. 하프 호프, 너희들은 등대섬에 가서 눈꽃섬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줘.
0: 이제 됐어. 여기서 빨리 나가자.
4: 저쪽에 항구섬이야. 하프, 호프, 등대섬에서 눈꽃섬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내야 해.
0: 이 하프님만 믿으라고.

저기 있다.

아, 아, 아, 아.

0: 저기 있다.
1: 빨리 가자.
2: 으아!

덤벼봐. 네 하프맨의 실력을 보여줄 테다.

0: 녀석들, 이 하프님이 무서운 줄 아는군. 다 도망갔네.
1: 저기 봐. 페트병 괴물들이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 윙크와 뭉크가 크라켄을 유인하는 작전에 성공했나 봐.
0: 다행이다.
2: 크라켄의 속도가 너무 빨라. 더 빨리 가야 해.
0: 지금 최고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2: 지금이야.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윙크, 저 돌기둥!
0: 꽉 잡아, 뭉크!

0: 성공이다! 크라크! 계속 이렇게 크라켄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 다음은?
1: 아까 계획한 대로 바위 기둥 섬으로 녀석을 유인하는 거야. 저것 봐, 잘 쫓아오고 있네.
0: 그래, 가보자. 후후, 날라님이 어떤 걸 찾으라고 했지?
2: 찾으라고 한 건 블루진주의 힘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지.
0: 날라님이 등대섬에서 블루진주의 힘을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 것 같은데.
2: 맞아, 맞아. 날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등대섬이라고. 저기가 등대섬인데.
0: 블루진주와 등대? 우와! 블루진주의 빛이야!
2: 우와! 블루진주의 빛!
0: 그래, 바로 그거였어. 블루진주의 빛이야. 오, 그래, 그거지.
2: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0: 블루진주의 빛이 괴물들을 없애는 거 봤지?
2: 응.
0: 등대는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거란 말이야.
2: 응?
0: 그러니까 등대섬에서 블루진주의 빛을 밝히면 되는 거야. 어때?
2: 응, 그런데 등대가 없잖아.
0: 그렇지, 등대가 없지. 응. 저게 뭐지?
2: 저건... 저건... 랄라님의 요술봉인데? 물에 빠졌다!
0: 우와, 호프, 너 진짜 눈이 좋구나. 저게 보였어? 일단 어서 가보자.
2: 블루진주의 힘! 아프, 랄라님의 요술봉.

0: 랄라님이 요술공을 찾았어.
1: 랄라님.
0: 호프, 랄라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지. 빨리 가자.
2: 뭉크,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야?
3: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
2: 이러다 잡히겠어. 저기 바위 기둥 섬이 보여.
3: 좋아, 속도를 줄이고 이제 작전을 개시하자.
0: 마을 친구들이 다 모여 있어.
1: 문어 괴물을 따라가지 않았나 봐.
0: 모두 되돌려야겠어.
4: 뭐지?
0: 모두 괜찮지?
5: 하프, 어떻게 된 거니?
2: 뭉크, 우리 작전이 바위 기둥 섬을 무너뜨려서 문어 괴물을 가두는 거 맞지?
3: 그렇지.
2: 그러려면 문어 괴물이 여기에 가만히 있어야 하잖아.
3: 그래야겠지?
2: 뭉크, 너 지금 계획이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거 맞지?
3: 반은 있고 반은 없어.
2: 일단 반이라도 말해봐.
3: 저 문어 괴물은 블루진주를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푸른 빛이 생기게 만든 다음에 트레일러에 넣는 거지.
2: 트레일러에?
3: 응, 그 문어 녀석이 트레일러를 붙잡고 있는 동안 트레일러를 분리시키고 나와서 바위 기둥섬을 무너뜨리는 거지.
2: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블루진주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것 같은데.
3: 그게 계획의 나머지 반이 필요한 이유야.
2: 그럼 가짜 블루진주인 걸 최대한 모르게 해야 하는 거네?
3: 그렇지, 최대한 안 보이게 해야지.
2: 뭉크, 그래, 보이지 않게 하면 되지.

0: 작전 계획 완성! 어?
1: 아빠, 오빠, 너희들 무사했구나.
2: 랄라님은?
1: 랄라님은 눈꽃섬을 지키다가 그만.
3: 랄라님이 블루진주의 힘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등대섬으로 가라고 하셨어.
1: 맞아.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어.
2: 아! 괴물로 변했을 때 기억은 안 나지만 난 친구들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4: 매번 이섬저섬 돌아다니기만 했던 나를 친구라고 불러준 너희들이 있어서 이 섬이 꽤나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
1: 혼자 오랫동안 바다를 떠돌아다니던 나를 도와주고 여기 이 눈꽃섬에 받아줬어. 이제 나를 돕고 싶어.
5: 얘들아.
3: 네, 우리 눈꽃섬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보자.

0: 하프!
1: 안녕, 윙크!

0: 말이야? 하필 등대는 부서졌잖아.
1: 요술봉이 등대가 빛으로 만들어졌어.
2: 빛으로 만들어진 등대?
1: 그래, 빨리 와야 해. 블루 진주가 필요해.
0: 서두르자.
2: 윙크, 문어 괴물이 트레일러를 잡자마자 빠져나가는 거야?
0: 아니, 그 전에 나가야지.

0: 윙크! 빨리 마법을 써!
1: 윙크! 제발 작아주는 마법! 어? 뭐야?
0: 윙크! 제발!
1: 성공이다!
2: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빨리 와라 얘들아! 여기가 대체 어디야?
0: 내비게이션이 없으니 알 수가 없는데. 태양이 저쪽에 있으니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1: 정확한 거지?
0: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하지.
1: 핑크! 링크!
3: 여기서 뭐하고 있어?
0: 눈꽃섬으로 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어.
4: 그래, 우리를 따라오렴. 우리가 지름길을 알고 있어.
0: 고마워, 핑크 민크!

0: 저기 캠핑카야.
1: 어?
0: 핑크와 민크도 있어.
2: 어디? 어디?
3: 윙크와 민크도 있어.
4: 블루 진주는 내 거야.
2: 윙크, 민크, 너희들 해냈구나.
0: 여기 모두 모여있네.
5: 빛의 등대.
6: 랄라님이 블루진즈의 힘으로 세상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0: 어, 문어 괴물이 오고 있어.
2: 분명히 바위 속에 가뒀는데 어떻게 나왔지?
7: 혼자라면 어렵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저 괴물을 막을 수 있을 거야.
8: 맞아!

0: 앞으로 나가신다. 길게 켜라. 자. 내가 더 빠르지라. 드디어 원래의 눈꽃섬으로 돌아왔네요.
1: 그래 맞아. 우리가 눈꽃섬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냈던 거야. 눈꽃섬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앞으로도 계속.
2: 내 집 좋아해.

0: 여기도 두 배?
1: 하하, 못 맞췄지?
0: 오.

0: 비가 스케이팅! 둘이 함께 비가 스케이팅! 16이 두 개면?
1: 팔이 네 개! 옥토블록 회전 기술! 1, 2, 3, 4, 5, 6, 7, 8! 회전 기술! 팔이 네 개면? 사가 여덟 개! 8개.

0: 차가 8개면
1: 비가 16개. 춤 한번 추실까요? 비가 16개.
2: 1이 31개.
1: 비가 16개.
0: 차가 8개. 바위 4개.
3: 16이 2개.
4: 32가 하나. 우후! 32.
3: 우후! 16.
0: 8. 4.
4: 나랑 놀 사람 만들지 않을래?
2: 좋아!

오, 잠깐 기다려.

다들 점프해봐!

날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첨단 군용기계는 군의 숨은 조력자입니다. 이런 장비 및 차량들은 군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죠.
1: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0: 전 세계 모든 군은 이런 거대 장비에 의존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파손된 전술 차량을 수리 및 회수하며 방어 시설과 교량을 구축합니다. 이들은 필요한 물자를 전선으로 배치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설계됐죠.
2: 식량, 의복, 탄약을 보급받지 못하면 그 부대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3: 현대 군의 역량은 물류에 달려 있습니다. 더 발전된 기술을 갖춘 병사들이 전장에 배치되고 있으며 그 병사들이 승리의 요인이 되는 거죠.
0: 첨단 기술이 집약된 군용 기계들을 만나봅니다.

0: 군 작전에서 보급은 승리의 열쇠입니다. 적절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량, 연료, 탄약, 의료물품과 같은 필수 자원이 부족하게 되죠. 이런 중요한 물자가 없다면 어떤 작전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군대도 배를 채워야 움직인다. 이는 잘 훈련된 병력과 최고의 장비가 있더라도 그 군을 유지할 수 있는 물자와 보급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뜻입니다.
2: 따라서 이러한 공병 차량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만약 전선에 보급품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작전을 성공할 수 없겠죠.
0: 전장에서 물자 보급은 모든 군사 작전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미군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거대한 차량인 HMTT, 고기동성 대형 전술 트럭을 사용합니다.
3: HMTT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목적 군수송 차량입니다. 길이는 10m, 높이는 3m, 무게는 약 20톤 정도죠. 이 차량이 유명한 이유는 물자와 병력을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1: 미군은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툰드라에서부터 타오르는 사막까지 물자와 병력을 세계 어디로든 수송해야 하는 시스템이죠. 따라서 다양한 조건을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0: 1980년대 도입 이후 HEMTT는 미군의 주요 물류 차량으로서 수많은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 이라크 자유 작전 등에서 필수적인 물자, 연료 및 탄약을 수송하는 데 기여했죠. HMTT의 강력한 오프로드 능력과 신뢰성은 사막에서부터 험준한 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필수적입니다. 지속적인 보급과 미군의 기동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전투 및 인도적 임무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가능케 하죠. HMTT는 적재 용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3: 이런 트럭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는 더 큰 것이 더 좋기 때문이죠. 더 큰 차량은 전장으로 더 많은 물자를 수송할 수 있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전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요.
2: 기본 적재량은 10톤이며 추가로 10톤을 견인 트레일러에 실을 수 있어 총 20여 톤의 적재량을 가집니다. 이는 전투 식량으로 따지면 약 40만 개의 분량을 의미하며 전선의 병사들을 오랫동안 지원할 수 있는 양이죠.
0: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0: 강력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1: 전술 트럭은 다양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기동해야 하죠. 엔진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차량은 500마력을 제공하는 C15 직렬 6기통 엔진을 사용하죠. 엔진은 높은 토크를 자랑합니다. 1400rpm에서 2600Nm의 토크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힘이죠.
2: 직렬 엔진은 엄청난 양의 토크를 생성하기 때문에 뛰어난 엔진이죠. 토크는 무거운 짐을 옮기고 진흙에 빠졌을 때 헤치고 나오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선택한 거죠.
3: 토크는 짧은 시간 안에 물체에 가해질 수 있는 힘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높은 토크가 있으면 무거운 짐을 끌 수 있는 거죠. 보트를 견인하는 트럭처럼 이러한 차량은 수톤의 장비를 끌기 위해 많은 토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토크는 더 빠르게 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무거운 짐을 끌기 위해 바퀴에 더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4: 이 장비들은 특히 모래나 눈에서 많은 무게와 마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충분한 토크가 없다면 차량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죠. 다양한 토크를 가진 엔진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0: 대부분의 전장은 포장된 도로가 없거나 혹은 도로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전술 트럭은 오프로드 지형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차량에 특별한 휠 하중을 부여했죠.
3: 일반적으로 차량은 2륜 구동, 4륜 구동 또는 이 차량의 경우 8륜 구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8개 바퀴 모두가 동시에 토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죠. 따라서 어떤 바퀴 하나나 몇 개의 바퀴가 접지력을 잃더라도 나머지 바퀴가 토크를 전달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8륜 구동은 차량이 모래나 진흙 또는 얕은 물을 통과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토크를 유지해 짐과 트레일러를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죠.
0: 전술 트럭의 휠 구성은 바퀴가 있는 차량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지면 조건 중 하나인 진흙을 헤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0: 이 트럭은 8륜 구동입니다. 즉 8개의 구동 타이어를 갖추고 있으며 접지면이 넓은 타이어를 사용함으로써 20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에 분산시켜 지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트럭이 빠질 가능성을 낮추는 거죠.
1: 트럭은 각 타이어에서 약 275kPa의 압력을 생성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사람은 걸을 때마다 약 40kPa의 압력을 가하죠.
0: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면 압력이며 전술 트럭이 부드러운 토양 위를 주행할 때는 땅에 가라앉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2: 일반적인 트럭을 해변에 두면 바퀴가 매우 좁기 때문에 모래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넓고 큰 타이어는 사실상 표면 위에 앉을 수 있어 바닥에 가라앉지 않는 거죠.
1: 전술 트럭은 견고함과 안정성을 갖춰 험한 환경에서도 원활한 운전이 가능도록 제작됐습니다.
3: 트럭의 서스펜션 시스템은 중장비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우수한 성능을 보장하죠.
4: 이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은 정말 뛰어납니다. 각 바퀴는 독립적으로 각자의 충격 흡수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어 모든 바퀴가 큰 돌이나 여타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따라서 모든 바퀴가 동시에 지면에 닿으면 어떤 단일 바퀴나 여러 바퀴가 불안정한 지형에 부딪힐 때 다른 바퀴들이 하중을 분산시켜 차량이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3: 도로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마찰이 증가해 운반이 더 쉬워집니다. 도로와의 접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런 차량에서 미끄러지면 차량이 갇힐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독립 서스펜션은 주행하는 동안 최대한의 접촉을 유지해주죠.
1: 이 고기동성 전술 트럭은 전 세계의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0: 발휘합니다. 3만 5천 대 이상의 타이탄 7이 유럽에서 중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전 지역에서 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트럭은 물류 운반 차량으로서의 역할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다양한 역할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1: 전술 트럭은 단순한 수송 트럭이 아닙니다. 연료나 물을 운반할 때는 탱커로 사용되며 군용 차량을 견인할 수도 있죠.
0: 수년 동안 이 다목적 고기동성 전술 트럭은 다양한 성능 개량을 거쳤으며 여기엔 개선된 엔진, 변속 시스템 및 전투 지역에서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장갑 키트가 포함됩니다. 특히 A4 모델은 개선된 파워트레인으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현대의 전장은 위험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호, 바리케이드, 철조망, 그리고 병력의 이동을 저지하는 강력한 지뢰들이 존재하죠. 이런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미군은 M1150 ABV를 호출합니다.
2: 지뢰와 자폭장치, 즉 IED는 오늘날 전장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위협 요소죠. 이러한 것들은 대개 땅속에 묻혀있어 육안으로는 탐지가 어렵습니다. 위에서 힘을 가하면 작동하는 방식이라 그 위에 발을 디디거나 차량이 지나가면 폭발할 수 있죠.
3: 지뢰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적의 진격을 늦추거나 멈추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폭발은 보병이 매설 지역을 걷거나 차량이 통과할 때 발생할 수 있죠.
0: 매년 약 5천 명이 이런 장치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장애를 얻습니다.
4: 지뢰밭은 매우 위험한 장소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피해를 입거나 사망하고 있죠. 전투 상황에서 특정 위치로 병력을 이동해야 할 때 또는 전선에서 군사작전이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보급을 위해서도 안전한 경로가 필요합니다. 지뢰밭을 넘지 못하면 병력과 물자를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죠.
3: 지뢰를 제거하는 임무는 가장 위험한 작전 중 하나입니다. 미군은 이 작업을 맡은 병력의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죠.
0: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군은 마치 SF영화에서 바로 나온 듯한 기계 장비를 개발합니다. 바로 M1150 ABV, 험지 돌파형 전차죠.
1: 중량은 72톤이며 길이는 12미터입니다. 이는 승용차 45대의 무게와 스쿨버스 한 대의 길이에 해당하죠.
2: ABV는 정말 강력한 차량입니다. 이 전차의 유일한 목적은 전장에서 지뢰와 IED를 가능한 한 빠르게 제거해 민간인과 군인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0: 2009년에 도입된 ABV는 지뢰 매설 지역에서 통로를 개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중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뢰 제거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M1A1 에이브람스 전차의 차체 위에 제작된 M1150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빠릅니다. 에이브람스의 1500마력 제트 엔진 덕분에 72톤의 험지 돌파형 전차가 시속 70km의 속도를 낼 수 있죠. 또한 파괴해야 하는 위험한 지뢰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제작됐습니다.

0: ABV는 지뢰 제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강력하고 튼튼한 차체가 있어 지뢰 제거 작업 중 폭발에 의한 위협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죠.
1: 이 장비의 능력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흙을 파내고 지뢰밭을 정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뢰 제거 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뢰를 찾아 해체하는 병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ABV는 지뢰밭을 돌파하면서 폭발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ABV는 대부분의 지뢰와 IED를 강력한 쟁기날을 이용해 파괴할 수 있지만 어떤 작업에서는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해 다량의 지뢰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0: ABB에서 가장 강력한 지뢰 제거 도구 중 하나는 선형 폭파 장약체계 미클릭이죠. 137m 길이의 C4 폭약입니다.
1: 이 체계는 800kg의 C4 폭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800kg의 C4가 점화되면 8m 너비에 100m 길이의 통로가 한 방에 정리되는 거죠.
2: 선형 폭파 장약 체계는 기본적으로 작은 로켓을 이용해 다량의 C4 폭약을 전방으로 발사합니다. 이 폭약은 날아가는 즉시 다양한 물체와 지뢰를 폭파해 통로를 개척할 수 있는 거죠.
1: 지뢰 제거 작업은 정말 위험하며 지뢰 근처에서 폭발을 일으켜 지뢰 스스로 폭파하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압력식 지뢰는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 중국에서 발명됐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전 세계에 약 1억 개의 활성 지뢰가 흩어져 있으며 매일 5천여 개의 지뢰가 분쟁 지역에서 새로이 설치되고 있죠.
0: 속도가 중요합니다. 넓은 지역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작전상의 큰 이점이죠.
3: ABB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M1A1 에이브람스 전차의 차체 위에 제작됐습니다. 이 기반은 ABB의 강인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형에서 작동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하죠. 이는 에이브람스의 독특한 서스펜션 시스템, 즉 고강도 강철 토션바와 회전식 충격 흡수 장치 덕분입니다.
1: 토션바는 코일 스프링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차량을 지탱할 수 있는 유연한 강철봉으로 지면을 주행할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돕죠. 토션바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긴 캔틸레버바가 비틀려 있는 구조입니다. 비틀림은 미리 장력을 유지해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도 지탱할 수 있죠. 차량이 움직일 때는 캔틸레버 방식과 유연성 덕분에 바가 휘어지고 바퀴가 돌면서 바위나 장애물 위를 넘을 때 추가적인 토크를 발생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내구성이 뛰어나고 무거운 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 궤도 차량의 현가장치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3: 토션바는 웨일스의 엔지니어이자 경주용차 드라이버인 존 고드프리 페리 토마스에 의해 처음 개발됐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1934년에 란스베르크 L60 전차에서 토션바를 군사적으로 처음 사용했죠. 이 팀엔 포르쉐 직원인 칼 라베도 포함되어 있어 토션바 시스템의 추가 개발과 특허 등록에 기여했습니다. 토션바 현가장치 덕분에 ABB는 가장 험난한 지형을 돌파할 수 있으며 강력한 엔진 덕분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4: 에이브람스 전차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가스 터빈을 사용해 단단한 땅과 바위를 뚫을 수 있는 엄청난 토크와 힘을 받는 거죠.
1: ABB는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 AGT-1500 가스 터빈을 사용합니다. 가스 터빈은 매우 높은 마력대 중량비를 갖고 있죠. 이는 가스 터빈이 디젤 엔진에 비해 더 작은 공간에 훨씬 더 많은 힘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스 터빈의 또 다른 장점은 실제 터빈 자체에 많은 각운동량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터빈을 상대적으로 높은 RPM으로 회전시키면 에너지를 저장하기 시작하고 운동량을 저장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각운동량은 터빈을 작동할 때 차량을 가속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러한 각운동량과 토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차량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2: 일반적으로 가스터빈은 작은 엔진으로도 많은 출력을 얻을 수 있어 더 많은 병력, 연료 또는 장비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ABB, 험지 돌파형 전차는 거침이 없고 빠르며 가장 험난한 위협에도 맞설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이는 튼튼한 장갑 덕분이죠.

0: 이 차량은 전부 용접된 강철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발 반응 장갑 블록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폭발물이 있는 구조죠. 설계된 목적은 관통장치나 대전차 탄두의 충격을 받으면 반응 장갑이 폭발해 힘을 전차에서 밀어내거나 옆으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주된 목적은 이 폭발이 ABB의 장갑을 관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심지어 하부에서 폭발이 발생해도 내부 승무원을 보호할 만큼 강력합니다.
1: ABB는 강력한 힘과 장갑뿐만 아니라 유연성 면에서도 돋보입니다. 그 효과의 핵심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설치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모듈형 구성 요소에 있죠. 이런 유연성 덕분에 지뢰밭과 자폭 장치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무력화할 수 있어 위험 지역을 통로로 개척하는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2: ABB는 전면부에 지뢰 제거용 쟁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쟁기는 차량의 전체 폭인 4.6m에 걸쳐 있으며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9개의 이가 있는 날 2개와 중앙에 V자 형태로 5개의 이가 있는 세 번째 날이 있죠. 이 날들은 지면 아래로 침투해 지뢰를 활성화시키고 폭발의 힘이나 충격파가 차량 쪽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막죠.
3: 쟁기 자체는 세 개의 스키와 같은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각 구조물은 독립적으로 회전할 수 있어 지형의 변화에 따라 날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1: 이 구성에서 ABB는 전차와 거대한 기계곤충이 결합한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파쇄기가 됩니다. 또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도구들도 갖추고 있죠.
3: 주된 목적은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그 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부착물이 있습니다. 불도저 날을 이용해 흙을 치우거나 장애물을 제거해 지상군이 작전 지역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죠.
4: ABV에 장착된 불도저 날은 장애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적이 설치한 철조망이나 대전차 장애물 등 작전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치워버릴 수 있게 해주죠.
1: ABB가 위험 요소를 제거한 후 제거한 구역을 표시하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2: ABB는 장애물 표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땅에 다트를 꽂아 안전한 지역과 안전하지 않은 지역을 구분해 표시하는 거죠.
4: 이 시스템 덕분에 ABV는 지역을 정리하고 안전한 구역이라 표시한 후 아군이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1: M1150이 지뢰를 쟁기날처럼 파괴한다면 이 장비는 외과의사처럼 정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4: ABV는 지뢰밭을 정리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도시 환경에서의 지뢰 처리에는 덜 효과적이죠. 이런 환경에서는 쟁기날이 아니라 메스가 필요합니다.
1: 이런 섬세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군은 강인하지만 정밀한 기계를 설계합니다. 바로 허스키 MK3죠.
2: 허스키는 1970년대 남아프리카 국방군에 의해 처음 설계된 지뢰 제거 장갑차입니다. 이 차량은 현재 미군을 포함한 여러 군에서 사용하고 있죠.
0: 허스키는 보통의 지뢰 제거 장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지뢰 제거 장비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지뢰밭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지만 MK3는 개별 지뢰나 소규모 지뢰 및 급조 폭발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 장비는 길이가 약 7m, 높이는 3m, 너비가 2.5m로 무게는 8톤 정도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차량이지만 ABB만큼 크지는 않죠.
1: 허스키는 군 호송부대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000년대에는 이라크에 배치됐고 그곳에서 군인들의 사망 원인으로 가장 흔했던 급조 폭발물 제거 임무를 맡았죠. 또한 2009년엔 병력 증강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에도 배치됐습니다. 허스키를 운용하는 승무원은 앞쪽에서 호송부대를 이끄는 역할을 맡았죠. 허스키는 현재 미군의 폭발물 제거 부대에서 운영하는 주요 전술 지원 차량이자 탐지 자산입니다. 이 기술 집약체는 위협을 식별하고 제거합니다.

0: 과거에 병력의 안전 및 분쟁 지역에서의 작전 성공률을 높이죠. 이 기계 장비는 오로지 한 가지 임무만 수행합니다. 정밀한 도구로 지뢰나 폭발물을 찾아 안전하게 파괴하는 것. 이 능력의 핵심은 바로 허스키의 유아팔인 탐색팔에 있죠.
1: 허스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탐색팔입니다. 이는 크레인과 붐암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 팔은 의심스러운 물체를 안전하게 원격으로 굴착하고 탐색하거나 조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탐색팔은 조종실 내부의 조이스틱으로 조종되며 인간의 팔 동작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정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죠.
0: 허스키의 유아팔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도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2: 급조 폭발물은 매우 다양합니다. 작전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해체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죠. 역사적으로 작업이 매우 복잡했기 때문에 처리팀은 두꺼운 방탄복을 착용하고 임무를 수행했죠. 허스키는 자유로운 유압파를 사용해 처리 작업을 수행하기에 운용자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펼칠 수 있습니다.
1: 또한 이 팔은 유압식으로 작동돼 보다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하죠.
0: 허스키의 팔은 기능성을 위해 유압 원리를 사용합니다.
1: 유압 시스템의 장점은 크기에 비해 아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유압은 힘을 배가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죠. 시스템 내의 압력은 모든 지점에서 동일하지만 실제로 이동하려는 구동기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표면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압력을 가진 더 큰 표면적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작은 표면적은 더 작은 힘을 구현할 수 있죠.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허스키의 유압팔에 연결된 밸브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밸브는 유압류를 특정 공간으로 보내거나 빼내 탐색팔이 힘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원리입니다.
0: 탐색팔이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안전하게 조작하고 관리하는 것은 운용자의 몫이죠.
3: 허스키는 군용 차량 중에서 독특하게 단 한 명만 탑승하는 시스템입니다. 매우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인력을 최소화해 위험을 줄이는 거죠.
1: 허스키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지하 탐지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지면에 레이더 신호를 발사하고 지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는 360도 시야를 통해 주변 상황 인식을 가능케 하며 운용자는 장비 내부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0: 임무의 핵심엔 지하탐지 레이더가 있습니다.
4: 허스키는 지하탐지 레이더를 이용해 매설된 폭발물이나 지뢰의 유무와 위치를 탐지합니다. 지하탐지 레이더를 사용해 지하로 전파를 보내서 어떤 물체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전파는 재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물체에 따라 돌아오는 신호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레이더가 정말 흥미로운 점은 금속 표면에서 잘 반사되며 경사가 있는 표면에서도 잘 반사된다는 것이죠. 인공 물체에는 대부분 90도 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하 탐지 레이더를 사용하면 이러한 폭발물이나 지뢰를 탐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0: 허스키는 민감한 지역에서 폭발물을 찾고 파괴하도록 설계됐을 뿐만 아니라 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5: 차량 하부의 V자형 차체는 폭발력이 차체 아래가 아니라 주변으로 분산되도록 해 돌발적인 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 거죠.
2: 폭발을 흡수하는 대신 방향을 바꿈으로써 더 큰 폭발에도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0: V자형 차체 외에도 또 다른 안전 기능이 설치되어 있죠.
2: 허스키는 여러 개의 장갑층을 사용합니다. 이는 단일 장갑으로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엔 일부 장치를 튕겨낼 수 있는 강한 세라믹과 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약간의 변형이 가능한 강철, 그리고 발사체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부드러운 재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나토에는 수송 차량이 견딜 수 있는 충격의 강도를 나타내는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0: 일반적인 경량 장갑 수송 차량은 대략 3등급에 해당하죠. 허스키는 이 분류 체계에서 4A 또는 4B로 분류되며 이는 약 10kg의 폭발물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허스키는 견고한 설계 덕에 모든 지형에서 운용 가능하죠.
2: 허스키는 강력한 엔진뿐만 아니라 차량의 하부 층도가 높아 큰 지상 간격을 확보합니다. 이는 다양한 지형, 즉 모래, 진흙, 물 위를 주행하면서도 기능을 유지하고 전진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높은 지상 간격 덕분에 이동 중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 어떤 물리적 장애물에도 방해받지 않고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럼플렛 타이어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기술로 현재는 많은 차량에 장착되고 있죠. 이 타이어는 펑크가 발생해 평평해져도 일정 시간 동안 차량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어 차량이 위협 지역에서 탈출하거나 수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1: 허스키와 같은 장비가 보급 경로를 개척하고 안전을 보장해 물자 이동이 전선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면 이 장비는 전차와 기타 대형 장비가 전장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0: 88A2 허클리스 군함 전차는 중전차를 회수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장비입니다. 강력하고 잘 방어된 것을 회수하려면 자신도 매우 강력하고 잘 방어되어 있어야 하죠.
3: 허큘리스는 전장에서 군용 차량을 회수하는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차와 기타 장비가 전투에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고장이 나거나 비탄될 수 있죠. 그때 허큘리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1: 허큘리스는 M88 계열의 회수 차량 중 하나입니다. 이런 회수 차량은 미국, 이집트, 이스라엘, 브라질 등 세계 여러 군에서 운영되고 있죠. 허큘리스는 매우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됐죠.
0: 허큘리스는 M1 에이브람스와 같은 전차와 주로 짝을 이룹니다. 주요 기능은 이들 전차를 회수하는 것이죠.
3: 전차가 전장에서 손상되거나 기계적 고장이 발생하면 다른 대형 장비 없이 이를 빼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허큘리스가 필요한 이유죠. 이 차량은 손상되거나 고장이 난 전차를 전장에서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0: 중요한 점은 이들 전차에 민감한 정보가 있다는 것이죠. 적에게 중요한 정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회수하는 임무가 꼭 필요합니다. M88A2는 M88A1의 차체를 기반으로 합니다. 길이는 8.5m, 높이는 3.1m, 중량은 63.5톤이죠. 이 무게는 일반적인 승용차 40대와 맞먹습니다. 이는 장비에 내장된 중량급 장갑을 반영하고 있죠. 이 장비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전장에서 전차를 회수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3: 허큘리스는 중량이 아주 중요한 요소죠. 부드러운 토양 조건에서 대형 차량을 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벼운 차량이 훨씬 무거운 차량에 연결된다면 그 차량은 그저 제자리에서 헛바퀴를 돌 뿐이죠. 이 경우에는 궤도가 헛돌게 되는 상황이고요.
1: 이 공학의 결정체는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적응형 장비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작업은 차량 회수죠.
3: 현대 전장 환경에 투입되는 차량들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장이 나고 적의 공격을 받아 손상을 입게 되죠. 따라서 군에는 이러한 다양한 차량을 회수할 수 있는 전술 지원 차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0: 자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소모되는 장기전일 경우에는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죠. 만약 상황이 매우 길어지면 새로운 자원이나 전차가 전선에 배치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허큘리스가 전장에 나가 가능한 모든 것을 회수해오고 수리 및 보수를 통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전차와 중장갑 차량을 전장에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또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적군이 이러한 장비를 포획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외국 군대가 이 차량들을 수리하고 다시 배치하는 것이 점점 더 실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적군은 이 차량들을 역설계하여 자신들의 기술을 개발하려 할 수도 있죠.

0: 설계는 단순히 새로운 차량을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표적 시스템이나 통신 시스템을 와해하는 방법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어 결국 전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회수되어 적군의 무기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1: M88 계열의 회수 차량은 베트남전 이후로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되고 있죠.
2: 그럼 허큘리스는 이런 대형 장비들을 어떻게 회수할까요?
1: 허큘리스는 강력한 크레인을 사용해 고장난 전차를 회수합니다. 이 크레인은 유압과 힘 배가의 원리를 이용하죠.
0: 허큘리스에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모터가 있지만 이 모터를 윈치나 크레인 시스템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엔진에서 많은 힘을 생성하기 위해 유압 시스템을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엔진을 유압 펌프에 연결하죠.
2: 펌프는 2천만 뉴턴의 압력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대기압의 200배에 해당합니다.
0: 우리는 이 압력을 유압 실린더로 보냅니다. 유압 실린더 내부에는 피스톤이 있죠.
2: 15cm 직경의 실린더에 압력을 가하면 35톤을 들어올릴 수 있는 압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0: 모터, 펌프, 유압 실린더를 조합함으로써 작은 면적에서 상대적으로 큰 힘을 생성할 수 있는 거죠.
2: 강력한 리프팅 능력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리프팅 붐의 A자형 구조에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건설 크레인에서 보았던 것과는 약간 다르며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이점을 제공하죠. 허큘리스는 완전히 평평한 지면에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안정성이 필요하며 A자형 구조에서 이를 얻는 거죠. A자형 구조는 삼각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특히 안정적이며 역사적으로 매우 강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0: 허큘리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A자형 구조는 단일 기둥이 휘어지는 경향을 줄여주고 훨씬 더 큰 하중을 운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상적입니다.
2: M88A2는 몇 가지 다른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0: 허큘리스는 이전 모델에 비해 몇 가지 주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다양한 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제공하죠. 궤도를 수리할 수 있고 엔진을 들어올려 빼낼 수 있으며 엔진에 대한 수리를 마치고 다시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허큘리스는 단순한 견인 차량 이상의 실제로는 이동식 수리 플랫폼인 거죠.
2: M88A2는 적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물론 가장 심각한 전장 조건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1: 허큘리스는 M88 계열의 다른 차량들에 비해 장갑에서 정말 큰 성능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장갑은 30mm 두께의 강철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M88A1의 20mm 두께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2: M88A2는 이 크기의 기계로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전장을 누빌 수 있습니다.
0: 허큘리스의 엔진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엔진은 공랭식 트윈터보 V12 디젤 엔진으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무거운 냉각수나 라디에이터를 싣고 다닐 필요가 없어 이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냉각수 누수나 라디에이터 누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견고한 엔진으로 전차에 아주 적합하죠.
1: 허큘리스는 보조 전원 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주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 보조 전기 및 유압력을 제공합니다. 이 장치는 무거운 차체에 필요한 힘과 토크를 제공해 허큘리스의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동성이 좋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죠.
2: 이 엔진은 매우 강력해 63톤의 M88A2가 시속 5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다른 군용 차량과 함께 속도를 맞추어 회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죠. 군사공학기계는 모든 군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도전과제는 너무 거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계가 필요하죠.
0: M3 수륙양용 교량 장비는 기본적으로 수로에 들어가 다른 M3 차량과 연결해 교량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0: 이 차량은 13m 길이로 물속에서 움직이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으며 연결되면 어떤 수역이든 차량이 가로지를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이 차량들을 충분히 연결하면 약 100m를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그 위로 70톤을 운반할 수 있으며 이 M3들로 구성된 임시 교량을 통해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이동시킬 수 있죠. 이는 파괴된 다리를 통과해야 하는 전투부대가 전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1: M3 수륙양용 교량 장비는 독일과 영국을 포함한 여러 나토 국가에서 사용됐습니다. 특히 보스니아에서 평화유지군의 장갑차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됐죠. M3의 신속한 배치 및 조립 능력은 전투 및 인도적 작전 모두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어려운 지형에서 군사 및 구호 작업에 필수적인 이동성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M3의 주 임무는 빠르고 효과적인 교량을 구축해 군사작전의 신속한 전개를 돕는 것이죠.
0: M3는 군사작전의 범위에서 매우 중요한 공학 차량입니다. 군사작전, 특히 부대가 후퇴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다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면 추격하는 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죠.
2: 15분 만에 다리를 건설해 해안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보병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방식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죠.
1: M3 차량과 24명의 승무원으로 구성된 특임대는 약 15분 만에 100m 교량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하중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죠.
3: 교량 구성에서 M3 수륙 양용 장비는 상당한 하중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독립적으로 약 70톤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으며 이는 주 전차와 대부분의 중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장비들을 연결해 더 넓은 지역을 가로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유닛은 여전히 70톤을 지탱할 수 있고 이러한 장비들을 이용해 큰 수역을 가로지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1: 그렇다면 M3는 어떻게 교량을 만드는 것일까요?
3: 교량을 건설하려면 고도로 숙련된 병력과 많은 자재,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M3 수륙 양용 장비는 이 작업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죠. 이 장비를 물속으로 내리고 일렬로 배열하기 시작하면 그런 다음 각 장비가 개별 교량을 펼치고 세우게 되면 진짜 교량을 건설하는데 몇 주가 걸리는 것에 비해 몇 시간 만에 전차와 중화기를 운반하고 수역을 가로지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아닌 몇 시간 내에 가능하죠.
4: 이러한 모듈식 교량 능력은 군사작전에서 매우 중요하며 수로 장애물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건너도록 해 강이나 수역의 너비에 따라 다양한 폭에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1: M3의 모듈식 교량 설계는 대형 보트가 뜨는 원리와 동일하게 작동하죠.
2: M3는 육상과 수상에서 모두 작동해야 하므로 차량 설계에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물에서 부력을 가져야 하기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죠. 즉, 더 많은 물을 밀어내면 부력도 더 커진다는 의미죠. 차량의 무게보다 더 많은 물을 밀어내야 하므로 제작 시 부피와 다른 요소들이 중량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물을 밀어낼 수 있도록 설계했죠.
1: 재료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0: 만약 부표나 선체를 강철로 만들었다면 매우 무거워져서 M3가 물에 있지 않을 때는 주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훨씬 가벼운 재료인 알루미늄을 사용하죠. 알루미늄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가벼우며 부표와 같은 복잡한 형태로 제작하기도 쉽고 부식에도 강합니다. 따라서 강철을 사용하는 것보다 많은 장점이 있죠. 이는 M3를 매우 효과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2: 알루미늄은 작업하기에 훌륭한 재료로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주조할 수 있지만 다른 금속들이 제공할 수 있는 방어력은 제공하지 못하죠.
1: M3는 전 세계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병력이 강과 다른 수역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0: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0: 아이도 어른도 모두 좋아하는 윤혜신의 자연요리 한상차림. 오늘 먹고 내일 또 생각나는 마성의 볶음밥. 명란과 다시마 튀각이 만나 색다른 매력이 뿜뿜. 명란 볶음밥부터 새송이 안에 불고기가 쏙! 버섯과 불고기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새송이 불고기 구이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자연요리 전문가 윤혜신의 웰빙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소유비 아들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윤혜신입니다.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1: 자, 이번 한 주 자연요리 연구가 윤혜신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선생님, 네. 준비하신 볶음밥 요리는 네. 짭조름한 이 명란젓 하나로 쉽게 만들 수 있다고요.
2: 네.
1: 자, 명란 볶음밥 재료 한번 볼까요?
2: 네, 저는 오늘 명란젓 준비했고요.
1: 네.
2: 밥, 그다음에 대파랑 표고버섯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쪽에 부재료로 다시마 튀각하고 김가루 등등을 준비했어요.
1: 오, 정말 감칠맛이 가득한 맛있는 네. 음식일 것 같은데요.
2: 네.
1: 자, 반찬이 필요 없는 든든한 한 그릇 메뉴. 자,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 텐데요.
2: 네.
1: 자, 일단 채소부터 한번 손질해 보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아, 대파요.
1: 네.
2: 대파 요즘 파가 맛있을 때철이죠.
1: 네, 맞아요.
2: 대파를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어요.
1: 그렇죠.
2: 근데 이제 오늘 볶음밥에 넣을 거니까 좀 자잘하게 다져줄 거거든요.
1: 네.
2: 대파를 4분의 1로 하고요. 볶음밥 하실 때는 이런 흰 부분이 좋아요. 파란 부분은 좀 진이 나오잖아요.
1: 네.
2: 그래가지고서 좀 맛이 없거든요.
1: 네.
2: 지퍽해지니까. 그래서 보송보송한 이 파란 부분을 이렇게 4분의 1로 자른 다음에 그냥 적당한 크기로 다져주시면 되죠.
1: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볶음밥 네. 넣듯이.
2: 네.
1: 자, 윤혜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데요.
2: 네, 맞아요.
1: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2: 네.
1: 자연요리 연구가라고 네.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2: 네.
1: 근데 이름만 들어도 뭔가 몸이 네. 건강해지는
2: 네.
1: 그런 느낌이 들어요.
2: 네.
1: 자연요리는 저희가 어떻게 좀 알고 있으면 될까요?
2: 네, 이제 최대한
1: 네.
2: 그 인공적인 거를 좀 가미하지 않고요.
1: 네.
2: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제철에 나는 음식을 가지고 요리하는 거예요.
1: 네.
2: 그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건강이 따라오겠죠.
1: 그렇죠.
2: 네, 조그만 보라만 옆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넣고요.
1: 그러니까 자연 요리를 많이 먹게 되면
2: 네.
1: 자연스럽게 몸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2: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그 6학년이 내모랜데
1: 예? 예,
2: 아직까지는 이제 지병이 없고요.
1: 예.
2: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고요.
1: 예.
2: 예, 제 밥을 먹는 이제 식구들도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예. 줄 알지만 사실은 제가 항상 맛있는 밥상을 차려줘서가 아닐까.
1: 자연 밥상을 차려줘서.
2: 네, 그게 아닐까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죠.
1: 맞아요. 요즘 추세가
2: 네.
1: 사실은 뭔가 건강한 식재료로
2: 네.
1: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자 이런
2: 네.
1: 주의가 많은 것 같아요.
2: 네.
1: 그래서 오늘 이 자연 요리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2: 네.
1: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2: 네.
1: 자, 지금 쪽파. 이 쪽파가 들어가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2: 네네. 쪽파는 사실 같이 볶을 게 아니고요.
1: 예.
2: 위에다 고명으로 얹을 거여서.
1: 예.
2: 네. 자잘하게 이렇게 따로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일단 넣을게요. 많은 어머님들이 오늘은 뭐 해 먹지?
1: 예.
2: 이제 고민하시면서 메뉴를 막 열심히 막 그 요리책을 찾아가시고.
1: 예.
2: 찾아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가셔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시잖아요.
1: 네.
2: 요즘같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에는요, 그러실
1: 네.
2: 필요가 없어요.
1: 오.
2: 그냥 장바구니 하나 들고서 마트나 시장에 가시는 거예요.
1: 네.
2: 가셔서 마트에서 제일 싼 재료,
1: 네.
2: 마트에서 제일 흔한 재료,
1: 네.
2: 시장에서 가장 푸짐한 재료들을 고르세요.
1: 음,
2: 그게 바로 제철 재료고.
1: 네.

0: 그러면 영양가도 풍부하지만 가격도 싸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저는 없는 재료를 뭐 힘들게 구해서 하는 재료보다는 그냥 매일 시장을 가니까 시장에 가서 제일 눈에 띄는 거 그걸 보고 메뉴를 정해요. 요즘은 또 너무너무 계절이 좋을 때잖아요.
1: 가을이라 그죠?
0: 가에. 그래서 재료들도 풍부하고 맛있을 때니까 표고버섯도 볶음밥에 넣을 거니까 좀 자잘하게 이렇게
1: 네.
0: 살짝 굵게 다진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 확실히 가을은
0: 네.
1: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지 이
0: 네.
1: 먹거리가
0: 네.
1: 풍성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또이 버섯을 넣는 이유는 볶음밥의 이제 주재료 중에 하나지만,
1: 네.
0: 가을 되면 또 버섯이 좋아요. 그래서 버섯이 또 면역력도 향상시키고
1: 네.
0: 비타민 D도 많고요.
1: 풍미도 좋고요.
0: 네. 그래서 쓰는데 혹시 집에 그냥 팽이버섯이나 먹던 느타리버섯이나 새송이버섯이 있으면
1: 네.
0: 그걸 쓰셔도 됩니다. 꼭, 꼭 표고를 안 쓰셔도 돼요.
1: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을 해봤는데요.
0: 네.
1: 자, 그러면 명란까지 한번 손질해 볼까요?
0: 네네네. 요거는 이제 알을 터트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칼등으로 껍질을 이렇게 빼면은, 그 다음에 이게 나오겠죠.
1: 이렇게 쭉 누르면.
0: 네네.
1: 명란은 참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선생님.
0: 네, 명란만큼 맛있는 게 없지요, 또.
1: 맞아요.
0: 네, 명란은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요.
1: 예.
0: 또 살짝 쪄 먹어도 맛있고.
1: 예. 국에 넣어 먹어도
0: 네.
1: 맛있고.
0: 아우, 저는 제일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1: 예.
0: 명란 두부찌개예요.
1: 명란
0: 네.
1: 두부찌개.
0: 재료가 아무것도 없을 때
1: 예.
0: 명란젓 뚝뚝 넣고 두부만 넣어서 그냥 끓여요.
1: 승리식감도
0: 네.
1: 좋고.
0: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1: 그런 것
0: 네.
1: 같아요.
0: 그러면서 이제 식구들은 주면 뭔가 굉장히 맛있게 먹은 것 같은 느낌.
1: 뭔가 이 명란이
0: 네.
1: 들어가면 좀 특별해지는 것
0: 네,
1: 같고.
0: 맞아요.
1: 이렇게 명란까지 손질을 해봤고요. 이게 뭐죠, 선생님?
0: 다시마 추가기예요.
1: 다시마찌가.
0: 네.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1: 네.
0: 비빔밥이나 이런 이제 비빔국수 같은 걸 배울 때 조미료를 안 쓰고 다시마 튀각을 곱게 가루를 내서 이렇게
1: 예.
0: 뿌려서 먹었거든요.
1: 예.
0: 다시마가 원래 이제 감칠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다시
1: 대단하죠.
0: 국물도 내고
1: 예.
0: 두꺼운 그 진하고 두꺼운 다시마는 국물 내기용으로 쓰시고요.
1: 네.
0: 얇은 건 이렇게 튀겨서 설탕가루 솔솔 뿌려가지고 다시마 튀각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부각 튀각이 인기가 많다고
1: 맞아요.
0: 그래요.
1: 김부각이랑 이
0: 네.
1: 다시마 티가 정말 젊은
0: 맛있잖아요.
1: 친구들 많이 찾거든요.
0: 네네. 그냥 주전부리도 좋고
1: 예.
0: 이거를 갖다가 가루를 내려면 힘드니까 그냥 사정없이
1: 예.
0: 네네네 사정없이 이렇게 부셔주면은
1: 예.
0: 가루가 되죠.
1: 이 향도 정말 좋고 식감도
0: 네
1: 좋고.
0: 나중에 감칠맛이 막 입안에서 막 터져 나와요.
1: 맞아요.
0: 네
1: 정말 이거 술안주로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0: 네
1: 또그밥 먹을 때도 밥반찬으로도 많이
0: 밥반찬도
1: 먹거든요.
0: 좋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또 부셔서
0: 네 부셔서 이제 가루로 아주 고운 가루는 아니지만
1: 예.
0: 최대한 이제 부시면은
1: 네.
0: 네.
1: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재료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0: 네.
1: 근데 본격적으로
0: 네.
1: 명란 볶음밥 한번 만들어
0: 네,
1: 가볼까요?
0: 그럴까요? 팬이 좀 따뜻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1: 네.
0: 기름을,
1: 넉넉하게.
0: 예, 볶음밥이니까 좀 기름이 조금 넉넉하다, 한 큰술 이상.
1: 네.
0: 마늘파 이제 향을 내는 거죠.
1: 예.
0: 예, 그럼 맛있거든요.
1: 파마늘 향이 기름에 되면은
0: 네.
1: 정말 맛있더라고요.
0: 기름 자체가 이제
1: 네.
0: 맛있어지니까, 네네.
1: 근데 이따금씩 볶음밥 먹고 싶을 때
0: 네.
1: 이렇게 새로운
0: 네.
1: 레시피를 배워두면 참 좋을 것
0: 네네.
1: 같아요.
0: 볶음밥을 가장 맛있게 하는 건 처음에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
1: 네.
0: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재료들이 질척하지 않는 거.
1: 맞아요.
0: 양파라든지 물, 수분이 많은 거.
1: 예.
0: 많은 것 들르면은 볶고 났을 때 고슬고슬한 맛이 없고 질감이 떨어지니까
1: 네.
0: 수분이 최대한 없는 것들이 이제 이런 파라든지 버섯,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뭐 당근 같은 거.
1: 예.
0: 그런 걸 넣으시면은 질척거리지 않고 고슬고슬하고 맛있는 게 되죠.
1: 그런 것
0: 마늘이
1: 같아요. 예.
0: 이제 끓으니까 그다음에 한번 파를 넣어볼까요? 파기름이 참 맛있죠.
1: 향이 좋고, 그쵸?
0: 네, 파기름을 이렇게 내서 그 기름에다가 이제 나머지 재료를 볶는다 생각하면은
1: 네.
0: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요리할 때
1: 하바늘 기름
0: 파마늘
1: 먼저.
0: 기름을 이렇게 충분히 낸 다음에 요즘 뭐 마늘, 파,
1: 예.
0: 그다음에 버섯 정말 많고
1: 예.
0: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영양이 풍부할 때죠.
1: 그쵸.
0: 그러니까 애써서 식재료를 찾아서 헤매지
1: 예.
0: 마시고, 네. 제일 많은 재료,
1: 그리고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0: 네.
1: 재료로.
0: 제일 흔한 재료를.

0: 판 적게 잡으세요.
1: 어, 차이가 없게끔.
0: 네네. 그래서 넣어주세요.
1: 자, 판 넣어볼게요.
0: 넣어주세요. 네네. 넣으셔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진 익이시면은 식감이 떨어지고 예. 기름이 코팅이 안 되니까.

0: 거의 이 맛은 아니지만 예? 또 맛있는 맛이 나와요.
1: 맞아요. 그 해산물이 주는 그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0: 맞아요. 그 젓갈의 그 감칠맛이 있죠.
1: 아, 맞아요. 네. 지금 이 명란이 톡 터진 소리가 들려요.
0: 들리죠?
1: 네.
0: 맛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간이 너무 여기서 간을 100% 맞추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1: 예?
0: 약간 싱겁게 맞추셔도 괜찮아요.
1: 여기서요?
0: 네네.
1: 이거 뭔가요, 선생님?
0: 또 나머지 명란을 구워서 위다 올릴 거거든요.
1: 오.
0: 네. 그래서 잘 된 것 같죠?
1: 이제 먹으면서 그렇게 잘 된 것 같은데요.
0: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접시에 담아볼까요?
1: 미리 반만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0: 네. 이건 제가 이제 두 공기에서 2인분이에요.
1: 예.
0: 근데 이제 만약에 각자 먹고 싶으면 조금 작은 접시나 그 볼에다가 1인분씩 서빙해도 되고요.
1: 예.
0: 오늘은 제가 좀 이제 푸짐하게 담기 위해서 조금 많이 담아볼게요.
1: 뭔가 특별한 볶음밥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0: 그렇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1: 네. 일단 명란 볶음밥이 밥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0: 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담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이 후라이팬이 깨끗하니까 여기다가 바로 명란을 예. 또 구워볼게요.
1: 저 아까 선생님께서 네. 이 껍질을 반은 벗기고 반은 네. 껍질째 두셨어요.
0: 네. 이거는 이제 타면 터지기 때문에
1: 예.
0: 약간 불을 약하게 하고요.
1: 네.
0: 기름도 아주 약간만, 살짝만 두르시고요. 터지지 않은 명란으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1: 그러니까
0: 명란을 구워주는 거예요.
1: 명란이 쉽게 타서 네. 염도가 있어서 쉽게 타더라고요.
0: 네. 이것도 이제 취향이에요.
1: 예.
0: 레어를 먹을 것인가, 예. 웰던으로 먹을 것인가. 제가 먹어보니까 반은 익고 가운데 중심에는 안 익은 게 예. 제일 맛있더라고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0: 웰던?
1: 게 예. 조금 안쪽은 덜 익어야
0: 네.
1: 식감도 좀 다양하고
0: 맞아요.
1: 취향에 따라 원하시는 네. 대로 다 익혀도 되고
0: 네네.
1: 자주 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굴려가지고 여기 남은 여열로 예. 이거 익히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다른 채소를 갖고 세팅을 해볼게요.
1: 다른 채소 한번 올려볼게요.
0: 네. 살짝 이렇게.
1: 다시마 티가.
0: 네. 다시마 티가 한 4분의 1 정도.
1: 진짜 감칠맛이 그냥.
0: 네. 올려주시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쪽파.
1: 쪽파.
0: 쪽파 맛있잖아요.
1: 맛있죠.
0: 쪽파를 이쪽에다 놓을게요. 색깔. 때문에.
1: 이 쪽파가 크기는 작아도
0: 네.
1: 자기 역할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0: 네, 조금만 넣어도 향이 확 살아나면서 입맛을 돋구잖아요.
1: 예, 예.
0: 그다음에 우리 이제 김가루,
1: 네.
0: 김가루 이쪽에다 이렇게 하고요. 김가루도 맛있잖아요.
1: 그렇죠.
0: 김치 볶음밥하고 계란 후라이하고
1: 예.
0: 네, 김 올려야지 완성이 되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네, 그다음에 이제 통깨, 통깨도 이렇게 고소하니까 밥에도 안 넣고 위에다 고명을 이렇게 뿌렸어요.
1: 예.
0: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준비한
1: 네.
0: 명란을
1: 명란, 한번 통명란까지 네, 한번 네, 올려볼게요.
0: 한번 예쁘게 썰어보는 거예요.
1: 말씀하신 대로
0: 네 겉은 익고 속은 조금 안 익은
1: 촉촉하게
0: 네, 촉촉하게 요리지 맛있는데 이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1: 예.
0: 네 나는 꼭 날로만 먹을 거야 하면 그냥 올리셔도 되고요.
1: 아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었네요.
0: 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예. 갑자기 고급 요리가 됐어요.
1: 진짜로요?
0: 네.
1: 뭔가 대접받는 기분이고
0: 네.
1: 대충 해서 먹는 볶음밥의 느낌이 아니에요.
0: 네. 굉장히 주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1: 예.
0: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명란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1: 자, 이렇게 푸짐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명란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명란 볶음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파, 쪽파, 표고버섯을 잘게 다져주세요. 명란젓은 절반만 껍질과 알을 분리해줍니다. 비닐봉지에 다시마 튀각을 넣어 부수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다진 마늘과 다진 대파

0: 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다진 표고버섯도 넣어 볶다가 밥과 명란젓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릇에 볶음밥을 먼저 담아줍니다.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남은 명란젓을 올려 구워주세요. 볶음밥 위에 다시마 티각, 쪽파, 김가루, 통깨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구운 명란젓을 한입 크기로 썰어 볶음밥 위에 올려주면 명란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고기하면 버섯, 네. 버섯하면 고기.
2: 그렇죠.
1: 이 찰떡궁합 재료로 근사한 네. 반찬을 만들어준다고요.
2: 네네.
1: 자, 새송이 불고기 구이. 어떤 재료가 들어갔지 한번 볼까요?
2: 네. 요즘 이제 풍성한 새송이 버섯하고요.
1: 네.
2: 쪽파하고 소고기 불고기감 준비했고요.
1: 네.
2: 맛있는 이제 겨자 초장 만들 건데 간장과 설탕, 식초, 마늘, 겨자가 필요해요.
1: 네. 이 조합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2: 네.
1: 이 고기를 불판에 구워서 먹는 것도 좋지만 이 기분도 내고 보기 좋게 만들고 싶을 때 이 요리가 딱인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자, 그럼 이번 요리 시작해볼게요.
2: 네.
1: 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불고기가 왔는데요.
2: 네.
1: 자, 일단 어떤 재료부터 손질해볼까요?
2: 새송이 버섯부터 가장자리는 좀 살짝 떼내시고요.
1: 예.
2: 이제 이 넓은 표면적을 이용해서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썰 수 있는 얇은 크기로
1: 예.
2: 네, 썰어주시면 좋고요.
1: 길이는 길고 넓게, 그 다음에 좀 얇게 폭은?
2: 예, 얇게 한 뭐.
1: 한 보이세요?
2: 예, 2mm 정도.
1: 이 정도?
2: 그 정도로 썰어주시면 좋고요.
1: 예.
2: 이게 너무 자신이 없으시면은
1: 예.
2: 요즘 그 야채 슬라이서가 있어요.
1: 예, 채소 슬라이스.
2: 예, 거기다가 이렇게 슥슥 장갑 끼시고요.
1: 예.
2: 이렇게 이제 문지르면은 얇게 또 나오기도 하죠.
1: 근데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이렇게 얇게 썰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2: 그러면 또 맛이 달라져요.
1: 예.
2: 도톰한 거랑은 또 식감이 다르고요.
1: 예.
2: 식감도 쫄깃쫄깃하니
1: 예.
2: 예, 고기 같고 그다음에 또 맛도 훌륭하고
1: 예.
2: 영양가도 듬뿍 들어서 예, 요즘은 이제 버섯을 고기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1: 네.
2: 요즘 또 채식주의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1: 네.
2: 그분들이 햄버거 먹을 때 거의 이제 이 버섯을
1: 네.
2: 그 패티로 사용해서 많이 드시거든요.
1: 버섯 고기로
2: 네,
1: 만들어서
2: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거는요.
1: 예. 제 버섯을 얇게 저희가 썰어서
2: 네.
1: 이 정도만 되나요 오늘?
2: 네네
1: 양이
2: 이게 이제 그냥 말면은 부러지겠죠.
1: 예, 지금 아직은 좀 부들부들하긴 하지만 이렇게 말면 이게 끊어질 것 같아요. 부서질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소금하고
1: 예.
2: 예, 후추를 이용해서 밑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1: 밑간을
2: 예, 너무 짜지 않게
1: 예.
2: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면은 얘가 이제 간이 살짝 먹으면서 수분이 살짝 나오면서
1: 네.
2: 부들부들해져요.
1: 너무 좋아요. 사실 밑간이 제대로 돼 있어야
2: 네.
1: 맛도 좋고.
2: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한 10분 정도.
1: 10분 정도.
2: 나오시면은 이게 이제 말기 좋은 그런 이제 연도가 되거든요.
1: 예.
2: 요거는 이제 그 사이에다가 또 집어넣을 거예요. 요즘 이제 소파랑 쪽파가
1: 네.
2: 맛이 있을 때거든요. 아까 너비가 한 요만큼 됐으니까
1: 네.
2: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 놓고 마르려고 그래요.
1: 아, 가운데 네, 놓고.
2: 근데 이제 이 꼭 이 쪽파에 연연하지 네. 마시고요. 깻잎도 좋고요.
1: 오.
2: 미나리 줄기도 맛있어요.
1: 향긋하게.
2: 향긋하고. 뭐 고수 좋아하시면 고수도 좋습니다.
1: 부추는요, 선생님?
2: 부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같이 말면 되는 거예요.
1: 예.
2: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것도 뭐. 너무 짜지 않게
1: 예.
2: 살짝 밑간만 한다 생각하고요. 왜냐면 나중에 또 이제 맛있는 그 장을 찍어 먹을 거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그 이제 볶아 볼게요.
1: 그럴까요?
2: 네.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맛있는 것도 구이가 나올 차례인데요.
2: 네. 가장 밑간만 살짝 해서 구운 다음에 나중에 그 대신에 맛있는 양념장을
1: 네.
2: 찍어서 먹을 거예요.
1: 연교자가 들어있죠, 저희.
2: 맛있어요.
1: 맛있는.
2: 네. 이 겨자 초장이 우리 전통 양념장 중에 하나예요.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겨자 초장을 많이 찍어 먹었어요.

0: 자, 완성되셨으니까 이제 가서 말아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1: 챙겨가서 네. 본격적으로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도움 드릴게요.
0: 네. 이제 요거를, 이 머리 쪽이죠? 머리, 네. 갓 쪽을 자기 앞으로 놓고요. 고기를 이제 이렇게. 그러면 제가 꼬지도 준비해놨잖아요.
1: 네.
0: 꼬지에다가 그냥 고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꼬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 너비에 맞게 한 거
1: 예.
0: 흰 부분도 하나 파란 부분도 하나 해서 가운데다 이렇게 넣어서 김밥 말듯이
1: 근데 고기는 버섯 길이보다 좀 짧게 들어갔네요 그렇죠?
0: 네네 네. 이렇게 해서
1: 예.
0: 네, 네. 꼬지 하나에 두 개씩 꽂을 거예요
1: 하나 두 개씩
0: 네네. 이렇게 또... 말아놨다가 이제 다른 뭐 삼겹살 구울 때도요 이렇게 해놨다가 네. 하나씩 거서 먹으면
1: 예.
0: 굉장히 정성이 있고
1: 분위기도 있고
0: 분위기도 있고 아 우리 엄마는 정말 역시
1: 예.
0: 요리의 여왕이야 이러면서
1: 아. 어떤 엄마의 사랑도 느끼고
0: 네 아무래도 좀 정성이 들어가니까요
1: 예예 예.
0: 그리고 고기를 너무 많이 넣으면 말기가 힘들어져요 적당히
1: 적당히
0: 네네 모든 게
1: 선생님 이렇게
0: 네. 네.
1: 이제 만들어서 줬는데 이걸 한 번 더 네. 굽는다고요?
0: 이걸 이제 한번 구워줄 거예요.
1: 자, 한번 구우러 가볼까요?
0: 네. 너무 기름 많이 하지 마세요.
1: 네, 네 담백하게.
0: 담백하게 드실 거니까.
1: 그래서 한번 맛있게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네, 근데 네. 안에 재료는 다 익었기 때문에.
0: 다 익었기 때문에.
1: 겉면만.
0: 겉에만 색깔만 나게 살짝
1: 네. 네,
0: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익었다고 해서 못 먹을 수, 아, 못 먹진 않으니까.
1: 그렇죠.
0: 네, 네.
1: 색도 금방 나네요, 선생님.
0: 색도 금방 나요. 버섯은 또 너무 오버쿡하면 맛이 없거든요.
1: 예.
0: 네, 살짝 익히는 게 또 맛있어요. 저도 색이 났죠.
1: 예.
0: 네, 살짝 더 익는 동안에
1: 예.
0: 겨자 초장을 맛있게 만들어 볼까요?
1: 아,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던
0: 네.
1: 맛있는 겨자 초장 만들어 볼게요.
0: 네. 다 이거 익는 거잖아요. 그죠?
1: 예.
0: 간장. 간장과 물을 1:1로 쓰세요.
1: 1:1로.
0: 네. 양념간장 만들 때는요.
1: 예.
0: 그러면 절대 안 짜고 간이 딱 맞아요.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새콤달콤하기 위해서 설탕.
1: 설탕 넣고요.
0: 넣고요. 그다음 식초도 좀 넣고요.
1: 새콤달콤하고 흡수되게끔.
0: 네. 그 다음에 마늘.
1: 마늘.
0: 고기 먹을 거니까 마늘 같이 넣으면 맛있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겨자예요. 예, 요즘 이렇게 튜브에 많이 팔기도
1: 예,
0: 하고요.
1: 예.
0: 가루를 사셨을 때는 미지근한 물에 예, 타가지고서 숙성시키면 더 맛있고요.
1: 예.
0: 예. 혹시 집에 겨자가 없고 또 와사비가 있잖아요.
1: 예.
0: 와사비도 괜찮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잘 개주면 되죠. 특히 이제 조금 차가운 음식을 먹었다.
1: 예.
0: 돼지고기 같은 게 좀 차갑거든요.
1: 예?
0: 겨자랑 먹으면 탈이 안 나요.
1: 오~
0: 굉장히 열성이 강하거든요.
1: 예.
0: 예쁜 초장 그릇에 좀 담아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새콤, 달콤, 매콤, 또 콧등을 살짝 치는 그런 맛이 있죠.
1: 톡 쏘는?
0: 네. 여기다가 이제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1: 자, 그러면
0: 네.
1: 이 새송이 불고기 구이도 한번 옮겨
0: 네.
1: 담아볼까요?
0: 네. 다 이제 익은 재료들이잖아요, 속에는.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 소스도 같이 올려, 이렇게 올릴까요?
0: 네,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죠.
1: 자.
0: 네.
1: 야, 자. 정말 분위기 있네요, 선생님.
0: 네. 근사한 요리가 됐죠?
1: 예.
0: 네.
1: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새송이 불고기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2: 새송이 불고기 구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새송이 버섯을 얇게 편선 뒤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해 주세요. 이렇게 새송이 버섯은 밑간을 해야 부드러워져 말기 쉬워요. 쪽파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소고기에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해 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소고기를 올려 구워줍니다. 그런 다음 새송이 버섯 위에 소고기와 쪽파를 올려 돌돌 말고 꼬치를 꽂아 고정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새송이 마리를 올려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진간장, 물, 설탕, 식초, 다진 마늘, 연겨자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종지에 양념장을 담고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새송이 불고기 구이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달큰한 제철 총각무에 된장을 풀어 구수하게 먹는 총각무 찌개부터 딱 맛있게 짭조름해 밥이 술술 들어가는 무달걀 조림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자연요리 전문가 윤혜신의 웰빙 레시피

0: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선방지축 아기 범고래. 요즘 이 근처 해안 절벽에서 바위가 떨어지는 사고가 많대.
1: 잘 있던 바위가 갑자기 왜 떨어지는 거지?
2: 온난화로 얼음이 많이 녹으면서 언체로 붙어있던 바위들이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있어.
3: 어떡해. 그러다 근처에 있던 누군가 위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1: 안 돼, 안 돼. 너무 위험해.
0: 맞아. 우리가 절벽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
4: 고고 다이노 친구들이네. 가서 인사하자꾸나.
5: 네.
0: 안녕하세요, 할머니.
4: 안녕. 오랜만이구나. 여긴 어쩐 일이니?
0: 근처 절벽에서 바위가 자꾸 떨어져서 왔어요.
2: 절벽 근처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알려줘서 고맙다. 우리도 명심할 테니 걱정 말아라.
6: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7: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0: 우리도 나가서 찾자.
4: 이 장난꾸러기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나 보구나.
1: 아기 범고래야, 어디 있니?
5: 숨자.
4: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찾았다.
5: 할머니, 반칙이에요. 난 잠깐 숨 쉬러 나온 건데.
4: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
0: 우와, 대단하신데요.
2: 아기가 장난치고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4: 할머니는 뭐든 다 안단다. 우린 이만 가보마.
0: 조심히 가세요.
4: 아가.
5: 네, 할머니.
4: 절벽 근처론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는구나.
5: 네. 기다려.
4: 알았지?
7: 이 말썽꾸러기가 또 어딜 갔어?
4: 이런, 여긴 위험한 곳인데 빨리 흩어져서 찾자. 어디니, 아가? 멈춰!

0: 아가.
1: 할머니.
0: 이 소리 들리니? 한 번 더 붕괴할 거야. 아가, 다이노들에게 가서 여기 절벽이 무너지는 중이라고 전화 거라.
1: 나 혼자 가요.
0: 어서, 넌 용감한 범고래잖니.
1: 알겠어요.
2: 뭐라고? 범고래 가족을 빨리 구해줘야 해. 고고가디언, 우리가 구조하는 동안 절벽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줘.
3: 알았다, 렉스.
2: 얘들아, 범고래를 구하러 출동하자.
1: 응?
2: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4: 디케이, 핑크파워 변신!
5: 도모, 블루파워 변신!
6: 싱, 그린파워 변신!
3: 고고가디언, 오션파워 변신!

0: 도모 파워 트리!
1: 렉스 슈퍼 갈고리! 이쪽이야! 빨리! 구조 완료!
2: 엄마! 아빠! 할머니!
3: 아가, 아주 용감하게 잘했다.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2: 이제 할머니,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1: 해저화산 대폭발!
4: 위험! 위험!
1: 고고가디언, 무슨 일이야?
4: 해저화산 분출, 경보 발동!
1: 와! 화산이 분출되고 있어!
5: 근처에 있는 생물들을 대피시켜야 해!
1: 어서 가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0: 파워 변신!
1: 벌써 물이 뜨거워지고 있어.
0: 어? 저기 좀 봐.
2: 화산 폭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3: 서둘러야겠어. 흩어져서 생물들을 대피시키자.
2: 응! 서둘러요. 화산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세요.
4: 화산? 저기 공기방울들이 나오는 곳 말이야?

0: 응, 빨리 도망쳐. 곧 폭발할 것 같아.
1: 화산이 터진다고? 이런, 얼른 도망가자.
2: 나도 데려가.
0: 너무 뜨거워서 못 걷겠어. 이러다 익어버리겠어.
2: 내가 도와줄게. 도세치야, 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어? 어디 아픈 거야?
0: 갑자기 땅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더니 꼬리를 데였어.
2: 저런, 내가 치료해줄게.
0: 우와,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비키 고마워. 야호!
2: 천만에.
0: 다행히 모두 무사히 대피한 것 같아. 해저 화산 구조 대작전 성공. 유후! 저기 뭐 사냐? 산호초 마을의 모사 사우루스 말이야.
3: 모사라고?
4: 오늘따라 물이 따뜻하고 정말 좋은데.
2: 어? 저건 뭐지? 우와, 하얀 기둥이잖아. 우와, 멋지다.
4: 가까이서 봐야지.
2: 어? 모사야, 안 돼!
5: 아, 뜨거워. 무슨 일이지? 어떡해! 누가 좀 도와줘요!
0: 어떡해! 다른 친구들도 대피시켜야 하는데!
6: 아, 고고가디언이 있잖아! 고고가디언에게 부탁해보자! 고고가디언! 화산 폭발 직전이야! 모사를 구해줘!
7: 고고가디언! 모사 파워 변신!

0: 고고 가디언 정말 고마워.
1: 아깐 정말 위험했어.
0: 그러게, 화산이 안정돼서 다행이야.
2: 큰 피해를 겪은 동물이 없는지 살펴보자.
3: 어? 저게 뭐지?
0: 어? 우와, 저건 부석이잖아.
1: 부석?
4: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온 뜨거운 마그마가 바닷물에 식어서 생기는 돌이야. 햇빛을 막아버리거나 바다 생물들의 아가미를 막을 수도 있어서 정말 정말 위험해.
2: 우리가 가서 치우자.
1: 응.
2: 모두 고고가디언 쪽으로 구석을 모아줘.
0: 응.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5: 맞아 맞아. 깨끗한 바다에서 신나게 헤엄칠 수 있게 됐어.
4: 아니야, 너희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중한 바다인걸.
0: 고고다이노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말이야.
1: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불러줘.
2: 우리들은 해양생물을 지켜주는
6: 고고다이노.

0: 공동 선수님 안녕. 왜 그래 곰마? 너 스키 탈 줄 몰라? 그게 뭔데? 운동하는 거야?
1: 응.
0: 나도 같이 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엄마, 너도 저거 할 수

아이 참, 이 정도로는 안 돼. 훨씬 더 열심히 해야지.

좋아. 그럼 5분만 쉬어. 셋, 둘, 자, 이제 다시 시작. 이번엔 뭐 할까? 아, 공 위에서 점프하기. 아이, 걱정 마. 으르렁 소리도 멋지게 만들어줄 테니.

좋아, 이제 마지막 운동이야.

건무니가 너무 잘 어울려. 건마 잘했어.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운동을 해볼까? 그래 바로 그거지. 계속 다

0: 뭐야? 이게 다 뭐죠? 대체 이게 다 뭐냐고요? 아니 이게 뭡니까?
1: 엄마야, 저는 그러니까 그게
0: 아, 답답하군. 최고 호텔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신사숙녀 어린이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멋진 축구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결승에 오른 두 팀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지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네, 대단히 기대되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까요? 현재 두 팀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엄청 뜨거워지는 경기. 골대 앞으로 가져갑니다. 보셨나요? 수비수와 공격수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아, 네, 저 선수는 경기에서 빠지는군요. 아, 이거 오늘 공격수는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양 팀 선수들 멋진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슛! 골! 골입니다! 네, 환상적인 골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잠시 경기가 중단됩니다. 공격수 한 명이 나가는데요. 선수가 부족한 상태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명장면이 펼쳐집니다.

오, 훌륭하군요. 이게 바로 최고의 호텔다운 모습이죠. 자, 그럼 어때요? 우리 호텔에서 한번 일해보실래요? 이걸 나한테? 고마워요.

0: 얘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기.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페파는 마라톤 코치.
1: 페파파는 런던 마라톤에 대비해 열심히 훈련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페파랑 뱀 사다리라는 게임을 신나게 하고 있네요.
0: 제 차례죠, 아빠.
2: 그래, 페파.
0: 3, 3, 나와라, 3!
2: 그런다고 네 말대로 3이 나올 리가.
0: 진짜 3 나왔다, 만세!
2: 말도 안 돼.
0: 하나, 둘, 셋, 쭉. 내가 이기겠다!
3: 당신 편지 왔어요.
2: 드디어 왔구나. 올 것이 왔어. 붙었네. 나 붙었어.
3: 야호!
0: 뭔데요?
2: 얼마 전에 신청한 런던 마라톤. 아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도 된대.
3: 축하해요, 여보.
0: 잘했어.
2: 내 훈련 앱 소리네.
4: 훈련 시간입니다.
2: 미안한데, 페파. 게임은 훈련 끝나고 하자.
0: 하지만 제가 거의 다 이겼는데요.
3: 아우, 내 정신 좀 봐. 요가 수업 들으러 가야 되는데.
2: 그럼 같이 나갈까요?
3: 그럼 수업 갔다 올게요. 당신도 훈련 잘해요.
2: 고마워요. 안녕.
0: 이게 다 뭐예요?
2: 새로 만든 우리 홈체육관 멋지지? 마라톤은 말이야, 그냥 무작정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몸이 튼튼해야 끝까지 달리거든.
0: 하지만 저는...
2: 게임 끝내고 싶은 거 아는데 나중에 하자. 그 대신 아빠랑 같이 운동해 볼래?
0: 아니요, 됐어요.
2: 그럼 아빠 코치를 해주는 건 어때?
0: 그게 뭔데요?
2: 사람들이 더 튼튼해지게 옆에서 운동을 알려주는 사람이야.
0: 제가 아빠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요?
2: 그렇지.
0: 그럼 제가 코치할게요.
5: 우리 태도 운동하라고 해놓은
0: 조지도 도와준대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대요.
2: 잘 됐네.
0: 자, 들어요. 이제 내려요. 달려라, 공룡. 달려요, 아빠. 더 빨리요. 얼른 저 공룡 잡아요.
2: 예, 코치님.
0: 저걸로는 어림없겠다. 훨씬 난다.
2: 아빠 어땠어?
0: 좋았어요.
2: 그게 아니라 얼마나 빨랐냐고.
0: 그야 모르죠.
2: 뭐야, 시간 안 잰 거야?
0: 몰라. 네.
2: 좋아, 다시 하지 뭐. 타이머 준비해. 시작.
0: 무슨 타이머?
5: 나도 몰라.
0: 게임이나 더 하자. 네, 계속해요, 아빠. 계속.
2: 둥기둥기둥.
0: 또요, 아빠. 시간 잴게요. 최대한 빨리 기저귀 갈아요, 아빠.
2: 알았어.
0: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아빠.
2: 잡았다. 내가 해냈어. 반찬.
4: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훈련 중 제일 빠른 기록입니다.
0: 예!
2: 좋았어!
0: 잘했어요, 아빠. 이제 아까 하던 게임 끝내요. 만세!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3: 마라톤 훈련 잘했어요?
2: 너무 잘해서 탈이지. 아이고.
3: 그런 것 같네요.
2: 페파가 내 코치를 했어요.
3: 어머, 우리 페파가요?
0: 네! 제가 코치였어요. 오늘 뱀 사다리 챔피언도 바로 저예요.
1: 페파 아빠는 런던 마라톤 훈련이 즐거웠어요. 페파는 그런 아빠를 코치하는 게 더 즐거웠고요.
0: 마라톤! 런던 마라톤.
1: 오늘은 런던 마라톤 대회를 하는 날이에요. 달판의 가족도 아빠를 응원하러 모두 대회에 왔어요.
2: 나 왜 이러지? 막상 한다니까 좀 긴장되네.
0: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아빠.
3: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죠. 아동자선단체에 기부할 돈도 많이 모았고요.
2: 고마워요, 페파 엄마.
4: 참가자들은 모두 출발선으로 오세요.
2: 오, 나야, 나.
3: 어, 알았어요. 다녀와요. 사랑해요, 여보.
0: 사랑해요, 아빠.
6: 갑시다, 페파 아빠.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주자고요.
2: 가요.
6: 비켜, 비켜.
2: 이따 결승선에서 봐.
3: 힘내요, 여보.
4: 모두 제자리에 준비. 네, 출발합니다.
3: 할 수 있다, 페파 아빠.
2: 좋아, 가자.
0: 엄마, 아빠는 언제 이기시는 거예요?
3: 글쎄, 대회가 끝나려면 몇 시간이 있어야 될걸.
0: 몇 시간이요?
3: 게다가 아빠는 마라톤이 처음이라 이기긴 어려워.
0: 어, 그럼 우리 집에 가요.
3: 어우, 잠깐. 아빠가 결승선을 넘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큰 힘이 될 거야. 알겠지?
0: 네, 엄마. 그래도 너무 오래 걸려요.
3: 자, 이럴 때 쓰라고 엄마 가방이 있는 거지? 짜잔! 아, 여기가 좋겠다.
0: 내 거야. 이거 내 샌드위치야, 조지.
7: 내 거야.
3: 똑같은 거야. 똑같은 샌드위치인데 왜 싸워?
4: 아, 저기 오네요. 주자들이 트라팔거 광장을 지나고 있어요.
2: 힘내자.
0: 잡아, 조지. 아야, 어우, 미안해, 조지.
3: 어머, 안 다쳤니?
0: 다 그렸는데 종이 더 있어요, 엄마?
3: 어우, 남은 종이라고는 비상용 휴지뿐인데. 결승선이다. 어, 지금 결승선에 가 있어야 돼.
4: 이제 타워 브릿지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2: 힘들어. 저 좀 태워주실래요?
8: 아, 운행 안 해요.
2: 달려.
0: 빨리요, 엄마.
3: 알았어. 이쪽, 아니, 이쪽이야.
0: 이쪽이요. 가요, 엄마. 결승선이에요.
3: 어, 간신히 도착했네.
4: 네, 올해 런던 마라톤 대회 우승자는 바로 우리 아빠입니다. 맞아!
6: 내가 마라톤에서 이겼어요.
0: 우리 아빠 아닌데요?
3: 맞아, 아빠 아니네. 어, 미안한데 얘들아, 아빠가 완주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알았지?
7: 언제까지요?
0: 괜찮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휴지 좀 쓸게요.
3: 좋은 생각이야, 페파.
2: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
3: 어, 저기 있다. 화장지, 펴, 펴.
0: 아빠.
2: 난 할 수 있어.
3: 페파, 파이팅.
2: 내가 했어.
4: 페파 아빠가 결승선에 통과했네요.
2: 오, 이게 다 뭐야?
0: 처음엔 샌드위치를 놓고 싸웠어요. 다음은 이비가 응가를 했고, 다음은 조지가 공놀이하다 맞아서 울었어요. 그 다음엔 버스를 탔고요. 이제 여기 아빠랑 있어요.
2: 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려면 많이 힘들었겠다.
1: 페파는 아빠가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길이 하나 있지.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문이 나와.

0: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희망이와
2: 실망이.
3: 자, 이제 곧 희망이와 실망이, 실망이와 희망이 두 마음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둘 중 이기는 마음이 희민이를 향한 저 마이크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럼 준비!
1: 세상엔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 오늘 희민이한텐 좋은 일만 생길 거야.
4: 아니, 세상엔 슬프고 속상한 일도 많아. 오늘도 희민이를 실망시킬 거야. 실망!
1: 하! 어림없어. 나 희망이가 있는 한 실망이 네가 있을 곳은 없다. 이야!
4: 이렇게 지다니 실망이 실망이다!
3: 희망의 승!
1: 야호! 희민아, 오늘도 아주 희망찬 하루가 될 거야! 희망!
5: 안녕, 난 희민이야.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좋은 일만 많을 것 같거든. 지아야! 지아야!
6: 응? 응? 우리 토요일에 같이 공연 보기로 한 거 진짜 재밌겠지?
7: 공연? 무슨 공연?
6: 아니, 우리 악당 크크의 데모함 같이 보기로 했잖아.
7: 아, 나 그거 못 보는데. 나 토요일에 여행 가.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한테 말했다는데 못 들었어?
6: 못 들었어.
7: 그냥 다른 친구랑 봐. 알겠지?
8: 난 그거 봤는데 어떤 마을에 외계인이 살거든? 그러니까 그게 외계인 마을인 거야. 근데 그 크크가
9: 외계인. 난 그거면 지아랑 같이 보고 싶었는데. 지아는 아닌가 봐.
8: 달리기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1: 괜찮아! 희민아! 그럴 수도 있어! 힘내! 알았지? 희망!
2: 저리면 돼!
4: 오늘도 세상은 희민이를 실망시키는구나. 아니, 지아는 어떻게 희민이랑 공연을 안 볼 수가 있지?

0: 지아는 혜민이를 싫어하나봐.
1: 지아가 일부러 같이 안 보는 게 아니잖아. 여행 가서 못 보는 거잖아.
0: 아 몰라 몰라. 실망했다고 실망했어.
1: 저리 미켜. 실망하지 마 희민아. 너에겐 아직 희망찬 일이 남아 있어. 하! 희민이 오늘 줄넘기 20번 도전하는 날이잖아. 도전 성공해서 칭찬 도장 두 개 받을 거잖아. 희망!
2: 아 맞다. 오늘 줄넘기 하는 날이지?
3: 자 우리 오늘 줄넘기 몇 개 도전하기로 했죠?
4: 20번이야!
3: 맞아요. 오늘 줄넘기 20개 도전 성공한 사람한테는 선생님이 특별히 칭찬 도장 두 개 찍어줄 거예요. 와!
5: 아, 20번 너무 어려운데?
6: 아닌데? 20번 너무 쉬운데?
7: 너는 줄넘기 잘하니까 그렇지.
8: 맞아.
3: 그럼 우리 희민이부터 도전을 한번 해볼까?
6: 네!
3: 그래! 자
2: 줄넘기 20번 멋지게 성공할 거야.
3: 준비 시작!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다, 열여!
6: 어? 걸렸다.
7: 도전 실패!
6: 아직은 인정합니다.
8: 어떡해. 나 집에선 잘했는데?
3: 자자자자. 희민이가 첫 번째 순서여서 긴장을 했나 봐. 희민아, 다시 한번 해볼까?
5: 다시요?
0: 그래,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희망!
9: 아니, 다시 해도 실패할 거야. 줄넘기 20번을 못하다니. 정말 실망이다, 실망이야.
3: 희민아, 다시 해볼까?
5: 선생님, 저 그냥...
10: 와! 비상! 비상! 실망해서 포기하려는 희민이 마음이 위험해! 희민이를 마음의 방으로!

0: 비켜!
1: 싫어! 너나 비켜! 비키라고! 비켜! 너나 누구야! 오! 희민아! 안녕! 난 너의 희망찬 마음! 희망이!
0: 난 너의 실망하는 마음, 실망. 나 방금 너 줄넘기 도전에 실패해서 엄청 실망했어. 너도 실망했지?
2: 응, 나도 줄넘기 20번 성공할 줄 알았거든.
0: 그러니까 앞으로 줄넘기 도전 다신 하지 마. 분명 넌 또 실패하게 될 거고, 그럼 또 실망하게 될 테니까.
1: 아니, 실망할까 봐 안 하면 그럼 희민이 계속 줄넘기 못하게.
0: 그럼 줄넘기 다시 해야지.
2: 싫은데? 나 줄넘기 나중에 또 할 거야.
0: 뭐?
1: 그래, 희민이가 얼마나 줄넘기를 좋아하고 잘하는데, 줄넘기 수업하는 날마다 희민이는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어오른다고. 하하, 그치?

0: 제가 너랑 공연 못 본다고 해서 너 지한테 엄청 실망했잖아.
1: 응.
0: 그럼 앞으로 지아랑 안 놀 거지? 그치?
1: 아니, 나 지아랑 또 놀 거야.
0: 아이, 힘이 나. 너 지아랑 놀다가 그럼 또 실망하게 될 테고 또 슬퍼지면 어떡하려 그래?
1: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0: 근데 뭐?
1: 난 지아 좋아. 그래서 계속 같이 놀 거야. 그래, 그래야지.
2: 그래? 난 희민이 마음 알겠는데? 희민이는 희민이가 좋아하는 지아랑 공연 보는 걸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아가 공연을 못 본다고 하니 그만큼 실망했던 거지. 그리고 희민이가 잘하는 줄넘기도 당연히 성공해서 도장 두 개 받을 줄 알았는데 잘 못해서 또 그만큼 실망했던 거야. 한마디로 희망이 아주 컸던 것만큼 그게 잘 안 돼서 실망도 아주 아주 크게 느꼈던 거야.
0: 그러네.
2: 누구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면 실망할 수 있어. 그럴 땐 기분이 푹 가라앉고 슬퍼질 수도 있지. 그래도 희망이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안 그래?
3: 맞아! 희민아, 우리 다시 줄넘기에 도전해보자. 어때?
1: 좋아!
0: 그럼 난 사라져야겠다. 안녕.
2: 어? 어?
1: 왜? 실망아, 어디 갔어?

0: 나 왜 찾아? 난 네 기분만 나쁘게 하는데.
1: 그래도 실망이 네 덕분에 알게 된 게 있어. 진원끼를 더 잘하고 싶은 내 마음. 지하를 엄청 좋아하는 내 마음. 알려줘서 고마워.
0: 그래. 앞으로 내가 또 나타나도
2: 걱정 마. 실망이 네가 나타나도 나 희망이가 옆에 있을 거니까.
3: 그래, 맞아. 희망이랑 실망이 너희 둘은 서로 반대지만 이렇게 계속 같이 가게 돼 있어.
0: 그러네.
2: 이해.
4: 희민아. 희민아. 희민이 준원끼 다시 도전해볼까?
1: 네, 다시 해볼래요.
4: 좋았어. 자, 그럼 준비 시작!
1: 할 수 있어.
5: 1, 2, 3, 4,
1: 약간 실망했지만
5: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이번엔 잘할 거야.

0: 도전 출발! 이민이 너무 잘했어.
1: 자, 칭찬 도장 꾸 하나 더 꾸. 우와, 좋겠다. 자, 다음 도전해볼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윤호 먼저. 자,
2: 역시 희망을 갖고 도전하길 잘했어. 하나,

0: 나 지아한테 다시 말해볼래.
1: 지아야, 너 여행 갔다 와서 분명 같이 보자.
2: 그래.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2: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3: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4: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2: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3: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Super Duper Wizards!
1: 예, 친구들 우리 오늘도 재밌게 놀아보자.
2: All right, let's sing together the Super Duper ABC song.

0: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1: Whoa!
2: Can I throw it today?
1: Oh, okay.
2: Thank you. Yes. Okay, okay. Let's
3: throw,
2: go.
3: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4: Challenge time.
2: Challenge time.
5: 아, 왜? Challenge time 성공하면 다시 한번 던질 수 있잖아.
1: That's right. It's a challenge time.
5: 맞아, 맞아.
2: 오키도키 좋아. Let's do it.
5: 해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We can do it.
1: Yeah.
2: Yeah.
0: Group mission.
6: Group mission?
4: 어, 우리 다 같이 하는 건가 봐.
2: Oh, together.
4: Yeah.
0: Ready, start.
2: Yak!
1: Ox!
2: Come on, come on.
1: Do it.
5: Sana,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4: Okay.
5: 이번엔 조이부터 시작해.
2: 오케이, 좋아, 좋아.
4: 고마워. 자, 친구들,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성공할 수 있게 응원해줘.
2: 응원해줘.
0: Ready, start.
1: Yak.
2: Ox.
5: Sheep.
6: Yay! Yay! Yay!
2: 이제 다시 던질 수 있겠다.
1: 맞다.
2: 오 예.
4: 이번에 누가 던질까?
5: 오 이번에 그 에너지 다시 한번.
2: 나. 좋아.
1: Throw the dice.
3: Showtime!

0: are.
1: Wow!
0: 아이, 좋아. 그럼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Or. Catch me if you can.
2: 어? 저기 뭐가 있다!
1: Let's go inside! It's a horse!
0: 하, 맞아, 말이야. Or horse. Catch me if you can.
3: 너희들은 누구냐?
1: Hi, we are the Super Duper Wizards.
3: 마법사들이라고?
1: Yes!
0: 함부로 들어와서 미안해요.
3: 그건 뭐 괜찮은데. 너희들 혹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니?
1: 그럼요. How can we help you?
0: 뿔이다. Or horn.

0: or horn.
1: 그래, 나는 뿔이 난 야수야. 이 뿔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모두 싫어하지.
2: 우린 안 싫어해요.
3: 맞아요.
1: 그럼 너희들이 마법사들이니까 혹시 저 아가씨가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3: 네?
1: 그건 마법으로도 힘들겠지?
2: 우린 그런 마법은 못 써요.
0: 대신 솔직하게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1: 그러면 다시는 나를 안 볼걸? 어, 무슨 일이요? 괜찮소?
4: 괜찮아요. 가시에 조금 찔렸어요.
2: 가시? Or thorn. Or thorn.
1: 아니, 이런 피가 나잖아. 안 되겠어. 들어가서 치료합시다.
4: 항상 고마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3: 와우!
1: 어,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왔다.
3: Congratulations!
1: 아, 그동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
4: 저도요.
3: 와, how sweet.
2: 어? 폭풍이다!
0: Or storm. Or storm.
1: 어서 들어갑시다.
4: 네!
3: 와!
5: 애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줬네요.
6: 아니, 원래부터 둘이 좋았던 것 같은데.
5: 그러니까 더 아름답지 않아요?
7: 맞아요. 우리 애들이 안 갔으면 서로의 마음도 모르고 또 원래 모습도 못 찾았을걸요?
5: 맞아요, 맞아요.
8: 오네요.
5: 그건다. 더 있었을 수 있었는데. 오.
9: 맞아. The storm was too strong.
2: 그래도 얘들아, 우리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온 게 어디야?
10: 그건 맞아. That's true.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찾은 단어들 다 함께 만나볼까?
2: O하고 R이 같이 쓰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잘 들어봐.
9: Or horse. Or horse.
2: Or horn. Or horn. Or thorn. Or thorn. Or storm. Or storm.
11: Good job.
2: Or 노래 한번 불러볼까?
10: Sounds good. Let's go sing together.
3: Come on.
7: 우리 조이는 오늘 정말 좋았나 봐요.
2: 그러게요.
6: 두 분도 좋아하시던데.
5: 아니, 그러면 써 에너지는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된 게 좋지 않아요?
6: 나쁘지는 않죠. 아, 근데 두 분이 계속 사랑 얘기만 하실 거예요?
5: 맞다.
7: 자, 우리 super duper 대마법사들의 magic picture.
10: Let's start.
9: A horse was running in the storm.
7: The owner of the horse was a beast with horns.
9: His love got pricked by a thorn.
10: They fell in lov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대를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오호호호호호. 오, 잘 탄다. 오.
1: 아, 쏘 에너지. 아, 참 이제 그만 좀 해요. 아,
2: 그래요. 애들 올 시간이잖아요.
0: 아직 시간 있어요. I like cars.
1: 아이고, 아, 알았어요. 알아. 자, 그래도 이제 그만. 그만, 그만.
0: 아, 참.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아, 예. 어? 아니, 자동차가 왜 안 없어지지?
1: 늦었네, 늦었어. It's too late. 어? They're coming.
0: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지?
3: Hi, everyone.
0: Let's go.
4: I'm John.
5: I'm Melody.
6: And I'm Energy.
4: We are the Super Duper Wizards.
6: Hey, everyone, let's sing the Super Duper ABC song together.
4: Hi.

0: 자동차다.
1: 어?
0: Right there.
1: Wow, my favorite. So cool!
2: Oh.
1: It's a red car!
3: Joy랑 딱인데?
0: 맞네!
3: Wow! It's the alphabet time!
4: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3: Energy! 이제 차 놀이는 그만하자. 주사위 던져야지.
0: 맞아.
1: But I want to play more.
0: 그래도 지금은 주사위 던질 시간이잖아.
3: 맞아. 차 놀이는 나중에 하자.
0: 맞아.
1: Okay. 그래 그래.
0: 갔잖아. Okay.
1: 알았어.
0: 자 이번엔 내가 던질게.
3: Okay.
1: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0: Whoa!

0: It's R.
1: Oh?
2: 아, 우리 전에 여기 온 적 있었는데.
0: 맞아, 맞아. 그 여왕님 만났던 데 아닌가? 잠깐, 소리가 들려.
2: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R, R, R. Catch me if you can.
3: Let's go!
2: Oh, it's a card.
0: 맞아, 카드야.
3: R, R, card. R, R, card.
4: Oh, oh. Oh, yay!
2: 잠깐,
1: 또 우리 잡아가려고 온 거 아니겠지?
5: 아, 아니야. 너희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줬잖아. 고마워.
4: You're welcome.
5: 그럼 내가 선물을 줄게. 야.
2: 와, 바다다.
4: 아, 예.
2: 와. Catch me if you can.
0: 얼른 따라가 보자.
3: 어? It's a starfish.
0: 맞아, 별 모양 불가사리네.
2: R R starfish. R R starfish. Catch me if you can.
0: 어? 저게 뭐지?
3: 어? It's a car.
0: 그래, 자동차다. 자동차.
2: R R car. R R car.
3: I like cars.
2: Catch me if you can.
1: 어? 바다로 갔어. 어떡하지?
2: 어?
0: 우리 보고 타라는 건가 봐.
3: 얘들아, 얼른 타.
4: 오케이.
3: Let's go.
4: 와!
3: This is super exciting.
2: 그러게, 물 위에서도 달리는 신기한 자동차인가 봐.
4: Hooray!
2: Uh-oh, I found something.
0: 어? 뭔데?
1: 저거 상어 지느러미 아니야?
6: 상어?
1: 그래, 상어.
2: R R shark. R R shark.
4: It's a shark.
1: 상어도 너무하지. 아이들이 단어를 찾고 돌려놨는데 잡아먹으려 하다니요.
7: 그게 아니라 혹시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온 거 아니었을까요?
1: 어?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모르고 그냥 도망친 걸까요?
7: 비비.
6: 아, 그래도 상어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쳐야죠. 안전이 제일이에요.
1: 사이너지, 자동차는 왜 갖고 온 거예요?
7: 그러게요. 애들이 눈치채면 어떡하려고요?
6: 아니, 얘가 내 마법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그냥 둡니까?
7: 또 이런... 오늘 또...
6: 어떡해.
7: 내 가면...
6: 와.
1: 자동차 아니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7: 그러게.
8: 어? 자동차 없어졌잖아. 그 있다가 그거 갖고 자동차 놀이 하자고 했잖아.
1: 아, 어떡하지? 자동차가 사라질 줄 몰랐어. 미안해. I'm sorry.
2: Me too. 미안하네.
8: 그래도 괜찮아. It's okay.
9: 우리 오늘 또 재밌는 자동차 타봤잖아.
2: 맞아, 맞아.
1: 자, 얘들아, 그럼 우리가 오늘 찾은 단어들을 한번 확인해보자.
2: 그럴까? 응? 여기저기. 친구들, A와 R가 같이 만나면 과연 어떤 소리가 내는지 잘 들어봐봐.
9: R, R, card. R, R, card.
1: R, R, starfish. R, R, starfish. R, R, car. R, R, car. R, R, shark. R, R, shark.
10: Good job!
2: Yay! Thank you!
11: It was super exciting!
12: It was so fun!
2: 맞아!

0: TV 독서의 날. 책들을 옮겨줘서 고마워, 로이드. 시간 내에 안 될 줄 알았는데 덕분에 오늘 프리티빅 독서의 날 행사가 가능해졌어.
1: 시민 모두가 같은 책 읽는 행사? 나도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재밌게 해.
0: 그럴게. 아우, 정말 기대된다.

0: 둘러보자. 뭐, 뭐냐? 쓰레기, 쓰레기.
1: 뭐?
0: 책!
1: 오,
0: 책. 쓰레기,
1: 책.
0: 쓰레기,
1: 책.
0: 책, 쓰레기야.
1: 아니야.
0: 책을 구해라.
1: 책을 구해라.
2: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착하면 저기 쌓여있는 책들 중에서 어떻게 책들이 사라졌어?

0: 출동 준비! 저기 바보랑 이지야! 안녕!
1: 메카필더!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그니까 노란 책들을 바로 여기 쌓아뒀는데 몽땅 사라졌어!
0: 책이 없으면 오늘 프리티빅 독서의 날인데 애들이 책을 못 읽고...
2: 우리가 그 책들을 못 찾으면 아이들이 책을 못 읽을 거라고?
3: 아우, 이런...
0: 어떤 상황인지 알지?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3: 시험하고?
2: 해결한다! 이야!
0: 좋아, 메카들. 없어진 책들을 제 시간에 찾아와서 함께 책 읽기를 하게 하자.
2: 이럴 때 필요한 장치가 나한테 있잖아. 바로 굴러라 눈동자. 자동차. 자동차. 엄청 큰 쿠키. 잠깐. 보여. 노란 책이야. 저쪽으로 갔어.
1: 그 책들이 분명해.
0: 우리한테 맡겨요. 메카들, 저 책들을 쫓아가보자. 제트기.
2: 스프링 부츠.
3: 롤러벤치.
2: 어디에도 책이 보이질 않네. 어디로 갔지?
0: 흩어져서 찾자. 소방서에서 다시 만나.
2: 알았어.
0: 책들아, 책들아.
4: 안 보이네.
2: 여기도 없어. 엄청 큰 쿠키를 찾았네.
3: 책을 찾아야 해. 책? 차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메카일머 보이질 않아. 하지만 메카일머는 이런 상황에서도 볼 방법이 있지. 가오 메카 자이언타! 메카일머 이제 훨씬 잘 보인다.
5: 안녕 메카일머.
3: 안녕하세요.
6: 책을 구해라.
2: 책들아, 어디에 있니?
6: 위로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아니야.
2: 오, 너 메카 자이언트가 됐구나.
3: 근데 큰 건 도움이 안 돼. 메카 자이언트 엘머도 노란 책을 찾지 못했어.
4: 나도 그래.
2: 쿠키 가게에도 책은 없었어.
3: 근데 아직 도시 전체를 찾아보진 못했잖아? 저기, 저거 노란 책들 아니야?
6: 책.
0: 그래, 맞아! 메카들, 가보자!
6: 책.
0: 책. 쟤네들 혹시 내가 생각하는 개들이야?
3: 쟤는 화선인들이잖아?
2: 저기 메카엘모! 쿠키 타이머 거의 다 됐어. 곧 원래대로 작아질 거야.
3: 화성인들이 네 목소리를 듣겠어. 이란.
0: 놀라지 마. 우린 너희 친구야. 봐.
3: 안녕. 만나서 반가워. 엘머는?
2: 시간 다 됐어.
5: 와.
3: 화성인들이 그 책을 갖고 있어.
2: 화성인들?
3: 그래, 쿠키. 화성인들, 어서 가보자.
2: 뭐야. 책이라도 읽고 있어야 하나.
0: 이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다 알겠다.
2: 그래, 그렇지. 거의 다 왔어. 안녕!
0: 화성인들이 전부 설명해줬어. 얘들은 책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는 줄 알았대. 그래서 책들을 구해주려고 가져온 거래.
6: 쓰레기 아니야.
7: 책을 구하라. 책.
3: 그럼 우리가 도서관으로 책을 가져가도 되지? 아이들이 프리티빅 독서의 날에 읽을 수 있게.
6: 책을 독서. 이가.
0: 가서 바보한테 알려줘야겠어. 우리가 해냈어요. 노란 책들을 찾았어요.
1: 시간에 딱 맞았어. 책 읽기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 혹시 12시까지 전부 갖다줄 수 있니?
4: 시간이 얼마 없네요. 빨리 가져와야겠어요.
0: 리카디! 여기 있는 나머지 책들도 12시까지 전부 도서관으로 옮겨야 돼.
2: 서둘러야겠다.
3: 우리가 메칼 자이언트가 되면 되잖아. 메칼모가 아까 자이언트 파워를 다 써버렸지? 아이코.
0: 상자에 넣으면 내가 날아서 옮길 수 있어.
2: 그럼 먼저 상자를 가져와야지. 책을 상자에 넣어야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뭔가 더 좋은 방법 없나?
6: 잘 잡았다, 와.
3: 우와, 판자가 기울면서 테이프를 날려보냈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0: 얘들아, 우린 저 책들을 도서관까지 옮겨야 해. 여기서부터 저 아래로. 이럴 경우 지렛대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지렛대란 아주 간단한 장치로 한쪽을 아래로 누르면 반대쪽에 있는 물건이 위쪽으로 올라가. 이때 엄청나게 세게 아래로 누르면 반대쪽에 있는 물건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갈 거야.
2: 그럼 책을 이쪽에 올려놓고 반대쪽을 세게 누르면 저쪽으로 날아가겠네. 어서 시험해보자. 이 계획 잘 될 것 같아.
3: 그럼 어떻게 해야 책을 더 멀리 보낼 수 있을까? 멀리 도서관까지 가게.
2: 오, 내가 더 세게 치면 어떨까? 있잖아. 나와라, 망치손!
3: 메카이머도 도울게. 이렇게 방향을 도서관 쪽으로 틀어서.
0: 어서 시험해보자. 세게 치는데 너무 세게는 안 돼. 도서관을 지나치면 안 되니까.
2: 그럼 간다, 메카이비. 이어! 우와, 책이 도서관으로 갔어. 성공이야.
0: 됐어요. 우리가 책을 빨리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바로 지렛대요.
1: 서둘러줘. 아이들이 독서행사

0: 기차가 늦어질까봐 걱정하고 있어. 12시에 시작인데 시간이 거의 다 됐잖아.
1: 시간이 없어.
2: 시간 없대. 지금 날려야 해. 난

0: 책!
1: 이제 더 없어. 책들을 다 날려보냈어.
0: 좋았어.
2: 예, 아하.
0: 우리가 해냈어. 이런, 뭔가 잘못됐나 봐.
3: 다른 애들은 다 받았는데 나만 없어요. 흥.
0: 이지만 책을 못 받았어. 근데 남은 책이 없잖아.
2: 책, 책, 책을 찾아. 오, 에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1: 책마다이지.
4: 지렛대를 만들어서 책들을 날려보내 도서관에 가져왔고 제 시간에 책 읽기를 할 수 있게 됐어.
5: 자, 그럼 얘들아 이제 다 같이 책 읽자. 고마워 메카빌더. 너희가 프리티빅 독서의 날을 살렸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니?
4: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1: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0: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5: 책들을 구해준 데 대한 선물로 너희의 도서 대출증을 만들었어. 언제든지 꼭 다시 놀러오렴.
6: 오, 책.

0: 후루덩.
1: 잘 돌아가고 있네. 이제 슬라임을 내보낼 시간. 어? 그 많던 슬라임이 어디로 갔지? 어우,

0: 오늘 프리티 빅시티는 슬라임 천지래. 아주 끈끈해. 메카빌더, 슬라임 공장에서 엄청 끈끈한 슬라임을 뿜어대고 있어.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원을 끄는 건데 엄청 끈끈한 슬라임에 달라붙지 않고 거기까지 갈 방법이 없어. 도와줄 수 있을까? 부탁이야.
1: 메카 자이언트 일모가 할 수 있어요.
2: 그래, 좋은 생각이야.
1: 메카 자이언트!
0: 엘모 규칙 잊지 마.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1: 이 메카 엘모만 믿어? 이 스위치 너무 뻑뻑해서 안 움직여요.
0: 그럼 비상용 지렛대를 써봐.
1: 비상용 지렛대라고요? 됐어요.
0: 성공했구나. 고마워.
2: 엄청 끈끈한 슬라임 발사기가 멈췄어. 와, 끈끈한 슬라임 발음부터 어렵네.
1: 이런, 저기 봐. 사람들이 슬라임에 달라붙었어.
2: 정말 큰일이네. 할머니도 우리도 붙었어. 우리가 구해야 해.
0: 시간 다 됐다, 메카엘모.
2: 자, 그럼 메카들 출동하자.
1: 조심해. 슬라임 밟으면 안 되니까.
2: 우와, 사방에 슬라임이 널렸어. 준비됐지, 메카들? 먼저 친구들부터 구하자.
3: 세상에.
4: 얘들아!
2: 그 다음 슬라임들을 없애야 해. 또 무언가가 달라붙기 전에. 저렇게 말이야.
4: 도와줘, 메카빌더. 내 쿠키 트럭이 붙었어.
0: 우리가 구하러 갈게, 쿠키들아. 아니, 마위 말이야.
1: 메카에비? 메카쿠키 몬스터? 흩어져서 다니면서 붙은 사람들 떼어주면 훨씬 빠를 것 같아.
2: 좋은 생각이야. 난 스카이콩콩을 맡을게. 메카엘모는 쇼핑카트를 맡아. 메카쿠키 몬스터는 뭘 맡냐 하면
0: 쿠키트럭이라고 해줘. 제발 쿠키트럭.
2: 쿠키트럭이야.
0: 좋았어.
1: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다.
2: 계획하고
1: 시험하고
0: 해결한다!

0: 도와드려요.
1: 메카앱이 와줘서 다행이구나. 슬라임 때문에 콩콩 뛸 수가 없어.
0: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떼어드릴게요. 아, 가장 좋은 방법은 똑바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시험해볼게요. 성공이에요!
1: 고맙다!
2: 야, 에이, 왼발 드디어 때렸다. 오른발은 아직 붙어있지만 넘어지지 마, 넘어지면 안 돼.
3: 손이 닿질 않아요. 이 슬라임 때문이에요. 하지만 메카엘모에게 도움될 도구가 있어요. 바로 갈갈이죠. 어, 아니죠? 아, 잠깐만, 안에 있어요? 나왔어요. 짜잔, 튼튼한 갈갈이. 이 쇼핑 카트가 아주 제대로 붙었네요. 휴, 당기는 건 안 되겠어요. 메카엘모에게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0: 와, 내가 도와줄게. 방금 할머니의 스카이 콩콩을 똑바로 들어올려서 떼어냈거든. 또 그렇게 해보자. 카츠가 너무 무거워요.
4: 미안해. 수박을 싸게 팔길래 많이 샀거든.
3: 이번엔 같이 들어보자. 메카엘모가 도와줄게. 내 갈고리를 이용해서 도르래처럼 써보는 거야.
0: 오, 좋아.
3: 됐어. 셋에 당겨. 하나, 둘, 셋.
0: 성공이야. 카트를 떼어냈어.
4: 예. 고마워, 메카빌더.
0: 별 말씀해요, 우리. 스카이콩콩과 쇼핑카트는 슬라임에서 떼어냈어. 쿠키가 쿠키 트럭을 떼어냈나 가보자.
2: 나도 붙어서.
0: 내가 널 들어올려서 떼어내볼게.
3: 그래, 들어올리니까 잘 떼어줬어.
0: 준비됐어?
2: 준비됐어.
0: 시작한다.
3: 성공이야, 성공.
2: 나 떨어졌다. 예헤. 자, 이제 저 쿠키 트럭 떼어주러 가자.
0: 잠깐, 메카 쿠키 몬스터.
2: 오, 그래, 맞다. 고마워.
0: 내가 트럭의 앞부분을 들어올리고, 엘모, 너는 네 갈고리와 밧줄로 트럭의 뒷부분을 들어봐.
2: 그리고 나는 갈고리와 밧줄에 들어올리는 힘을 더할게.
3: 튼튼한 갈고리. 이야.
0: 다 같이 당겨.
5: 움직이고 있어.
2: 움직인다. 접점. 오, 안 돼. 고맙긴 뭘.
0: 범퍼는 미안하게 됐어요, 바윈.
6: 괜찮아.

0: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1: 하지만 실패했어. 트럭이 너무 무거워.
2: 트럭을 똑바로 들어올리는 건 저 슬라임 공장의 전원 스위치를 끄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1: 맞아, 저것도 힘들었지. 네가 옆에 걸 쓰기 전엔 그게 뭐였더라?
2: 혹시 지렛대 말이야?
3: 그래! 지렛대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완벽한 도구잖아. 잘 봐! 지렛대란 간단한 장치인데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써.
1: 시험해보자! 아, 생각하기가 힘들어. 너무 맛있는 쿠키 냄새가 나서.
0: 꼼짝 못하는 동안 쿠키 한 판을 따끈하게 구웠지. 하나 줄까?
1: 네!
3: 고마워요. 하지만 먼저 트럭을 들어올릴 지렛대를 찾아야 해서요. 우와! 바로 이런 거예요!
0: 뒤집게 말이야? 들어올릴 때 좋지. 특히 쿠키가 바닥에 붙었을 때.
2: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우린 훨씬 더 큰 뒤집개가 필요해요. 트럭을 들어야 하니까요.
3: 저기 저 철제! 바로 저거야! 저 철제로 뒤집개처럼 생긴 엄청나게 큰 지렛대를 만들어서 트럭을 들면 어떨까?
2: 시험해보자! 메카들한테 뒤집개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지렛대 모양 좀 보려고요.
0: 물론이지.
2: 고마워요.
1: 이 철제라면 완벽한 지렛대 재료가 되겠다.
4: 메카빌드 안녕. 뭐든지 써.
3: 고마워요.
1: 고마워요, 빌리. 좋아, 메카엘모. 뒤집게 좀 들고 있어봐, 볼 수 있게. 이럴 때 필요한 건 나와라, 망치손. 아야. 이제 평평하게 하려면 증기로 올라. 덤디덤덤덤 덤디덤 덤디덤디덤. 됐다. 오, 뒤집개랑 똑같아. 시험해보자. 안녕, 마윈. 트럭 떼줄게요.
3: 우리가 지렛대의 이쪽 부분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트럭을 들어올릴 거야.
1: 자, 어서 해보자.
3: 하나, 둘, 셋, 간다.
2: 트럭이 들어올려지고 있어. 지렛대가 효과가 있어.
3: 힘을 조금만 더 쓸 수 있으면 트럭을 들어올릴 텐데.
1: 이럴 때 아주 유용한 게 나와라 망치손 아니겠어? 옆으로 비켜주세요. 쿠키가 간다.
0: 예후! 따뜻한 감사의 쿠키 어때?
1: 쿠키!
3: 아직 안 돼!
1: 아직 안 돼? 스카이 콩콩도 떼어냈고 쇼핑카트와 트럭도 떼어냈잖아. 문제 다 해결됐는데.
2: 아직 전부 다 해결되지 않았어. 길 위에 널려있는 슬라임을 다 치워야 해.
1: 알았어. 어서 하자. 감사의 쿠키 다 씻기 전에.
3: 좋았어, 메카들. 길 위에 슬라임을 치우자!
0: 고마워, 메카빌더.
2: 자, 저게 마지막이었어.
3: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지렛대를 만들어서 무거운 트럭을 들어올렸고 끈끈한 슬라임도 깨끗하게 치웠어.
0: 정말 잘했어. 어떻게 해결한 거야?
3: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2: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0: 이거 가져가야지.
1: 쿠키다.
2: 출동할 시간이야.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에

0: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양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철의 양념번지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전하, 고려사 편찬이 거의 마무리되어 싸웁니다.
1: 여기 고려 백성의 말이 왜 한자로만 적혀 있어?
0: 고려사는 사대부들이 읽는 역사서유입니다. 한자로 기록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1: 한자가 마땅하다니. 고려 백성은 우리말로 살았소. 그 시대 사람들이 쓰던 말로 써야 진짜 역사가 아니겠소.
0: 명 바짝게 싸웁니다.

0: 괜찮으시옵니까, 전하?
1: 괜찮다.
2: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어.
3: 그러게. 경이야, 너 몸이...
2: 어? 나 왜 이래? 경이야, 너도... 어? 왜 이래, 우리 죽는 거야?
4: 대왕님의 시간이 다 돼서 우리도 시간이 다 됐나 봐. 몸이 사라지기 전에 돌아가야 돼.
2: 어떻게 돌아가?
4: 해시계. 일단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한 해시계부터 찾자. 거기에 단서가 있을 거야. 아유...
2: 감질나서 못하겠네. 그냥 쭉 뛰자.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0: 지금이야! 뛰어!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개 위에 올라타!
1: 왜? 너는 어쩌려고?
0: 자, 하나!
1: 잠깐 설명은 해줘야!
0: 둘, 셋!
1: 뭐야, 안 돼?
0: 우릴 여기로 보낸 그 해시계가 아닌가 봐.
1: 한양바닥에 깔린 해시계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찾지?
0: 분명 단서가 있을 텐데. 동물 그림? 그래! 박물관 해시계는 한자가 있었어! 내부가 달라! 저작거리에 있는 것들은 동물 그림만 그려져 있잖아!
1: 맞다! 박물관에서 본 해시계는 동물 그림이랑 한자가 같이 적혀 있었지!
0: 장영실 아저씨 창고에 가보자! 거기엔 온갖 발명품들이 다 있을 거야!

0: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내 평생 헛것을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켜본 걸 안다. 정체가 무엇이냐?
1: 저흰 그 신라에서 온 터운데요.
2: 아니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0: 미래에서? 아니 미래에서 어떻게?
1: 어쩌다 소용돌이에 휘말려 온 거라 저희도 잘...
0: 오호, 신기하고 고맙구나. 아, 그렇다면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미래의 조선은 어떠하냐? 내 백성들은 평안히 잘 살고 있느냐?
1: 평안하다 마다요. 전하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있어요.
0: 내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산다니 이제야 한시름 놓겠구나. 헌데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2: 시간이 다 되어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1: 혹시 여기 동물 그림이랑 한자가 같이 새겨진 해시계 본 적 있으세요?
0: 그걸 어찌 아느냐?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시간에 잘 볼 수 있도록 저작거리엔 동물 그림을 그려 보냈다만.
2: 어?

0: 찾았다!
1: 감사합니다. 대왕님 덕분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2: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구나.
0: 대왕님, 감사합니다.
1: 백성만 생각하시는 대왕님의 따뜻한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2: 고맙다. 너희처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어찌 지칠 수 있겠느냐. 조심히 가거라. 나의 자랑스러운 미래들이여.

0: 아바마마, 한참을 찾았사옵니다. 몸도 편찮으신데 어찌 나와 계십니까?
1: 옛 생각이 나서 잠시 들렀어. 한데 뜻밖의 친구들을 만났네. 향아, 가자. 미래가 기다린다.

0: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했던 제왕님의 진심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야.
1: 백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던 세종대왕님의 따뜻한 마음, 우리 영원히 잊지 말자.
0: 그래,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우리 또 만나요.

0: 박물관 관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 갔나?
2: 우와, 갔어. 어? 카메라야, 멈춰! 들키면 너 때문인 줄 알아!
1: 신령 감사했네.
2: 자! 뭐야? 왜?
3: 어? 반가워, 난 캥이야.
1: 아, 나도 반가워, 난 덩이야.
0: 그래, 반가워. 난 신라의 미소, 수막새라고 해.
1: 어쩐지 처음부터 정이 확 가더라니. 우리도 신라에서 왔어.
0: 난 선덕여왕 때 지어진 영묘사에 있었어. 선덕여왕 알지?
1: 어, 뭐, 대충?
0: 설마 선덕여왕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1: 어, 여왕인데, 그러니까... 어, 신라의 여왕인 건데.
0: 괜찮아.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지.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 신라엔 하늘의 별을 사랑하던 공주가 있었어.
1: 여기가 어디야?
3: 저기 봐! 저기에 공주님이 나와 계셔!
1: 어, 어디, 어디?
4: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3: 공주님, 이 높은 데를 이러다 또 혼쭐이 나신다고요.
4: 소아야, 저기 봐봐, 별이 또 움직였어.
3: 이번에 또 폐하 눈에 띄면 저까지 사다리 납니다.
4: 별이 저 높이 있으니 가까이 보려면 내가 다가가야지, 안 그래?
3: 어,
4: 누구지? 어머니? 아버지?
3: 누가 됐든 소녀는 죽었습니다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별! 제가 이제 그 별이 되게 생겼사오니 오래오래 보시면서 만수무강하세요!
4: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요. 아, 사실은...
0: 또 담장에 올랐느냐?
4: 아니, 어찌 보시지도 않고서 아십니까?
0: 네 머리와 치마 따니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아, 별이 그리 좋으냐?
4: 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0: 이리 와 앉거라.
4: 아버지께는 비밀이지요?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0: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하는구나.
4: 어머니, 아시지요? 소녀는 별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좋사옵니다.
0: 여인으로 태어난 네가 이리도 호기심이 많아 어찌한단 말이냐.
3: 겁니까? 아님 장수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대체 뭐가 그렇게 다 궁금하신 거냐고요.
4: 쉿, 너 때문에 들키겠다.
3: 전 갈랍니다. 저는 갑니다. 진짜로 가요.
4: 조용히 하래도.

0: 덕만아, 또 어디 있는 게야?
1: 오, 간다 간다. 지금이 기회야. 딱 한 번만 저 화를 쏴보는 거야.
2: 나 말고 불청객이 또 있었군. 네 놈은 누구냐?
1: 검술만 알고 예법은 안 배운 게냐? 네놈 덕에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2: 몰래 담을 넘은 게 누군데?
1: 아하, 너로구나. 화랑들이 말하던 목검 심부름꾼이. 어쩌다가 그 짐을 혼자 다지게 된 거지?
2: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1: 아까 먼저 그러지 않았느냐? 네가 불청객이라고 숨길 일이 무엇이냐?
2: 신라 출신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래서 넌 누구냐?
1: 너? 나는 그게 그러니까...
3: 어? 공주님? 어? 공주님!
1: 쉿! 어? 다 말하지 마시오. 어? 그만.
3: 어?
4: 공주님! 어? 공주님!
5: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구나.
4: 왕비마마가 찾으십니다.
6: 태하, 당나라에서 온 선물들이옵니다.
7: 열어보아라.
0: 도대체 또 어딜 갔다 온 게야?
1: 화내지 마셔요. 보는 눈이 만싸옵니다.
6: 금은보화와 모란꽃이, 그리고 모란 그림입니다. 태하, 어떠십니까?
7: 기품이 넘치는구나. 황제의 성의가 느껴지는 그림이다.
0: 가만히 있어라.
1: 아버지, 그 꽃은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7: 어?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1: 향기로운 꽃이라면 벌과 나비가 꼬이는 게 당연한 일. 헌데 보십시오.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7: 그 꽃씨를 당장 심어 꽃이 날 때를 기다려 확인해보라.
2: 예, 받들겠사옵니다.
6: 덕만 공주님은 어떻게 그림만 보고 꽃의 향기가 없다고 판단하신 걸까?
4: 그림 너머에 숨겨진 뜻을 읽는 지혜가 있으셨던 거지.
6: 그럼 진짜로 그림 속 꽃에선 향기가 안 났어?
4: 그건 다음 시간에 알 수 있겠지?
6: 아, 궁금해, 궁금하다고!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려! 아!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혹은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련 부서에 신고해 주세요. 작은 불씨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어서 진화해 주세요.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 주세요. 만약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주세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대피해 주세요.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수봉 인사드려요.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해보긴 처음이라서요. 너무 바로 앞에서 바라보시니까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디 도망갈 때도 없고. 네. 아, 그래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 78년도 대학까지 됐대요. 저게 금상까지 나와서 진짜, 진짜 저는 대상인 줄 알았는데 떨어져가지고요. 그때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사람을 가지고 대학까지 안 나갔더라면 어땠을까요?

거의 50년 가까이 버텨냈네 하는. 벌써 이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갔나. 그래서 몇 주년 하면서 숫자 매기는 게 싫어요. 제가 쓴 첫 작품은 대학 2학년 때 만든 축제 이야기라는 곡. 대학 축제 쌍상 파티에서 만난 그 파트너. 어색하고 진짜 너무 수줍던 기억이 자꾸 생각나 만든 곡인데요. 그 다음이 이제 그때 그 사람이죠. 누구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랑 노래를 들고 대학가요제 나갔죠.

악기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했죠. 어린 시절에 제가 태어나자마자 보름도 안 됐는데 엄마랑 이모가 노래를 부르니까 제가 박자를 맞추더래요. 그래서 이모 엄마가 어? 잠깐만 빨리 불러봐 했더니 딱 멈추더니 박자에 맞춰서 빨리 하더래요. 어? 느리게 해봐 했더니 딱 멈췄다가 느리게 박자를 맞추더래요. 음악과 집안이고 하니까 얘 음악을 안 시키면 우리가 원망 듣는다 해가지고 5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해 주신 거죠. 그게 지금의 음악을 할수 있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곡들, 작곡도 하고 가사도 직접 쓴 노래들 위주로 하고요. 외국 곡도 제가 개사해서 번안한 곡들만 골랐습니다. 인생의 굴곡마다 음악이 큰 힘이 되었어요. 이번 노래가 정말 그랬어요. 평생 사랑만을 찾아서 방황했지만 바보 같은 제 인생을 따뜻하게 안아준 바로 그냥 이 노래만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고요. 남자가. 사랑받겠나 몰라.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제 노래 중에 제목이 가장 길고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널리 알려졌고, 남자는 배, 여자는 사과가 아닌,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출발.

사건은 제가 노래를 하기 전에 시작돼서 저는 그날 사건 현장에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려고 통기타를 들고 갔거든요. 기타를 치지는 않았지만 그 트라우마로 그후 다시는 기타를 쳐다도 안 봤는데요. 상처가 치유되어 그런지 최근에는 기타를 치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에 47년 만에 다시 기타를 잡은 거죠. 저는 음악이 있어서 제 인생사가 버틸 수 있었어요. 힘들 때 음악에 집중을 하면 음악으로 버틸 수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음악을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음악이 없었으면 저도 사라져 갔을 거예요. 지금도 12.6 그날의 기억은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던 시절, 시간. 사건이 좀 지나고 저는 그날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 덕분에,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여러분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사도 곡조도 안타까운 노래지만 희망을 찾아가는 바로 그 노래, 무궁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울컥해서 눈물이 나서 노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행복해요. 행복한 눈물을 많이 이렇게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1: 제가 79년 12.6 사건 이후 한 번도 기타를 잡지 않았어요. 그날 기타를 막 치려는데 총격이 시작됐고 그 이후로는 그 기타를 보면 사건을 연상시켜서요. 그러다가 최근에 기타를 치게 됐어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번 노래가 조금 아니, 꽤 슬퍼요. 저보다 먼저 우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요, 아주 오래된 미국 민요, 이제 흑인 영가인데요.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말로 가사를 다시 썼어요. 원곡 제목은 Wayfaring Stranger라고 영혼의 방랑자인데, 제가 제목을요, 고단한 우리 인생길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품어줄 안아줄이라고 바꿨어요. 자, 품어줄 안아줄, 그리고 기타줄 출발.

멜로디는요, 그냥 머리에 딱 떠오르면은 그 자리에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그대로 한 번에 끝냅니다. 근데 작사가 오래 걸려요. 받침 하나 넣고 빼는 데 따라서 느낌이 확 다른 게. 할

리듬은 다양합니다. 예예. 트롯, 스윙, 왈츠, 라틴 댄스, 가요 등등. 하지만 제 음악의 색깔은 모두 하나입니다. 공감과 위로.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평생 호르몬이야 외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 노래들은 쓸쓸해요. 항상 슬프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고단하고 슬픈 인생에 대해서 공감과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학살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용입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말의 특징과 어원 탐구의 기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한국어는 과학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성적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주변에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즉,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변화에 관심이 많은 문화를 고맥락 문화라고 합니다. 고맥락 문화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밀한 표현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성어와 의태어입니다. 우리는 소리의 변화, 모습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변화들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말에는 일반적으로 의태어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태어를 한국어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의 의태어가 얼마나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걸음걸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걷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성큼성큼의 느낌과 터벅터벅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는 느낌과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느낌과 뒤뚱뒤뚱 거리면서 가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한국어에는 걸음에 해당하는 표현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한국어 표현이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의태어는 모두 사용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 느낌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언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요. 표현보다는 이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되면은 그 다음에 표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의성어의 예도 하나 들어볼까요? 의성어가 있는 언어들은 많습니다만은 우리 말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예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웃음소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하, 허허, 호호, 후후, 흐흐, 히히, 헤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보통 허허라는 웃음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중년의 남성이거나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호호라는 웃음소리는 여성의 웃음소리라고 추측을 하게 되죠.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면 헤헤라는 웃음소리가 느껴질 것입니다. 흐흐나 후후는 왠지 음흉한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태어나 의성어는 우리말에 우리 감정을 잘 나타내는 표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의 주요 특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형용사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라는 말은 무슨 모습을,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우리의 감정을 아주 잘 나타냅니다. 한국어에서는 감정을 잘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주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감각을 표현하는 말이 발달하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맛에 해당되는 말을 하나를 볼까요? 달다라는 말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립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달다라는 말이 좋은 의미도 될 수 있고 싫은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좀 달아요. 이 말이 좋은 뜻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맛있게 단 경우에는 표현을 바꿉니다. 대표적으로는 달콤하다가 있습니다. 뒤에 콤이 붙으면 맛있게 달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매운 것도 맛있게 매우면 매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 것도 맛있게 시면은 새콤하다고 얘기합니다. 달다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면 맛있는 느낌이 더해집니다. 달달하다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달하다와 비슷하게 쓴 것도 사실은 좋은 맛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하면 좋은 맛이 됩니다. 쌉쌀하다라는 말은 쓴데 좋은 느낌입니다. 짠맛도 두 번 반복하면 좋은 느낌이 됩니다. 짭짤하다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약간 단 경우에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달짝지근하다나 들쩍지근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이 달다라는 말인데 달콤하다, 달달하다, 달짝지근하다, 들쩍지근하다는 조금씩 조금씩 다른 우리의 감각을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말도 맛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하는 경우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말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 어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의 뿌리를 찾는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겁니다. 한국인의 사고, 그리고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낫게 만드는 데도 어원 연구가 도움이 됩니다. 한국어의 어원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오늘은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음 교체입니다.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한국어는 모음 조화가 발달한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도 모음의 글자의 밝고 어두운 느낌을 담으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어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어의 모음 교체를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의 뜻이라도 아로 쓰느냐 어로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원래 의미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를 고민하라는 의도의 속담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기도 하죠. 말에는 그야말로 말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모음과 어두운 모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모음의 느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감탄사입니다. 우리 말의 뿌리로 올라간다면 아마 모음 조화의 시작은 감탄사였을 것입니다. 아 라는 말의 느낌과 어 라는 말의 느낌은 전혀 다르죠. 감탄사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한국어 모음의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의성어나 의태어를 들 수 있습니다. 의성어는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밝고 어둡고 가볍고 무거운 느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의태어는 반대로 내 느낌을 모음의 느낌으로 표현해서 담게 되는 거죠. 밝고 가벼운 느낌을 표현할 때는 양성 모음을,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표현할 때는 음성 모음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눈치 못 채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밝다와 어둡다를 보면 밝다에 밝은 모음 아가 들어가 있죠. 어둡다에는 어두운 모음 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가볍다와 무겁다도 마찬가지죠. 가볍다에는 아모음으로 시작하고 있고 무겁다는 우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작다와 크다, 얕다와 깊다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아 우리말의 밝은 느낌, 어두운 느낌, 가볍고 무거운 느낌들이 모음에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단어가 그렇지 않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원으로 좀 들어가면 아다르고 어다라는 표현의 대표적인 예는 나와 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모음의 대표고 너는 어모음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는 밖으로 나가는 소리이고 어는 내게 들어오는 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속담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와 어는 다를 뿐이죠.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는 같은 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단어가 많습니다. 막다와 묵다가 그렇습니다. 맑은 것과 묽은 것은 같은 어원의 단어인데 느낌을 달리 해준 거죠. 보통 우리가 사람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의 경우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와 말이도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설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의 어원은 살과 같습니다. 1년이 지나가는 것을 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한 살, 두 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옛말로 보자면 설을 한번 지나간 것입니다. 한 설, 두 설이 살이 된 것입니다. 모음이 교체하는 것이 같은 어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도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원에 관한 원리에서는 체언과 용언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용언의 어간은 어원 연구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 용언, 체언, 어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렵겠지만 예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몸에 해당되는 말들을 한번 볼까요? 신다라는 단어가 있죠. 신발을 신다. 신다라는 말의 어원이 뭘까? 어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다의 어간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어간은 기본형에서 다를 뺀 부분이 어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이 신다의 어원과 관련이 있음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밝다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밝다의 어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밝다의 경우는 발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발로 밝다입니다. 달리다는 이제 눈치를 채셨나요? 다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 걸 품다라고 얘기하면 새끼를 품다, 아이를 품다라고 얘기하죠. 품다입니다. 비추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비추다 또는 빛이 비치다. 그래서 비추다나 비치다의 어원은 빛입니다. 그런데 색을 나타내는 형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르다는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이때 어가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풀색입니다. 그러면 붉다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과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색을 붉다라고 했고 풀색을 푸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용언을 볼 때 어간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서 어원을 쫓아 올라가 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국인의 사고를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말이 변화에 관심이 많아서 의성어나 의태어나 형용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양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어원탐구의 실마리로서 모음의 변화나 아니면 용언의 어간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시

쉬는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우리말의 치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니 쪽으로 우리들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역사 속 소통의 유전자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소통은 무엇일까요? 이 소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사회에나 어느 시대에나 이 소통의 장애로 생기는 오해와 갈등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 소통에 대해 가장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입니다. 1443년 12월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아무도 모르게 새 글자를 만드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이 세종실록에는요, 이달의 임금이 언문 28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종이 글자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든가 곧 완성된다든가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달의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러.

세종은요, 이 비밀리에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왕이 세문자 훈민정음을 만든 것에 대해 이 최만리를 비롯한 7인의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했다는 거죠. 이 집현전 학사들은요, 세문자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 왕과 신료 간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종은 왜 세문자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요? 이 반대 상소를 보면요, 세종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만리 등은 이 훈민정음 창제가 중국을 섬기는 도리에서 어긋나며 이 자기 문자를 갖는 것은 오랑캐 짓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이 한자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나 이 훈민정음은 뿌리 없는 것으로 이 학문을 할 수도 없고 이 나라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왕이 독단적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까지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반대하는 집현전 학사들과 토론하면서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너희들이 이르기를 이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글에 위반된다 했는데 이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업무는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이 군상이 하는 일은 그러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집현전 학사들이 이두를 정리한 설총을 두둔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백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알다시피 훈민정음은요, 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이고 이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쉽게 배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문자입니다. 1446년에 완성된 훈민정음 세종서문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이 창제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글 모르는 백성이 말하려는 것이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예, 이 훈민정음의 해설서는요, 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또 문자 훈민정음과 구별하기 위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머리에 실린 서문에서 이 세종은 중국에서 만든 한자는 우리말 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한자를 모르는 백성, 즉 이 평민들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라는 표현에서는요, 이 백성들이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소통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중국어와 우리말이 달라 이 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했고,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표현하지 못해 이 소통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고뇌하며 전착했습니다. 세종에게 소통은 이 절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자 왕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종은 언제부터 소통에 주목했을까요? 세종은 1397년 이방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조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난 이방원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차례의 왕자의 날을 거치면서 권력을 잡았고 1400년 조선의 제3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왕세자는 첫째 아들 양녕이었지만 이 양녕은 놀기를 좋아했고 이 학문을 게을리했고 이 또 여자 문제가 많았습니다. 1418년 6월 이 태종은 양녕을 폐세자하고 충녕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같은 해 8월 충녕은 23세의 나이로 조선의 제4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1419년 세종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종은 백성을 중시했습니다.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백성

백성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백성을 무지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 백성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1428년 진주에서 김화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놀란 세종은요, 백성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하니 효행록을 간행해서 백성을 교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버지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 효행과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소통에 대한 세종의 문제의식은 계속됐습니다. 1432년 이 세종은 율문을 이두문으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비록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율문을 본 뒤에 이 죄의 경중을 알게 되는데 이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 어떤 죄가 중대한지 사소한지를 어찌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다 율문을 알게 할 수는 없더라도 이 별도로 이 큰 죄의 조항을 뽑아서 이두문으로 번역한 다음 민간에 반포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 그런데요, 이 이두문도 모르는 백성들을 교화하고 백성들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두문으로 해결이 안 되자 1434년 세종은요, 삼강행실에 이 그림을 붙여 만들면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림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편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림을 넣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내용을 이해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한자로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한자를 안다면 이 누백포호가 무슨 뜻인지 어떤 얘기인지 짐작할 수 있겠지만 모르면요, 그림을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종은 한문을 이두문으로 바꾸고 그림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발간하는 등 노력했지만 이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세종은요, 이 백성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1444년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집현전 학사들과의 토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업문으로 삼강행실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 효자, 연려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이 백성하고 소통하는 길을 모색하던 세종은요, 마침내 세문자 창제를 결심했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은 호학의 군주입니다. 이 어릴 때부터 책벌레로 아주 유명했죠. 이 건강을 다칠까 걱정한 태종이 책을 싹 치우도록 했는데 이 구석에 떨어져 있던 책을 반복해 읽으면서 몽땅 외웠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세종은요, 1436년부터 이 정부 구조를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고 이 결재도 세자에게 맡기고는 언어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440년에는 이 중국과 일본에서 국어와 국어의미, 국어보음 같은 언어학 관련 서적을 수입해 탐독했습니다. 이 집현전 학사들은요, 왜 세종이 언어학에 큰 관심을 가질까 궁금했을 겁니다. 세종은 묵묵히 홀로 연구에 정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과 소통할 수 있는 문자는 어떤 문자였을까요? 세종의 생각과 계획이 담긴 문헌상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완성된 훈민정음을 통해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세종은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정했을 겁니다. 어려운 한자와는 다른 성격의 글자, 즉 우리말의 소리를 잘 적을 수 있는 표음 문자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 한자는 대표적인 표의 문자입니다. 이 해를 뜻하는 일자와 달을 뜻하는 월자는요, 이 해와 달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만들어진 글자를 활용해서

새로운 글자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글 명자는요, 해일자와 달월자를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중국인들은요, 상영, 지사, 회의, 형성, 전주가차 등 육설하는 이 여섯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계속해서 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일자처럼 이 획수가 적은 글자도 있지만 비근한 예로 이 건물이나 관청을 뜻하는 청은 25획으로 이루어져 이 기억하기도 이 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울창할 울자는요 29획인데요. 이 보는 것만으로도 이 머리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 청나라 강희제는 대학사 진정경 장옥서 등 30명의 학자에게 사전을 만들라고 지시했고요. 1716년 5년 만에 완성된 강의자전에는 약 4만 7천 자의 글자가 수록됐습니다. 그러나 이 표의문자 한자는요, 이 특성상 시대의 흐름과 함께 계속 새로운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영어 그 카드, 이 카드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카와 같은 새로운 글자가 현대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자에 따라 추정치가 다르지만 한자의 수는 5만에서 10만 자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유생들은 어려서부터 한자를 공부했습니다. 이 배우기 어려운 글자여서 한자와 한문을 능숙하게 해독하고 사용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이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반면에요, 농업, 어업, 수공업 등 이 노동에 종사하는 일반 백성들은 이 신분상 제약으로 학문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 글자를 배울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을 위한 문자는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여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종은 글자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했습니다. 글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워야 할 것도 많고 학습량도 늘기 때문이죠. 훈민정음은 표의문자인 한자와 달리 한국어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표음문자 영어 알파벳은 26자로 이 다양한 소리를 표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실제로는 100넉자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인쇄체 이 대문자와 소문자, 필기체 대문자와 소문자를 합하면 이게 100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이 100넉자를 모두 외우기에 공책에 열심히 쓰고 그리고 그러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446년에 반포된 훈민정음은요, 28개의 자모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본 자음 다섯 글자는요, 발성기관의 모습에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어금니 소리 기역은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입니다. 혀소리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입술소리 미음은 입의 모양입니다. 잇소리 시옷은 이의 모양입니다. 목구멍 소리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입니다. 세종은요, 다섯 개의 기본 자음을 만든 다음에 가획의 원리를 적용해서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자리에서 나는 소리이면서도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 소리는 기본자의 획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추가된 글자는 기본자와 닮은 모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홉자를 만들고 이체자, 리을, 그리고 반시옷자, 옛니응을 합해서 모두 17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획의 원리를 적용해 만든 자음자에 대해 이 영국 서세스 대학의 제프리 샘슨 교수는요, 각 글자가 나타내는 음소들의 변별적 자질이 그 글자의 외형에 반영되어 있는 문자체계인 자질문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비슷한 모양을 지진 문자들은 같은 음성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역은 기역의 획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역과 기역은 모양이 비슷하죠. 형과 이 동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금니 소리라는 같은 음성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자 니은과 확장자 디귿, 티귿, 쌍디귿은 모두 혀소리고요. 이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합니다. 이 반면에 영어 알파벳 D와 T는요, 이 같은 혀소리입니다만 모양에는 아무런 유사성이 없습니다. 이 모음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천진을 형상해서 아래야 땅을 뜻하는 으, 사람을 뜻하는 이, 이렇게 세 글자를 만든 다음에 으와 이의 위아래 또 오른쪽 왼쪽에 아래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기본 모음자 11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세종은요, 최소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자모자 28자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요, 쌍기역이라든가 쌍디귿, 또 비읍시옷, 비읍시옷기역이라든가 또 왜 같은 확장자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8개의 기본자만 익히면 응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이 기본자와 전혀 다른 새로운 글자를 추가한 것은 아닙니다.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 둘째. 세종은 글자의 형태를 알아보기 쉽고 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모양도 제각각이고 꼬불꼬불합니다. 이 5,60대는요, 영어를 꼬불한 글씨라고도 했습니다. 이 꼬불한 글씨는 사전에도 올라 있습니다. 매우 서투르게 쓴 글씨를 뜻하기도 하지만 영어 따위로 쓴 글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중국의 한자는요, 모양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물론 사람인자, 또 이건 어지린이죠? 인자, 휴, 목, 림, 뭐 이런 자들처럼 유사성을 보이는 글자도 있지만 전혀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글자도 많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익히기도 어렵습니다. 자질 문자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글은 형태가 유사합니다. 한글은 8개의 자모 기본자와 그 확장자이거나 합용자이기 때문에 글자의 형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한글의 형태에 대해 훈민정음 학자 김수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문자의 과학성은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도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거기다가 실용성이 있어야 하므로 누구에게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간결성이 있어야 한다. 인류 문자 가운데 이런 특성을 가진 문자는 훈민정음밖에 없다. 그 증거는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형 특성에서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은 점과 직선, 동그라미로만 되어 있다. 현대 한글은 모음자의 점이 짧은 획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특히 직선이 70%를 넘는다. 수직선과 수평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직선 위주로 되어 있어 간결한 것이고 누구나 쉽게 쓰고 배울 수 있다. 이 점과 직선과 동그라미는요, 누구라도 쉽게 인지하고 쉽게 그리거나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이 시각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이 학습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글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셋째, 이 한글은 글자를 풀어 쓰는 영어와 달리 자음 더하기 모음,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과 같이 이 자모자를 모아서 음절로 표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영어는요, 알파벳을 가로 방향으로 순서대로 나열해 표기합니다. A calm sea makes a bad sailor.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합해 음절을 만드는데 그 방식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세종은요, 음절을 만들 때 모음자 의와 이를 축으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결합하도록 했습니다. 음절을 만드는 방식이 일관되고 규칙적입니다. 이러한 음절 구성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 한글은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도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문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직선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은 직선과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음의 경우 기본자에서 파생된 글자도 유사한 형태를 띠게 했고요. 이 음절을 구성할 때는 자모자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규칙적으로 결합해서 쓰게 함으로써 이 누구라도 원리와 구조를 알면 쉽게 익혀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백성과 소통하고자 했던 이 세종의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의 결과라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해례본을 편찬한 정인지는 해례본의 맺음말에서 새 문자를 창제한 세종의 업적을 칭송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8자로 끝없이 바꿀 수 있어 간결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이 다 가기도 전에 슬기롭지 못하니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네, 이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한글에 대해서는 세계의 석학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포스 교수는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게리 레드야드 교수는요, 한글은 세계 문자 사상 가장 진보된 글자다. 한국인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학적 사치를 누리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446년 10월, 이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훈민정음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쉬운 문자 훈민정음을 환영한 것은 궁인들과 왕실 여성, 그리고 백성들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교육하는 기관도 설치되지 않았지만 훈민정음은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1449년 어느 날, 한글 때문에 서울 장안이 팔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하정승하,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라고 한글로 쓴 벽보를 붙였습니다. 이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익힌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훈민정음으로 편지를 썼고 특히 여성들은 수많은 내방가사를 지었습니다. 이 여성으로 태어난 신세를 한탄했고 친정 부모를 그리는 애절한 마음도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남성들을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이 가부장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했죠. 정부인 안동 장씨는 이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 디미방을 저술해 이 조선 양반가의 음식 문화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했습니다. 이 안동 장씨는요, 이 한문에 능한 분이었지만 딸과 며느리들이 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한글로 썼는데요. 이 책머리에 적힌 당부의 말이 재밌습니다. 이 책을 이리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잘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베껴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마음도 먹지 말며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 쉽게 떨어지게 하지 말라. 네, 이 글을 읽으니까 이 안동 장씨께서 자신이 쓴 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 전에 삼강행실에 그림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발행했었죠. 그렇지만은 소통에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했을 때 이 삼강행실도의 언문으로 설명을 넣겠다고 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세종은요, 1450년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문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미처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481년에 성종은 언문을 넣은 삼강행실도 언해를 간행했습니다. 여기 실린 누백포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이 언문이 보이죠? 네. 최누백은 고려 때 수원의 관리 최상저의 아들이다. 최누백이 15살 때 아버지가 사냥하다가
호랑이

에게 해를 당해 죽었다. 최누백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어찌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아버지를 해친 호랑이를 잡으러 도끼를 메고 호랑이의 자취를 따라갔다. 호랑이는 이미 아버지를 다 먹고 배가 불러 누워있는데 바로 앞에 달려들어 네가 내 아버지를 해쳤으니 내 너를 먹으리라 하고 꾸짖으니 범이 꼬리를 내리고 엎드렸다. 최누백이 도끼로 내리쳐 호랑이의 배를 갈라 아버지의 뼈와 살을 꺼내어 그릇에 담고 호랑이의 살점은 항아리에 넣어 시냇물 속에 묻었다. 이후 아버지를 흥법산 서쪽에 장사 지내고는 염효살이를 하였다. 이렇게 업문을 넣으니까 이 백성들도 최누백의 효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 훈민정음은요, 사대부들의 외면과 배척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백성은 훈민정음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널리 소통하며 우리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근대의 문턱에 들어선 1894년에야 고종의 국문칙령에 의해 국문의 지위를 획득했지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언문, 반절, 암글, 각약을 등 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한글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한글의 한은 한나라의 한을 뜻하고 하나, 크다, 바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는 한국 문화에 주목하고 있고 그 바탕에 한국어와 한글이 있습니다. 15세기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요, 이 문화사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했고 강한 한자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민정음의 창제로 한자 문화권으로부터 독립해 자주적인 한글 문화를 일구어 왔습니다. 이 한국의 역사를 두 시기로 구분한다면 훈민정음 창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세대 간 남녀 간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어와 한글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 언어 차이로 전쟁까지 불사하는 세계도 없지 않습니다. 때때로 갈등하고 반목하면서도 대한민국 사회를 하나로 묶으려 노력하는 소통의 유전자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가 낳은 빛나는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어요.

0: 싶은데.
1: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0: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일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 세상은 큰 변곡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각자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생존법은 리더의 사고력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성주입니다. 저는 리더와 조직을 관찰하고 함께 고민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시장에 가장 늦게 뛰어든 막둥이 기업이 치열한 치킨 게임이 한창이던 시장을 단번에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을 파헤쳐보려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들이 시장에 가지고 온 비장의 무기,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러면 테슬라의 탄생 스토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창업자 중 한 명인 에버어드는 테슬라를 창업하기 직전 스포츠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동차들이 휘발유를 바닥에 뿌려가며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비가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연을 포함하여 석유에너지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로 지구대기가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 후 에버워드와 그의 창업 동료 타페닝은 전기자동차 산업으로 창업의 방향을 정합니다. 석유 소비를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자동차 산업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하여 이들은 화석연료 엔진을 대체할 전기자동차를 만들고자 테슬라를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에게는 자동차 제조사는 매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투자 업계에서 자동차로 성공한 스타트업이 없었을 뿐더러 자동차 산업은 수많은 장비와 인력이 들어가기에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산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당시 유명한 벤처 캐피털리스트였던 일론 머스크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창업하고 우주 탐사선을 개발하면서도 전기 자동차 아이디어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에버워드와 타페닝과 철학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죠. 이때부터 세 사람은 친환경적인 전기 자동차 시장을 일궈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에버워드와 타페닝은 테슬라에서 떠나지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로 선임되며 에버워드와 타페닝이 세상에 던진 화두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테슬라 모델 S를 발표하면서 그는 이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퀴가 달린

달린 최첨단 컴퓨터입니다. 테슬라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문을 새롭게 연 것입니다. 국내 기업은 물론 대다수 완성차 기업이 테슬라가 내세우는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바로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테슬라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과정에는 두 번의 전략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략적 사고란 의도하는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사, 경쟁사, 고객, 시장 등의 전략적 요소를 분석하며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사고 능력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뜻합니다. 저는 이것을 교착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힘, 기존과는 결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대하는 시각,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에버허드, 타페닝, 머스크 이 세 사람은 어떤 전략적 사고로 테슬라를 키워낸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인류가 가진 환경오염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접목시켜 전기 자동차 산업을 구성한 에버허드와 타페닝의 전략적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를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재정의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산업을 태동시킨 일론 머스크의 전략적 사고입니다. 저는 테슬라 같은 게임 체인저, 또 전략가형 리더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한국에서 나오는 날을 꿈꾸는 사람인데요. 한 번은 한국 리더들의 전략적 사고 능력을 연구하다 씁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천여 명에 달하는 임원들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매년 쌓이는 데이터에서 일관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리더들의 특징을 분석해 봤을 때, 한국 리더들은 목표가 정해지면 곧바로 돌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하는 능력은 매우 좋았습니다. 반면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좋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조직 경쟁 우위를 높이는 사고, 먹거리를 찾는 힘은 약한 것입니다. 전략적 사고가 낮다는 것은 조직이 미래에 갖춰야 할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략적으로 타진하는 역량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게임 체인저는 기존 산업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전략가형 리더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리더들이 전략적 사고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한국의 리더들의 전략적 사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봤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 기업이 구사해온 전략, 그리고 오래된 문화적 토양이 그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기업은 오랫동안 빠른 추격자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빨리빨리 문화는 빠른 추격자 전략에 매우 좋은 연료였습니다. 반면 빨리빨리 문화의 어두운 그림자도 있죠. 그중 하나가 리더의 전략적 사고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목표 달성, 빠른 추진력은 뾰족하게 만들었지만 조직의 가치를 진정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는 능력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의 전략적 사고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전략적 사고의 첫 번째 특징은 한 분야에 시간을 쏟아서 고민하고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추었을 때에야 비로소 발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창업자 에버드와 타페닝도 자동차 산업에 무작정 뛰어든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석유 산업을 살펴보다가 그것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모두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동차에 대한 제반 지식을 아주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슬라가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 사고를 연구하는 앨런 골드만은 전략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에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한 지 수년이 흐르고 나서야 전략적 사고가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 사고는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죠. 전략적 사고는 소위 정의역 지식, 즉 종사하는 업이 발전해온 역사, 트렌드, 고객, 경쟁 환경 등 경영 전반을 알아야만 가능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은 필수이죠. 기업과 리더들은 의식적으로 알매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략적 사고의 두 번째 특징은 전략적 사고는 질문으로 촉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버드와 타페닝은 테슬라를 창업할 때 계속해서 스스로와 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석유 에너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그것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느 산업이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자동차의 석유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었죠. 그리고 머스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테슬라는 도대체 어떤 기업인가? 테슬라의 고객은 테슬라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요. 질문 끝에 테슬라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좋은 질문가이신가요? 한국의 리더들은 대부분 탁월한 답변가입니다. 누가 질문한 것에 탁월한 답변을 바로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반면 질문하라고 하면 유창하게 답변하는 분들도 조용해집니다. 학교, 회사에서도 누군가가 질문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던 적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탁월한 답변가가 아니라 탁월한 질문가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질문들이 여러분의 전략적 사고의 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례를 들었으니 자동차에 조향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전략적 사고는 리더와 조직에게 이런 자동차 조향 장치와도 같습니다. 전략적 사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고의 방향을 끊임없이 훈련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는 전략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전략적 사고는 자동차의 조향 장치다로 하겠습니다.

0: 자동차 급발진 시 행동 요령.
1: 조수석에서 자는 건 무슨 예의냐?
2: 이거 왜 이래?
0: 급발진 시 비상등을 켜고 양발로 브레이크를 세게 밟습니다.
3: 차가 안 멈춰!
2: 기어 중립!
0: 기어를 중립으로 변속하고 차량이 멈출 때까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합니다.
3: 안 되겠다. 안전벨트 꽉 잡고 기어부터.
0: 속도가 줄지 않을 경우 우측 갓길에 주차된 차들의 트렁크나 가드레일에 지속적으로 부딪혀 속도를 줄입니다.
2: 야, 시동부터 꺼.
0: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고 도로 위 안전이 확보된 후 시동 버튼을 5초 이상 누르거나 여러 번 눌러 시동을 꺼줍니다.
3: 그만 좀 자라고.

라틴어로 학교에 가다라는 표현은 scholam fregendo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학교에 다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manum ferule subducere 해초의 손바닥을 내밀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학교에 다닌다라는 의미가 매를 맞다라는 의미와 같았을까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EBS 명강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인사를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살베테 메이소치. 안녕하세요. 나의 친구 여러분. 그런데 이 인사법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살베테 메이소치라고 인사말을 전한 분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신 이르네루스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바로 살베테 메이소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안녕하세요, 나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동료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이르네루스 선생님의 이 인사말 자체가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선생님은 학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안녕하세요 나의 동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친구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 간단한 인사에서도 우리는 학문을 접근하는 사람의 자세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떤 보여주는 아주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책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저는 책을 쓰면서 500권 이상 팔리는 책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이 너무나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냥 책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 책

책을 쓴 사람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다른 책들에 대한 궁금함도 커져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많은 궁금함을 안고 있는데,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궁금함이 제일 컸습니다. 어디 신문을 보면 뭐 교수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어느 신문을 보면 뭐 바티칸 변호사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데를 보면 뭐 어떤 특정 종교의 종교인이다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예, 세 가지 다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이건 교수이건 어떤 신부이건 간에 저는 그 모든 것이 저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 설명이 저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설명이었습니다. 어떤 것에 속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 방송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 방송이 또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나올지 저에게 또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셔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저 자신의 정체성과 저 자신을 알아가는 계기로 삼고 싶은 마음에서 이 방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그럼 EBS 이 강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또 많이 했습니다. 이 강의는 책 라틴어 수업과도 또 다르고 또 제가 실제로 라틴어 문법을 했던 그 공간과도 다릅니다. 왜? 여기에서 모인 독자들은 책을 읽는 독자도 아니고 또 수강을 하는 학생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TV를 보면서 우리의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라틴어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 고민 앞서 저는 저의 하나의 책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책의 표지는 절대 보여드리지 않고 책의 분량만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책 작업을 위해서 거의 한 10년 이상의 시간을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책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했는데 작년에 출판사에서 인쇄 보고서가 왔습니다. 몇 권이나 팔렸을까요? 몇 권이나 팔렸을까요? 7권 팔렸습니다. 그 중에 두 권은 어떤 사람이 산지 제가 압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제자가 두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게 와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책을 두권 샀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 당신이 두 권을 샀군요. 다섯 권 누가 샀지? 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권의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책의 분량은 이 정도입니다. 글자 크기 7. 본문 글자 크기 7, 각주 글자 크기 5입니다. 이렇게 글자 크기를 작게 한 이유는 최대한 지면에 분량을 적게 함으로써 책을 그나마 좀 책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글자 크기를 이렇게 작게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두 권의 책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 나 공부 많이 했어. 아, 그리고 여러분 이책 사봐. 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라틴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 바로 이두 권의 책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서 저 사람 왜 라틴어 수업을 공부했지? 라틴어를 왜 공부했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 저는 1989년에 광주 가톨릭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가장 의무적으로 해야 됐던 것이 바로 뭐? 라틴어 공부였습니다. 그 라틴어 공부를 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왜? 라틴어 수업을 읽어보면 어렴풋이 알겠지만 너무나 많은 문법들, 너무나 많은 동사 변화들, 그거를 다 머릿속에 막 구겨 넣어야 하니까 학생들은 그 과목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수업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오, 이런 세계가 있어? 내가 예전에 막 무조건 외웠던 영어 단어가 여기서 시작된 거야? 저의 머리는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한 학기, 두 학기 억지로 들었던 그 과목이 제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습득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해서 라틴어를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라틴어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강연을 보고 있는 사람이 라틴어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강연을 듣고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마음의 변화를 바라봤으면 하는 그 바람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수업을 할 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 때 학교에 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학교에 가다라는 표현은 scholam fregendo라는 말을 씁니다. 학교에 다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다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manum ferule sub ducere. 이거는 해초의 손바닥을 내밀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수고는 대제레 sub virga. 해초리에 맞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시대 때 scholam fregendo, 학교에 다니다라는 말은 회초리에 손바닥을 내밀다, 아니면 매를 맞다라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학교에 다니다라는 의미가 매를 맞다라는 의미와 같았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로마 시대에 학교에 다니다라는 의미는 매를 맞고 회초리에 손바닥을 내밀고 그런 의미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로마 시대의 학교는 체벌이 당연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 안에서 체벌이 오늘날처럼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체벌과 관계돼서 저는 특별히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도 얘기했듯이 이 수업이 저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공간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저만의 개인적인 것들을 하나씩 꺼내갈 것입니다. 체벌과 관계해서 저는 하나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몇 번 일어나 해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몇 번 나와서 책을 읽게 하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역시 고등학교 때 몇 번 일어나 해서 책을 읽어 딱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의 짝꿍이 옆에서 저를 쿡쿡쿡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한번 웃음이 터지면 그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옆에 있는 짝꿍이 탁탁탁탁 찌르니까 저도 모르게 킥킥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냥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나와. 선생님 무척 화가 나신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나가니까 선생님께서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계를 풀으셨습니다. 그럼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따귀를 때리면서 제가 좀 여러분 화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얼굴이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자식 봐라 따귀 때리기 참 좋구나 하고 막 먼지나게 따귀를 막 때리셨습니다. 한참을 따귀를 때리시고 이제 들어가 해서 저는 자리에 들어앉았습니다. 제 옆에 짝꿍은 저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근데 그가 특별히 그렇게 잘못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냥 친구들 앞에서 매맞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제 차례의 책 읽기 순서가 다가올 때 아니면 제가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될 때 저도 모르게 엄청나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오면 누군가 앞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이 말을 더듬어? 그럴까? 예. 책을 읽으면서 말을 더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누군가 앞에서 무엇을 발표할 때마다 엄청난 긴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너무 잘 되면서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저자가 직접 낭독해주는 그런 그 책을 만들자라는 제안이 왔을 때 저는 그 제안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출판사 측에서도 그렇고 그걸 제안한 입장에서도 왜 저 선생님 저걸 안 받는가라고 의아했는데 그 안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는 극복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서는 그것을 했을 때 어떤 두려움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폭력은 그 폭력을 가한 사람보다 그 폭력을 받은 사람에게 더 오랜 시간 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 시대 때 scholam fregendo, 학교에 다니다 라는 그 말이 대제르 수 비르가
회초리를 맞는다. 회초리에

손을 맞는다. 그 표현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훈육의 문화는 중고등학교 때는 물리적인 체벌이 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중고등학교 때처럼 물리적인 체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에서 제가 있었던 그 신학교라는 곳에서는 어떠한 체벌이 있었냐면 훈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훈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선생님들께서는 가끔 수업을 하시다가 도중에 훈화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무엇을 잘 하지 못한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아 내가 참 커다랗게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유학을 가면서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로마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법학 가운데서도 교회법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법학의 일반 시민법 과목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이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슬로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 시험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입니다. 아, 15분 정도가 뭐 이렇게 길어? 그거 쉽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딱 앉아서 15분의 시간 안에 교수님이 질문한 것을 내가 유려하게, 유창하게 대답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과목의 시험을 치르러 들어가서 그 교수님이 질문한 것을 아주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교수님이 흐뭇하게 웃으면서 너 30점 만점에 30점을 줄 거야 딱 그랬습니다. 이미 저는 가슴이 엄청 기뻤습니다. 오늘도 30점 만점에 30점이야? 딱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런데 너가 이미 나는 너한테 30점 만점에 30점을 줄 텐데 내가 지금 질문하는 그것 그거 네가 알면 30점 만점에 플러스 트렌타 로데라는 게 있습니다. 30점 만점에 또 플러스입니다. 그거를 줄게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씨, 예 주세요 선생님 딱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질문하셨습니다. 자 너가 지금까지 참 대답을 너무나 잘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너한테 가르친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어?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하면 혼났는데? 나는 학교에서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면 선생님들한테 혼났는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자 교수님께서 저를 보면 씩 웃으면서 그냥 뜨렌따 30점 만점만 받아라 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평상시 다른 날 시험을 보고 30점 만점에 30점 만점을 받으면 저는 무척 기쁜 마음으로 기숙사로 돌아갔는데 그날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 나는 생각하지 않았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은 무엇이었지? 나는 생각이 없었던가? 그때 저는 제가 한국에서 교육받았던 그 교육의 과정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체벌이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 체벌이었던 그것이 정신적인 체벌이었던 그것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 체벌이든 정신적인 체벌이든 그것은 어떤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유리판으로 나를 사각으로 가둬놓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인 체벌이나 정신적인 체벌은 누구?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 섰을 때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할까? 어떻게 학생들에게 훈화를 가장해서 나의 화를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혹 나는 제 조카와 이야기할 때 나의 화를 훈화로 표현, 포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화를

훈화로 가장하진 않습니까? 여기 혹시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화가 난 것을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을 그것을 훈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습니까? 교육의 가장 큰 첫 걸음은 자기 자신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장의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도미니스 플레비트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은 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예수라는 한 청년 예수는 이곳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청년이 울었다는 의미에서 도미누스 플레빗,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예배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예배당에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라는 청년은 울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살 수 있는 세계가 무엇일지. 그런데 그 세계에 다가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하고 아마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길을 내려와서 언덕을 내려오면 사자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까 도미니스 플레빗,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그곳을 내려서 사자문을 통과합니다. 이곳이 왜 사자문이냐면 믿거나 말거지만 여기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사자 부조상이 있죠. 이 사자 부조상 때문에 이곳을 사자문 또는 그리스도교인들은 이곳을 스테파노 게이트, 스테파노의 문.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파노가 이곳에 죽어서 이곳에서 순교했다라고 해서 스테파노 게이트, 스테파노 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곳을 통과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십자가의 길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O vos, omnes qui transitis per viam attendit et videt, si est dolor sicut dolorum meus.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나와 같은 고통이 있다면 봐라라는 뜻입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마치도 제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이 모르는 것처럼 저도 역시 여러분의 아픔과 마음의 골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이 무척이나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라틴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시장을 보러 간다, 예배를 보러 간다, 미사를 보러 간다 하니까 그 말에 무척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보냐, 어떻게 미사를 보냐라고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거룩한 예배에 가서, 거룩한 미사에 가서 그게 단순히 그냥 보는 거냐?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 장 보러 간다고 해서 그냥 거기 장을 시장을 휙 보고 옵니까? 본다라는 것에는 그냥 내가 그냥 뭐 주마간산처럼 흩어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본다라는 이 동사에는 아주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줍니다. 그 숙제는 뭐냐? 바로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네블라입니다. 라틴어 네블라라는 것은 아지랑이를 뜻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네블라. 네블라. 네블라. 여러분 마음속에 아지랑이를 보는 것입니다. 봄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아지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의 아지랑이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 아지랑이가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희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 좋습니다. 운동장이든 학교 도서관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공간이든 나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지랑이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아지랑 속에서 피어올라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순환의 길에서 나와 같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는 게 쉬웠다면 그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 다시 그 아픔이 솟아올라오고 그 고통이 솟아올라옵니다. 하지만 봐야 합니다. 자, 30분 동안 모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언어로 라틴어를 쓰는 곳은 어딘가? 바로 이곳입니다. 바티칸 대법원에 해당됩니다. 80명 가운데 40명이 붙었습니다. 그 40명에서 40등이 누구였을까요? 네, 저였습니다. 제가 그 전에 알았던 라틴어는 이곳에서는 세 발에 피었습니다. 학년 진급 심사시험을 딱 보고 성적표를 딱 받아봤는데 17점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탄식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음악이라고 하는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존재 안에 하나의 장르로서 한국 가곡이 있는데요. 한국 가곡은 여러 나라의 가곡들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어로 돼 있는 시에 한국 사람이 작곡한 곡을 얹어서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친근한 장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 가곡에 대해서 시대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악이란 사람의 목소리로 하는 음악이고요. 자신의 목소리로 감정을 표현하는 장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보통 성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클래식 장르의 성악을 일컫는데요. 사실 성악이란 오페라, 가곡, 뮤지컬, 팝, 가요, 트로트 이런 모든 목소리로 표현해내는 장르를 성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악이라는 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어떠한 도구, 그러니까 악기를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기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가곡이란 무엇일까요? 가곡이란 시에 음악을 붙여서 사람의 목소리인 성악으로 표현한 거, 그거를 가곡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에는 대표적으로 가곡을 리트라고 표현하고, 프랑스는 샹송, 그리고 이태리 가곡은 깐소네. 그렇게 여러 나라마다 고유의 가곡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 한국 가곡은 한국말로 된 시에 한국 사람이 곡을 붙여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친근하게 와닿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가곡 이전에는 국악과 구별되는 창가가 존재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모두 아는 애국가. 이 곡은 1942년에 공식적으로 애국가로 지칭이 되었는데요. 안익태 선생님이 만드신 곡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이 곡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사실은 이 안익태 선생님이

지으시기 전에 애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민요를 따서 우리가 불렀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불러보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노래 잘 아시죠? 연말이 되면은 항상 많이 부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불리워지는 곡이고요.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노래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불렀었습니다.

예, 한국 가곡이 나오기 이전에 창가가 불려지던 시기에는 이렇게 한국 가곡을 불렀습니다. 네, 1920년도에 우리나라에 한국 가곡이 처음 생겼는데요. 홍남파 선생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이신 이분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가곡을 작곡하셨습니다. 그 노래는 제목이 봉선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봉숭아라고 제목이었는데 지금 바뀌었는데요. 사실 이 곡은 한국 가곡으로 작곡이 된건 아니고 홍남파 선생님께서 스스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애수라는 제목의 바이올린 곡을 작곡하셨는데 나중에 김형준 시를 붙여서 최초의 한국 가곡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좀 불러보면요. 물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봉선화가 그 모양이 처량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봉선화라는 거는 그 시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기분이 너무나 처량하고 애절하다, 그리고 슬프다,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시작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점점 음이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음악이 몰아치고 좀더 감정이 고조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가면서 고조됐던 감정이 다시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음악이라는 거는 한 곡에 보면은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치 우리가 산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와 같은 형식입니다. 네, 그 다음 곡은 역시 홍남파 작곡, 그리고 이은상 시조의 봄처녀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한국 가곡인데요. 지금까지 딱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선율이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아주 지극히 한국적인 풍의 한국 가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봄 처녀, 봄을 처녀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봄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봄은 희망을 뜻하죠. 기나긴 겨울을 뚫고 드디어 봄이 왔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광복을 뜻합니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여기 보면 너울이라고 돼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예전에 여성분들이 나들이 할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밖에 나갔던 이거를 너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얀 구름이 마치 너울을 쓴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너울을 썼다는 거는 이 봄이 수줍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줍음을 표현하는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할 곡은 고향의 봄입니다. 이곡 역시 홍남파 작곡, 그리고 이원수 시. 이 당시에 이원수 시인이 14살이었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이 작시했습니다. 이원수 시인은 경상남도 양산에서 태어났는데 한살때 창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양산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자신이 자랐던 그 창원, 그 시골을 시로 표현했는데요.

미친다할래. 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진다라는 느낌을 혹시 받으셨나요? 이 노래는 그 당시에는 동요로 작곡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동요이면서 한국 가곡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박태준 작곡, 최순애 작시의 오빠 생각입니다. 이 노래도 역시 당시에는 동요로 작곡되었는데요. 1920년대에 어떤 그런 슬픔의 정서가 가득 담겨 있는 우리나라 초기 가곡 중에 한 곡입니다. 이 노래를 작시하셨던 최순애 시인은 12살 때 일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난 오빠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네, 노래가 정말 아름답고 또 슬프죠. 그 당시 12살 때 떠나간 오빠를 그리면서 얼마나 슬펐으면 이런 아름다운 시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1930년도에는 한국 가곡이 발전한 시기입니다. 20년대 홍남파 이후로 현재명, 최동선, 조드남, 김동진 등 많은 작곡가들이 한국 가곡을 작곡한 시기인데요. 이 시대에 들어서 드디어 우리나라 한국 가곡의 형식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한국 가곡이라는 명칭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시대의 대표적인 곡으로 교육자이시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초대 학장, 그리고 본인이 직접 노래를 하셨던 테너 성악가이시던 현재명 선생님께서 작시하시고 작곡했던 희망의 나라로,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닷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여기까지만 들어도 노래가 어떠세요? 굉장히 쾌활하고 밝은 느낌이 나죠.

아시죠? 예, 멜로디가 이렇게 밝은데요. 가사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나라로 이 한국 가곡은 그 시대의 여러 곡들과는 다른 느낌의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명 씨, 김동진 곡의 수선화. 이 노래는 저에게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그 어릴 때의 감정, 똑같은 감정으로 너무나 세련되고 아름다운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작은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 끝없는 고독의 네, 제목은 수선화입니다. 이 수선화라는 거를 은유적으로 이 시는 표현을 했는데요. 애달픈 마음, 수선화가 애달픈 마음이다. 그리고 가여운 넋은 아닐까. 수선화를 가여운 넋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적막한 얼굴이요. 수선화를 적막한 얼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수소나를 빛나는 소곡, 그리고 또한 나의 작은 애인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아름다운 한국 가곡입니다. 윤혜영 시 조두남 곡. 이 조두남 선생님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셨는데요. 선구자입니다. 선구자란 뜻은 어떤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앞장서서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지금도 많은 모임을 가보면 마지막 순서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합창하는 곡이죠.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네, 이광석 씨 조두남 곡의 산촌입니다. 달구지 가는 소리는 산령을 도는데 물깃는 아가씨 모습이 꽂힌 양 곱구나.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노래가 어떠세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노래와는 또 다르죠? 네, 맞습니다. 민요풍의 선율인데요. 굿거리 장단입니다. 굿거리 장단은 어떻게 되죠?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이렇게 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장단인데요. 이 장단의 한국 가곡을 만든 새로운 장르의 가곡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940년대와 50년대의 한국 가곡은 그야말로 황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지나고 광복, 한국전쟁, 그리고 분단을 거치면서 이런 격변의 시대답게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가곡들이 작곡이 된 시기였습니다. 김태호 작시, 나훈영 곡의 달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달밤은 나훈영 작곡가가 작곡한 아주 로맨틱한 가곡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성악가인 자신의 아내에게 바치는 곡이었습니다. 또 보면은 이러한 비슷한 곡이 있는데요. 김효근 교수님이 작곡하신

첫사랑이 있겠는데요. 이 곡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입니다. 이 시작을 보면은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내를 처음 본 순간을 표현한 곡입니다. 이 곡의 중간에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 마음 열리던 순간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열리는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로맨틱한 두 곡을 지금 잠깐 불러드렸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노래는 엄마야, 누나야. 김광수 곡,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시인이시죠? 김소월님의 시인데요. 김소월이 20세 때 발표한 시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

이 노래도 당시는 동요로 작곡되었었습니다. 지금 제가 불렀듯이 멜로디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데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아름다움이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다라는 불변의 진리를 말해주는 노래입니다. 네, 다음 노래는 박화목 시 윤형아 곡의 보리밭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불러봐도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은 아주 소박하고 또 노래는 아주 서민적인 가락으로 작곡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 현대 한국 가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복잡하고 가슴 아픈 그런 역사적 흐름과 함께 한국 가곡의 변천사를 살펴봤는데요. 이 시대부터는 전쟁의 아픔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거와 함께 한국 가곡도 대단히 많은 발전을 한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부터 특이하게 가곡과 가요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곡으로 김민부 시 장일남 곡의 기다리는 마음을

다음 들려드릴 곡은 비목입니다. 한명희 씨, 장일남 곡인데요. 항상 그6.25 때가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르는 가곡입니다.

여기서 첫 부분의 초연이라고 하는 것은 화약 연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비목이요. 비목은 말 그대로 나무로 만든 비석을 뜻하고요. 먼 고향 초동 친구. 네, 초동 친구. 저는 이 초등 친구가 혹시 초등학교 친구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 어린 시절 같이 뗄나무도 하고 동네에서 뛰어놀던 그런 어릴 적 친구를 뜻합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곡은 남촌입니다. 김동완 씨, 김규환 곡입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곡이 시작되는데요. 여기 처음에 보면은 가사에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여기만 봐도 가보지 못한 따뜻한 남쪽 마을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을 담았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새 봄이 오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역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노래로 즐겁고 행복한 거를 뛰어넘어서 그 노래를 부르고 들으면서 자신의 기억에 존재하고 있던 그런 그리움, 동경, 기쁨, 아픔, 그리고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크나큰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노래에 보면은 이렇게 부릅니다. 이 봄바람은 어떨까요? 아주 강하지 않겠죠? 산들산들한 느낌이 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 해마다 봄바람이, 이렇게 부드럽게 마치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면서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릴 곡은 한상혁 씨, 최영섭 곡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누구의 주제란가 맑고 고운 산. 이 그리운 금강산은 가고파와 함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가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 이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면 이미 이 부분만 들어도 막 소름이 돋고 전율이 돋는데요. 이 최영섭 작곡가는 이 노래 시작 전에 지시어를 써주셨습니다. 그리움에 사무쳐서 노래를 해라. 이렇게 지시어를 주셨는데, 얼마나 그리우면, 그 금강산이 그리우면, 그리움에 사무쳐서 노래를 해라.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최초의 한국 가곡부터 시대별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사랑하는 몇 곡을 선별해서 그 곡들을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곡은 그리워, 이은상 씨, 최동선 곡입니다. 이 그리워는 말 그대로 그리움을 주제로 한 곡인데요. 그 수많은 곡들 중에서 단연 최고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를 작곡하신 최동선은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셨는데요. 이 1930년대 이 당시에 독일 유학을 다녀온 이후에 서양 음악에다가 민족 정서를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곡들을 작곡을 하셨는데요. 이 가곡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최동선 작곡가가 작곡한 이 하나의 멜로디에 네 개의 서로 다른 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네 개의 서로 다른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은 이 멜로디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많은 시인들이 이 곡을 듣고 감동하여서 이렇게 곡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처음은 그리워가 아니었고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정지용 씨를 가사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요. 네, 그리워라는 한국 가곡 중에서 두 번째, 박화목 시인이 이런 채동선이 작곡한 이 노래를 듣고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에 반해서 노랫말을 붙였습니다. 그 제목이 망향인데요. 꽃 피는 봄 4월 돌아

이렇게 시작되는 가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지용 씨로 만든 고향. 이 노래를 최동선은 발표하지 못하고 땅에 묻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내는 이 곡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 곡을 발표할 수 없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평소 고인과 가까이 지내던 이은상 시인에게 작사를 부탁했습니다. 그 곡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렇게 시작하는 곡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리워를 한국 소프라노 1세대인 서울음대 이관옥 교수님께서 이 최동선의 아름다운 멜로디에 반해서 스스로 작사하시고 음반을 내셨습니다. 그 제목이 고향 그리워.

이렇게 시작하는 곡인데요. 이렇게 한 곡에 네 개의 시로 불려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축복받은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네 개의 노래의 공통점은 원곡의 애절한 선율 속에서 망향,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그리워라는 한국 가곡은 제가 해외에서 살면서 활동하던 당시에 독창회 프로그램 마지막에 항상 불렀던 곡인데요. 한국말로 이렇게 한국 가곡을 불렀을 때그 외국의 관객들이 무슨 말인지 그 가사의 뜻은 모르지만, 아, 이 노래는 슬프고 그리움을 표현한다 라는 걸다 느꼈을 정도로 이 노래를 전 세계에서 불러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멜로디의 한곡 가곡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릴 곡은 김남조 씨, 김순애 곡의 그대 있음에. 이 노래의 특징은 여성 시인과 여성 작곡가의 최초의 한국 가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김순애 이 작곡가는 그 당시 1960년대에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활동이 거의 없던 시절에 마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두 분의 여성분이 만드신 곡답게 지금 세월이 이렇게 60년, 7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세련되고 섬세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쁨과 고요한 갈망이 그대 있음을 여기 보면은 그대 있음에를 반복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대, 그 다음에 커집니다. 그대 있음에 이렇게 크게 부르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격정적인 노래를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대 있음에 이렇게 다시 서정적이고 작게 피아노로 표현을 하는 곡이고요.

역시 이 노래도 어떤 그리움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곡인데요. 지금 보시면

얼마나 그리우면은 처음에 잔잔히 시작하다가 감정이 고조돼서 크게 부르고 음악이 고음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는 다시 너무나 그리워서 오히려 작게 부릅니다. 그리고 서정적이게. 그 다음에 처음으로과 같이 또 잔잔하게.

이렇게 끝나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1960년대에 지어진 곡답지 않게 너무나 세련되죠. 이런 아름다운 한국가 곡은 이 곡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

해드릴 곡은 김현준 작시 작곡의 청산의 살리라. 이 곡도 많은 성악가들이 즐겨 부르고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한국 가곡인데요. 이 김현준 선생님은 살아생전 3천여 곡을 작곡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아는 슈베르트가 600여 곡을 작곡을 하면서 가곡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는데요. 그러면 이 김현준 선생님은 가곡의 황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산에 살리라 이 곡은 세속의 권위, 욕망, 욕심 등을 다 털어버리고 무욕의 경지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청산을 사르리라. 이렇게 처음에는 잔잔히 시작되다가

이렇게 격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 그 다음에 나올 가사, 세상, 번뇌, 시름. 번뇌와 시름이란 가사를 반음계를 사용해서, 세상 번뇌 시름이 있고, 이렇게 반음씩 내려오면서 번뇌와 시름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사는 의구하니 청산에 사르리라. 이렇게 다시 잔잔하고 조용하게 노래가 끝을 맺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곡은 양명문 시 변훈 작곡의 명태. 이 변훈은 어릴 적부터 노래를 아주 잘해서 수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부모님의 반대로 성악을 전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가게 됐는데, 재학 당시에도 어릴 적 꿈인 성악을 잊지 못해서 노래와 작곡을 계속 틈틈이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1952년 부산 피난 시절에 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베이스 오현명 교수님께 이 곡을 부탁해서 초연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 노래를 오현명 교수님이 부르고 나니까 반응이 어땠냐면, 이 노래는 이건 노래도 아니다 라는 혹평을 받았는데요. 왜냐면 노래가 좀 이렇습니다. 노래 중간에 쇠주를 마실 때막 이런 것도 나오고, 명태 명태라고 공연장에서 이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노래가 대체로 서정적이고 막 약간 여성적인 그런 곡들이 주류를 이뤘는데요. 이 노래는 그와는 반대로 너무 리얼리즘적인 표현을 했고, 우리가

레치타티보라고 하는 노래 중에 멜로디가 없이 이렇게 말도 하고 노래 중에 쇠주를 마실 때 이런 거를 넣었으니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평이 그 당시에 너무 안 좋아서 이 변훈 선생님께서는 크게 상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작곡했던 모든 가곡들을 다 찢어버리고 작곡가의 길을 포기하시게 됩니다. 그러고는 외무부에 입사하여 1953년부터 81년까지 28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마치셨는데요. 그러나 어릴 적부터 동경에 오던 음악을 버리지 못하셔서 은퇴하신 이후에는 다시 작곡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많은 한국 가곡을 만들어내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한국 가곡 명태를 잠깐 불러보면서 이 소주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보면은 전주가 얀, 딴, 딴, 딴, 얀, 따단, 따따단, 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파도가 치는 걸 연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얀, 밤, 얀, 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리고 노래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검 푸른 바다,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길이나 대구리가 클 대로 컸을 때. 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대구리. 이 대구리는 머리의 원산 사투리입니다. 왜 대구리를 썼느냐? 해학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노래가 조금 바뀌어요. 어떤 어진 어부의 그물에 걸리어 살기 좋다는 원산 구경이나 하.

쇠주를 마실 때? 여러분들 쇠주 좋아하세요? 이렇게 크게는 크게 안 하시죠? 근데 실제로 노래할 때는 이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보다 크게 표현합니다. 명태.

이 세상에 남아있으리라. 이렇게 이 곡이 끝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한국 가곡을 이야기해보고 노래도 불러봤는데요. 이렇듯 우리나라 말로 된 시에 곡을 붙여서 또 우리의 정서와 예술성이 짙게 배어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성악곡을 한국 가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가 외국어가 아니고 한국말이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멜로디도 한국적이라 우리의 가슴 깊이 다가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한국 가곡은 꾸준히 발전을 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겪고 한국 전쟁 그리고 급격히 발전하던 시기 등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0: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해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띄용띄용,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제를 이번 주에 좀 정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물건을 좀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표현 많았었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군가와 좀 싸웠던 경험, 약간 좀 친구라든가 지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싸웠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뭐 의견 일치가 있어가지고 다퉜다 뭐 이런 말도 할수 있어야 될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는 뭔가 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뭐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약간 그런 말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뭐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싸웠을 수도 있겠지만 화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화해하는 이야기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테마로 묶어봤는데요. 그러면 누군가 싸웠거나 다퉜단 말이에요. 그 표현들을 정리를 하겠죠. 자, 싸우다, 뭘 두고 싸우다, 왜 싸웠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때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투다, 우리도 이런 말이 있듯이 영어에도 분명히 단어가 하나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싸우다 어떤 단어 기억나세요? 그렇죠. fight가 맞아요. fight. have a fight. 물론 fight를 동사로 써도 됩니다. we fought 해도 되는데, 문장이 짧죠? we had a fight.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싸웠어. 뭐 주먹으로 막 싸웠다는 얘기보다는 말싸움 했어도 we had a fight라고 합니다. 그래서 have a fight.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싸우다로 많이 사용되는 원어민 영어 표현입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a fight. Have a fight.
0: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뭔가 문장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냥 싸웠다 해서 끝나고 싶지 않고 뭐 때문에 싸웠다라고 할 때는 이걸 동사로 만약에 쓴다면 fight over something.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fight 자체에 힘을 주고요. We fought over this. We fou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Fight over something. 그 싸움의 대상이 된 그거를 뒤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그걸 over라고 합니다. 왜 over를 쓰냐? 약간 우리말도 몸을 두고 싸웠다. 약간 이런 어감을 하듯이. 그래서 그것을 두고 그 위에서 싸움이 오가서 그런지 몰라도 over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붙입니다. 들어보세요.
1: Fight over something. Fight over something.
0: 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는 이걸 명사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동사로 쓸수 있다는 거. 자, 꼭 파이트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너무 많은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알아둬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rgument. 요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Have an argument. Have an argument. 이건 약간 우리말의 논쟁에 더 가깝긴 해요. 네. 말싸움. 언쟁에 더 가깝긴 합니다. 그렇다고 파이트가 꼭 주먹 싸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파이트는 모든 싸움을 다 파이트라고 합니다. We had an argument. We had an argument.

0: 그러면 다퉜다, 원쟁을 했다, 말싸움을 좀 했다 이런 어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ave an argument. 강세 여다주시고 argument 들어볼게요.
1: Have an argument. Have an argument.
0: 자, 그럼 문장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린 항상 좀 작은 것을 두고 싸워요. 별것도 아닌 거, 사소한 거 갖고 자꾸 싸워. 이런 말 많이 하게 되죠? 자, 사소한 것, 작은 것. 그냥 뭐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small things입니다. small things. 그럼 뭘 두고 싸운다는 얘기는 아까 over만 붙이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항상 싸운다. 이건 현재 시제로 쓰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싸우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니까 we fight over small things 항상 all the time. 간단하죠? We fi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이거 쉬지 말고 쭉 붙여보세요. We fi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We fi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간단해요. All the time. 살짝 강세 주면서 길게 끌어주세요.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세요.
1: We fi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We fi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0: 상처를 주는 건 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을 일단은 좀 골라드릴게요. Hurt one's feelings. Hurt one's feelings.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다란 얘기인데 마음의 상처를 준 거를 hurt somebody's feelings라고 합니다. 여긴 s를 붙여요. 감정이 하나는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인 감정을 이렇게 주로 의미하는 의미로 s를 붙입니다. Hurt one's feelings. Hurt은 좀 특이하게 과거 시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hurt이고 상처를 줬다 할 때도 과거 시제 hurt 이렇게 하거든요. 자, 발음이 heart가 아니라 hurt. Hurt 어에 더 가까워요. 들어볼게요.
1: Hurt one's feelings. Hurt one's feelings.
0: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거 왜 했냐면 싸울 때 여러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근데 그거 이제 해버렸네. 이제 선을 넘어선 거죠. 똑같아요. 영어에서 cross the line. 간단하죠? 이거 뭐 거의 직역 아닌가요? 그런데 영어 표현에 저런 표현이 존재한다니까요. cross the line.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안 되죠. 레드 라인 같은 게 있어요. 네?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걸 했어요. 그럼 cross the line 한 거죠. 자, 들어볼게요.
1: cross the line. cross the line.
0: 오케이? 이렇게 하면 상처를 주는 거죠. You can hurt the other person's feelings. 절교 이거는요. 뭐 예전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친구랑 아예 이제 관계 끊고 얼굴 안 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뭐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End one's friendship. End가 동사죠. 끝내는 거예요. End. 서로 우정이 있었는데 그걸 끝내는 거죠. End one's friendship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얼굴 안 보고 그러는 거. 좀 안타깝지만 그럴 수도 있죠. 뭐 살다 보면. End one's friendship. 들어볼게요.
1: End one's friendship. End one's friendship.
0: 좋습니다.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내가 선을 넘어서 그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오케이? 그 친구 마음을 좀 상하게 한 것 같아. 싸우다 보니까 말을. 자, 그러면 선을 넘어섰다. Cross the line 했고요. 이거는 hurt 그 사람의 feelings에서 붙여주면 되겠죠. I think I crossed the line. 과거 시제. And hurt her feelings. 자, 그러면 cross the line. 과거 시제죠? 이것도 과거인데 형태가 똑같아요. 그죠? Hurt, hurt, hurt. 똑같아요. 자, 다시. I think.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지. 요거만 현재 시제죠. 내 지금 생각이 내가 선을 넘었었어. 그래서 상처를 줬어. 요건 과거죠. I think I crossed the line and hurt her feelings. 됐죠? 들어볼게요.
1: I think I crossed the line and hurt her feelings. I think I crossed the line and hurt her feelings.
0: 잘하셨습니다.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파트가 여기예요. 싸우는 건 좋습니다. 화해해야죠. 화해하다. 영어로 뭐로 알고 계세요? 화해하다. Make up입니다. Make up. 구동사는 항상 뒤에 강세. Make up. Did you guys make up? Make up. Make up. 화해했니? 이거예요. 들어볼게요.
1: Make up. Make up.
0: 오케이. 자, 먼저 손을 내밀다. 대화를 풀다. 이게 화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자존심 버리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럼 손을 내밀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each라고 그래요. reach. 자, 이것도 구동사. reach out. reach out. 제 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reach out. first. 먼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reach out first. reach out first. 이거 상당히 유용합니다. 들어보세요.
1: reach out first. reach out first.
0: 먼저 다가가다. 대화를 풀다는 뭐냐면, 이거 재밌어요.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이런 걸 콜로케이션이라 부릅니다. 쉬운 단어를 조합해서 의미를 만드는 건데, talk it out. talk it out. talk은 말하다고. 선생님, 아웃이 왜 들어갑니까? 밖에 나가서 뭘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대화를 푸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통해서 푸는 거예요. 소통을 하고.

0: talk it out. You guys should talk it out. Talk it out. Talk it out. 하나의 단어처럼 너희들 빨리 대화를 풀어. 들어보세요.
1: Talk it out. Talk it out.
0: 이게 여러분의 영어 회화입니다. 이게요. 이런 것들이 많아야 회화가 잘 됩니다. 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 화해했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먼저 미안해. 그죠? 누가 잘못했든 간에. I reached out first and we made up. 다 과거 시제. 내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미안하다 했지. 그래서 화해가 됐어. 과거 시제. Made up, made up, reached out. 다 뒤에 강세인 이유가 뭐예요? 구동사니까. I reached out first. 한번 더. I reached out first. 강세 다 주고. And we made up.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화해했지. 자, 언어 선생님 강세도 잘 들어보세요.
1: I reached out first and we made up. I reached out first and we made up.
0: 좋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누구와 싸운 경험이에요. 그렇죠? 싸웠을 때 상처 주고 화해하고 뭘 두고 싸우다 할때 연결고리가 over였었죠? Fight over something. Fight over something. 들어볼게요.
1: Fight over something. Fight over something.
0: 상처를 주다. Hurt one's feelings. 끝에 S 붙이는 거 들어볼게요.
1: Hurt one's feelings. Hurt one's feelings.
0: 마지막으로 화해하다. Make up. 그죠? Make up. 들어볼게요.
1: Make up. Make up.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친구 혹은 지인과 싸운 경험에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 혹은 그 경험을 묘사할 때쓸수 있는 단어 표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송 놓치셨거나 그전 방송들 다시 보고 싶으시면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EBS English 앱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EBS 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Serious versus severe. Serious versus severe. Yeah,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erious하고 severe입니다. 진짜 이 단어들은 사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긴 해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오늘 뉘앙스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Let's take a look at serious first. Okay,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Serious. 네, 여기 중간에 R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R 같은 경우는 혀가 천장 닿지는 않아요. 대신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serious 연결해서 serious, serious. 진지한, 심각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serious 같은 경우는 그냥 웃음기 없이 그리고 진지하고 심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Okay? When something has to have careful consideration and thought. And it's a situation where it's no laughing matter. 그럴 때 serious. 네, 문장들 몇 개 볼게요. Are you serious?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We have a serious problem. Serious, 진지한, 심각한. Serious.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Are you serious?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죠. 상대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진심이야? 너 진심이야? 영어로 Are you serious? 네, 이런 톤으로 물어보시면 더 좋죠.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같이 해볼게요. Are you serious? Very good.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무슨 말일까요?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가끔 그녀는 꽤 진지해. 네, 진지한 사람, 잘 웃지도 않고 생각 많이 하고 좀 진지한 사람을 serious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have a serious problem. 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네, 이거는 어감이 좋지는 않죠. 네, 심각하고 뭔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웃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We have a serious problem.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We have a serious problem. We have a serious problem. 다음은 severe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네, 여기서는 V 발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술이 붙으면 안 되고, 제 입모양을 보세요. Severe. Severe. 네, 여기서 스펠링은 SE이지만 발음은 severe. Severe 그리고 R 발음까지 마무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severe는 심각한, 네, serious하고 비슷하게 심각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극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evere는 아주 안 좋은 상태일 때 sever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특히나 어디 좀 몸이 안 좋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병이 있을 때이 severe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자, 문장들 좀 볼게요.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s the injury severe?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Severe, 심각한, 극심한. Severe, severe.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그건 독감이 심각한 경우이지. 네, 그래서 severe case of the flu. 심각한 경우. Severe case.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cold. 아니면 it's a severe case of COVID-19.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는 severe가 심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it's a serious case of the flu도 괜찮아요.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s the injury severe? 부상이 심해? Is the injury seve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Is the injury serious? 괜찮아요. Is the injury serious? 살짝 또 어감 차이 하나 더 있는데요. Serious보다 severe가 좀더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그 차에 심각한 파손이 있었어. 차 사고가 났는데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네,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네, serious 이거는 진지한 혹은 심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지한 사람은 severe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항상 serious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severe 같은 경우는 심각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극심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단어들은 일단은 교체할 수 있는 상황들은 있지만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0: 안녕하세요 여러분. K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E'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as usual.
1: It's great to see you as always. We're no strangers.
0: We're no strangers.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Talking to strangers.
0: Yeah. 방금 we're no strangers라고 했는데요. Stranger 하면은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Talking to strangers, 낯선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이번 주의 주제인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All right.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recommend meetups to engage with strangers.
0: 네, meetups 하면은 모임을 말합니다. Mm-hmm. 그런 취미와 관련된 모임도 될 수 있겠고 mm-hmm. 친구들 간의 모임도 뭐 meetup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meetup이라고 그냥 말하면 어떤 취미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동호회 모임 같은 것을 yeah. 말할 때가 많아요. Mm-hmm. 그래서 I recommend meetups to engage with strangers. 낯선 사람과 대화 나누고 어울리기 위해서 모임을 추천합니다라는 mm-hmm.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Sarina, who's from Germany.
0: 네, 사리나 씨입니다. 사리나 씨의 전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Sarina 씨,
0: 나와주세요.
2: There are way more benefits to talking to strangers than downsides. There are way more benefits to talking to strangers than downsides. There are way more benefits to talking to strangers than downsides.
0: 네, 두 가지 benefits 하고 downsides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So Serena said, there are way more benefits to talking to strangers than downsides.
0: 네, way more benefits than downsides. Mm-hmm. Downside는 단점이고요. Mm-hmm. Upside 좋은 점, yeah. 단점, downside인데.
1: Upside. 예,
0: benefits가 이제 upside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mm-hmm. 혜택, 이점을 말합니다. There are way more. More는 더 많은 건데 way more니까 훨씬 더 많은 이점들, 장점들이 있습니다. To talking to strangers,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에 달려있는 장점들이 mm-hmm. 더 많대요. 무엇보다 than downsides.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It can be true in certain situations, right?
0: Mm-hmm.
1: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There are way more benefits to talking to strangers.

0: 쳐서 나오는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거기에 또 참여해 보시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Yeah.
0: All right.
1: Perfect. Let's take a look at everything she said line by line.
0: Sure.
1: Let's start.
2: I think most of us are really scared when it comes to striking up a conversation with a total stranger. But sometimes even the shyest introvert has that secret wish to become more sociable and to meet new people. For those of you who might feel the same, I truly recommend meetups.
1: I think most of us are really scared when it comes to striking up a conversation with a total stranger.
0: 네. I think most of us are really scared. Mm-hmm. 제 생각에 우리는 대부분 정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뭐에 관해서, when it comes to, 그래서 striking up a conversation이라는 표현,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걸 말해요. 대화를, 말을 걸어서 시작하는 거를 strike up a conversation. Start a conversation 해도 되고, 아니면 가장 단순하게는 talk to someone인데, strike up a conversation 이 표현 자체는 더 뭐랄까, 대화를 노력해서 만들어낸 느낌이 있어요.
1: It's like you're putting in more effort, right? And there's nothing there, and you're kind of making it happen, right?
0: 예를
1: Maybe
0: 들어서,
1: it's difficult, but you're making it happen.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미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다가 대화를 하는 거는 strike up a conversation은 아니에요.
1: Mm-mm.
0: 그냥 I'm talking to Megan 이건데요.
1: Yeah, we're just talking.
0: 네, 그런데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혹시 뭐 do you know, do you live around here, are you a visitor 이렇게 말을 걸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 Mm-hmm.
0: 그리고 두 번째로 재미있는 표현이 with a total stranger. Mm-hmm. 완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죠.
1: You've never seen them at the local coffee shop, around. You haven't seen them anywhere.
0: 네, 이게 이제 굳이 구분을 한다면 stranger는 맞아요.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인데
1: Of course.
0: You've kind of seen that person around the block.
1: Yeah, maybe they're in your class, but you never talked to them.
0: 맞아요.
1: 그래서 right?
0: 전에 본 적은 있지만 아는 사이는 아니면 여전히 stranger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은
1: right.
0: total stranger.
1: Mm-hmm.
0: All right.
1: She says next, but sometimes even the shyest introvert has that secret wish to become more sociable and to meet new people.
0: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 무서워하지만 그런데 sometimes 가끔은 even the shyest introvert 가장 수줍음이 많은 그러니까 정말 수줍음이 많은 내성적인 사람도 여기서 잠깐 보면 보통 형용사가 y로 끝나면서 뒤에 최상급을 바꿀 때는 y가 i로 바뀌고 est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1: Right.
0: 예를 들어 busy가 busiest 할 때 y가 i로 바뀌죠.
1: I.
0: 그런데 shy는 그대로 갑니다.
1: Yeah, you don't do that with shy. You leave the y.
0: 네. 좀 특이한 형태죠.
1: Yeah.
0: 그래서 shyest introvert has that secret wish, 비밀스런 바람이 있어요. To become more
1: sociable, sociable.
0: 네, 사교적이고 부침성이 좋아지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도 and to meet new people, 새로운 사람도 좀 만나보고 싶은 그런 secret wish가 있어요.
1: Perfect. And she says next. For those of you who might feel the same, I truly recommend meetups.
0: 방금 묘사한 그 감정 있죠?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다. For those of you who might feel the same,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I truly recommend meetups. 저는 모임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1: Perfec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When I was 19, I traveled to Seoul for the very first time all by myself. Being new to the city, I really wanted to meet new people, so I attended a language exchange meetup, and before I knew it, I had found some awesome new friends.
1: When I was 19, I traveled to Seoul for the very first time all by myself.
0: 제가 19살 때 I traveled to Seoul for the very first time all by myself.
1: Mm-hmm.
0: 혼자서 all by myself. 진짜로 혼자서 처음으로 서울로 여행을 갔어요. 지금 사리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을 영어로 말을 하면서 서울이라고
1: 서울.
0: 굉장히 유창한 한국어 발음으로 해주셔가지고
1: right.
0: 재밌었는데 영어로 읽을 때는 보통 서울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서
1: Yes, so Seoul.
0: Seoul.
1: Seoul.
0: 네, 그
1: Seoul.
0: 영혼하고 똑같은 발음이죠.
1: 영혼, right? Seoul.
0: Seoul, S-O-U-L, 영어로 이제 영혼이지만 또 서울이라는 지명이 영어로는 또 Seoul처럼 발음이 됩니다.
1: Sometimes I get them confused and I'll write Seoul for Yeonhun, like the city.
0: Really?
1: I did that once.
0: Okay.
1: Been here too long. Hey.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be new to를 이용한 첫 번째 문장은요. 그들은 이 동네에 처음 왔습니다. They are 또는 they are new to this neighborhood. They're new to this neighborhood. 발음 연습해 볼게요.
1: They're new to this neighborhood. They're new to this neighborhood.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은 어떤 학교에 처음 가면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인데요. 영어로는 It's hard to adjust when you are new to a school. 마지막에 이제 new to a school이라고 한 것은 new to school 하면 학교 자체를 처음 다니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new to a certain school 이 느낌으로 어를 붙였습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1: It's hard to adjust when you're new to a school. One more time. It's hard to adjust when you're new to a school.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before one knows it. 자신도 모르는 새에 어느새. 그래서 첫 번째로 당신은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You will be an expert before you know it. 지금 뭐 계속 배우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You will be an expert before you know it. 같이 읽어볼까요?
1: You'll be an expert before you know it. You'll be an expert before you know it.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네, 오늘은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모임에 나가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There are many meetups each month. I can go to practically any city in the world and make friends with total strangers who share my interests and are excited to talk about their startups for hours. As an introvert, I still go to meetups to get a sense of the people in the space. There's something neat about hundreds of random strangers getting together to discuss, learn about, and listen to science.
0: 다시 한번 볼까요?
1: So Alan says,
0: There are many meetups each month. 매달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미드업들이 있습니다. I can go to practically any city in the world. Practically 거의 전 세계 어느 도시든 갈 수 있습니다. 가서 make friends with total strangers. 전혀 모르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share my interests. 나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죠. And are excited to talk about their startups for hours.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타트업 기업을 말하고요.
1: Right.
0: 그래서 몇 시간이고 자신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신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계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Perfect. The next one is from Anne.
0: As an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I still go to meetups to get a sense of the people in the space. 여전히 모임에 나가는데 그 이유는 to get a sense of 하면 어떤지 보려고 그런 거예요. 느끼기 위해서 the people in the space. 그 공간에 나온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어떤지 보기 위해서 There's something neat. Neat는 단정한 것도 neat지만 멋진 것도 neat거든요.
1: Something cool.
0: Something cool about hundreds of random strangers getting together. 서로 모르는 무작위의 낯선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서 To discuss, learn about, and listen to science. 과학에 대해서 의논하고 배우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멋진 면이 있다.
1: So Anne goes to science meetups.
0: Science meetups.
1: Very interesting. There's meetups for everyone, right?
0: Great.
1: So this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but also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fluffy, 솜털 같지가 않았다. Okay. It grew thick and silky. 털이 굵어지고 비단같이 털이 바뀐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곰이 굉장히 장난도 많고, 자, he skipped and skidded behind her or tumbled around her feet. 자, 깡충깡충 뛰다, 뭐 미끄러지다, and tumbled around her feet. And this is our first word for today. To tumble, 자, 굴러 떨어지다. 그러니까 아직도 물론 크기는 컸지만 그래도 장난기도 많고 막 이렇게 활동적인 거죠, right? 그리고 친구들 옆에 보면은 이 동네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곰하고 같이 놀고 있죠. 얼마나 재밌어요. 위에 타고 막 진짜 재밌겠네요. 저도 이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Alright, so they were like a family. 가족 같은 곰이었습니다. Alright, let's continue to read. The bear grew fast. He no longer skipped and skidded. Instead, he moved with strong, steady strides. The people of the village watched the bear as he grew. They saw that his claws had become sharp, that he was strong and powerful. He was too big to play with the children any longer. Before long, the men called,
1: "Little bear, come hunting with us. Help us catch salmon and seal."
0: 네, 이제 성인 곰이 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은 와, 정말 북극곰. 네, 제대로 이렇게 컸네요. Alright, 자, 여기에서는 The bear grew fast. He no longer skipped and skidded. Instead, he moved with strong, steady strides. 자, 전 페이지에서는 곰이 막 깡충깡충 뛰고 그러고 굴러떨어지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He moved with strong, steady strides. 자, 걷는 게 달라졌어요. 여기 This is our second word for today. 자, to stride라는 거는 성큼성큼 걷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안전하게, 멋있게, strong, right? 딱딱딱 이렇게 걷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와, 우우 막 이렇게 걷고. 자, and also his claws had become sharp. 제 발톱도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굉장히 이 이제 등치도 커지니까 힘도 세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같이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곰이 사실 막 아이들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이 세니까 이게 쿡 해도 아이들이 넘어지고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어른들이 이 남자분들이 자 bear, little bear, 이름이 little bear이에요. 네, 작은 곰. 근데 사실 지금 다 big bear이 됐죠. 네, 이름이 little bear인데 우리 같이 사냥을 하자. 네, 그래서 help us catch salmon and seal. salmon은 연어고 그리고 seal은 물개예요. 그거를 즐겨 먹었던 이 마을 사람들이 같이 가서 사냥을 하자. 잡자.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let's continue reading.
2: Spring arrived, and at last, the days were longer and lighter. By then, the bear had been trained well by the hunters. He could catch salmon and seal himself. Soon, the bear was a better hunter than the men.
0: 아유, 우리 곰이, little bear이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 됐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spring,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the bear had been trained well by the hunters. 네, this is our last word, our third word, to train, 교육시키다. 이 남자, 마을에 있는 남자들이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우리 곰을 이제 사냥하는 방법을.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는 아주 그냥 더 좋은 사냥꾼이 된 거예요. 당연하죠. polar bear이니까 북극곰이 얼마나 사냥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 뭐 이제 salmon 연어 그리고 이제 물개도 혼자 막 열심히 잡는 거예요. 여기 딱 보면은 저 그림 보이잖아요. 요 남자분이 여기 지키고 있고 알아서 little bear 여기 와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이 연어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0: 훌륭한 상향군이 된 거예요. Alright,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We are going to stop here and continue the story until next time. So, today, little bear. 자, 이제 아이들이랑 많이 재밌게 놀고, 아주 활동적이었는데, 이제 둥치가 크고, and he became strong and powerful. 애들이랑 같이 놀면은 다치니까, 이제 사냥을 하는 건데, very good hunter. Right? Polar bears, of course they are. All right, we are going to continue the story next time, so join me again. See you soon. By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 English.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혹시 MBTI에 관심 있으세요?
1: 오, MBTI 저 너무 좋아하죠.
0: MBTI. MBTI를 요즘에 서로 거론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1: 맞아. 예전에는 이제 혈액형으로
0: 맞아.
1: 아, 너 좀 약간 이렇구나. 너 이렇구나. 맞아. 라는 걸 우리가 좀 이야기했다면
0: 아.
1: 요즘에는 MBTI로 그 사람의 성향을 그냥 파악을 해버리죠.
0: 거의 이거는 그래서 사실 외국에 나가면 영어로 MBTI 얘기를 하면 할 말거리가 엄청 많아집니다.
1: 어, 그래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오, 똑같네요. 그래서
0: 제목은 내 MBTI를 맞춰버린 친구 파트 1. 이거 할 말이 많기 때문에.
1: 이게 잘 맞춰요.
0: 알겠습니다. 에.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입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 MBTI P로 끝나지?
1: 오.
0: 뭔가 친한가 봐요.
1: 이게 아는 거죠.
0: 맞는 거죠? 네.
1: P인지 J인지. 예,
0: 예.
1: 느낌 오는 거죠.
0: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왔다 갔다
1: 그럼요,
0: 하더라고요.
1: 그럼요. 그게
0: 네.
1: 사실 P랑 J를 나누는 가장 큰
0: 맞아.
1: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1: 예.
0: 벌써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영어로 할수 있으면 얼마나 또할 말이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다
1: 그러게요.
0: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MBTI 토크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너 MBTI P로 끝나지?
2: Are you talking about MBTI?
1: Oh, MBTI, you know?
2: I know, I know.
1: MBTI, last initial P. You.
2: Me?
1: Yeah, P.
2: What are you?
1: Huh?
2: A psychic? How did you? Huh?
1: 아, 맞췄지?
2: 아, you're psychic?
1: 예,
2: 와우.
1: 맞췄다는 거지.
2: How
1: 아주
2: did you?
1: 뻔하지,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2: Huh?
1: I can see it.
2: Yeah.
1: You are P.
2: How?
1: Because you have no plan, study plan. You have no study plan.
2: Ah,
1: Yeah, I
2: no study
1: know.
2: plan.
1: So you are P.
2: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Oh, I'm a total P.
0: 네. 와, 오늘 내용은요.
1: 네.
0: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항상 트렌디한 거, 물론 이제 바로 생긴 건 아니죠. MBTI도
1: 그죠?
0: 꽤
1: 꽤
0: 됐지만,
1: 됐어요. 예.
0: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 화제거리가 되거나
1: 네.
0: 아니면은 이렇게 대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참 좋은 것
1: 근데
0: 같고요.
1: 저는 신기한
0: 예.
1: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뭔가 소재로
0: 맞아요.
1: 약간 도움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0: 에.
1: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0: 아하.
1: 통용된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0: 그럼요. 그것도 그런데 오히려 있잖아요. 상대방이 MBTI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일 수
1: 그쵸,
0: 있거든요.
1: 그쵸,
0: 그러면
1: 그쵸.
0: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1: 설명할 줄
0: 대화해보고
1: 알아야죠.
0: 하면 엄청 재밌어지겠죠, 더. 그거 우리
1: 네.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궁금하네요.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 MBTI ends in P, right?
4: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3: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4: You got me. I'm a total P.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친구의 성향을 맞춰버리는 느낌.
1: 네.
0: 너 MBTI P로 끝나지?
1: 어우,
0: Right?
1: 약간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돗자리를 지금 까신 것 같아요.
0: 뭔가
1: 예.
0: 느낌이.
1: 느낌이 지금 뭐 약간 쌀 이렇게 툭 던진 느낌.
0: 타고 어디 보자. 하면서.
1: You are MBTI in P, right? 오, 너의 MBTI가 P, 인? P 안에 있냐는 말 같기도 하고요. P로 끝나지. 아, 이거 추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거로 끝나는데 이거 안에 있냐 이런 느낌이니까 Your MBTI is in P. 그죠? 안에 있어? 이
0: 아, 진짜
1: 있어. 그지?
0: 슬기 씨는 sometimes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서
1: 그죠?
0: 놀랍습니다.
1: 왜냐면 우리가 in을 쓸 때는 주로 안쪽,
0: 맞아요.
1: 안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그거는 이제 일단은 맞아요. 자, your MBTI is in P, right? 자. 느낌은 괜찮은데, 정답은요, 끝나다라는, 대놓고, 엔드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1: 또
0: 됩니다.
1: 너무 의역을 했네요, 제가 또.
0: 그렇죠. 자, 뭐, 3인칭 단수니까 엔즈가 되겠지만요, END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끝. 끝나다예요.
1: 끝나다.
0: 끝이란 뜻도 되고요. 여기선 동사로 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너무, 여기선 사실,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거 여태껏, 내가 이걸 여태껏 몰랐구나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있잖아. 내 이름, 마지막에 철자 뭐로 끝나?
1: 네.
0: 라고 한다든가. 아, 우리 집 주소 있잖아요. 끝에 마지막에 이런 스펠링으로 끝나요.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1: 진짜 많이 해요.
0: 못 한단 말이에요.
1: 못해.
0: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우리가 어떤 철자로 끝난다라고 할 땐, end하고 철자 쓰기 전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and in 어떤 철자, 뭐 a, 뭐 c, 뭐 f 이런 걸 쓰면 그것으로 그 단어나 무언가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MBTI는 끝나요. 뭘로 끝나요? in 그래서 안쪽이라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Yeah.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1: 네.
0: B로 끝나는 거예요.
1: Oh.
0: Boy 할 때 B, right?
1: Yes.
0: 그러면 그 단어는 B로 끝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oh. 단어가 뭐예요?
1: The word.
0: The word.
1: Word
0: 끝난다?
1: Ends.
0: Ends.
1: B로? In B.
0: In B. Mm. The word ends in B.
1: Yes.
0: 뭐 예를 들어 뭐 Bob 이런 거라든가.
1: Uh-uh.
0: 자, how about this? 그의 MBTI는 J로 끝나.
1: His MBTI ends in J.
0: J. Perfect.
1: 아.
0: 이거 엔딩 몇 번만 해보잖아요.
1: 그러게요.
0: 쉬워져요.
1: 아, 이거 네. 진짜 지금도 약간 오
0: 느낌 와요?
1: 이런 느낌이구나.
0: 느낌 와요? 엔딩, 네. 엔딩. 발음하기도 꽤나 쉬운 편이고.
1: 네.
0: So 이런 식으로 끝난다. 어떤 철자로라고 할 때 in이란 전치사 쓰기.
1: Yes.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word ends in B.
1: The word ends in B.
0: His MBTI ends in J.
1: His MBTI ends in J.
0: 자, 그리고요. 뭐로 시작하다라고 할 때는 뭘 어떻게 쓰면 될까요? 시작하는 게 뭐예요? end 말고.
1: start죠. start.
0: 오케이. Okay.
1: start.
0: 뭐 begin을 써도 돼요.
1: 그렇죠. Uh-huh. begin, start in.
0: 아하.
1: 이 되겠네요.
0: 자, 여기서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start.
1: Why?
0: start 너무 좋은데요.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in보다 with를 써요.
1: 아, 통일해요. 아, 통일하세요.
0: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1: 아,
0: Alright, so start with something, 그리고 end with, end in something.
1: 예.
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끝난다라고 할 때도 with 사실은 써도 돼요. start
1: 아.
0: with, 그 다음에 end with를 써도 되는데, 사람들이 끝낼 때는 in을 쓰는 게 좀 습관화가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사용 빈도가 더 많을 뿐입니다.
1: 자,
0: 그래서 시작은 with로 쓰는 게 좋습니다. in은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1: 네.
0: So start with, 그리고 헷갈리면 그냥 end with를 쓰는데 이왕 만약에 기억할 수 있다면
1: 예.
0: end in 쓰는 거 더 추천한다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Okay? So 만약에 이것을 쓴다면 her MBTI starts with E.
1: 아.
0: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1: 네네.
0: Okay. So and again, 당연히 전치사 가장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예문 많이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Your MBTI ends in P, right?
1: Your MBTI ends in P, right?
0: 자, 그랬더니 이거 왜냐면 너무 놀랍잖아요.
1: 그죠.
0: 아까 돗자리 얘기했죠. 그래서 너 무슨 점쟁이야? 어떻게 알았?
1: 오.
0: 알았까지 쓸 거예요.
1: 예예예. 예, 예. 자, what are you? How did you? 잠깐만요. 여기 솔직히 점쟁이를 영어로 아는 사람 있을까요?
0: 거의 없다고 봐야죠.
1: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블랭크인데요.
0: 제가 이거는 이런 거는 아예 상상조차가 힘들죠.
1: Please show me.
0: 발음을 들이면 한번 try 해보실래요?
1: 예, 예, 예.
0: 틀려도 되니까. Okay?
1: 네.
0: Psychic. Psychic.
1: 사이코는 아는데요. 사이킥은 제가.
0: Psychic.
1: 사이. 사이는 이제 우리 또. P.S.Y. 왠지 이거 같은데요? 사이? 사이킥. 왠지 발차기를 잘할 것 같은.
0: 와.
1: 사이킥!
0: 자, 사이킥 맞는지 네.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여기까지. P.S.Y.는 맞아요.
1: 아.
0: 근데 C.H.I.C. 붙여서 psychic이라고 얘기를 하면...
1: 이거 칙 아니에요, 원래?
0: 아, 그거는... C.H.I.C.K.까지 갔으면 그랬을
1: 아,
0: 겁니다.
1: 아, 그래요?
0: Right. 원래, yeah. So, psychic이라고 하는 게 심령술사, 사전 보면은 심령술사 뭐 이렇게 좀 딱딱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마음을 읽는 듯한
1: 그쵸?
0: 그런 거 있죠. 다 맞추는 그런 점쟁이라고 할 때 캐주얼하게 쓰는 말이 psychic이에요. 와, 걔 his psychic, psychic or something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1: 네.
0: 이 부분이죠. What are you?
1: Ooh.
0: What are you? 넌 뭐야? 넌 뭐야? 자, 그리고 나서 명사를 붙였죠.
1: 네.
0: Right? A psychic을 쓴다든가 뭐 my 누구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1: 예.
0: 자 what are you 하고 나서 살짝 pause를 준 다음에 명사를 쓰면은 너 무슨 네가 무슨 뭐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1: 아...
0: 그런데 이거는요 맥락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우와 너 무슨 점쟁이야 대박
1: 오...
0: 이렇게 놀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불만의 표시로도 쓸 수 있어요.
1: 네.
0: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 뭐라고 했을 때 아니 당신이 뭐 무슨 내 상사예요? 이런 식으로
1: 네.
0: 기분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1: 어허...
0: 느낌 와요?
1: 예.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음?
0: 친구가 무슨 내가 아, 나 요즘에 좀 몸이 좀 안 좋고 저 하는데 있잖아, 너 혈압이 몇 정도 되면 말이야, 뭐가 어떻게 뭐 내려가고 뭐막 이런 막 전문적인
1: 완전 의사 선생님이네요. 네.
0: 그러면 너 무슨 의사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이런 느낌, 놀라는 느낌.
1: What are you, a doctor?
0: 그죠? What are you, a doctor?
1: 응?
0: 자, 그런데 이번에는
1: 네.
0: 친구가 계속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양말을 그렇게 맨날 뭐 뒤집어 놓니? 어쩌고저쩌고
1: 아, 우리 엄마
0: 거야.
1: 같네.
0: 아, 오, 그때
1: 네.
0: 너 무슨 너가 우리 엄마야? 나의 엄마니?
1: What are you, my What are you, my mom?
0: 그죠? What are you, my mom? 근데 반전, 진짜 엄마였어요.
1: 어?
0: 맞단다.
1: Sorry.
0: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 네.
0: 연기가 이건 더 중요하겠죠.
1: 그죠, 그죠.
0: 네, 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doctor?
1: What are you, a doctor?
0: What are you, my mom?
1: What are you, my mom?
0: Alright, 본문 갈게요.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1: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Alright, 두 문제 하겠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유,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1: it's so 뻔해.
0: It's so
1: 그건
0: 뻔해.
1: 너무 뻔해. You never.
0: 뭐야, you
1: 너는
0: never?
1: 결코 make 만들지 않아 a study planner. 아, 그쵸. 그런 경우에는 보통 즉흥으로 뭔가 본인의 일을 꾸려가는 사람이 많죠.
0: 그러니까, 그쵸. 뭔가 플랜을, 그러니까 플랜을 예. 잘 짠다고. 그 무조건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건 아닐 수 있죠. 잘하는 건
1: 그쵸,
0: 아닐
1: 그쵸.
0: 수 있는데.
1: 그렇게는 연결이 어려운데 어쨌든 계획 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피 성향에 가깝다라는
0: 맞아요.
1: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0: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1: 예,
0: 그
1: 예.
0: 피의 반대 보통 J라고 하는데
1: 그쵸.
0: 저 같은 스타일은 또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계획을 열심히 세운다는 건 장점이 있지만
1: 예?
0: 실제로 실천하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반대인 거죠.
1: 그러네요.
0: 계획을 안 세우지만 실제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 맞아. 저도 계획 좀 세워야 되는데 반성 또 하게 되네요.
0: 네.
1: 뻔하다. 어? 늘 뭔가 똑같다. It's so 뻔한 건 지루한 거잖아요.
0: 네. 네. 지금 표정은 계속 이건데.
1: 너는 진짜 지루해. It's so forward.
0: 오케이.
1: 너는 진짜 뻔할 뻔짜야.
0: 너무 뻔할 뻔이다.
1: 예.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t's so, 삐삑.
1: Obvious.
0: Obvious. 전혀 네. 상관이 없습니다. 자, hold on, hold on. 지루하다라고 하는 걸 쓰려고 했어도
1: 네.
0: It's so boring 이라고 해야지
1: boring.
0: Bored는 아니죠. Bored는 그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1: I'm bored.
0: I'm bored죠.
1: 네.
0: 근데 여기서마저도 그것도 좀 어색해요.
1: 이건 완전 아니었어요.
0: 눈에 너무 확연하다. 네. 이게 너무 뻔히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 형용사 바로 obvious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 있죠.
1: 네.
0: 너무 세게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거의 발음이 안 된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있는 v가 더 영향을 받으면서 끌고 가요. 그래서 obvious 하지 마시고요. obvious, obvious 이런 식으로 너무 앞에 b 신경 쓰지 말기로. 오케이? 한번
1: 네.
0: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1: obvious, obvious
0: 이런 식으로
1: 아하.
0: 가볍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1: Yes.
0: 자, 참고로 뻔한 거에 반대는 불분명한 거죠, 그렇죠?
1: 네.
0: 뭔가 불분명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뭔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1: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0: 아하. 예를 들어서 어떤 글라스 같은 것도
1: 예.
0: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한 것을 뭐라고 하죠? 무슨 R로 끝나는데요?
1: Clear.
0: 클리어.
1: Oh.
0: 근데 그렇지 못한 거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1: Disclear. 네.
0: 뭐만 나오면.
1: 디스를
0: 쓰시더라고요.
1: 디스 아닌가요? 디스가 네. 원래 반대말 할 때 디스 많이
0: 쓰죠. 그런 거 쓸 때도 있긴
1: 예,
0: 하죠.
1: 예, 예.
0: 자, 바로 unclear.
1: 아, 정말 disappointment.
0: 끝까지 디스로 가네요.
1: 디스가 있다니까요.
0: 알겠습니다. 예. 자, unclear. Something is unclear 하면 불분명한. 그 얘기는요. clear 하다는 거, obvious 하다는 것은 또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다.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You don't make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1: You never make.
0: You never.
1: Study plan.
0: 네, never가 딱 느껴도 don't보다 더
1: 강력해요.
0: 강력해요. 네. 강력해요. So 절대 아니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또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지만요. 이 never이라고 하는 건 don't, doesn't랑 관련이 없어요. 걔랑 다른 애예요. 네. 얘는 주어 동사 매치 아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on't나 doesn't 나오면 그 바로 뒤에 뭐가 와야 돼요?
1: 동사 원형.
0: 원형이 와야 되죠. Yes.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never는 안 그래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쉬워요. He 만약에 doesn't를 쓰면 예. he doesn't lie. 맞죠?
1: 맞죠?
0: 동사 원형 써야 돼요. 네. he doesn't lie. 하지만 never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1: 아, 틀려요?
0: 어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he never lies로 그냥 놔둬야 됩니다.
1: 3인칭이기 때문에 s를 붙여야 되는군요.
0: Yes. So never가 없어도 말이 돼야 돼요. He lies. 이렇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1: You never calls me.
0: calls you인데요?
1: You
0: Never
1: never
0: call
1: calls
0: me. Call me.
1: me.
0: You는 삼인칭단수가 아니죠.
1: 아, 그쵸.
0: Right?
1: You never call
0: You never
1: me네요.
0: call me입니다.
1: Yes.
0: 자, 3인칭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 Yeah.
0: 자, 그녀는 절대로 그녀의 전화를 answer 하지
1: She never answer the phone.
0: 않아. 자, 여기서는 answers죠.
1: Answers.
0: 쉬잖아요,
1: 또
0: 쉬.
1: 틀렸어요, 저?
0: 반대로 해버렸어요. 지금, hold on. Right. You never call me.
1: 네.
0: 그렇죠?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어차피
1: 그쵸.
0: 3인칭도 아닌데요. 근데
1: 유니까.
0: 여기서는 she never
1: 쉬니까
0: answers.
1: answers
0: 얘
1: the
0: 유지해야
1: phone.
0: 된다는 거. 네.
1: 아.
0: You know, 이해됩니다. 이거는 오래
1: 네.
0: 걸려요.
1: 그쵸,
0: 네.
1: 그쵸.
0: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never call me.
1: You never call me.
0: She never answers her phone.
1: She never answers her phone.
0: Alright.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보면,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들켰네. 나 완전 피야.
1: 오, you got me. 너 완전 뭐가 이렇게 탁 했어요.
0: 탁
1: 네, 다
0: 했어요.
1: 탄 거예요.
0: 아, 알겠습니다.
1: I'm a 완전 P.
0: 그냥 피도 아니에요.
1: 오, 완전 P? 완전. 완전, 완전 힌트가 되는데요. 완전이니까 퍼펙트예요.
0: 완전 퍼펙트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1: 저 퍼펙트 매니아예요.
0: 퍼펙트 매니아군요.
1: 퍼펙트 매니아.
0: 오케이. 자, 만드시 보겠습니다. Oh, you got me. I'm a perfect P.
1: Yeah.
0: Alright. 자, 근데, 뭐, 퍼펙트 써도 틀리진 않다고 보는데, 뭔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끝내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게
1: 네.
0: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진한 색깔 피다.
1: 네.
0: 정말 그런 정도 피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무슨
1: 예.
0: 말인지 알겠죠?
1: 네.
0: 예외가 없다라는 느낌. 초로. 이거를 더
1: 초로.
0: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완벽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1: 네.
0: So, total, in the flabless, total. 이렇게,
1: Total.
0: 리을 비슷하게 발음하면 되겠고요.
1: 네.
0: 참고로, complete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So, oh, totally. 부사로 쓸 때도요. completely. 거의
1: 네.
0: 비슷해죠. 그쵸?
1: 오.
0: Alright. 자, 요거 있잖아요. 넌날 겟했네. 이 얘기는
1: 네.
0: 뭐냐면, 너가 날 잡아냈단
1: 그쵸.
0: 얘기예요. 네, 너가 날 잡아줘서. You got me. 이러면 너, 나 이렇게 잡아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딱 걸린 거예요.
1: 에.
0: Alright. So, 들켰네. 뭐, 딱 걸렸네. 이런 식으로 쓸 때, you got me. 쓸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딱 걸렸네. 나 채소들 안 좋아하는데. 자, 일단은 너딱 걸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1: 너가 딱
0: 아,
1: 걸렸어요?
0: 너가 나를 딱 잡아낸
1: 예.
0: 거예요.
1: You got me.
0: You got me. 그러면서 나는 채소들 짧게 뭐라고 한줄 알아? 채소들?
1: Vegetables.
0: veggies. 짧게 하면은 그러면
1: Veggies.
0: 나 채소들 안 좋아해.
1: I don't like veggies.
0: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이렇게 쓴다든가.
1: Yes.
0: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딱 걸렸네. 나 프라이치킨 사랑해.
1: Oh,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이거는 뭐 뭔가 제가 먼저 you love fried chicken, don't you? 이렇게 했을 때
1: 예,
0: you got
1: you
0: me.
1: got me.
0: 이렇게 할수 있겠죠.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you guys.
1: 네.
0: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1: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0: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1: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오케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나 전형적인 피야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될지 굉장히
1: 전형적인.
0: 토롤과 비슷합니다. 근데
1: 그래요?
0: 이거는 예외 없이 피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슬랭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몇번더 알려드릴 거거든요.
1: 그래요?
0: 전형적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이거는 전형적이니까
0: 모르겠으면 전형적으로 그냥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1: 몰라요.
0: 알겠습니다.
1: 진짜 모르겠어요.
0: 자, 이거는 교과서 혹은 교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extbook 이라는 단어를
1: Textbook.
0: 쓰게 됩니다.
1: 아,
0: 이거는 제가
1: 네네네.
0: 사실 조만간에 또 딥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
1: 예.
0: 정도 알고 계시면 아, 교과서 같이 딱 전형적이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1: 네.
0: 읽어볼게요. You got me. I'm a total P.
1: You got me. I'm a total P.
0: 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0: MBTI P로 끝나지.
1: Your MBTI ends in P, right?
0: 네. 자, 인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두 번째 미션은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2: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2: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네, 첫 번째는요. And in 철자.
1: 음흠.
0: 틀려도 됩니다. 보고하셔도 돼요. 크게, 크게. 자, 그 단어는 B로 끝나.
1: The world ends in B.
0: 오, 좋아요. 자, 그의 MBTI는 J로 끝나.
1: His MBTI ends in J.
0: 그렇죠. His MBTI ends in J.
1: Yes.
0: 너 MBTI B로 끝나지? 마지막에 right 해주면서.
1: 야, P로 끝나지.
0: 아, P요, P요.
1: 네. Your MBTI ends in P, right?
0: Okay,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The word ends in B. His MBTI ends in J. Your MBTI ends in P, right? Alright, 다음은요. Never.
1: Oh.
0: 절대 아니다라는 거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1: You never call me.
0: Mm-hmm.
1: Yes.
0: 자,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Study plan 절대 안 만들잖아.
1: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절대 전화 안 받아.
1: Oh, she never answers her phone.
0: Phone.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You never call me. You never make a study plan. She never answers her phone. 알라이트,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r MBTI ends in P, right?
4: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3: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4: You got me. I'm a total P.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Your MBTI ends in P, right?
2: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2: You got me. I'm a total P.
0: Wow.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라는 문장이었죠. The hat belongs to my friend.
0: belong to. 누구에게 속해 있다. 결국엔 누구 것이다. 맞죠?
1: 네.
0: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1: Mm-hmm.
0: and in 철자. 그럼 철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성은 K로 끝나. 내 성은 K로 끝나. 저 같은 경우는 백신데 그게 진짜 K로 끝나거든요. 스펠링이.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요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좋습니다. 자, 영작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기하는 연습, 액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1: 네.
0: 꼭 지켜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인데요. 랜덤한 영어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1: 오.
0: 자, 제목이 저번에 우리 MBTI 관련돼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1: 오, 기억나죠.
0: 네.
1: 그 P를 개수했잖아요.
0: 맞아요. 네. 절대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P였는데
1: 너무 동질감 느꼈었어요, 제가.
0: 아, 그렇군요. 아, 저는 또 P 쪽은 아니기 때문에.
1: 그쵸, 그쵸.
0: 자, 그래서 내 MBTI를 맞춰버린 친구 Part 2를 한번 해서 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럼 내 것도 맞춰볼래? 내가 맞춰봤으니까 너, 이제 너의
1: 이제
0: 차례다.
1: 요즘에는 이 MBTI로
0: 네.
1: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1: 한 이걸로 한 30분 토크 가능해요.
0: 충분히 될것
1: 네,
0: 같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뭔가 외국 사람들도요, 처음 만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1: 맞아요.
0: 주제 삼으면 진짜 좋겠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건 반박 못 하겠네.
1: 노.
0: 자, 보통 MBTI 하면 어느 정도
1: 네.
0: 좀 정해진 답이 있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1: 그리고 딱 사람의 그런 어떤 특정 행동만 봐도, 아, 이구나, 아이구나.
0: 보여요.
1: 이런 게딱 느껴지니까.
0: 그럼요. 그래서
1: 네.
0: 이거 영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좋습니다.
0: Alright.
1: 그럼 MBTI를 영어로 한번 맞춰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그럼 내 것도 맞춰볼래?
0: I didn't understand, sorry.
1: Yes, English.
0: Yes, please.
1: Okay. 그 guess what?
0: Guess what?
1: My MBTI.
0: Oh,
1: Guess.
0: guess your MBTI. I bet you're a textbook J.
1: Textbook?
0: Yeah, I bet you're a textbook J.
1: J.
0: Textbook J, yeah.
1: Textbook J.
0: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Go anyway?
0: You never go anywhere
1: Hmm?
0: without a plan. You
1: Oh,
0: need a
1: without,
0: plan all the time.
1: J.

0: I'm so
1: textbook
0: J.
1: J, yeah, real J, yeah.
0: J.
1: J, yeah.
0: 맞아. 그건 내가 반박을 못 하겠다.
1: You don't think so?
0: No, no, no, no.
1: No, no.
0: 반박을 못 하겠다. 그 J, right.
1: Oh!
0: Yeah, you're right. 어, 잘
1: I knew it.
0: 맞추네.
1: I knew it.
0: 오케이,
1: Yeah,
0: 잘 맞추네.
1: textbook J.
2: 네, 오늘은 진짜 제 얘기하는 것
3: 어, 그러게요.
2: 같아요. 저는 그 확실한
3: 파워
2: J거든요. 저 완전
3: J잖아요.
2: 파워예요.
3: 네.
2: 저는 누가 봐도 뭔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하거든요.
3: 근데 또이 선생님들 가운데 J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2: 아,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3: 네.
2: 제가 뭐 완전히 공개를 하자면 뭐 무슨 비밀도 아니지만 ENFJ거든요. 근데
3: 아.
2: 전형적인 좀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이런
3: 그렇죠.
2: 스타일이라고
3: 아, 그러네요. 오, 진짜 지금까지 만나봤던 선생님들 보면 거의 다 그런 성향의 선생님이 많이 계실
2: 아마
3: 것
2: 그럴
3: 같아요.
2: 겁니다. 대부분.
3: 네네.
2: 오케이. 자, 아무튼 여봐요. 벌써 이런 할 얘기가
3: 너무
2: 많잖아요.
3: 많아.
2: MBTI는.
3: 아, 오늘은 안 끝나요.
2: 그렇죠. 자, 우리는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4: Can you guess mine then?
5: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4: Well, I can't argue with tha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자, 연결해 볼게요. 그럼 내 것도 맞춰볼래?
0: Can you guess? 나, 내 거,
2: 내
0: 이건데요.
2: 거.
0: 그러면은 나를 맞춰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can you guess me then?
2: 오케이.
0: 사이즈도 딱 맞아요.
2: 아, 이제 사이즈. 그
0: 네.
2: 이걸로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can you guess me then? 정답은요? 아니죠. 한번 보시는 분들도 아유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0: 내
2: 하는데
0: 거구나.
2: mine이라고 하는 거 그죠? 내 것이라고 하는 명사가 돼야 되는 거죠. 소유격
0: 예.
2: 대명사가 돼야 되는데요. 자, 우리 내 것, 뭐 너의 것, 뭐 그들의 것 이런 식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0: 네.
2: 그 중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몇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0: 오케이.
2: so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can you guess my MBTI를
0: 그쵸.
2: 이렇게 줄여서 한 건데 자. 요렇게 세개 정도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실게요. 첫 번째 건 그래도 솔직히 여기로 제가
0: 네.
2: 가져다 드릴게요.
0: 그 요거는 yours.
2: 오케이.
0: 그죠?
2: 자, 그러면 그들의 것.
0: 그들의 것?
2: 네.
0: 그들의 거는 their 아닐까요? 니네 거? 너네 거?
2: 오!
0: 그리고 우리 거는 our.
2: Our?
0: 우리
2: 우리의
0: 거죠?
2: 것?
0: 예.
2: 오케이.
0: Our.
2: 자. 조금씩 아깝습니다.
0: 어,
2: 자,
0: 그래요?
2: 일단은 yours 이거는 맞췄어요. s를 했잖아요. 왜냐면
0: 네.
2: your 이러면 너의 여기까지만이고
0: 네.
2: yours s가 붙으면 너의 것이 되는
0: 아,
2: 겁니다.
0: 그랬죠?
2: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0: 어,
2: 여기서
0: 그럼
2: there
0: 빠르게
2: 하면
0: 되었어.
2: 이러기 있습니까? 네. so there까지만 하면 그들의가 되기 때문에
0: 네.
2: 것이 있어야 되고 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0: 아,
2: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0: 그렇구나.
2: S가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제가 오 했던 거는 사실 theirs를 원어민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0: 네. 오.
2: 황당하겠지만 거기에라고 할때 우리 T-H-E-R-E 있죠.
0: 네.
2: There. 거기에 S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2: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근데
0: 오.
2: 우리는 워낙 또 어떻게 보면 문법에 입각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0: 그렇죠.
2: 장점이에요. 그렇죠?
0: 근데 사실 우리도 한글 맞춤법 많이
2: 그럴 때
0: 틀리잖아요.
2: 많죠.
0: 예.
2: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0: 그렇죠.
2: Alright. 자,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0: 네.
2: 동사로 너내거뭐 맞춰볼래? 이렇게 했는데
0: 응.
2: 맞춰보다에 해당하는 동사 뭘까요?
0: 맞춰보다. 게스.
2: guess.
0: 네.
2: 그렇죠. 자, guess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다, 맞춰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you가 묵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에 이렇게 가지가 않죠. 무조건 guess.
0: Yes.
2: guess가 맞는 발음이고요. 자, 그러면은 너뭐 맞춰볼래? 맞춰볼 수 있겠어? 라고
0: 네.
2: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 근데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말해주면 되는데
0: 응.
2: 뭐게, 뭐뭐뭐게 이런 건 많잖아요. 네,
0: 네.
2: 그런 것처럼 우리가 can you guess?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0: 어허.
2: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얘만 바꾸면 됩니다.
0: 오호.
2: Can you guess? 하고 명사를 계속 바꾸면은 이거 뭔지 맞춰볼래? 맞춰볼 수 있겠어? 라는 게 되겠죠. 어허. Right.
0: 예.
2: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나 있잖아. 옷을 새로 샀는데,
0: 네.
2: 아, 진짜 예쁜 옷을 샀거든. 근데 너그 색을 맞춰볼 수 있겠어? 색깔 맞춰볼 수 있어? 그 색이에요.
0: Can you guess the color?
2: 그렇죠. Hey, can you guess the color? 이렇게 쓴다든가.

0: 자, how about this? 너내 이름은 잘 알고 있는데, 너, 내가 무슨 성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그러면서 너내 성을 맞춰볼 수 있어. 혹시
1: 예,
0: 아세요?
1: 성.
0: 성, 영어로. 무슨 네임인지.
1: First name. First name이죠.
0: 이거는
1: 박슬기의
0: 항상
1: 박은
0: 틀려요.
1: first잖아요.
0: 아, 그렇지만 저희 슬기 파크 이렇게 되지 않나요? 영어에선 뒤집어지죠. 네,
1: 또
0: 그래서
1: 이게 또 함정이에요.
0: last name, last
1: Last
0: name이
1: name이
0: 성이고, 그리고
1: 성이죠.
0: first name이 성을
1: 맞아, 맞아,
0: 제외한
1: 맞아.
0: 이름인 겁니다.
1: 그래서 우리 맨날 영어 무슨 입국
0: 맞아.
1: 신고서나 그거 할때 항상 last name 거꾸로 쓴적 많아요.
0: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막
1: 아,
0: 사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1: 맞아요.
0: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아,
1: 예.
0: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너내성 맞춰볼 수 있어?
1: Can you guess my last name?
0: 그렇죠. Can you guess my last name?
1: Yeah.
0: 이렇게 해서 guess 뒤에 명사만 해주면 된다. 너무 심플합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the color?
1: Can you guess the color?
0: Can you guess my last name?
1: Can you guess my last name?
0: 본문도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mine then?
1: Can you guess mine then?
0: 네. 자, MBTI 자기 거 맞춰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넌 분명 전형적인 J일 거야. 나
1: 오,
0: 친해서 좀 아는 느낌인가 봐요.
1: 전형적인.
0: 아, 전형적이야, 너는.
1: I bet. 나는 배트할 수 있어. 나는 내기를 걸수 있어. 뭐 이런
0: 오,
1: 느낌?
0: 오케이.
1: 여기서 잘라도 될것 같아요. You are a 전형적 J.
0: 맞아요.
1: 전형적인 J는 완전 J라는 얘기잖아요.
0: 네.
1: 그래서 You are a perfect J. Perfect J. 완전한 J.
0: 오케이. Well, perfect 맞는지 보겠습니다. I bet you're a textbook, J.
1: 그때 교재 했을 때 이거 배웠잖아요.
0: 맞아요. 교재로, 진짜 교과서 교재로 배웠는데, 자, 이 textbook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 아주, 그죠, 변화가 많이는 없죠, 그쵸? 그래서 뭔가를
1: 그쵸.
0: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좀 전형적인이라는 느낌으로 쓸 때, 좀 회화체로 textbook 무엇이라고 많이 써요.
1: 우리도 그래요. 너무 막 이렇게 틀에 딱딱 맞춰서 하는 사람한테 너 완전 교과서다. 너 진짜 무슨 교과서 같다.
0: 딱
1: 이런
0: 그런
1: 얘기.
0: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요즘에는 J 중에서도, 뭐 P
1: 네.
0: 중에서도 약간 성향이 반대랑 비슷하기도 했다가 아니었다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1: 약간 물반 고깃반처럼
0: 아,
1: J반, P반이 있어요.
0: 그렇지. 나 P 반.
1: 예. 양념 반, 프라이드 반처럼. 예.
0: 너무 찰진데요? 네.
1: 그쵸.
0: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너는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J의 성향을 가지고
1: 아,
0: 있다.
1: 그걸
0: 저
1: textbook이라고
0: textbook
1: 하는군요.
0: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아, 자, 참고로
1: 네.
0: 전형적인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T로 시작하는데요.
1: 예.
0: 제가 발음 한번 드리면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1: 그래 주는 게 고마울 것
0: 알고 말것
1: 같아요.
0: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Typical.
1: 아, typical.
0: Typical.
1: typical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왠지 막
0: 왠지 트로피컬 같은 느낌도 좀 들어가고요.
1: 트로피컬이랑 헷갈렸구나,
0: 아,
1: 내가. 상큼한
0: 그랬나요?
1: 느낌이
0: 아,
1: 나더라고요.
0: 상큼하네요? 자, 전형적인 게 상큼하진
1: 트로피칼
0: 않지만.
1: 주스 먹고 싶어요.
0: 오케이, 오케이. 정답은
1: 아,
0: Y입니다.
1: Y구나.
0: typical. 아, 이게 진짜 그 생각하세요. 우리가 타입 치는 거, 타입.
1: Type. 네.
0: type, right? 그거는 글씨체가 바뀌지 않죠?
1: 그쵸.
0: 우리가 handwriting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타입할 때 치는 거니까 글씨체가 똑같으니까 좀 전형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하면 좀 암기가 편하지
1: 아, 그
0: 않을까.
1: type에서 나온 거군요.
0: Right. So, 근데 typical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줄 때도 많아요. 네, 이거는 문맥에 따라.
1: 네.
0: 자, 여기에 슬기 씨가 아까 전에 직역을 해줘서 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거. 이거 뭐
1: bet.
0: 하는 거죠? bet 하는 거?
1: 우리 막 betting 뭐 이런 얘기 많이
0: 맞아요.
1: 들어봤어요.
0: betting을 하는 거. 뭔가를 건다. 뭐 돈을 걸든, 물건을 걸든, 이런
1: 네.
0: 것을 바로 bet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betting을 한다는 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 확신 너무 있는 거죠.
0: 있으니까 제가
1: 예.
0: bet을 하겠죠.
1: 그쵸.
0: 그래서, I bet 하고 문장, 평소문을 쫙 써버리면, 분명히 이거일 거야. 이거 다 확실해. 분명히 그러겠구만. 이런
1: 그렇게
0: 느낌을,
1: 연결이 되는군요.
0: 그렇죠. So, 너 있잖아. 안 봐도 뻔해. textbook J일 거야, 너. 이런 느낌. So, 이거 한번 해볼게요. 슬기 씨가 항상 옷에 보면 막 꽃이 그려져 있고 이렇더라고.
1: 네네.
0: 그러니까 분명히 그녀는 꽃들을 좋아할 거야.
1: I bet she likes
0: So,
1: flowers.
0: I bet she likes flowers. 이렇게. So, how about this? 아, 분명히

0: 내 느낌 확 오는데 분명히 그는 한국인일 거야.
1: I bet he's Korean.
0: 그지? I bet he is Korean. 외국에 갔는데 막 한국 사람들끼리 놀고 있는데 느낌 오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1: 그 느낌
0: 알잖아요. 그게
1: 있죠.
0: 있어요. 그래서 oh, I bet he is Korean.
1: 예. 아무리
0: 이렇게
1: 영어를 잘해도 저 사람에겐 한국의 피가 흘러. 약간
0: 느낌
1: 이런 느낌.
0: 옵니다.
1: 예.
0: 네. 자, 그래서 아, 좀 알겠어라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bet she likes flowers.
1: I bet she likes flowers.
0: I bet he is Korean.
1: I bet he's Korean.
0: All right, 본문도 갈게요. I bet you are a textbook J.
1: I bet you are a textbook J.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도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you guess mine then? Can you guess mine then? 'I bet you're a textbook J.'
0: 알라이, 자, 다음 문장 볼게요. 계획 없이는 절대 아무 데도 안 가잖아요. 저는요,
1: 오.
0: 그 계획에서 행복을 느껴요.
1: 하.
0: 정확하게 몇 시에 몇 그래서 그럼 미리 몇시 전에 출발을 해야 되고 이 흔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 예.
0: 즉흥 여행 가는 분들 있죠.
1: 저요.
0: 저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1: 저 떠나볼까? 오, 오늘
0: 그냥
1: 가죠.
0: 바로
1: 바다 봐요. 가을 바다
0: 와
1: 좋잖아요. 가요.
0: 사업하셔야 돼요.
1: 아, 또 그렇게 가나요? You never go anywhere. 너 아무데도 결코 가지 않잖아. 어, 왜요?
0: 뭐 없이요?
1: Without a, 이거 없이는.
0: 그렇죠.
1: 근데 이거 없이가 계획 없이겠네요.
0: 계획.
1: 그러면 여기가 계획은 우리 너무 많이
0: Sure.
1: 배웠어서 plan.
0: Sure.
1: Yeah, without a plan.
0: Right. So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없이는 perfect.
1: 오랜만에
0: right?
1: 맞았네요. 예.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주의하셔야 될게 제가 go to anywhere이라고 했나요?
1: 아니요, go anywhere 했네요.
0: That's right. Go anywhere. Anywhere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to를 두지 않아요. 어디로라고 얘기를 할 때.
1: 네.
0: 그리고 somewhere, nowher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 오.
0: we can go anywhere이라고 하지, we can go to anywhere이라고 하지 않아요.
1: 아,
0: 오케이?
1: 예.
0: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넌 절대 아무데도 안 가라고 했는데, without a plan이라고 했죠. without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1: 뭐뭐 없이.
0: 그렇죠. with는 뭐와 함께니까 같이 간다는 느낌.
1: 네.
0: without, 얘는 out 됐어요. 그러면 그거
1: 아하.
0: 없이라는 뜻이 되겠죠. 물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목적어 모양을 좀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나는 김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1: 오.
0: 김치 없이 살수
1: I
0: 없다.
1: can't live without kimchi.
0: There you go. I can't live without kimchi, right?
1: 다 그래요.
0: 아, 그러니까.
1: 저도요.
0: 아무도 그럴 수 없거든요.
1: 예.
0: 자, 그녀는 그냥 떠났대요. 우리 없이. 아, 자기만 갔어요.
1: 아.
0: 그래서 just를 넣어서 그녀는 뭐 방금 떠났다 해도 되고 그냥 떠났다 해도 되고.
1: She just leaves.
0: 아, 과거형이죠.
1: She just left
0: 우리 없이
1: without us.
0: us, without us입니다.
1: 예.
0: Okay? without us.
1: 목적어
0: 네.
1: 모양.
0: 근데 이런 문장도 좋지만요. 당신 없인 살수 없어. 아, 이런 거 한번
1: 오,
0: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딱이네. I can't live without you.
0: 오, beautiful.
1: 와우.
0: Right. 자, 그 느낌 살려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 can't live without kimchi.
1: I can't live without kimchi.
0: She just left without us.
1: She just left without us.
0: 본문도 읽어볼게요.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0: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기고 있는데요.
1: 네.
0: 그건 반박 못 하겠네. 그래서
1: 그렇죠.
0: 왜, 아, 아니야 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거 아니야?
1: 애지간히 계획 짜시는 분이에요.
0: 접니다 그냥.
1: 예,
0: 네.
1: 말씀 얘기네요. Well, I can't with that. 나는 할수 없네. 반박을 못해. 그거에 대해. 그거에. 그죠? 그러면은 반박하다. 나는 그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반대할 때 우리 뭐
0: 그렇죠.
1: 써요?
0: 뭔가 해명을 하기도 해보고 뭐
1: 나는
0: 의견
1: 그거를
0: 내고
1: 거부 못해. 반대 못해.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0: 자, 이거요.
1: 네.
0: 사실 거의
1: 거부.
0: 관용적인 표현 수준이어서
1: 반대.
0: 단어 하나도
1: 반박.
0: 틀림없이 다 똑같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0: 자, 힌트 드리면
1: 네.
0: 제 생각에는 아실 것 같아요. 뭐냐면 말싸움하는 겁니다. 말싸움하다.
1: I can't fight. I can't fight with that. 나는 싸울 수 없어.
0: 아, 오케이, 자.
1: 이거 말싸움도 되는 거였는데요.

0: Well,그것도 now that's
1: 에,
0: true, but let's see. Well, I can't fight with that. 자, 정답은 제가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1: 네.
0: 이거.
1: 아,
0: Do you guys remember this?
1: 알규가 생각이 갑자기 안날때
0: 아,
1: 있잖아요.
0: 그러세요? 아, 그럴 때 있죠.
1: 있어요.
0: 이거 근데 기억은 나시죠? 우리
1: 기억나요.
0: 했던 거.
1: 이게 fight은 말싸움이나 이렇게
0: 주먹 싸움 뭐다 되고.
1: 주먹다짐도 다 되는데 얘는 말싸움만
0: That's
1: 한정.
0: right.
1: 아, 기억나요.
0: 아, 그래도 기억하십니다. 좋아요.
1: 에.
0: So argue, A-R-G-U-E는 논쟁하다, 뭐 말싸움하다, 그리고 반박하다 이런 느낌.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흥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1: 네네.
0: argue 동사가 되겠고요. 아, 참고로 이거
1: 네.
0: 뉴스에서도 명사형은 알아야 되거든요.
1: 음?
0: 그래서 논쟁이라는 명사를 하나만 필기를 해놓을게요.
1: 아, 이거는 제가 느낌이 오네요. 잠깐만요. argument. 예, argument.
0: 오케이. 뒤에 ment, ment를 넣는데 지금 argue는 그대로 썼네요,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는요.
1: 아유,
0: e가 빠집니다.
1: 죄다 틀리네, 오늘.
0: 아,
1: 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1: Ah.
0: argument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명사인데 얘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1: 예.
0: 자, 여기 지금 보세요. I can't argue with that이라고 하는 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논쟁할 수가 없다. 반박이 안 된다라고
1: 네.
0: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는 그냥 아예 암기를 해도 아깝지 않다.
1: 네.
0: I can't argue with that.
1: Oh.
0: I can't argue with that. 이거는 억양마저도 거의 정해져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와,
1: 예.
0: 이거는 반박 불가. 에, 무슨 말인지
1: 아,
0: 아시겠죠? 그죠?
1: 너무 많이 써요, 우리도.
0: 인정 할 때,
1: 예.
0: 그죠? 자, 할수 없다라고 했어요.
1: 네.
0: 그쵸? 그리고 뒤에 이거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동사는 아니니까
1: 그쵸? argue가
0: argue.
1: 동사.
0: So, right. Can't 동사 원형 쓰면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못하다 정도가 될수 있겠죠. 나 argue
1: 네.
0: 못해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 명장 아직도 쉽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1: 그럼요.
0: 괜찮고요. 그래서
1: 네.
0: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이 안 가.
1: 에,
0: 와.
1: 와, I can't imagine.
0: 그렇죠. I can't imagine. So how about this? 그녀는 고음을 못 쳐. 이거는 그러면 높게 노래하지 못해인데요.
1: 오,
0: 높게가 뭔지 아세요? 혹시 부사로? 높게?
1: highly.
0: 하이리?
1: 예,
0: 하이리가 아닙니다.
1: 뭐죠?
0: 실제로 높이가 높고 이런 식으로 쓸 때는 high라고 써요.
1: 그냥 하이예요?
0: 그것도 그게 이제 부사로 높게예요.
1: 그 높은도 되죠?
0: 그렇죠.
1: 아, 그렇구나. I, 아, she?
0: 아, she. 그녀는 높게 노래를
1: 네.
0: 못한다.
1: She can't sing high.
0: 그렇죠. She can't sing high. 여러분들도 써도 돼요. 만약 고음이 안 된다, 내가. 그러면
1: 네.
0: I can't sing high. You know?
1: 저는 그 말은 못하겠어요. 저는 sing high가 되기
0: 안 되군요. 아, 저는
1: 때문에.
0: 진짜 그 성대가 부러워요. 네.
1: 네.
0: I love your 성대 right there. Yeah.
1: Yeah.
0: Okay. So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t 읽을 때도요. 입 모양을 약간 벌리면서 이 이런 느낌.
1: Can't.
0: 그리고 표정 뭐 손짓 이런 거다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아니란 느낌으로. 오케이? 자, 해볼게요. I can't imagine.
1: I can't imagine.
0: She can't sing high.
1: She can't sing high.
0: 본문도 갈게요. Well, I can't argue with that.
1: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빅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0: 알라이트,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네.
0: 그럼 내 것도 맞춰 볼래?
1: Can you guess mine then?
0: 자, 두 번째는요. 그건 반박 못 하겠네.
1: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아, 알라이트, 좋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Can you guess mine then? Can you guess mine then?
2: I bet you're a textbook J.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0: Well, I can't argue with that.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맞춰볼 수 있어? 뭐 내가 뭐 바지를 샀어, 치마를 샀어,
1: 아.
0: 양말을 샀어. 근데 색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1: 오, can you guess the color?
0: 그렇죠. Can you guess the color?
1: 음흠.
0: 하나 더. 제 성을 맞춰보실래요? 맞힐 수 있어요?
1: Can you guess my last name?
0: Alright, can you guess my last name? 요거 이제부터 암기하는
1: First
0: 걸로.
1: 아니고 last.
0: 오케이.
1: 네.
0: 자,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mine? Can you guess the color? Can you guess my last name? Alright, 다음은요. Can't. 자, 이거 할때 입모양 좀 벌리면서 입영작 해주세요.
1: 네.
0: 아시겠죠? 와, 난 상상할 수가 없어.
1: I can't imagine.
0: I can't imagine.
1: 음흠.
0: 그녀는 높은 노래 못해. 높게 노래 못한다.
1: 아, she can't sing high.
0: 오, she can't sing high. 하나 더요. 반박하는 건 argue였죠, 그쵸?
1: 네.
0: Argue with something. Alright. 아, 내가 그건 반박 못하겠네. 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다.
1: I can't argue with that.
0: I can't argue with that.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읽어볼게요. I can't imagine. She can't sing high. I can't argue with that.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Can you guess mine then?
3: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2: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Oh, can you guess mine then?
4: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Oh, well, I can't argue with that.
4: That's true. Definitely a J.
1: Yeah.
4: Yes.
0: 오, 잘해주셨습니다.
1: 네.
0: Very nice.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is shirt is so last year.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1: 네.
0: Can you guess? 명사?
1: 아,
0: 요거는 사실 명사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1: 그러게요.
0: 자,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너 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1: 어, 너무 쉬운데 오늘.
0: 요거 네. 이거는 해줘야죠. 네.
1: 네, 자,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Right. 자, 단어 하나를 익히려고 해도 아시죠?
1: 네.
0: 완전한 센텐스로 만드는 거, 그거 항상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1: 오늘 can you guess 뒤에 계속 다른 명사 넣어보면은
0: yes.
1: 완전 can you guess는 내 것이 되고야 말겠는데요.
0: 내 겁니다.
1: 네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Okay,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출근 영어. So we are going to work. 자, 여러분, if you're not going to work, 뭐 사무실에 갈 필요 없어도 아, 여기에서는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Because it's not just about business, but it's just kind of about everyday English that you can use inside the office and outside the office as well. All right, so we've got a great dialogue for you. Let's check it out. Here is our main dialogue. Okay, let's take a look.
1: 아, 저희가 아직 배송을 못 받았어요.
2: Well,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1: 어, 정말요? 지금쯤이면 도착했어야 하는데.
2: Really? It should be there by now.
1: 기록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실 수 있나요?
2: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0: Okay, let's find out.
3: Here is our main dialogue one more time. Let's look at it in closer detail. Mr. Lee says, Well,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1: 네, 예전에 Mr. Lee가 뭐 shipment에 대해서 전화하는데요.
3: Now he's telling you specifically.
1: 자,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저희가 아직 배송을 못 받았어요.
3: So they haven't received something yet. We haven't received something yet.
1: 보통 이런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뭐뭐가 도착하지 않고 뭐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많죠.
3: So this is a really great pattern. We haven't something yet. Okay, so that's the pattern that we're going to focus on. Brian says, really?
1: 정말요?
3: It should be there by now.
1: 지금쯤이면 도착했어야 하는데요.
3: It should be there by now. So by now.
1: 지금쯤이면. Yeah, by now. 왜 안 왔지? 그래서 바로 Mr. Lee가 기록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럴 때 여기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아, 여긴 again이 분명히 나올 거야. 근데
3: 타다! It says, could you double check your records?
1: Aha! So, could you check your records again? 이렇게 할 수 있죠.
3: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But here is the word that, or the phrase that we want to know. Double check. So, could you check it?
1: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체크해 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double check를 쓰면 됩니다.
3: All right. So, could you double check your records?
1: 네, 기록이 records죠.
3: Okay. Let's look at that line by line. Well,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2: Oh, really?
3: It should be there by now.
2: Mr. Lee says, could you double check your records?
3: Okay, very practical dialogue. Let's look at some of these key phrases and sentences. Here we go. The first one is the pattern, key pattern. So, we haven't received something yet.
1: 이게 사실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pattern입니다.
3: So, we haven't received the approval yet.
1: 자, 저희는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네, 보통 그러죠. 승인을 누가 해야 되는데 계속 안 주는 거예요.
3: So,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We haven't received the approval yet. So, you can change it with approval. Next one. We haven't received the parts yet.
1: 자, 어떤 회사에서 뭐 수입을 하는데 이거를 아니면은 뭐 우리가 또 수출할 수도 있죠. 아직까지 부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3: We haven't received the parts yet. So, this is very useful. The parts.
1: 뭔가 아직까지 없으면은 못 받았으면은 이 pattern을 쓸 수 있습니다.
3: So, we haven't received the parts yet. We haven't received the approval yet.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We haven't received the document or contract yet.
1: 아주 다양하게 이 pattern을 쓸 수 있습니다.
3: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This is a key phrase. 자, double check. Again 보다는 double check.
1: 한 번 더 확인하다.
3: All right. I'm not sure about that.
2: Let me double check. 자, 전 뭐 누가 뭐 물어봤을 때 아, 확실히 몰라요. 저 그것에 관해서 확실하지 않네요. 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써요. 사무실도 그렇고 특히 이렇게 같이 거래할 때 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그 입금 안 됐나요? 아,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Let me double check. 자, let me check는 그냥 확인하는 거고, 아, 근데 아마 들어갔을 텐데, 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Let me double check. Let me double check. Alright, next one. We need to double check these numbers. 자, we need to double check these numbers. 우리는 이 숫자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사무실에서는 뭐 이렇게 뭐 결제를 해야 되는데 뭐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죠. Right? So you need to double check. 모든 거를 사실 double check 하면은 좋죠. 한 번 확인하고 또 다시 한 번. 그래서 영어에서는 triple check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서류 정말 중요해. So you need to triple check this document or you need to triple check this contract. 이렇게 말을 합니다. All right, let's now move on to shadowing. Are you guys ready for some shadowing? Okay, shadowing. 저를 제가 앞으로 가고 저 뒤에서 따라오면 돼요. Alright? So, just go with the flow.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Just feel it. Okay? Let's begin. Well,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Really? It should be there by now. Could you double check your records? Okay. Alright, one more time. Well,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Really? It should be there by now. Could you double check your records? Good. Could you double check your, could you double check your, could you double check your?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So, 좀 재밌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혼자 남이 있으면 좀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혼자 그렇게 could you check your, could you double check your, could you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정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Alright, let's check how much you remember from the main dialogue. 저희가 아직 배송을 못 받았어요. Oh, 정말이요? 지금쯤이면 도착했어야 하는데요. Great job, everyone! Alright, guys, so our pattern for today is we haven't received 뭐뭐 yet.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한국 분들이 패턴을 좋아하는 게 그냥 외워서 그냥 계속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에게 부탁을 해볼 건데요. 어떤 부탁을 해볼 거냐? 여러분이 어디다가 좀 태워달라고 부탁할 때, 그래서 저 회사 좀 태워다 주실래요? 저 학교 좀 태워다 주실래요? 혹은 저 어디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장소에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회사 좀 태워다 줄 수 있어요? 회사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는 부탁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take이란 동사를 가지고 태워다 주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문장이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우리가 상대방에게 좀 부탁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바로 can you 동사로 부탁합니다. 뭐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태워다 주는 거를요. take이란 동사를 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그게 조금 중요한데요. take 뒤에는요. 대상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take 대상 to 동사라는 어순구조로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대상을 그 특정 장소로 데려다 주다, 바려다 주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대상 자리에 me를 넣어서요.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얘기를 하면 어떠한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죠. 저 좀 그 특정 장소로 태워다 주시겠어요? 바려다 주시겠어요? 라는 의미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장소를 다양하게 한번 넣어서 저 그 장소까지 좀 바래다 주실 수 있어요? 라는 표현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저 회사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자, 대개 회사는 work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an you take me to work?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저 회사 좀 바래다 주실 수 있어요?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take me to work?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take me to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저 좀 회사 좀 태워다 주시겠어요? 라는 부탁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엔 학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학교는 그렇죠. 제가 school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school 대신에 college를 넣는 경우도 많다. 이것도 같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 학교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고 부탁하고 싶을 때는 Can you take me to school? Can you take me to school? 이렇게 여러분이 부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take me to school?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take me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학교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또 부탁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0: 이번에는 집에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홈보단 여기에는 하우스를 여러분이 많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an you take me to my house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to를 빼고 Can you take me hom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Can you take me to my hous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take me to my house? 한번만 더. 시작. Can you take me to my house? 해서 집에 좀 태워다 주실래요? 집에 좀 바래다 주실래요? 라는 표현 Can you take me to my house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행 갔을 때 많이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혹시 이 주소로 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러분이 이제 운전기사, 이제 택시 운전기사분들에게 많이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때는 이 주소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주소는요. 주소, address를 넣어서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이 주소로 조금 가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부탁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메모를 해놨거나 혹은 여러분이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혹시 이 주소로 조금 가주실 수 있으세요?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이렇게 여러분이 부탁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이제 차량이 없거나 혹은 그냥 여러분이 어디다가 좀 바래다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얘기를 해서 그 장소까지 좀 태워다 주실래요? 혹은 발을 가주실래요? 바래다 주실래요? 이런 얘기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Can you take me to work? Can you take me to work? Can you take me to school? Can you take me to school? Can you take me to my house? Can you take me to my house?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0: 집에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는 표현. 그쵸? Can you take me to my house?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시간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언제 집에 바래다 주실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시간을 물어볼 때. 그쵸? 언제라는 거는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언제 혹은 몇 시에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when을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hen can you take me to my hou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 집에 바래다 주실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고 몇 시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what time can you take me to my house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n can you take me to my house? 한 번만 더. 시작. When can you take me to my house?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시간을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when이나 what time을 넣어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엔 학교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쵸? 바로 can you take me to school? Can you take me to school? 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다 학교에 딱 왔어요. 그럴 때, 아, 저 학교까지 태워다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여러분이 땡큐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감사를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for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taking me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학교에 태워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ank you for taking me to school.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taking me to school.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Thank you for에 대한 ing를 붙인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상을 me로 얘기를 해서 나로 한정했지만, 우리 좀 학교에 좀 태워다 줄수 있으세요? 라고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Can you take me to school? 에서 me 대신에 us를 붙이면

Can you take us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우리 좀 학교에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대상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름을 넣어도 되고, 혹은 호칭을 넣어서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뭐, 혹은 구체적인 대상을 넣어서 그 대상 좀 학교에 좀 태워다 줄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저좀 어디서 좀 태워다 줄수 있으세요? 바래다 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구체적인 요청,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1: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즐겁고 행복해지는 시간에 이근철입니다.
0: 무엇이든 다시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It's a great blessing that you can give it a try anything, any moment, right? 자,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전에 나 영어 못했는데 오늘부터 한 1년 혹은 뭐 몇 년 동안 해서 나중에 열심히 딱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오늘 요 한 문장으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자신감도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일주일만 지나도 아니 한 2주만 지나도요 엄청나게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맨날 공부라고 생각하면 1년이 지나도 항상 얘는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don't make it your homework. 숙제로 만들지 마시고요. Please make it your fun. 재미로 만들어주시고요. Enjoy it much more than before. 자, 그렇다면 오늘도 즐겁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Your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3, 2, 1. 네, did you give it a go?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누가 문을 열고 나갈 때 그 문을 열어둔 채로 그냥 두세요. 일상생활에서 원래 있던 대로 그냥 두세요.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지 말고 그래서 뭐뭐 한 채로 두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뭐뭐 한 채로 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바로 이 동사가 제일 포인트입니다. Please leave예요. leave까지 여기까지만 쓰면 나가주세요. 가주세요. Please leave. 떠나주세요. 이런 뜻이지만 leave 다음에 어떤 대상을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놓아주세요라는 얘기겠죠. 자, 어떤 채로 두다라고 하는 거 요거만 달랑 외우시면 봐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 쓸 일이 없잖아요. 이게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더 기억이 남고 실제 쓸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뭐뭐 한 채로 두다 라고 하는 표현. 네 가지 기본, 그렇죠? 네, 바로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자신감을 키워 올려 볼까요? We're gonna build up your confidence, right? With these four examples. Number 1. 열어둔 채로 두어. 어려울 것 같지만 아까 나왔잖아요. Please 하면 Please는 magic word죠. 그래서 공손하게 들리고 싶을 때 이 단어 하나만 쓰시면 다 해결됩니다. Please leave it. 그걸 남겨두세요. 어떤 채로? 열려진 채로 해서 open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leave it open. 그래서 please는 써도 되고 친구 사연은 안 써도 상관없고 물론 공손하게 들리려면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짧은 버전으로 leave it open. 주의하세요. O-P-E

에는 열다란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요. 형용사로 열린이란 뜻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열다란 뜻이 아니고 열린 채로 그것을 leave 두세요. 그 다음 꼴 보시면 이해 될 거예요. 나를 내버려둬, 그를 내버려둬 라고 할 때 그렇죠. leave me, 그 다음에 어떤 채로? 혼자 있는 채로. 그래서 leave me alone. 그래서 leave me alone. 이거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걸 만지지 않은 채로 둬라는 얘기는 건들지 마. 그 채로 그대로 둬야 돼. 뭐 증거라든가. 예, 이거 CSI, Crime Scene Investigation 이런 데서 hey, please leave it. 그렇죠. untouch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leave it untouched. 느낌이 똑같잖아요. 포장된 채로 그대로 둬. 포장 풀지 말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라. 그래서 leave it, 그렇죠. wrapped죠. W-R-A-P가 포장을 하다. 그 다음에 P가 하나 더 붙고 ED가 쓰이면은 wrapped라고 해서 포장된 이란 뜻이에요. 참고로 이때 P가 하나 더 써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게요. 여기에 P가 하나 빠지면 발음이 A 발음이 rap이 아니고 re 이렇게 발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음을 겹쳐줌으로써 원래 있던 발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음이 wrapped가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동작과 함께 하시는 게 제일 기억이 오래 남겠죠. 열어둔 채로 둬. Your turn. 맞습니다. Leave it open. 이거 짧게 leave it. No, no, no. Leave it. Leave it. 길게 하셔야 돼요. 혼자 내버려 둬. Depth to you.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your turn. 네, leave me alone. 만지지 않은 채로. Your turn. 그렇죠? Leave it untouched. 그래서 됐고요. 포장된 채로 your turn. 네, unwrapped 아니면 wrapped가 되겠죠. unwrapped는 열려진 채로니까 반대말 leave it wrapped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좀 더 알아볼까요? step 2. 나갈 때 문을 열어둔 채로 두세요. 그건 똑같이 아까 쓰시면 돼요. 네, 그렇죠. please 하나 붙여볼까요? leave the door. 문을 냅둬요. 어떤 채로요? 열린 채로 아까 나왔죠. open. 그런데 나갈 때가 어려울 것 같지만 when you leave 해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on your way out. 듣기 쉬워요. 당신의 길인데 out, 나가는 길이죠. 어, 들어오는 길에 그러고 싶으면 on your way in.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please leave the door open on your way out. 들어올 때 문을 닫아둔 채로 계속 둬요. 할 때 예, please leave the door closed. 그렇죠? on your way in.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혼자 둬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결심을 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요. 그죠? 그래서 please leave him alone. 그렇죠? leave him alone이에요. 어떻게 할 때까지요? when he comes back. 간단합니다. until he comes back 하면 때까지니까 until까지요. please leave him alone until he comes back. 동작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많은 문제를 미해결된 채로 둘 거야. 어떤 사태가 발생했는데 걔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it will, 그렇잖아요. leave, 몰려. 어떤 문제점들이니까 many problems, 아니면 lots of problems. 어떤 상태로요? 해결되지 않은 채로, unsolv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단어 같지만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unsolved 하나. 그 다음에 많은 질문들을 대답을 해놓지 않은 채로 it will leave many questions unanswered. 이렇게 말씀하셔도 멋진 표현이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우시면 오늘 나왔던 key sentence two more times. You practice time, try it again.

Why don't we try it in a dialogue like this? 나가는 길에 문을 열어둔 채로 그냥 두세요. 몸만 채로 두어. 라고 친구 사이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 비가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 계속 열어둘게.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Please leave the door open on your way out. 그랬더니, okay. 알았어. 내가 계속 열어둘게. 그래서 I'll keep it open. 이때, leave는요, 원래 있던 대로 그냥 두는 게 leave고요. keep은요, 힘을 가해서 무엇인가 그렇게 하려고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keep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점은 예, 얘는 신경 안 쓰고 leave는 keep은 신경 써서 유지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t's time to say goodbye. When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ere to go. ebse.co.kr 오셔서 마음도 나눠주시고 좋은 에너지도 함께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go.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크골프 1타 강사 아누나입니다. 오늘 이 강에서는 파크골프의 용구, 또 파크골프에서 세 가지 그립 잡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파크골프 용구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클럽입니다. 클럽의 길이는 네, 86cm 미만, 무게는 600g 미만입니다. 헤드와 기다란 샤프트와 그립이 있는데 헤드 안에는 나무가 숨어 있습니다. 나무, 네, 어떤 나무가 있는지는 여러분 모르시지만 단풍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물과비를 피할 수 있도록 감싸고 있습니다. 자, 샤프트입니다. 샤프트는 카본 성분이 있어서 굉장히 견고하죠. 나의 헤드와 그립을 잡아주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립은 손잡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무로 된 것도 있고요. 가죽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하세요. 지난 시간에 공의 지름은 6cm, 무게는 80에서 95g 사이라고 했는데요. 공의 종류에도 세 가지가 있답니다. 네, 모르셨죠? 모든 공이 다 똑같다고 하지만 공을 반으로 제가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공을 쪼개봤는데 한가운데 핵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핵이 있기 때문에 공을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에 직진성이 있겠죠?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이루어진 공은 3피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겹짜리는요? 네, 맞아요. 2피스라고 합니다. 자, 네 겹으로 이루어진 공은요? 네, 맞습니다. 4피스라고 합니다. 제가 3피스, 4피스 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피스 공은 세 겹입니다. 한가운데 핵이 중앙에 있어야지 저희가 공이 직진성이, 일관성이 있고요. 이번에는 네 겹으로 이루어진 4피스 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컬러별로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3피스와 4피스의 차이점은 무게도 조금씩 다르고요. 멀리 내보내는 힘도 다르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잔디가 많이 자라있는 곳에서는 무거운 공이 유리해요. 네 겹으로 된 공이 유리합니다. 4피스 공으로 사용하시고요. 11월 이후에는 잔디가 노랗게 변하게 되죠. 잔디 길이도 짧아지고 이럴 경우에는 무거운 공보다는 세 겹으로 된 3피스 공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2피스 공도 있습니다. 2피스 공은 두 겹짜리 공이라는 거잖아요. 반으로 잘랐을 때 안에 하나, 둘, 두 겹인데 이 공은 연습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께서 필드에 나가실 때는 3피스, 4피스 공을 사용하시고 반드시 공을 두 개를 파우치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두 개를 넣었습니다. 공이 컬러가 다르네요. 선생님 저는 빨간색 좋아해요. 하지만 네 명과 같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공 색깔은 다르게 반드시 두 개를 장착을 하고 파우치에 저희가 메고 다녀야 됩니다. 꼭 필요하냐고요? 꼭 필요합니다. 저희 파크골프장은 넓어요. 뭐 좀 찾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클럽하우스까지 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운동기구를 다 채워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나가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제가 다시 계속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공은 깨진 공이에요. 많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공이 분리가 되거든요. 이런 공은 사용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됩니다. 깨진 공은 직진성이 떨어집니다. 직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공을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홀컵은 무엇이냐 하면 공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름이 몇 cm 정도 될까요? 제 얼굴이 이만한데? 네, 지름은 20cm입니다. 오, 이렇게 크다니? 네, 저희 골프는 10.8cm입니다. 네,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곳에 저희 공은 6cm가 들어가고요. 20cm에 6cm 공이 들어가는 네, 아주 손쉬운 운동입니다. 집에서 또 이제 가정용으로 연습할 수 있는 헐컵인데요. 저희가 잔디에 가서 계속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카페트 위에나 아니면 인조 잔디 위에 올려놓고 저희가 공을 연습할 수 있는 지나가면 타고 올라갑니다. 네, 헐컵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 이건 뭘까요? 네, 어떤 분들은 아, 여기다 공을 올려놓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 파크골프는 장애인과 시니어분들이 즐기시는 운동이다 보니까 어느 때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땅에 있는 공을 집을 때 허리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크골프 그립 뒷부분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공을 땅에 있는 공을 집는 역할을 해주는 네, 볼 집게라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리콘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쇠로 된 것도 있는데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끔 준비해 주시면 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 볼 집게를 이용해서 내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파크골프 실기 기초 그립 잡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드, 샤프트, 그립. 손 잡는 손잡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버래핑 그립, 인터로킹 그립, 베이스볼 그립입니다. 초보자분들은 베이스볼 그립을 가장 선호하세요.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럼 우리 베이스볼 그립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먼저 왼손을 그립 한 중앙에 엄지를 놓습니다. 여러분이 볼펜으로 사용하셔도 되세요. 집에서 볼펜 위에 왼손의 엄지가 나란하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 끝은 1, 2cm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립을 맨 끝에까지 잡다 보면 흔들리거든요. 네, 중심이 안 잡히기 때문에 1, 2cm를 남겨두시고 왼쪽 손을 나란하게 그립의 함 중앙에 놓습니다. 다음에는 오른손을 엄지를 누르시고 감싸는 형식인데요. 뒷모습은

흩어지거나 겹치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엄지를 감싸고 일체감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왼손을 먼저 엄지를 반듯하게 놓고 그 다음에 이 엄지를 오른손이 감싸는 형식으로 네, 두 손을 일체감 있게 하게 됩니다. 네, 잘하셨나요? 베이스볼 그립입니다. 인터로킹 그립도 똑같아요. 1, 2cm 남겨두고 엄지는 일직선으로 자, 오른손은요 왼손에 두 번째 손가락을 펼친 다음에 오른손에 새끼손가락이 들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맞죠? 두 번째 손가락, 오른손에 새끼손가락이 들어가서 일체형으로 되어서 굉장히 네 착용감이 좋아요. 네, 안착도 잘 돼 있고 뭔가 멀리 내보내도 뭔가 자신감이 뿜뿜할 것 같은 네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잡았습니다. 인터로킹 그립입니다. 오버래핑 그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은 1, 2cm 남겨두고요. 네, 엄지는 일직선으로 세운 다음에 왼손의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얹으셨죠? 얹고 나서 엄지를 그대로 감싸는 형식이에요. 네, 오버래핑 그립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왼손은 1, 2cm 남겨두고요. 네, 엄지는 일직선으로 세운 다음에 왼손의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얹으셨죠? 얹고 나서 엄지를 그대로 감싸는 형식이에요. 네, 오버래핑 그립입니다. 네, 베이스볼 그립, 인터로킹 그립, 오버래핑 그립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강사님, 저한테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여성분들은 손이 작기 때문에 일체감을 잇기 위해서 인터로킹 그립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남성분들은 손이 크기 때문에 오버래핑을 많이 사용하고요. 초보자분들은 가장 손쉽게 베이스볼 그립. 아, 손 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멍들어요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초보자분들은 베이스볼 그립을 사용합니다.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잡습니다. 분리가 되었죠? 분리가 되어서 잡는 법은 파워 그립이라고 하는데 격렬한 운동을 하는 하키 운동에서 사용을 하고요.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파워 그립은 하지 않고요. 베이스볼 그립, 인터로킹 그립, 오버래핑 그립 세 가지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크골프 용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립 잡기는 몇 가지였죠? 네, 세 가지 맞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3강에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은 사세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남긴 도덕경에 대해 듣고자 여기까지 오셨을 줄로 압니다. 다만 이 자리를 강의로 여기지는 말아주십시오. 가르치려 들수록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만치 멀어져 버리니 편히 앉아 함께 이야기나 나누시지요. 오늘은 그 첫 이야기로 제가 도라고 불러온 것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도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도리를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도 형체도 없지만 천지를 있게 하고 만물을 일으켜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것을 저는 도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꼭 맞는 이름은 아닙니다. 오부지기명, 자지왈도, 강위지명왈대.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기에 글자를 붙여 도라 하고 억지로 이름을 지어 대라고 한다. 부르고 쓸 이름이 있어야 떠날 수 있으니 임시로 붙인 글자가 바로 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앞으로 도를 볼 때마다 이 글자가 모든 것을 다 담지 못하며 잠시 빌려 쓴 이름일 뿐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점을 마음에 두시면 이 책 맨 첫머리의 어려운 대목도 조금은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도 도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도라는 이름을 잠시 빌려 쓴 것처럼 지금 제가 늘어놓는 이 말들도 잠시 빌려온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없으면 입을 뗄 수조차 없으니 모자란 줄 알면서도 글로 적었고 이렇게 말로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마음에 두시고 도에 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지위물 유황유홀 홀해 황해 기중유상 황해 홀해 기중유물 도라는 것은 황하고 홀하다. 즉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다. 흐릿하고 어슴푸레한데 그 안에 형상이 있고 어슴푸레하고 흐릿한데 그 안에 사물이 있다. 요해 명해 기중 유정 기정 심진 기중 유신 그윽하고 어두운데 그 안에 정수가 있고 그 정수는 아주 참되어 그 안에 미더움이 있다. 도라는 것은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다고 하였습니다.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안개를 떠올렸습니다. 안개는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고 그 안에 들어서면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도 또한 그렇습니다. 형체가 없으니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라 부르는 그 안개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속에 형상이 있고 사물이 있으며 참되고 믿음직한 무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천지 만물이 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도를 만물이 생겨나는 원리로 알아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도에서 일어나는 생성에는 두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면과 이미 나타난 면. 제가 무와 유라 두른 것입니다. 무, 명천지지시. 유, 명만물지모. 무는 하늘과 땅의 시작을 이름 지은 것이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이름 지은 것이다. 하늘과 땅조차 생겨나지 않았던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것으로도 나뉘지 않은 채 온통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뉜 것이 없으니 이것이라 가리킬 것도 저것이라 견줄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감각으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를 없음, 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에 쉴 새 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뒤섞임에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 갈라져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나뉘고 산과 물이 갈리고 밤과 낮이 번갈아 듭니다. 이렇게 저마다 제 모습을 얻어 드러난 상태를 저는 유라 불렀습니다.

바퀴사 30개가 가운데 통 하나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 통 한가운데는 뚫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바로 글대가 들어갈 곳입니다. 그 빈 구멍이 없으면 바퀴는 돌지 못합니다. 거꾸로 바퀴살이 없다면 빈 곳이 있은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없음이 있어야 있음이 쓰이고, 있음이 있어야 없음이 제 노릇을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와 유가 나뉘어 보이지만 도 안에서는 애초에 나뉘지 않으며 둘 다 도가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바퀴 이야기를 하고 나니 한 가지 오해가 생길 듯합니다. 바퀴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 도 또한 그와 같이 다룰 수 있으리라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는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여기서 자연이란 산과 강,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리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는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도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도는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상 무의 이무 불이. 도는 늘 하는 일이 없으나 하지 않는 일이 없다. 여기서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하도록 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무의라 하였습니다. 그리 내버려 두지만 하늘과 땅 사이 어디에도 도가 닿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봄이 오면 풀이 돋습니다. 누가 도드라 명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누가 흐르라 시킨 적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이 시키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내버려 두어도 제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도가 하는 일이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도를 말할 수는 있으나 어떤 말로도 모자란다고 하였고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몰라 억지로 도라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도에 관해 한 말들도 결국은 빌려온 것일 뿐입니다. 부디 이 말들에 붙들리지는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도에 반걸음이라도 가까워지셨다면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